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걸 모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딱지와 구슬을 모았고, 조금 커서는 우표를 모았고, 더 자라서는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모읍니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을 모으고, 가방을 모으고, 더 나아가 돈도 모으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으는 것 대부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돈마저도 인플레이션 앞에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낮아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모으고, 사람을 만나면서 신뢰를 모으고, 다양한 걸 통해서 경험을 모으는 것, 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모으는 것, 투자도 그렇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한 방에 크게 튀기는 게 아니라 좋은 자산을 오랫동안 꾸준히 모으는 데 있습니다. 하루를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년, 20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 차이는 놀라울 만큼 커집니다. 오늘 내가 모으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 번은 돌아봐야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13일 또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1918님, 아침부터 날씨가 푹푹 찌네요 라고도 보내주셨는데 진짜 아침부터 덥죠.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내려진 곳도 많으니까요. 이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게 잘들 또 챙기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푸시면서 선물도 챙기셔야죠. 특히 이제 이번 주까지도 저희가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요즘에 그 AI 시대에 많이 듣는 두 글자이기도 합니다. AI 서비스는요, 단순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리느냐를 넘어서서 얼마나 많은 글을 인공지능이 읽고 또 긴 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데요. AI는요, 문장을 잘게 나눠서 처리하고 그 사용량을 이 단위로 계산을 해서 또 사람들에겐 쓴 만큼 요금을 내도록 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또 금융시장에서도 이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요, 국채, 뭐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할 수 있게 디지털 단위로 바꾸는 움직임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 이코노미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사용량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산을 디지털로 나누고 옮길 때 필요한 이것, 두 글자 외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벌써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윤성우 님이 버스 이것 사라진 지가, 이렇게 추억하시는 분들 역시 계십니다. 옛날에 버스 탈 때 학생들에게는 회수권이 있었고 어른들은 이걸 내기도 했었죠. 찾아보니까 99년에 없어졌더라고요. 버스 그거, 예, 동전 비슷한 거. 뭐 비슷한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뭐 커피 쿠폰, 편의점 상품권 등등 푸짐한 선물을 더 많이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부터요.
3: 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팹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올해 직장인들 휴가를 얼마나 쓰는지, 또 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할 때 무엇을 조심하면 되는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강예재 있다며.
2: 네, 재정경제부의 하반기 환율 전망 살펴보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또 공격을 받자 미국이 이란에 공습을 재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국 선박 두 척의 출항도 안개 속에 놓였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우선은 오늘 환율부터 볼까요? 딱 1,500원이네요. 최근에는 1,500원 안팎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강예재 리더. 하반기에는 환율이 점차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2: 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차관보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올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 수급이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반영하면서 점차 변화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네. 현재 환율은 여전히 경제 상태와 괴리되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요. 한국의 경제 체력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요. 이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도 큰 변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업체들의 선물한 매도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고요. 이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주식 예탁 증서, 이 ADR 상장으로 약 265억 달러를 조달을 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40조 원 상당이고요. 이 자금을 원화로 바꾸게 되면 이 외환시장에는 달러가 들어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런 대규모 달러 유입 입이 원화 약세를 다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편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야간 시간대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에서 우려가 나왔었는데, 네, 이 외환당국의 대응 영향이 오히려 커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0: 그런데 사실 외환시장이 열리어 있는 동안에 외환당국이 뭔가를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구시대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신호는 정부에서 뭐 올해 내내 상반기에도 줬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하이닉스 미국 예탁 증서 발행 대금이라든지 실제 돈이 들어오면 또 피부로 또 체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뭐 산업 간의 대규모 뭐 이제 반도체 공장 투자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미국에서 미국에다가도 많이 투자하라 이런 압박이 또 커졌더라고요. 여기 또 청와대가 입장을 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주말에 SNS에 연이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호남 용인 메모리 반도체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서 경쟁자가 추격할 여지를 아예 주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의 마이크론의 펩 기공식에 참석해서 이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라고 발언한 뒤에 올린 글입니다. 이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청와대가 곧바로 국내 투자가 먼저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김 실장이 원고지 45장 분량의 글에서 펩 증설은 단순한 성장 투자가 아니다. 이 기술 우위를 시장 점유율로 연결하고 후발주자가 고객과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막으며 이 기술 추격의 기반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는 전략적 투자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펩 증설은 국가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김 실장과 러트닉 장관은 한미 양국의 대표로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안을 함께 타결시킨 사이거든요. 평소에도 메신저로 직접 소통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뭐 미국에서 투자하라는다고 해서 다 할 것이냐, 뭐 현실적인 문제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일부러 좀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견제하는 것도 있나 봐요.
3: 네. SK하이닉스는 일단 미국 안에서 추가로 생산시설을 구축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뉴욕 나스닥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신규 투자 관련해서 언급을 한 건데 일단 우리 팀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고요. 이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조건이 맞는 장소가 있다 면 그것이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미국 투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단정하지도 않은 셈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마이크론의 증설 행사할 때마다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의 선거 일정이나 누군가의 임기에 맞추는 그런 정치적인 일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대신에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생산시설을 짓는다면 그것은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니라 현지 고객사의 요청에 부응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최 회장은 미국에서 미국이 가장 큰 시장 그리고 가장 많은 고객사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고객사들이 미국 공장을 통해서 공급망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동안 AI 수요 급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다시 한번 무게를 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호황, 공급이 늘어나면 불황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예전과 똑같은 주기로

0: 너무 오를 경우에는 다른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SK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공급 확대를 꾀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공장 증설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신호는 나왔고 국내 반도체 공장부터 우선 속도를 더 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0: 네. 일단 SK하이닉스는 내년 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첫 번째 팹 준공 일정을 1, 2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래 반도체 수요는 엄청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빨라져서 새로운 단지를 준비할 시점 이 당겨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도 지원에 나섰는데요.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은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용인 국가산단도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글로벌 반도체 초과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지금 광주 군공항을 입지로 확정을 했는데 전남 광주특별시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착공해서 2030년 양산의 목표로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또 호남 반도체 팹을 병행 구축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참고로 증시 좀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는 좀 강보합 상황이긴 한데 하이닉스는 3.8% 정도 오히려 더 많이 빠지고 있네요. 삼성전자는 2%대 강세인데 미국 예탁증서 상장에 따른 이벤트 글쎄요. 좀 끝나고 나니까 시장에 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지 뭐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2부에서 또 개미스쿨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더 한번 들여다보죠. 자,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 사실 이제 증시에 계속 한 번씩 발목을 잡는 게 미국과 이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 또 공습을 주고받았어요. 종전은 더 멀어진 것 같은가요?
2: 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SNS를 통해서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군 통수권자가 이란 병력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공습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에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란 공습이 시작된 것이고요. 이번 공습이 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임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네 번째 공습인데요. 그 전날에도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서로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부사령부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키프로스 선적의 컨테이너선을 공격했다고 했는데 이 공격으로 선박의 민간 선원 한 명이 실종됐고요. 선내 화재까지 발생해서 엔진실이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항해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재보복에 나섰고요. 이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SNS에 일방적인 합의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약속과 책임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란의 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남부의 아살루예 그리고 이란 내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쉐르 같은 주요 지역에서 폭발과 화염이 연이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에 종전 MOU를 체결한 뒤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물리적 충돌을 연이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2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그 당시에 썼던 이야기가 휴전 MOU가 아니라 종전 MOU인데 역시나 구성력은 없었던 거고 서로가 또 공격을 주고받고 있고 또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우리 선박 아직 거기 좀 있다고 하고요.
2: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선박은 두 척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지난 5월 초에 피격을 당해서 두바이 향해서 수리 중인 HMM 남호호이고요. 이 남호호는 수리가 마무리 단계라서 원래는 이달 중순 이후 출항이 예상됐었는데요. 네. 현재는 이 공습 때문에 출항 시점을 다시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척은 선적 등의 일정 때문에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 두 척에 타고 있는 한국인 선원 인원이 7명, 그리고 외국 선박에 타고 있는 인원까지 더하게 되면 해협 안쪽에 남은 한국인 선원이 모두 1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 선박들은 전부 해협 안쪽에서 운항하는 배들이기 때문에 당장 빠져나올 계획은 없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중동 전쟁으로 해협에 갇혔던 한국 선박이 모두 26척

0: 이었는데 미국과 이란이 MOU를 체결한 뒤에 24척이 순차적으로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정부는 MOU를 체결한 뒤에도 이 국내 선사들의 선박을 해협 안쪽으로 들여보내지 말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이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 해협 안쪽에 한국 선박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여름휴가 준비했나요? 강 기자는?
2: 네, 이번 달 말에 떠납니다.
1: 많이들 가는 그 시기에. 네. 또 이제 제헌절 그 휴일 또 이제 있고 직장인들의 여름 휴가 계획 좀 어떻게들 잡히고 있나요?
2: 네, 한국 경영자 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의 6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름 휴가가 있는 기업의 평균 휴가일수가 3.8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계 휴가라는 거는 회사에서 일정 시기를 지정해서 별도의 휴가 또는 연차 휴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하는 건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좀 격차가 있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5일 이상 쓰는 사람들이 65%였는데 중소기업에서는 3일 정도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업종별로 보면은 먼저 제조업은 공장 가동 중단 등을 염두에 둬서 이제 단기간 일주일 정도에 집중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비제조업은 이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1, 2개월 동안 나누어서 휴가를 가는 방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가비를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줄었고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늘어났습니다.
1: 또 휴가 때 많이 가입하는 게 여행자 보험 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고요?
2: 네. 금융감독원이 이제 주요 분쟁 사례 그리고 유의사항을 공개한 건데 네. 일단 이 여행자 보험이라는 거는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치료비, 휴대품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그리고 항공기 지연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이제 다만 모든 사고가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도난이나 파손 같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그런데 현금이나 여권, 쿠폰, 데이터,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같은 신체 보조 장구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고요. 또 항공기 지연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장 방식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항공편이 늦어져도 실제 식비나 숙박비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형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지연이 되면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지수형 이렇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손형 특약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식비나 숙박비를 추가로 쓰지 않았다면 항공편이 5시간가량 지연됐더라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에 가입하더라도 치료비 등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요. 또 고의나 자살, 기존 질병, 전쟁, 내란, 암벽 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 같이 고위험 스포츠로 발생한 사고 역시 대부분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자 보험은 상품과 특약에 따라서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입 전에 약간의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그리고 또 휴가철에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들 들르실 텐데 정부가 휴게소 먹거리 가격도 손보기로 했어요.
2: 네, 이르면 12월부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1,000원에서 2,000원대 저가 커피를 마시고 또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1+1 할인 행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불가능했던 통신사 멤버십 할인이라든지 뭐 포인트 적립도 일반 매장처럼 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비싼 음식값과 함께 부족한 서비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체계 전반을 개편하기로 한 건데요. 먼저 정부는 이렇게 휴게소의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 다단계 수수료 구조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점 업체는 중간 운영업체에게 매출의 최대 50%가 넘게 수수료를 내고 또 운영업체는 다시 도로공사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이제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서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일단 올해 계약이 끝나는 여주, 군위, 장위, 대천 휴게소 등 8곳에 대해서 개편안을 우선 적용하고요. 내년에는 1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의 단체에서 이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또 현직 퇴직자, 가족의 휴게소 입찰도 배제하는 등 이제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게 과거의 공공중심의 운영체계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방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 민간에 맡겨놨더니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장악을 했고 그러면 다시 이번엔 공공 중심으로 되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옛날에 많이 들어봤다가 요즘에 다시 듣게 되는 그 두 글자. 과거에는 버스 탈 때 이게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77년부터 99년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버스 요금. 예, 동전 대신에 이걸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AI 시대, 인공지능이 처리하고 생산하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쓴 만큼 내야 하는데 그 단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요 두 글자로 부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또 국채나 주식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할 수 있게 디지털 단위로 바꾸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이 용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코노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오답도 많습니다. 8492님 코인, 김태훈님 회수권. 네. 그리고 7079님이 정답 두 글자입니다. 집에 아직도 버스 이게 있어요 라고. 7416님도 집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몇 개 있더라고요. 잠시 추억 여행을 했네요 라고. 그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거 그거. 인터넷에서 요즘에 그걸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옛날 거. 하나당 뭐 몇천 원 이렇게도 팔리던데요. 1345님은 성공예감 청취하는 게 하루 루틴이 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3182님은 새로운 화폐 단위로 격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는데 AI 시대에 분명히 또 요금을 내게 될 텐데 모바일 데이터 쓰는 그 단위가 있었듯이 AI 서비스를 쓰는 그 단위도 분명히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쓰게 될 두 글자이기도 합니다. 3533님은 천안 13번 버스기사입니다. 오늘도 볼륨 높이고 승객분들과 함께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천안의 13번 버스가 참 좋은 버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선물도 더 푸짐하게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1,4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 성인 3명 중에 1명은 주식을 한 주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또 증시가 뜨거워질수록 혹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누군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종목 추천, 정보 공유,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야죠. 슬기로운 법률생활 시간에 들여다보겠습니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1: 요즘에 뭐 수익률 인증 아니면 내가 이 종목 사서 큰돈 벌었다. 내 관심 종목은 이거다 막 캡처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입니까?
4: 네. 뭐 요즘 증시에 대한 관심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죠. 식당에서 옆 테이블, 옆옆 테이블 모두 증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친구나 가족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이 종목 좋다더라. 라고 추천하는 건 사실 일상적인 대화 수준입니다. 네, 이러한 단순한 정보 공유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나 어떤 이득을 받고 주기적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 리딩 행위 같이 하는 그렇죠. 것은 문제가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0: 추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어떤 회사 내부 사정을 아는 임직원이 곧 대형 계약 발표된다라고 하면서 지인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그러니까 미공개 중요 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어떤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인정만 된다면은 이를 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처벌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1: 하나하나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볼게요. 그 가족에게 종목을 추천했던 애널리스트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0: 네,
1: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증권사에서 7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던 애널리스트가 3년간 자신의 종목 분석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당시 회사 대표와 장모의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매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게 하면서 이게 뭐 한 1억 4천만 원 뭐 이런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기소를 한 것이에요. 이 사건이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러한 행위까지 유죄로 판단한다면 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너무 넓게 판단하게 되는 거고 장모님이나 뭐 대표와는 공모관계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였는데요. 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자문업자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이유예요. 에서였습니다.
1: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책임감, 그래서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또 협회 규약 같은 걸로 직접 국내 주식 투자를 못하도록 막는 게 또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뭔가 유료로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뭐 종목 추천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SNS나 유튜브에 나의 관심 종목 네. 이달에 사야 할 종목들 막 이렇게 또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0: 뭐 리딩방처럼 조직도 없고 혼자 카톡방에 사람들 좀 보라고 올린 건데 이거 문제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1: 네.
0: 사실 법적인 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미 특정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숨긴 채 카톡방이나 뭐 SNS에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판례를 보면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3천여 명의 회원들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하던 운영자가 네.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에 회원들에게 추천하여 주가를 올리고 자신은 매도하는 방식으로 뭐 95회에 걸쳐서 1억 7,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 있었어요. 법원은 이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7천만 원 추징금 1억 7,900만 원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1: 이게 그 유료 리딩방이 아니라
0: 네.
1: 무료 단톡방이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0: 네, 뭐 사실 리딩방이 아니라 리딩방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방에 특정 종목 추천하면서 자신은 미리 매수했다가 추천한 팔고. 후에 팔는 이런 행위 자체를 다 이제 문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료든 무료든 뭐 리딩방이든 아니면 일반 그냥 다른 목적의 카톡방이든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무료로 뭐 텔레그램 방이나 뭐 블로그나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에 자기가 산 종목들을 막 홍보를 하고 이 기업이 왜 좋다 글을 올렸다가 본인은 정작 매도를 해버린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러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0: 네.
1: 수 있다는 거예요.
0: 저도 그런 방에 몇 번 초대가 된 적이 네. 있는데 뭐 그런 걸로 분란도 있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뭐 선의로 뭐 정보를 공유하려고 했다라고 해도 그 반대되는 본인의 매매 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종목 토론방이라고 네이버 네. 같은 큰 사이트 들어가 보면 사람들 왁자지껄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곧 대형 계약 터진다, 뭐 어디서 투자 받는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네.
1: 확인되지 않은 걸 텐데
0: 네네.
1: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게 처벌 대상이 될까요?
0: 네네. 이런 행위, 그 퍼나르는 행위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는 풍문의 유포. 위계, 그러니까 거짓이죠. 위계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에 풍문의 유포, 위계를 사용하여 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풍문의 유포, 거짓을 퍼나르면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법에서는 그러니까 허위사실 퍼나르기 하는 거 명확하게 금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게 위반 행위로 얻은 이득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면은 이게 벌금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몇 억, 십몇 억 이렇게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허위 사실로 특정 기업의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유사 투자 자문업체 직원이 고객에게 특정 주식을 추천하면서 임상실험이 성공했다. 라고 하는 허위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거짓 정보 제공 및 시장 조작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 언론 보도와 공시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기적 부정 거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막 작정 시작해 하면서 네. 이렇게 허위 언론 보도와 공시로 막 하잖아요. 이런 행위 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요. 법원은 이게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허위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왜 그래서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럼 다 어떻게 면피가 될까요?
0: 이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 거래에 있어서 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 면책의 어떤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시세 조정에 있어서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문구 적어놓으면 법적 책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면책 문구로 법적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문구 붙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면책 문구를 붙이면서 이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 좀 약간 내가 구린 거를 알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면 당연하지만 그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도 모든 투자 판단과 그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걸어놓는 거 어차피 면책이 안 된다. 네. 선 넘은 건 선 넘은 거다라는 거예요. 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주가 조작, 뭐 폐가망신 막 이런 식으로 또 네. 캐치프레이즈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벌 수위가 더 세집니까?
0: 일단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대해 보면은 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 거래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도 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 그러니까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도 살아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그럼 이런데 이런 선고 사례를 보면은 허위 보도 자료 배포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2년 6개월 벌금 22억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거를 더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정부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 현재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세 조종만으로 이제 원금 몰수 추징 이런 규정을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부정 거래까지 확대를 하고 불공정 거래 계좌 지급 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보다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벌할 수 있는 어떤 행위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1: 근데 앞에서도 뭐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이야기해 주셨는데 초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그렇게 자꾸 봐주는지. 그것부터 또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부정거래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피해자가 많이 양산이 되거든요. 이게 또 가정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받아낼 수 있습니까?
0: 네. 부정거래로 입은 피해에 손해배상할 수 있습니다. 예. 자본시장법에서 손해배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로 부정거래를 하면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좀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보통은 이런 부분들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면서 손해배상을 이제 2년 내 내지는 5년 내에 빨리 해서 이 손해배상을 좀 청구하시는 편입니다.
1: 제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거는 되게 오래 걸리죠. 네. 민사로 또 추가로 가는 거잖아요.
0: 일단은 개인이 이게 시세 조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형사적인 결론이 좀 난 이후에 이제 민사소송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그 기간이니까 형사적인 판결이 날 때까지 기간이 좀 길어서 네 미리 그래서 소송 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형사 판결이 다 나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또 민사 판결을 구할 수 있고 또 요즘에 증시 뜨겁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공금 가지고 잠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본데 한 대학교 동아리 회장이 공금을 빼돌려서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배당금 받은 걸 동아리 운영비로 사용했다. 요거는 어떻게 뭐 괜찮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제가 얼마 전에 목요가는 버스 안에서 대학생 3명이 계속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예. 요즘 주식 안 하는 대학생 없다더니 경제에 대해서 좀 빨리 공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좀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계좌에서 677만 원 빼내서 개인 증권 계좌로 주식을 투자하고 주식 배당금을 그 동아리 임원직 식사비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그 내부 감사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아서 동아리 운영 보탬이 되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이제 회장은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투자 과정에서 배당금이 24만 7천 원 발생했고 네. 그 해당 금액을 식사비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건 전형적인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아리 회장은 동아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 처벌 수위 같은 경우는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실제로 뭐 회사 경리 직원이 법인 계좌에서 자금 빼내서 주식 투자해서 하다가 이제 실형 1년 선고된 사례 있었고요. 뭐 사단법인 재무이사가 기금 빼내서 주식 투자 사용한 사건에서 징역 1년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이거는 회사 계좌나 대학교 동아리 계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공금 맞습니다. 횡령이라는 거. 근데 만약에 반대로 주가가 올랐어요. 돈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개인이 가져가지 않고 다시 회사 운영비나 동아리 운영비로 더 많이 채워넣어놨어요.
0: 네.
1: 이것도 불법입니까?
0: 네. 잠깐 빌린 거고 손에 안 났고 다시 채워놓았는데도 이게 불법이냐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물건을 그러니까 이 돈이나 이런 물건들을 빼낸 순간 그때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반환한 후에 다시 횡령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해서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취득한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빼낸 금원의 합이 다 모두 네. 어떤 그 횡령 액수에 포함이 돼서 죄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뺐다가 이렇게 하고 다시 돈을 넣으면은 형량 결정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1: 또 왜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한테 아유 내 돈 좀 굴려줘라고 하면서 계좌를 맡기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네. 어떻습니까?
0: 뭐 이거 사실 뭐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은 어떤 탈법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 으로 이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가 자신에게 어떤 적용되는 주식 매매 제한 규정 피하기 위해서 친인척이나 친구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식 계좌를 빌려서 주식 거래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1: 타인의 계좌, 타인의 네. 명의로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럴 바에 차라리 그 공적으로 공모 펀드나 사모 펀드나 펀드 가입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낫기도 할 텐데. 남의 계좌를 운영해 줬다라고 해서 또 좋은 소리 듣느냐. 또 손실 보면 서로 뭐 고소하고 막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0: 그렇죠. 이게 돈을 안 받고 도와줬는데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일단은 영업성 문제가 있는데요. 친분 관계로 인해서 수수료 등 대가 없이 무상으로 한 명의 계좌를 했을 때는 뭐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직장 동료의 계좌를 운용해 준 사건에서도 또 무등록 투자 일임업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단순하게 한 명만 해서 가지고는 이거 무죄다. 뭐 여러 명을 해야지 유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영업적인 부분들이 있는가, 이득을 좀 같이 공유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1: 그렇죠. 우리가 그냥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놔야 하고요. 윤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29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3.9% 증가해 7월 기준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가 이번 주 초 뉴욕 증시에 잇따라 출시됩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어제 경북 경산 또 포항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죠. 그나마 지금은 이제 폭염 경보 정도로 조금은 낮아졌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덥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겠고 우리 농작물 키우시는 분들도 또 알아두실 게 정말 많은데 오늘 Don't Worry 투자 백서 시간에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책보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손희애 작가는 작년에도 풍세보험 다루지 않았었나요?
3: 네,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매년 다룹니다. 근데도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3: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챙길 만한 혜택들이 좀 있는데 많이들 간과하고 계셔가지고
1: 좀 알려주세요.
3: 네, 가져왔고요. 정식 명칭은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가 뒷받침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민영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내준다. 일정 부분 부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돈만 부담하고 태풍이나 호우 같은 예기치 못한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7개 보험사가 상품 취급하고 있고요. 네,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15층 이하의 주택, 농업, 임업용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입니다. 그리고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1: 어허. 이성호 님이 경북 경산에 계시는 애청자라고 하시네요. 여기 오지 마세요. 사람 잡습니다, 지금.
3: 아, 그래서 나가면 거의 사우나 그 이상이라 하시더라고요.
1: 아니, 그래서 이제 피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폭염 때문에 농작물이 막 말라붙었다. 이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 네, 그래서 말 이름 그대로 이제 풍수해 그리고 지진 피해 이제 보상을 하는 건데 뭐 구체적으로는 태풍, 홍수, 뭐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뭐 그리고 지진 이렇게 8가지 자연재해가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해일도 다 포함인 거고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에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게 이제 집중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태풍이나 지붕이나 이런 유리창이 파손되는 피해 그리고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인데 폭설로 비닐하우스 같은 게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피해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게 특히나 이제 요즘에 중구매하시는 포인트는 뭐 농사 짓거나 밖에 오래 계시거나 하는 분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좀 구분을 하실 포인트가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겁니다.
1: 네.
3: 그러니까 다친다거나 뭐 사망한다거나 인명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은 아니라는 거. 제가 뒤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또 따로 설명을 네. 드릴 텐데요. 요거랑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 농작물이라든지 뭐 시설 피해를 받았을 때 풍수해 보험으로 요걸로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농사 짓다가 열사병으로 내가 쓰러져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3: 네, 맞아요.
1: 그러면은 풍수해 보험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요?
3: 네, 요거는 가입한 시설이랑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예시를 보면 80제곱미터 단독주택 소유자가 정액형에 가입을 하면
1: 네.
3: 건물과 동산 특약, 침수 확장 특약까지 모두 포함해서 최대 1억 원가량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최대 1억.
3: 네. 그리고 세입자가 가입하는 동산 보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0만 원 정도고요.
1: 네.
3: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가는 최대 1억 5천만 원, 공장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상 한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실제 사례를 보면 조금 체감이 확 되실 텐데 2020년 남북권의 집중호우로 주택이랑 가재도구가 침수된 가구가 보험금으로 1억 7,800만 원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은 재난지원금만 1,60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거를 10배 정도 보상을 받으신 거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1: 그러게요. 공장까지도 최대 2억 원까지는 보상 한도가 있다라는 거고
3: 네.
1: 상가도 1억 5천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상가 공장 다들 가입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가입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서요.
3: 맞아요. 심지어 높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1: 그래요?
3: 네.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가입률이 2022년도에는 26.4%였는데요. 2024년도에는 7.9%까지 떨어졌고요. 뭐 울산 같은 경우에도 가입 건수 3년 연속 감소한 사례에 포함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 보험 자체가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소멸성 보험이에요.
1: 아, 그러니까 매년 갱신하다가 이거 깜빡하실 수도 있겠네요.
3: 맞아요.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사고가 없으면 낸 돈이 또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1년 단위 가입하는 것도 귀찮고 내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같은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랑 중복으로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크지 않다면 차라리 재난지원금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또 미리미리 예측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그러니까 홍보 자체가 부족한 게 제일 큽니다. 네, 앞서 본 사례처럼 피해가 커지면은 뭐 보험금이랑 재난지원금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침수 염려가 있는 뭐 상가, 네. 공장 하시는 분들,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 다 가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잘 모르신다.
3: 네.
1: 저희가 참 주기적으로 이 풍수의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보험료가 비싸서 그런 건 아니에요?
3: 굉장히 저렴합니다.
1: 저렴해요?
3: 네. 정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적게는 55%, 많게는 최대 100%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 네.
3: 주택은 일반 가입자도 55% 이상, 차상위 계층은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재해 취약 지역의 주민은 87% 이상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자체가 또 별도로 예산 가지고 지원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최대 92%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80제곱미터 단독주택 소유자 기준으로 1년에 실제 내는 돈이 28,800원 수준이고요.
1: 아하.
3: 세입자의 경우에는 1년에 5,500원 정도, 소상공인 상가는 6만 원 안팎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달로 나눠서 하면 뭐 커피 한 잔값도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1: 소상공인 상가 아까 네. 1억 5천만 원까지 그 보험금 한도 있다고 했는데
3: 맞습니다.
1: 그게 1년에 6만 원 안팎.
3: 맞아요. 아. 굉장히 적은 거고 22년도부터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전액 다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1: 네.
3: 본인이 내실 게 아예 없는 거니까 특히나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1: 차상위 계층.
3: 네.
1: 한부모 가족.
3: 네. 기초생활수급자. 네.
1: 아예 내가 낼 돈 자체가 없는데 그냥 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3: 맞습니다.
1: 다 보조를 해주니까. 어디 가서 가입해야 됩니까?
3: 네, 일단은 7개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데
1: 네.
3: 직접 가셔도 되고요. 직접 가는 거 귀찮다 하시면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국민안전24 이 홈페이지 이름을 기억을 해주세요.
1: 네.
3: 국민안전24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이 풍수의보험 메뉴에 들어가면 7개 보험사의 가입 페이지가 한눈에 쫙 다 비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와 면접 같은 기본 정보 넣으시면은 내가 낼 보험료 바로 계산되고요. 참고로 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재난지원금이랑 중복 수령은 안 됩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 기상청의 호우특보가 발효가 됐다
1: 네.
3: 혹은 기타의 이제 특보들이 발효가 됐다 그리고 나서 가입을 하시면은 가입이 그 이제 우리가 보상받는 게 줄어들거나 혹은 아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일반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1: 네.
3: 사고가 나서 가입을 하면 이건 인정을 못 받듯이
1: 그쵸.
3: 네, 이 보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미리미리 날씨가 좋을 때
1: 그쵸,
3: 가입하셔야 된다는
1: 거. 태풍이나
3: 겁니다.
1: 호우나 뭐 이런 거 쏟아지기 전에
3: 네.
1: 미리미리. 고정희 님이 부모님도 태풍 피해로 비닐하우스가 찢겨서 복구하는데 도움이 됐던 보험입니다.
3: 오!
1: 꼭 가입하세요라고도 알려주셨고.
3: 실제로 활용하셨군요.
1: 그래도 또 정부에서도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3: 네.
1: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에이, 설마.
3: 맞아요.
1: 우리 집은, 내 상가는, 내 공장은 우리 비닐하우스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
3: 맞습니다.
1: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죠. 1918님이 요즘에 그 생활안전보험 같은 거 가입해주는 지자체가 많은데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3: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1: 시민안전보험.
3: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내가 사는 지역의 지자체가 이 보험을 미리 다 가입을 해뒀다. 그러면 지자체가 이제 우리가 돈 내지 않게 전액 다 비용 부담하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이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에 충남 논산 안산시에서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요. 뭐 이제는 전국의 243개 이제 지자체 중에서 96% 정도가 가입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가입을 해놓은 거다.
1: 웬만한 그 시 단위로 네.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3: 네. 그리고 만약에 이사하면요. 또 자동으로 해지되고 거기에 또 자동으로 가입이 돼요.
1: 전입신고만 하면.
3: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보험금도 아예 없고요. 보장금액은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요. 보통은

0: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런데 어떤 뭐 상해를 입었을 때 내가 그냥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가 맺어놓은 시민안전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꼭 챙겨보시면 되겠고.
1: 네.
0: 보험금이 알아서 나오는 건 아니죠, 이게?
1: 아, 그렇죠. 가입은 자동이지만 보험금 지급은 자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나 이제 혹은 가족들이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못 받는 돈이 되는 거니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보험24라는 누리집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주소지 지자체 검색하시면은 보장 항목 그리고 보장 내역 확인하고 신청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신청은 사실 지자체 이제 우리 주민센터 찾아가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만약에 홈페이지 이름 먹었는데요라고 하면은 그 초록창 포털 사이트에 시민안 예를 들어 제가 뭐 서울시 강남구에 산다 그러면 강남구 시민안전보험 이렇게만 검색해도 보장 내역 다 나옵니다.
0: 그래서 그 각 시에서 또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서도
1: 맞아요.
0: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1: 나옵니다.
0: 우리가 이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1: 그쵸.
0: 더 챙겨드렸습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코스피는 2.5% 더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하이닉스가 7% 이상 밀려요. 2부 개미스쿨 시간까지 좀 들으셔야겠습니다. 홍춘욱 대표와 같이 돌아올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플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뜨거운 햇볕 아래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해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는 데다 남쪽에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지형 효과까지 더해진 경북 지역에서는 어제 한때 경산과 포항에 올해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폭염경보로 한 단계 완화되기도 했지만 오늘도 한낮에 경산과 포항의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의 낮 최감 온도도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대구와 강릉의 낮 기온 36도, 대전과 춘천 35도, 전주 34도,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물을 수시로 자주 마셔야겠고요.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가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잠정치를 보면 이 기간 수출은 2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억 5천만 달러, 53.9%가 늘어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12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가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무역 수지는 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달 동기 대비 11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 3대 메가 프로젝트 조기 추진과 지방주도 성장을 꼽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당정협의에서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하고 양극화 등 문제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 청도읍의 한 야산을 수색하던 중 김 전 군수가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최근 청도군 공무원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직 김 전 군수에게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열리는 가운데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지목된 살인 동의를 자백할지 주목됩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현지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을 위해 처리한 정황이 포착된 사람 모형의 인형과 관련한 과학수사 보고서 등의 증거 인정 여부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공모해 명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체제로 전환하는 등 계엄 수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군 병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해군은 오늘 아침 6시쯤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실종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습된 병사의 시신은 오늘 오전 중 해군 동해 기지로 입항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은 민간 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야만적인 공격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태국 방콕 북부의 한 술집에서 불이 나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화염이 술집을 뒤덮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가운데 피신하려는 이들로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한 지 약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 산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지난밤 전국 곳곳에서 열대가 나타난 데 이어 한낮에도 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33도, 전주 34도, 대전은 35도, 강릉과 대구 36도, 포항은 3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10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까지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청 더우시죠?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문자로 여기저기 덥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폭염 경보가 추가로 발효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11시, 예, 11시 기준으로 내려지게 되고요. 강원 삼척 산지, 경북 봉화 평지, 충남 천안 아산 당진 지역, 충북 제천 음성 지역까지 뭐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뭐 강원도 지역 등등 다들 덥네요. 이게 사실 뭐 폭염 경보냐 주의보냐 차이일 뿐 사실 여름철에 물 또 뭐 부채 어디 외출하실 때 꼭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중간중간 소나기도 많이 내리고 하니까요. 우산도 마찬가지고요. 3종 세트 갖고 다니셔야겠네요. 우산, 물, 그 부채까지. 저희가 또 3종 세트 선물도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경제상식 퀴즈 마치시면 선물도 받으실 수 있죠. 오늘의 정답은 토큰이었습니다. 토큰. 최근에 토큰 경제, 토큰 이코노미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 시대, 이 AI 서비스를 얼마큼 쓰는가를 책정을 해서 비용을 또 내게 되는데 그 단위를 우리는 요즘에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 요즘 뭐 토큰이라는 용어 많이 입에 달고 사실 텐데요. 96 삼영님,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오늘도 토큰이 살살 녹아요. 또 회사에서는 요즘에 뭐 AI 토큰 많이 쓰는 개발자를 유능한 개발자로 생각을 한다라는 인식도 있고 해서 각 기업들에서 글쎄요, 뭐라도 좀 해봐라 이런다고 하죠. 2872님, 와우와우, 방금 전에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세요. 당연히 성공예감 얘기를 했고요. 완전 신기방기합니다 라고. 선택받은 기분이시라고. 그죠? 아, 왜 그 청취율 조사 전화는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오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온다고 하죠. 아, 김진만님, 저는 예전에 토큰비가 없어서 2시간 걸어 다닌 적도 있습니다. 라고. 버스 토큰. 예전에 진짜 버스 토큰 아끼려고 걸어 다니신 분들도 있고, 김진만님처럼 비용이 없어서 걸어 다니신 분도 있고, 근데 앞으로는요, 이 AI의 사용량에 따른 그 토큰비가 없어서 AI를 못 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모두의 AI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도 준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0057님, 처음 문자 보내네요. 정답 토큰 아닌가요? 대우님이 문자 읽어주시는 것도 제한이 있나요? 이렇게 AI 토큰 제한처럼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방송 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다라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PD분들과 작가분들이 이제 추첨을 또 해주셔서 선물을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환율은 1504원으로 살짝 올라가고 있네요. 한 2, 3원 정도, 1504원대. 그런데 코스피가 개장 초까지만 해도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9시 한 3, 40분경부터요. 지금은 3.27% 밀린 7230,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상황인데요. 838. 하이닉스가 8%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9% 이상 밀리고 있고 삼성전기가 10% 이상 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3.5% 빠지고 있네요. 반도체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이 대형주가 특히 밀리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고 반대로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 좋은 은행지주사들,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는 5%대, 3%대 강세. 아마도 신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신고가인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지난주에는 좀 흐름이 좋지 않았던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도 좀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지럽죠? 변동성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SK하이닉스 ADR이라고 하는 주식예탁증서 나스닥이 상장을 했는데 그 직후에 우리 증시에서는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아, 또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 금리 결정도 있네요. 금통위. 굵직한 이슈들 하나하나 또 챙겨보시죠. 개미스쿨 시간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준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와, 이거 뭐 현기증이 날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증시의 변동성이 사실은 좀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2: 맞습니다.
1: 좀 그렇지 않습니까?
2: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1: 레버리지요?
2: 예. 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1: 네.
2: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시장을 흔들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레버리지 규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미국의 레버리지 규모를 이제 측정해 주는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1: 네.
2: 그 보고서를 보니까 1조 4천억 불. 미국 GDP가 30조 달러니까.
1: 네.
2: 5%.
1: 레버리지를 활용한 그 투자 시장이요.
2: 그러니까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GDP
1: 4%
2: 5%까지.
1: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것들이 그 정도까지 커졌다는 거예요.
2: 그 뭐 전 이런 숫자는 처음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달하는 그 레버리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2.5배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내가 만 달러치 가지고 있다 그러면 2만 5천 달러를 추가로 빌려주는. 그래서 이제 3만 5천 달러만큼 테슬라를 산다. 스페이스X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원금에 대해서 이제 두 배 반 정도 돈을 더 빌렸으니까

0: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 거에다가 미국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이 2천억 불을 넘어서 300조. 한국의 300원으로 300조 정도 되는 돈을 지금 미국에서 레버리지 ETF로 돈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고 B2 커지고 있는 거는 똑같고.
0: 그런데 이제 조정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1: 네.
0: 뭐 이제 여러 이유. 뭐 가장 저는 결정적인 이유는 오픈 AI IPO가 늦어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온 게 가장 결정적인 저는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아주 친숙한 그런 AI 모델들을 값싼 값으로 이렇게 출시를 해주는 건 너무너무 고마운데
1: 네.
0: 이걸 이제 학습시키고 출원시키고

0: 이걸 자금을 조달하려면 신규 상장 공모 말고는 좀 답이 없는데, 신규 상장 공모에 자신이 없는지, 제대로 몸값을 못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9월로 예정된 걸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1: 오픈 AI요.
0: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떨고 있죠. 야, 이거 뭐 이거 계획대로 안 되면 뭐 괜찮은가? 더 나가서 시장 점유율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회사에 투자한 오라클과 소프트뱅크는 재무적 건전성은 괜찮은가? 연쇄적인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이슈 하나하나에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B2라든지 레버리지, 신용융자가 많아지면서 뭐 그냥 한 배 흔들릴 게 두 배, 세 배로 흔들려버리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래서 한국도 지금 반대매매가 속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 물론 이제 최근에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그 신용융자는 아마 안 나갈 거예요. 변동성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래서 반대매매는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단 2, 3일 투자만으로 마이너스 3, 40%가 찍혀버리는 경우, 오늘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8% 빠지니까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16%, 17% 빠지는 거잖아요.
0: 그보다 더 빠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상품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비싼 상품입니다.
1: 비용도 있죠.
0: 예, 그리고 그 거래 비용도 거래 비용인데, 요 거래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래셋이 타이거, 삼성자산이 뭐 코덱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용을 하는데, 네, 고객이 돈 들어올 때마다 사거나 팔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걸 누군가에게 빌려서 팔고 빌려서 사고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니까.
1: 네.
0: 그러니까 들어온 돈보다 두 배를 사야 되니까.
1: 그러니까 그 ETF 순자산 안에 구성 종목에,
0: 예,
1: 그 원화 대출도 있고.
0: 그렇습니다.
1: 다른 레버리지 ETF도 사놓고 있고 하죠. 예.
0: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는데 이제 당연히 그걸 누가 받아줘야 되겠죠. 증권사들이 받아줍니다. 투자은행이라고 불리는, 네, 회사들이 이제 그걸 받아주는데, 문제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오늘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2천억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2천억 곱하기 2 해서 4천억 매수를 해야 됩니다.
1: 네. 기계적으로 사야 되죠.
0: 그 돈을 이제 운용사에게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빌려줬는데 그 돈이, 우리가 빌려준 돈이 거기에 그냥 주식으로 쌓여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 잘못되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 금융기관들은 이 리스크에 대해서 해치를 걸게 돼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당연한 이야기로 들어온 만큼 옵션을 사거나 선물을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거래 비용들이 지금 요새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공포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1: 네, 변동성 지수.
0: 예, 변동성 지수. 그게, 네, 요새. 그러니까 무슨 금융시장이 그 2008년이나 2020년 코로나 때나 이럴 때 레벨로 지금 그 변동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1: 그러니까 V코스피라고도 하는 국내 변동성 지수, 뭐 옵션을 바탕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 그게 2008년,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신용이 망할 뻔한 그 당시처럼 지금 치솟아 있는 상황이에요.
0: 현재 뭐 그 최고점에 비하면 아직은 아닌데, 이제 그때 분위기, 그 한 해 레벨.
1: 당시가 100이라면 현재 한 90까지 가요.
0: 그 정도가 이제.
1: 예.
0: 90은 이제 잠깐 가는 거긴 한데, 네, 너무 모양이 안 좋죠. 이 모양이 왜 안 좋냐면, 이런 식의 이제 옵션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 우리 밭대기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제가 강원도의 사회라서 이렇게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가 없는 해다 그러면 만 평짜리 밭에 만 포기에, 그냥 가정입니다. 1000평 정도겠죠. 근데 만 포기에 우리가 배추를 사야 되는 우리 첨가물 시장의 상인 입장에서, 만에 하나 태풍이 잘못 올라오거나 해서 침수돼서 썩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포기당 1000원에 다 사두는 거죠.
1: 계약을.
0: 예. 근데 이제 그 계약이라는 것은 어떨 땐 1000원이고 어떨 땐 2000원인데, 왜 2000원이냐 하면 기후 변동이 커지면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적게 오는 기후의 변화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옵션의 가격, 밭대기의 가격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후의 변동이 주식시장에서는 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공포지수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내부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잠재적인 공포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공포가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레버리지에 내 투자했는데 뭐 오른 것만큼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냐, 이렇게 항의를 하신 분이 많은데, 그만큼 지금 금융기관들이

0: 이 레버리지를 운영하는 데 따르는 각종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 그냥 쓰러지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뭐 5만 돼서 이제 비용이 다 가중이 되니까 이게 이제 결국 전부 다 피를 이제 저희들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옵션 프리미엄의 가격들이 상승하고 이걸 가지고 해지를 하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비용은 커지고 그리고 경쟁은 치열하니 압박은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점점 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차별화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격 차이들도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그냥 돈 들어온 만큼 사야 되는 게 ETF인데 액티브 펀드처럼 움직이는 그런 변동성들이 나오는 완전 지금 악순환에 접어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크다라는 건 이제 바깥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우 저 시장은 너무 불안해. 그렇죠. 안정성이 떨어져 라고 볼 수 있는 거라 좀 개선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정문주님을 비롯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폐해가 아주 심각한데 아직 뭐 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내주고 계시고 오히려 과거에는 아 우리도 레버리지 투자하게 해달라라고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부작용이 크다. 빨리 이거 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계시다는 게 참 많이 또 바뀌었어요.
0: 네. 이제 이런 안 좋은 경험 없이 깨달으시면 좋은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뭐 이 상품이 도입되게 된 배경을 저희는 잘 알거든요.
1: 그렇죠.
0: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CSOP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이 회사가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ETF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0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해외 홍콩에서 특히 그 중국 펀드가 큰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감정이 생겼죠. 첫 번째는 우리도 저걸 잘할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하나 계셨을 거고 또 하나는 국내 레버리지 ETF가 없어서 한국 돈이 전부 다 홍콩 간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스토리가 있었죠. 근데 이제 지난 거 보니까 다 그냥 마케팅 차원에서의 주장이었던 거고.
1: 그러니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너무 많으니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아무 조정 없이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가 좋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제 그 오르지 않고 옆으로만 기어도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레버리지 상품인데 이런 레버리지 상품의 이제 구조를 생각해 보면 엄격한 제한을 두고 또 더 나가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신중했어야 되는데 너무 신속하게 결정된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상장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 해서 정책 당국에서도 뭔가 한다고는 합니다만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그 시간에 많은 투자들의 돈은 녹아내리고 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뢰도는 깎이고 있고
0: 이게 이제 역으로 이제 또 몸통을 흔드는
1: 그렇죠. 꼬리가 몸통을
0: 흔드는. 예, 그래서 이게 이 ETF 때문에 주가가 역으로 더 크게 움직이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국내에서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미국의 어떤 외신에서 일본의 어떤 외신에서 미국의 어떤 뭐 해외 헤지펀드 자산운용사에서 한국 시장의 이 어마어마한 변동성과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그 부작용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한국 중심 오징어 게임이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고 참 이게 씁쓸한 겁니다.
0: 그래서 우리가 개미스쿨에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오늘 그래도 말씀드린 게.
1: 그런데 또 이럴 때 오늘만 하더라도 뭐 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10몇 퍼센트 20% 가까이 빠지겠습니다만 이왕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 된 거 물타기를 해보자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그 레버리지로 물타기를 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빨리 청산을 하시고 정말 그렇게 SK하이닉스가 매력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주주들에 대한 보상도 잘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 레버리지 하지 말고 내 돈으로 사는 게 낫고요.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1: 네.
0: 왜냐하면 아까 했던 그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차라리 신용대출 받아 사는 게 낫습니다.
1: 아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0: 예, 레버리지 상품은 어떤 면에서도 추천하기 어렵고요. 저는 그 그렇게 내가 이 확신이 있다면 신용대출을 받거나 또는 주식 그 신용융자를 받아서 하는 게 낫죠. 그게 훨 쌉니다.
1: 비용 측면에서?
0: 예, 그리고 제가 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잔고가 너무 줄거나 그러면 아유 청산해야 되겠다.
1: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담보 비율.
0: 예, 담보 비율이 요새 근데 되게 상향 조정돼서 옛날처럼 뭐 미국처럼 2.5배 못하거든요. 우리 지금 1.5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2배 레버리지 하는 것보다 정말 솔직하게 증권사에서 신용융자 받는 게 낫습니다. 그 이상한 비용과 그 이상한 거래들을 왜 우리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그걸 감내하며 그런 상품을 투자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1: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음해 복리 효과로 녹아내릴 수 있는 상품보다는 차라리 낫다라는 건데 다만 뭐 신용융자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0: 예. 아니 그거보다 낫다라. 예. 저는 그냥 내 돈으로. 예, 그렇죠. 주식은 항상 여유 돈으로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시장의 그 변동성 특히 20% 정도 조정은요. 어떤 강세장에도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그 K 매운맛은 35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20% 조정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이 정도 조정은 기본값이거든요. 그런데 기본값인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로 돌았다가 너무너무 놀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의 기반들을 만들어야 될 분들까지 젊은 분들까지
1: 그러게요.
0: 휩쓸릴까 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1: 7925님은 외국인 큰 손들은 신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물 매도로 한 방향으로 이제 이 변동성만 보고 밀어버리면 파생 쪽에서는 또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뭐 큰 손 외국인한테는 될 수도 있겠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시가총액 2000조 넘었었던 하이닉스가 지금 1400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600조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0: 예, 30% 하나에서만. 정도. 예, 예.
1: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와 역시 이제는 주식이야라고 몰려왔던 돈들 대표적으로 이제 고객 예탁금, 증시 투기 그 투자 대기 자금이죠. 투자 대기 자금 그게 한 130몇조 원까지 갔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한 7조 원, 100조 원 초반까지 쭉 줄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다시 은행 예금으로 돌아간다는 걸까요?
0: 아, 그건 아니고요. 주식을 산 거죠.
1: 주식이 사도 줄어들 수 있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들어오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고점 대비 한 20%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시면서 그 돈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달에 지금 50조씩 팔고 있잖아요.
1: 네.
0: 그걸 서너 달 거쳐서 지금 100조 이상 팔았으니까 4월부터 4월 두 달만 거의 90조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그렇게 6월, 7월도 그 속도로 팔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순매수로 받아준 개인의 자금은 잔고, 통장에 있던 여유 현금이 고객 예탁금인데 그 고객 예탁금이 자연적으로 매수 줄어든. 과정에서 줄어든 거죠.
1: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았고 올해 들어서만 거의 한 190조 원간
0: 그렇습니다.
1: 순 매도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사실 뭐 우리나라 기관들은 또 돈이 별로 없고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 받아냈던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이 외국인의 매도라도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개인이 그걸 다 받아낼 여력이 있을까? 이 수급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0: 여력은 충분한데
1: 예.
0: 다른 시장이 이제 문제입니다.
1: 다른
0: 시장.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아, 이제 저는 주식도 오랫동안 했지만
1: 네.
0: 부동산 관련해서 책도 쓰고 할 정도로
1: 네.
0: 자산 시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경제 분석가라는 게. 그런데
1: 네.
0: 지금 그 얼마 전 이제 동탄과 구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걸 보셨겠지만
1: 네.
0: 이게 2021년 레벨입니다. 지금.
1: 2021년.
0: 1년. 네, 그러니까
1: 엄청난 유동성 랠리 당시.
0: 예, 2기 신도시 갭 투자 장세라고 저희가 네. 이제 부르는 그냥 가격 불문 사던 지금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순환매가 돌아서 다시 핵심 일급 지급들이 전부 다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던 경부선 타고 SRT 타고 남쪽 내려갔던 돈이 다시 지금 서울로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동탄에 누가 20억에 팔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팔고 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이라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투자처였으면 주식에도 일부 왔겠지만 결국 그 돈이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상급지로 가고 있는
1: 부동산
0: 내에서. 예, 부동산 내에서 지금 이제 시장의 가격의 조정이 그 다주택자 중과 유예 때문에 잠깐 조정받았던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도를 막아낼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여력은 충분한데 그 돈이

0: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안정적인 자산에 좀 나는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어 라는 표현이 이제 에셋 패킹인데, 부동산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1: 늘고 있다.
0: 지금 늘고 있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가격에서 신고가가 지금 나고 있는 중이고요.
1: 그러니까 일단은 고객 예탁금이 아무리 많아도 투자 심리 영향을 받으면 큰 돈이 또 움직이질 않게 되고, 또 왜 그 역시라고 하는 학습 효과.
0: 그렇습니다.
1: 아, 역시 증시는 불안해. 돈 벌었으면 집 사야지. 아니면 상급지 이사가 이런, 뭐 그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 학습 효과가 또 다시 발동이 된다면, 또 요즘에 또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 역시 국장은 불안해. 다시 미장이야. 막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늘고 있어서.
0: 두 주 동안 미국 나스닥은 올랐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러니.
1: 상반기까지는 뭐 미국장보다는 국장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 보니까 다시 회귀하는 자금이 많아졌습니다만, 그래서 또 이제 시장을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코스닥도 사실은 이게 참 한숨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830인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1997년에 30년 전에 개장을 할 때가 1000포인트였고 지금 30년 후에 800포인트, 20년 동안 오히려 20% 가까이, 그러니까 30년 동안 20% 가까이 빠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코스닥 쪽으로는 자금이 안 오겠습니까? 어때요?
0: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한 시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투자하기에 네.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가장 표면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2025년 그 코스닥 상장 기업의 PR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1: 언제요?
0: 2025년 결산기 기준.
1: 코스닥 기업들의 PER?
0: 네.
1: 아, 한 몇십 배 되죠?
0: 예, 100배가 넘습니다.
1: 100배가 넘나요?
0: 예.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그 우리 거래소 시장은 8배 정도 네. 보잖아요. 그런데 그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말도 못하게 비싼 이유는 뭐 때문일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딱 나오는 게, 하나는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상장은 끝없이 시키는데 퇴출은 없죠. 왜냐하면 퇴출할 때 이제 기존 주주들이 너무 큰 손실과 고통 속에서 반발하니까, 퇴출하기 위해서 그 회의나 이런 것들 과정을 제가 한번 저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한 기업은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시장으로 다 이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이제 그게 저희들끼리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작전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국민연금이 우리 국내 주식을 한 500조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6월엔 600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네. 20% 조정받아서 500조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수를 뭘로 추정을 하냐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합니다. 그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니까 만일 어떤 종목이 거래소 시장으로 특례 편입돼 가지고 시가총액 1% 비중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대부분 그렇죠?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다 특례 편입을 통해서 코스피 200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5조를 사야 되죠? 갑자기 거래소 시장 이전한 것만으로 5조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1: 그렇죠. 그냥 기계적으로 그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들이요.
0: 그 연금이 몇 달 걸려 사냐 몇 년 걸려 사냐의 문제지 그걸 사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괴리율이 너무 벌어지면 어떤 종목을 전혀 편입하지 않고 있다가 만에 하나 그 종목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는 그 편입 안 한 것 때문에 성과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대대적인 매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고생해서 창업하신 분들은 엑시트할 때 이제 자신의 자산을 차익을 보고 매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2015년 에버랜드 상장해서 또 물산 모직 합병했던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삼성 SDS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기업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 특례 편입을 하고

0: 특례 편입하는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가 됐던 뭐 LG그룹 계열사가 됐던 SK그룹 계열사가 됐던 코스피 200에 빨리 편입만 되면 특례 편입만 되면 연금은 국민연금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예, 그때 그 높아진 가치로 어떤 절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 지수에 편입되는 일종의 마법 같은 효과인데 기계적인 리밸런싱일 수도 있겠고.
0: 예, 근데 미국 보시면 스페이스X는 S&P500에 못 들어가거든요.
1: S&P500에 바로 안 넣어주죠.
0: 예, 거기는 이익도 내야 되고요. 근데 스페이스X는 당분간 이익을 내기 어려운 회사잖아요.
1: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국 거래소 안에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코스피 넘어가더라도 그러면 시총이라든지 이런 것만 충족을 하면 코스피 200에 바로 들어가게 편입. 되는데 특례 편입까지 시켜주죠.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실적도 제대로 못 내는 상태에서 코스피로만 넘어온다? 시가총액이 아무리 뭐 코스피 몇십 등, 뭐 백 등, 몇 등 안에 들더라도 우리는 지수에는 넣어주지 않을 거예요라고 할 수 있는 과연 결기가 있느냐.
0: 그러니까 그걸 제도화해야죠.
1: 예.
0: 예를 들어서 이전 상장하면 2년 동안은 코스피 200에 안 넣는다. 그리고 이런 이런 조건을 달아서 넣는다. 그리고 유통 주식수 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 예를 들어서 지금 S&P가 스페이스X한테 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그 규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1: 네.
0: 우리는 특례 편입이라는 걸 남발하고 있고 그 특례 편입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항상 편입될 때 비싼 돈으로 주식을 사주고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된 다음이 그날이 지나고 보면 역사상 최고가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의 구조가 되니 코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조금만 커지면 어떻게든 거래소 시장 이전해서 코스피 200 편입하는 게 목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대로 수익률 저조에 시달리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 코스닥 시장은 우량한 기업들이 끊임없이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해버리니까 그럼 우량한 기업들이 이익을 내줘야 되는데 그 기업들 이익 잘 내는 기업들은 다 거래소 시장 가버리니까 PER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그렇게 PER이 높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은 아직 약하지만 미래 하나 보고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외부 환경이 아무래도 취약하죠. 그래서 시장의 심리 변화, 수급 변화 등에 따라 등락이 이렇게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오늘 코스피에서 조금 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군요. 코스피 200 선물이 약간 한 5% 이상 빠진 것 같고 지금 뭐 그래도 7000선 위에는 있는데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때로는 서킷 브레이커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요. 게임스쿨 시간. 현재까지 또 들어와 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홍춘웅 대표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향후 재정 운영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는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학계, 연구기관 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 3대 메가 프로젝트 조기 추진과 지방주도 성장 등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와 사용료도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앞으로는 프로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나 닭강정 같은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매도 사이드카 이후에 코스피는 좀 낙폭을 좁히려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4% 이상 밀렸다가 지금은 3.1% 떨어진 7,243으로 낙폭은 조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지금 한 7.89% 밀리고 있는데 사실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주식 예탁증서 ADR을 상장을 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상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고평가를 받고 한국의 저평가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ADR 한 15% 이상 급등을 했죠. 한 $170까지 제가 봤는데 이거 한 10분의 1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SK하이닉스는

0: 한 250만 원대 주가가 맞습니다. 나와야 같은 가격인 건데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는 200만 8천 원까지 더 밀리고 있거든요.
1: 네.
0: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 예, 늘 그럽니다. 예. 예. 예. 제가 TSMC 투자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0: 아, TSMC도 미국 ADR 상장돼
1: 예,
0: 있죠.
1: 네. 늘 20% 정도 차이 납니다.
0: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타이완에 있는 본주와 예. 미국에 있는 ADR 사이에서.
1: ADR 사이가 평균이 20%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저희들이 이제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한국이 더 비싼 걸 김치 프리미엄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여외의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시장이죠.
0: 여외 프리미엄.
1: 예,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이렇게 저도 그때 예전에 이제 뭐 기관에 있을 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0: 네.
1: 일단 뭐 그 우리보다 대만 달러 매매 환율 그 외환 거래가 훨씬 더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엄격한 편이라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못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보다 거기가 더 힘들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동성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50%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TSMC도 역시 대만에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 비중이 너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 종목 이슈나 이런 게 아닌 시장 전체 요인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 유동성은 대만이 훨씬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래도 잘 되고 여기 또 그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요 거의 100달러 넘어가면 액면 분할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0: 네.
1: 여기 액면 분할을 굉장히 쉽게 하는 나라잖아요. 물론 이제 그 주가가 빠지면 액면 병합도 잘합니다. 그런데
0: 네.
1: 아, 이런 나라라서 그 거래하기 쉽게 100달러 단위로 주가를 거의 잘 만들어주니까 여기가 훨씬 유동성도 좋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ADR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미국이 훨씬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미국장에서도 빠지겠지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가격이 덜 변동성이 좀 변동성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게요. 외려 ADR 상장 이후에 하이닉스가 더 급락하다 보니까 이럴 거면 왜 ADR 상장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를 탈피하기 위해서였던 것 아닌가라는 건 주주들의 바람일 뿐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한 4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한 거잖아요.
1: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0: 그렇죠.
1: 2014년 그 중국의 알리바바가 ADR 상장할 때 그때 조달했던 게 250억불인가 그랬으니까 그보다 커요.
0: 더 크죠.
1: 예, 물론 뭐 알리바바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저는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0: 네.
1: 아무튼 그 자금의 조달 규모가 이렇게 큰 이벤트가 벌어졌다라는 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는 여전하다. 이제 그러면 이제 왜 파냐 막 이런 이야기 하실 텐데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연금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목표 비중보다 어떤 특정 국가의 비중이 올라가면 기계적으로 리밸런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계적인 리밸런싱의 대상이 됐고 요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주가 우리 증시가 좀 빠지니까 리밸런싱성 외국인 매도가 많이 줄었죠.
0: 덜하죠.
1: 예, 그게 그러니까 그 비율이
0: 낮아지니까.
1: 예,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0.5% 거기는 왜냐하면 글로벌 시가총액을 가지고서 우리를 타겟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비중을 예를 들어서 1.7%를 우리가 타겟을 해놨는데 이게 뭐 2.25가 넘거나 또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1.5 밑으로 내려가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 사고 파는 매매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때 한 3%까지 갔으니까 그만큼 매도가 셌던 거고요. 이제 반대로 또 그 급등했던 오버슈팅했던 게 지금 진정되면 외국인들은 굳이 또 한국을 그렇게 비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매도 규모는 좀 줄지 않겠나 그러나 매수로 돌아서기는 아직도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상방이 탈돼, 예, 상방이 탈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참고로 그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예탁증서를 발행을 하면서 조달한 돈 한 40조 원 된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회사 SK, SK그룹의 최상위에 있는 그 지배구조상에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44조 원입니다.
1: 이게 이제.
0: 조달한 돈이 지주회사 전체 시가총액 규모예요. 네.
1: 그게 이제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복 상장이라는
0: 많죠.
1: 예, 아주 극악한 병폐가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불안을 상장할 때 다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일 때 받았던 가치보다 분할해서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면 그 가치가 더 뻥튀기 되는 그런 마법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또 순수하게 2차전지 사업만 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한때는 시가총액 2등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그 급격한 주가 평가를 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기업의 제대로 된 지분 가치라든가 내재 가치를 주가가 잘 설명 못하는 나라고. 그럼 왜 이렇게 설명 못하게 됐냐 하면 결국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끝없는 트라우마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순수하게 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주가는 굉장히 잘 가는 반면 이 회사의 지분을 잔뜩 끌어안고 있는 모회사들의 주가는 거의 못 가는. 왜냐하면 그래야 상속할 때 편하니까.
0: 그러니까 SK그룹 그 자회사들 시가총액 다 합치면 뭐 수천조 원 될 텐데 하이닉스만 해도 1400조 원 넘으니까. 근데 주 SK의 시가총액이 44조 원대. 근데 그러면 한 22조 원 한 절반만 갖고 있으면은 SK그룹을 통째로 가져가는 거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1: 네, 유통 그
0: 절반 지분율을 다 최대주주와 자사주 갖고 있다 보니까 남들은 이걸 다 갖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또 저평가와 중복 상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액면 분할을 시사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인터뷰 통해서. 뭐 일단은 검토해보겠다라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액면 분할.
1: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안 해준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주가 200만 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미국의 ADR 100달러대로 거기는 미국은 항상 액면 분할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보면 주가 레벨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 레벨이 높아지면
0: 네.
1: 기계적으로 그냥 10대 1이든 50대 1 액면 분할을 부지런히 자주 해줘야죠. 그건 그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게 이제 뭐 선심성 이게 아니라
1: 기본이죠.
0: 주주들을 위해서 당연하게 해야 할.
1: 그럼요.
0: 그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이후에 삼성전자도 나스닥의 ADR 상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1: 네.
0: 뭐 한때 이제 시가총이 역전되고.
1: 그렇습니다.
0: 지금은 PER, PBR 이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하이닉스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이걸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1: 예, 지금 GDR이 상장돼 있고요.
0: 그 글로벌 예탁증서.
1: 아닙니다. 그레이트 브리튼이겠죠.
0: 그게 영국인가요?
1: 영국입니다. 예, 런던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에 상장돼 있는데 왜 ADR 상장 안 하냐? 이제 이런 그 질문을 제가 한 20년째 받은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글로벌 이제 제가 그 운용 펀드 매니저 자격으로 간 적도 많고 또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 세일즈하러 다닌 적도 많으니까 갈 때마다 늘 들었는데 이제 그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일단 첫 번째가 그 미국에 상장하면요. 미국 주식시장이 투명하고 제도적인 기준 레벨이 되게 높은 시장이어서 거기에 상장된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0: 네.
1: 그걸 바르게 이야기하면 약간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주주소송을 당하는 시장이라고 법적이고. 듣도 됩니다.

0: 그 약간의 그 두 가지의 부담들을 다 감안을 해서 굳이 ADR 할 필요 있냐. GDR을 런던에 다 상장을 시켜놨는데 그 런던에서 매매하면 되지 않냐. 상대적으로 이제 런던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규제 레벨이 좀
1: 중심가였고,
0: 예, 그 규제 레벨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택의 폭이 충분히 가능한 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 주주 관련된 IR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주주들에 대한 대응 대처가 제일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몇 없는 회사인데 우리가 앞으로 벌어들이게 된 돈에 몇십 퍼센트를 항상 앞으로 5년에 걸쳐 주주에게 보상하겠다. 이걸 약속하는 회사가 미국은 그게 기본인데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또 지키고 있는 회사는. 그래서 그 영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예를 들어서 50%를 주주에게 그러면 25%는 자사주로 25%는 배당으로.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속해서 지키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으니 삼성전자가 이렇게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 스탠다드를 잘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ADR 상장한다고 해서 저는 전혀 문제될 건 없는 것 같다.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니니까.
1: 그렇죠. 그건 이제 또 회사의 선택일 텐데. 근데 또 왜 ADR 상장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발행하겠다라는 회사가 국내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영국계, 홍콩계에서 봄물 터졌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또 아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했는데 해외 상장된 레버리지 ETF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본주 하이닉스를 더 흔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홍콩 상장된 CSOP ETF가 20조에 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이제 그것 때문에 글로벌 그 투자은행들이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업 거래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해주는 걸 수업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거래를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아까 옵션을 쓰면서 우리 증시의 그 위험 가산 금리 또는 뭐 가산 아무튼 위험 가산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아까 ADR 상장이 꼭 조금만은 아닌 거에 이것도 들어가죠.
1: 양면성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 열리죠?
0: 네.
1: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0: 네, 저는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 인상할 필요가 있다.
0: 안 한다면 저는 정말 실망스럽고 슬플 것 같습니다.
1: 이유는 뭐 환율 물가?
0: 환율 물가가 가장 크고요. 지금 우리나라 1,500원 환율은 이게 수출 기업에게만 유리한 그리고 내수를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꼭 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결국 금리의 함수거든요.
1: 네.
0: 그냥 뭐 어떤 변수가 있다 해도 결국은 금리가 부동산을 좋아하니까 지금 그 낮은 금리 2.5%라는 우리 성장률과 인플레를 감안할 때 굉장히 낮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오른 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렇죠. 환율, 물가, 부동산 때문에라도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들은 참 많은데 또 근데 금리를 올리고 나면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지고 사실은 뭐 지금 수출 기업이 안 그래도 더 뭐 호황인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참 K자가 더 대문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0: 그런데 불평등은 국민 모두의 이제 문제이긴 한데 한국은행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가 아닙니다.
1: 그렇죠. 통화정책이라는 그러니까, 게 사실은
0: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불평등 문제는 정부가 해야죠. 그건 행정부가 할 일이고요. 그 한국은행한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건 한국은행 보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한국은행은 그냥 이렇게 딱 시야를 좁혀서 인플레 그리고 자산시장의 버블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쳐다보고 그걸 위해 달려가라고 만든 독립기구죠.
1: 그렇죠.
0: 그냥 불평등은 정부가 잘하면 되죠.
1: 그래서 사실 통화정책 같은 건 거의 뭐 바닷물 같은 거죠. 밀물 썰물 딱 그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정정책으로 그 가운데 방파제 를 둘 필요도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배를 띄울 필요도 있는 거고 그래서 통화정책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긴축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혹은 가야 하는 그 이후에 다른 정책들도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 매도 사이드카 이후에 좀 낙폭을 좁히는가 했더니 현재는 코스피가 5.25% 밀려서 7083까지 7000선 거의 이제 문턱까지 내려가 있고요. 거의 한 390포인트

이상 밀리고 있네요. 잘 버티던 코스닥도 1.6%까지 떨어지면서 820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알찬 소식 많이들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의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가상현실과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아우르는 대중문화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것들이 만나 최고의 재미를 선사하는 오락영화로 탄생했습니다. 2018년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1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할리우드 아이콘으로 살아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대중문화에 보내는 헌사입니다.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완벽하게 환기시키는 작품이기도 하죠. 무언가를 좋아하다 못해 열성적으로 좋아하며 그와 관련된 것들을 파고드는 일을 덕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덕질이 세상을, 또 영화를 구원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배경은 2045년. 사회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식량난에 더해 수요 폭발로 인한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붕괴는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현실에서 도피해 가상현실 프로그램 오아시스에 접속해 그 안의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죠. 행성만한 크기의 카지노에서 무한정 게임을 즐기는 일도 가능하고, 배트맨과 함께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도 친한 친구를 만들 수도 있죠. 컨테이너 박스를 위태롭게 쌓아 올린 빈민가가 웨이드의 현실이지만 오아시스에서의 그는 다릅니다. 유저들의 관심은 오아시스의 창시자 제임스 할리데이가 죽기 전 남긴 유언에 쏠려 있습니다. 그는 오아시스 안에서 세계의 이스터에그를 찾는 미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승하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기로 했죠.

0: 6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민수에게는 꿈보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부모님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라온 민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젓하게 자랐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민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형을 챙긴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귀가와 잦은 결석으로 퇴학 위기까지 겪었지만 민수는 졸업의 꿈만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의 생계가 먼저인 지금 오늘도 민수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민수가 바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는 밤낮 없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고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열기가 쉽게 식지 않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한낮 체감온도는 대부분 33도 안팎, 폭염경보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시원한 물과 양산을 챙기시고요. 한낮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경산과 포항이 37도, 대구와 강릉 36도, 대전과 춘천 35도, 전주 34도,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폭염은 오늘 절정을 보이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에 장맛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모레 수요일에는 폭염이 일시적으로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에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남부 해안 도시들과 도서 지역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 실종됐던 해군 병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 아침 6시쯤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실종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습된 병사의 시신은 오늘 오전 해군 동해기지로 입항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은 민간 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공판에서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장윤기는 기소된 혐의 가운데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목적 살인죄의 최저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단순 살인죄의 최저 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습니다.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전기와 가스 요금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다만 대형마트 외 몰에 입점한 업체의 경우 입점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프로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핫도그나 닭강정, 하이볼 등 식품의 이동 판매가 가능해지며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은 제품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사망자가 4,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 12일 텔레그램 계정에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가 4,49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는 16,740명입니다. 태국 방콕 북부의 한 술집에서 현지 시각 13일 새벽 불이 나 최소 27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한 축제 현장에서 차량이 인파를 덮쳐 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전 8시 40분쯤 차량 한 대가 비냐델 마르시에서 열린 축제 현장을 덮쳐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칠레 해군 소속 가사로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덮친 기록적 폭염 속에 산불이 번지면서 사망자가 늘고 원자로 가동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60km 떨어진 퐁텐블로 숲에서 산불이 발생해 프랑스 남북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가 부분 폐쇄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도 극심한 더위로 일부 구간을 단축했고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세 곳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서는 대형 산불로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5에서 40mm 소나기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지난밤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한낮에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33도, 전주 34도, 대전 35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정치는 대통령 선거와 중간 선거가 2년 간격으로 맞물려 진행되면서 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전역에서 치러질 중간 선거는 2028년 미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벌써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건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인데요. 민주당 내 차기 대권주자로 꾸준히 거론됐었는데 최근에는 전국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빈 뉴섬을 비롯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은 누가 있는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은 영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노르웨이와의 8강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1966년 이후 무려 60년 만에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군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각으로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이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봉쇄 선언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이 호르무즈 관리를 위해 만든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미군의 불법 이동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 체제에서 새로 구성된 의회가 현지 시각으로 12일 개원했습니다.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이 수니파 이슬람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의 공세에 쫓겨나 러시아로 망명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HTS의 수장이던 아메드 알샤라는 임시 대통령직에 오른 뒤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집권 바트당을 해체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간접선거 방식으로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0월 27일에 총선이 실시됩니다. 2023년 가자전쟁 발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인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리더십을 평가하는 사실상의 국민투표가 될 전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차기 총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원하는 여론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의 조사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3월 초 40.5%에서 6월에는 29.4%로 급락했습니다. 9호 태풍 바비가 11일 밤 중국 동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초속 42m에 달하는 강풍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장성에서만 220만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최고 비상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바비는 내일 중국을 빠져나가 북한을 향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중국 기상 당국은 랴오닝과 지린 등 동북 지방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릴 걸로 보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2일까지 4,4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157명이 늘었는데요. 부상자는 16,000여 명, 구조된 인원은 6,400여 명입니다. 여진도 계속돼 지금까지 여진이 1,222회나 발생했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 수만 명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거주자를 위해 대대적인 주택 건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다시 공격의 시간.
1: 네, 미군 중부사령부가 12일 오후 5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6시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금 미군이 공습을 이틀 연속 가했습니다. 7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이후 미군이 네 번째로 공습을 한 건데요. 악시오스는 미국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여러 지역에서 이란의 미사일 시스템과 방송 시스템 또 이란 혁명 수비대의 소형 고속정을 공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란 국영 TV도 이란 남부의 최대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 서부 외곽 지역과 게슘섬, 자스크 등에서 연쇄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게슘섬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란군의 레이더 감시 기지가 있고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벌어지면서 주요 타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NBC와 또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 이란이 모든 걸 포기했고 이후에 회의장을 나갔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드론을 발사하고 함선을 출격시켰다. 그들은 정말 사악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전날 협상을 진행했고 합의를 끌어냈는데 이란이 재차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해서 우리가 공습을 했다라고 설명을 한 셈인데요. 뭐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라고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개방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항로는 오만 쪽 항로인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 국제해상감시기구인 합동해상정보센터는 일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통한 통항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만 쪽에 붙어있는 항로는 이란 쪽의 항로보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대형 유조선이 지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긴장이 당분간은 좀 계속 네.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팍스 이라니카.
1: 네, 이게 이란 주도의 평화 질서라는 얘긴데요. 네. 모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인 레자이가 12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수십 개의 원자 폭탄보다 더 중요하다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미국하고 다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란이 이렇게까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물러서지 않는 건 이 해협을 지렛대로 중동의 팍스 이라니카 즉 이란 주도의 평화 질서를 구축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란 지도부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자국이 중동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걸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서 걸프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팍스 이라니카를 꿈꾸는 이란의 야심이 중동 질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전례 없는 시도를 성공시키게 되면 이제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실제로 걸프 국가들의 태도가 지금 개전 초반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워낙은 이란이 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영내 안정을 위해서 공존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걸프 국가들은 원유랑 가스 수출뿐만이 아니라 소비재나 식량 같은 필수 물자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제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한편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계기로 이란이 더 대담해졌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의 핵심 의제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제거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네. 미국이 당초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란 핵 프로그램 종식은 뒷전으로 밀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2: 다음 키워드 진정한 미국의 애국자.
1: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을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이자 공화당에서 대표적인 외교 안보 강경파로 꼽혀왔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11일 저녁에 사망했습니다. 향년 71세였는데요. 지금 워싱턴 DC 검시관들이 초기 판정을 내린 결과 심혈관계 질환인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대동맥 파열로 숨진 걸로 일단 알려졌 졌습니다. 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1994년에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2002년부터는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를 대표한 의원이었는데요.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0: 상원의원 5선에 도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매파였는데요.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대응을 꾸준하게 주장을 했고요.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대이란 군사 대응도 적극 지지를 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2017년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니까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적이 있고요.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정권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 키이우를 지금 10차례나 방문을 했고요. 네. 이번에 사망하기 직전에도 우크라이나에 갔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돌아온 상황이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정치적 동맹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는 진정한 미국의 애국자였다라는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제 그레이엄 의원의 사망으로 공화당의 상원 의석이 53석에서 52석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서 맥메스터 주지사가 선거 전까지 임시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왔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은빛으로 물든 의회.
0: 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71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미국 의회의 고령화 문제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네. 지금 보도를 보니까 미국 상원의원 평균 연령이 66세입니다. 그레이엄 의원과 동갑이거나 더 나이가 많은 의원이 3분의 1.

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상원의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척 그레슬리 공화당 의원이 지금 92세입니다. 그런데 이 상원 임시의장은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과 하원의장에 이어서 승계서열 3위인 고위직입니다.
1: 네.
0: 또 유명한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은 84세인데요. 지금 80대 상원의원이 7명, 하원과 상원을 합치면 4분의 1이 70대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는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이 90세의 나이로 임기 도중에 사망을 한 적도 있고요. 서먼드 공화당 전 의원은 임기 중에 100세 생일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미국 남성의 평균 은퇴 연령은 64세고요. 여성은 6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를 하면 정치인들은 훨씬 긴 기간 동안 은퇴도 안 하고 직업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셈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1: 그러네요.
0: 지금 최근에 84세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지난달에 입원을 했는데 아직도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이엄 의원까지 갑자기 사망하니까 고령화 논란이 또 있는 건데요.
1: 네.
0: 이 고령화로 의정 공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령의 의원들이 미국인들을 대변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년 민주당원을 지원하는 정치활동위원회의 로한 파텔 사무총장은 만약 당신이 50년 동안 아이 돌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고 40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고 30년 동안 집을 사지 않았다면 오늘날 미국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요.
1: 네.
0: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미국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요양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레이엄 의원의 71세 나이는 화제가 되지도 않을 정도였다. 라면서 미국 의회가 연공 서열을 중시하고 현직 의원이 거듭 출마하는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 이번에 또 다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 다음 키워드 오메가 블로킹.
0: 현재 세계 곳곳이 폭염을 겪고 있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도
1: 네.
0: 마찬가지고요.
1: 네, 너무 더워요.
0: 지금 유럽은 오메가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지금 3차 폭염 영향권에 들어갔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 오메가처럼 중심부 고기압과 양 옆을 가로막은 저기압의 배치 때문에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일부 지역 기온은 평년보다 섭씨 18도나 높아진 상황인데요.
1: 네.
0: 이 오메가 열돔이 5월 하순에 있었고 6월 하순에 있었는데 이달 들어 서 북아프리카에서 재차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상공에 정체돼 있으면서 또다시 무더위에 들어갔습니다.
1: 네.
0: 그래서 독일 동부 코시엔 지역이 최고 기온이 41.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파브라 천문대에서도 100년이 넘는 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인 40.5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세계적인 자전거 대회죠. 투르 드 프랑스가 폭염 때문에 경기 코스를 단축하는 일이 있었는데
1: 네.
0: 이게 113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미국 폭염은 대기 블로킹 때문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기둥을 만들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안쪽에 뜨거운 공기가 갇히고 시원한 바람은 막히는 거대한 열돔이 생겼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대부분 주 기온은 평년보다 4도에서 8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뭐 몬태나 와이오밍 같은 일부 주는 기온이 43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동태평양, 적도 인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상승하면서 각종 기상이변을 부르는 슈퍼 엘니뇨 현상도 이번에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0: 이렇게 되면 폭염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바다의 수증기 양이 늘어나니까 극한호우도 더 자주 일어나게 됐고요. 근데 이미 9일자로 엘니뇨 현상은 시작이 된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유럽, 미국 뿐만이 아니라 북미, 남미, 동남아에서 평년보다 극심하게 건조한 기후가 예상되고도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사실 이제 이례적인 폭염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 때문에 과거보다 폭염의 강도가 강해졌고 기간도 길어지고 영향력은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올해는 뭐 전 세계적으로 네. 마찬가지 현상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건강 관리. 여름에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반비례 월드컵.
0: 국제축구연맹 FIFA가요. 네. 월드컵 참가국을 현재 48개국에서 64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판티노 FIFA 회장이 12일에 인터뷰를 하면서 64개국 월드컵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에 모든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월드컵은 유럽과 남미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대회여야 한다. 모든 나라가

0: 월드컵 출전을 꿈꿀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월드컵에서 처음 도입된 48개국 체제를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지난 월드컵에서 아프리카의 출전국은 5개 팀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출전국 10개 팀 중에 9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그러면서 작은 나라에 월드컵 참가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축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64개국 확대안을 이미 2025년 4월에 남미 축구연맹이 2030년 월드컵을 대상으로 공식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내려진 거였는데 2030년 월드컵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로코가 공동 개최합니다.
1: 네.
0: 64개국 월드컵이 진행이 된다면 FIFA 회원국 211개국 가운데 3분의 1이 본선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경기 숫자가 현재 104경기에서 128경기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1: 지역 예선이 의미가
0: 그렇죠.
1: 있나 뭐 이런 생각도.
0: 그리고 네. 그만큼 개최 국가의 부담이 커지게
1: 그렇죠.
0: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월드컵이 이제는 한 나라가 개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북미 3개국이 하게 됐고요.
1: 네.
0: 2030년 월드컵도 사상 처음으로 세계 대륙 6개 국가에서 치러집니다. 2030년 월드컵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단독 개최를 하는데요. 64개국과 128경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불확실하다라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체페링 유럽축구연맹 회장은 이건 대회 자체와 지역 예선 모두의 나쁜 생각이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한 상황인데요.
1: 네.
0: 알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 회장도 참가국 확대가 축구계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참가 국가와 경기 숫자가 늘면 경기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1: 네.
0: 이 최종 결정은 FIFA 평의회가 내리게 되는데 지금 인판티노 회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내놨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요.
1: 네네.
0: 이게 관철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1: 네. 어떻게 될까요? 다음 키워드 한정판 수묵화.
0: 일본 과자업체 가루비가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도입했던 흑백 포장을 일부 제품에 한해 종료하고요.
1: 아,
0: 컬러 포장으로 다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9일에 포테이토 칩스 같은 일부 제품의 포장재를 앞면부터 다시 컬러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잉크 같은 원재료 조달 상황이 다소 나아졌기 때문이다 라면서 한 두 달 만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0: 사실 나프타 수급이 이란 전쟁 때문에 불안정해지면서 가루비가 5월 29일 출고분부터 감자칩을 비롯한 과자 14종의 포장재를 전면 흑백으로 바꿔서 출시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 결정으로 우선 27일부터 시리얼 제품 등 두 종의 포장재를 양면 모두 컬러로 되돌리고요. 다음 달부터는 다른 6개 제품의 앞면만 컬러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왜냐하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서 잉크 절약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컬러 인쇄를 확대한다라는 건데요.
1: 혹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0: 네, 일단 앞면에 적용을 하는 건 상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앞면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흑백 포장이 사라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네. SNS에서는 지금 오픈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그럴 줄 알았어요.
0: 그렇죠.
1: 네. 이게 이제 한정판이 되는
0: 그렇습니다.
1: 거거든요.
0: 이렇게 빨리 바뀌면 흑백 네. 포장지에 프리미엄이 붙는 게 아니냐. 한정판이 됐으니까 기념으로 열 봉지를 사야겠다. 아직 흑백 버전 못 샀는데 빨리 사야겠다. 이런 반응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지금 네. 큰 관심이 다시 일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네. 예, 이렇게 좀 잘 바꾸는 거죠. 어떤 분위기를
0: 네네.
1: 네 한정판으로 또 이게
0: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한정판 수묵화가 되겠네요.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 워터멜론 슈가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향후 재정 운영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는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학계, 연구기관 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립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29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3.9% 증가해 7월 기준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돼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홈플러스가 운영 자금이 고갈됐다며 오늘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점 업체는 원할 경우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 나였습니다.
2: 통신원 취재수첩.
3: 취재수첩 오늘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4강에 올랐죠. 그러니까 영국 팬들이 지금 우승 꿈에 한껏 부풀어 있다고 하는데요. 런던 김수정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3: 네, 뭐 어제 경기 노르웨이와 한판 승부였는데 아주 극적이었죠.
4: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전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3: 네.
4: 그 잉글랜드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8강전에서 노르웨이를 연장 끝에 2-1로 꺾고 준결승에 드디어 진출했는데요.
3: 네.
4: 이번 승리로 잉글랜드는 자국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1966년 이후 무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까지 단 두 경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3: 네.
4: 현지 언론들도 일제히 그 잉글랜드의 극적인 승리를 흥분해서 이렇게 타전을 하면서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마를 쓰고 있다.

0: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 네, 일단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다가 역전을 하니까 더 극적인 경기였는데 무엇보다 벨링엄 선수 활약이 뭐 대단했습니다.
0: 네, 그렇죠. 그 주드 벨링엄 선수가 전반 추가 시간에 그 동점골을 넣은 데 이어서 연장전 전반 3분에 역전 결승골까지 터뜨리면서 환상적인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1: 네.
0: 그 16강 멕시코전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한 건데요.
1: 네.
0: 이번 대회에서만 벌써 6골을 몰아치며 득점왕 경쟁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FIFA 공식 매치 리포트에서도요. 그 벨링엄의 투지와 끈기가 3사자 군단을 위기에서 구했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 네, 잉글랜드가 이제 축구 종주국인데 월드컵 4강이 네. 오랜만이더라고요. 이게 몇 번째인가요?
0: 뭐 믿기 힘드시겠지만 역사상 딱 네 번째입니다.
1: 오.
0: 그 1966년 자국 대회 우승 이후
1: 네.
0: 1990년 그리고 1918년에 이어서 통상 그 네 번째 4강행인데요.
1: 네, 2018년.
0: 현재 언론들이 네. 그래서 그 60년의 기다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 네.
0: 그 잉글랜드는 1966년 서독을 4-2로 꺾고 우승한 이후
1: 네.
0: 지난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월드컵 결승전에 가보지 못했죠.
1: 네.
0: 매번 그 화려한 스쿼트를 자랑하면서도 토너먼트에서 고배를 마셔왔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잔혹사를 끊어낼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1: 네, 경기 시간이 영국 현지 시간으로 꽤 늦은 밤이었다면서요. 근데 밤새 뭐 응원 열기가 대단했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 토요일 10시 밤늦게 경기가 시작이 돼서
1: 네.
0: 그야말로 영국 전역이 잠 못 드는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그 정부와
1: 네.
0: 지자체가 월드컵 기간 동안엔 그 술집 영업 시간을 특별 연장해 준 바람에 그 새벽까지 전국 펍에서는 발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1: 네.
0: 결승골이 터지는 순간 뭐 천장으로 맥주 수천 잔이 그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1: 네.
0: 런던 같은 뭐 대도시는 물론 작은 시골 마을까지 온 동네가 골목마다 뭐 춤추고 노래하면서 밤새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1: 네.
0: 특히 더운 여름밤이어서 집집마다 뭐 문을 열어놓거나 정원에 다 같이 모여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1: 네네.
0: 저도 뭐 이웃집들이 그 계속 터져나오는 함성 때문에
1: 네.
0: 온 동네가 다 같이 경기를 보는 듯한 경기장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1: 경기를 중계방송해준 이 방송사들도 뭐 엄청난 특수를 누렸겠는데요. 실제로 뭐 시청률 수치라든지 이런 게 뭐 나온 게 있나요?
0: 네, 뭐 중계권을 가진 영국 ITV와 BBC는 시청률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1: 네.
0: 특히 상업 광고를 받고 있는 그 ITV가 특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 영국 시청률 조사 기관인 바브이 공식 발표를 보면 대회 초반 크로아시아전 당시 이미 최고 시청률인 1,540만 명. 평균 1,420만 명이 시청하면서 올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었는데요.
1: 네.
0: 이번 노르웨이전은 연장전까지 치러지면서 이 기록을 가볍게 경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1: 네.
0: 스트리밍 플랫폼인 그 ITVX는 월간 스트리밍 숫자가 4억 회를 돌파하면서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광고 수익 역시 천문학적으로 치솟아서 방송업계 최고의 성공 사례로 꼽힐 정도입니다.
1: 네, 그런데 냉정하게 이 내용으로 살펴보면 잉글랜드가 매경기 압도적이었던 건 아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매 경기 이기기는 했지만
1: 네.
0: 32강 그 콩고 민주공화국전이나
1: 네.
0: 16강 멕시코전 그리고 이번 8강 노르웨이전까지 모두 딱 1점 차라는 아슬아슬한 승부였습니다. 그 노르웨이전에서도요. 높은 점유율을 쥐고도 그 상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지 못해서 고전을 했고요. 그 토마스 투헬 감독 역시 승리 직후 인터뷰에서 4강 진출 결과는 환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1: 네.
0: 솔직히 경기력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 오늘은 운도 좀 따랐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축구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 팀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꼬집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핵심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주드 벨링엄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일 텐데요.
0: 그렇죠. 그 지난 대회 유망주였던 벨링엄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키플레이어로 성장을 했죠.
1: 네.
0: 반면 그 캡틴인 해리 케인은 이번에 골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최전방에서 묵직한 존재감으로 수비를 몰고 다녔습니다.

0: 있습니다. 케인은 대표팀에서 역대 최다 득점자이지만요. 국가대표팀 우승 트로피가 없어서 이번 우승이 누구보다도 간절한 상황인데요.
1: 네네.
0: 전문가들은 현재 스쿼트가 월드 챔피언급으로 화려하지만 매 경기 실점하는 헐거운 수비력이 약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엘 감독은 이를 메우는 것이 바로 선수들의 강력한 단결력과 그렇죠. 정신력, 투지 이거다 이렇게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1: 네, 자 그렇지만 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길이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4강 상대가 강력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입니다.
0: 예, 그렇죠. 이번에 그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할 최고의 빅매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1: 맞아요.
0: 있는데요.
1: 네.
0: 말씀대로 그 준결승 상대인 아르헨티나는 8강에서 이미 스위스를 3-1로 완파했고요. 토너먼트 3경기에서 연속으로 3골씩을 터뜨리는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0: 그 메시가 이끄는 디펜딩 챔피언인 만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또 그 아르헨티나 역시 토너먼트에서 총 5골을 실점하면서 뭐 수비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영국 현지 언론들은 막강한 화력과 끈질긴 회복력이 맞붙는 거대한 대전투가 될 것이라면서 한껏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저희가 지난주에 소식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스타머 총리가 임시 공휴일 선포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요. 아마 기대가 많을 텐데 이번에는 과연 축구 종가로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0: 최근 미국 정가와 언론계에서 눈길을 끄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데요. 요즘 전국 단위 활동이라든지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대권을 겨냥한 행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대권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인데 네. 뉴섬 주지사는 그러면 재출마는 하지 않는 거군요.
1: 네. 주지사 선거에 재출마는 하진 않아요.
0: 네.
1: 네, 미국의 중간선거일이 11월 3일. 그러니까 네. 약 4개월 뒤죠. 대통령 선거는 2028년 11월 7일이니까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얘기이긴 합니다.
0: 네.
1: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잖아요.
0: 네.
1: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소속의 이제 상원의원인데 연방 상원의원인데 이번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었어요.
0: 그런데 아.
1: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돼서 이제 지금 의석이 비어 있는
0: 그렇죠.
1: 상태이고 그러면서 이 갑자기 이 이제 중간선거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좀 더 높아지게 됐고
0: 네.
1: 더불어서 중간선거 이후에 본격화될 대선 주자들의 논의가 함께 좀 본격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중간선거는 120대 이 미국 하원 상원 의원 구성을 위해서 이제 치러지는데
0: 네.
1: 하원 의석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다 대상입니다.
0: 네.
1: 435석인데 전원을 새로 뽑게 되고요. 상원 의석은 100석인데 네. 약 3분의 1인 35석을 선출하게 됩니다.
0: 네.
1: 이 또 그리고 39개 주에서는 주지사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요. 또 주 법무장관 선거 또 뭐 주 단위의 많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0: 네.
1: 말씀하신 게 이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속해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 경우에는 역시 이번에도 이제 주지사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0: 네.
1: 그 주 법에 따르면은 이 주지사는 두 번 연임을 할 수 하면은 그 다음에는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0: 아.
1: 그래서 뉴섬 현 주지사 경우에는
0: 네.
1: 2018년하고 2022년 선거에 승리를 해서 연임을 하고 내년 1월 8일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0: 그러면 미국의 모든 주지사들이 이렇게 임기 제한이 있는 건가요?
1: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은 주마다 다 법이 좀 다르죠. 달라서
0: 네.
1: 이 부분에서 좀 알아두시면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임기 제한이 있는 주는 전체 50개 주에서
0: 네.
1: 37개 주예요.
0: 아,
1: 네.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또는 이제 이런 37개 주들이 임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13개 주는 임기 제한이 전혀 없어요.
0: 없고, 네.
1: 캘리포니아주도 예전에는 임기 제한이 없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예를 들어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16년 동안이나 주지사를 역임한 적이 있어요.
0: 아.
1: 그런데 1990년에 주민 발의를 통해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이제 좀 막자 이런 뜻에서 연임과 관련된 이제 법이 새로운 법이 도입되면서
0: 네.
1: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대 두 개의 임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4년 하고 또 네. 이제 뭐 그다음에는
0: 쉬었다가
1: 이제 쉬었다가 또 다시 하고
0: 그러니까
1: 한 사람이 평생에 두 번은 할 수 있다.
0: 아.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이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재임을 할 수는 있는데
0: 네.
1: 반드시 4년은 쉬어야 된다. 한 번 하고 4년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0: 연임을 할 수는 없는 거군요.
1: 네. 캘리포니아주는 연임을 할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반드시 중간에 한 번을 쉬어라라고 하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0: 네.
1: 몬타나주 같은 경우에는
0: 네.
1: 한 번 하고 8년을 쉬어야 하고 두 번을 쉬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은 주도
0: 나이가
1: 있어요.
0: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1: 좀 복잡합니다.
0: 그러네요.
1: 네, 임기 제한은 아예 두고 있지 않은 13개 주 경우를 좀 보면 이것도 또 주마다 달라요. 뉴욕주 등 13곳이 이제 이렇게 임기 제한이 없는데
0: 네.
1: 특이하게도 뉴햄프셔주하고 버먼트주, 그러니까 동쪽 끝에 있는 주들이죠. 네. 이 두 주는 임기 제한이 없지만 그 연방 하원의원처럼 임기가 2년이에요. 2년에 아. 한 번씩 그러니까 계속 선거를 하면서 매번 중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주지사를 새로 뽑는 거죠. 그 대신 한 사람이 계속 이제 주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 그러면은 제한 없이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0: 미국은 주마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1: 예,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중간 선거 기사도 저도 많이 이제 다뤄봤지만 네. 그때마다 그 계속 이제 전문적으로 이걸 다루는 기자들도 네. 매번 규정을 다시 봐야 할 정도로 되는 미국 거군요. 선거는 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
0: 예. 아무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민주당 내에서 뭐 잠재적인 차기 대권 주자로 꾸준히 네. 언급이 돼 왔는데 2023년 대선 때는 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안 했고요.
1: 네.
0: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건가요?
1: 그럼? 아직은 밝히지는 않았어요. 네. 2025년에 이와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고 네. 또 최근에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내가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애매하게 운명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0: 아.
1: 영어로는 페이트를 썼더라고요. 운명이 자신의
0: 운명이 그 나를 이끌면
1: 아. 그때는 공식적으로 이제 뭐 뛰어들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거의 뜻을 이제 확정 짓고 어차피 주지사 선거를 다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 다음 행보로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보면은 현직 대통령 재임 2년차에 이제 중간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네. 차기 대선과 관련된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0: 그렇겠죠.
1: 뭐 현재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개빈 뉴섬은 벌써 이제 중간 선거를 건너뛰고 네. 그 이후에 본격화될 빠르게 이제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0: 네.
1: 지금 차기 양당의 대선 후보들을 최종적으로 가리는 이 당내 경선은 2028년 2월부터 있어요.
0: 아,
1: 2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 될 예정인데 뭐 한참 뒤에 대선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네. 대통령이 출마를 지금 못하는 선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당 모두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차기 대권 주자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개빈 뉴섬 지난 11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0: 네.
1: 지난 주말에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를 방문했어요. 이 네바다주를 방문한 이유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지역의 중간선거 출마자들 민주당 소속의 출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네바다주가 중간선거뿐만 아니라 항상 대선에서도 좀 격전지로 꼽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자신의 이 대선 때 네바다주를 유권자들을 좀 다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갔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곧 이어서 남부 지역을 순차적으로 뭐 돈다고 하거든요. 그런 네. 것도 봐도 역시 대선을 이미 겨냥한 행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0: 네. 개빈 뉴섬. 주지사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볼까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개빈 뉴섬은 사실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는 네. 이미 인물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보면 우선 나이를 좀 보면 1967년생으로 현재 58세입니다. 그리고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와인 사업을 했다고 해요. 와인 사업으로 아주 성공을 했고 2003년 그때 나이가 36살이었거든요.
0: 네.
1: 36살 때 제42대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지난 100년 역사상 가장 최연소 시장이었다고 해요.
0: 네.
1: 그리고 2007년에 또 재선에서 이제 뭐 대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그만둔 이후에는 주 부지사를 또 역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지사가 돼서 두 번을 역임을 했습니다.
0: 네.
1: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적인 인물로 걸로 꼽히고 그래서 항상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그렇죠. 합니다.
0: 네네.
1: 이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현재 이제 연방 정부의 정책하고는 많이 이제 그렇죠. 엇갈리게 되어 있죠. 또 복지 정책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취해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고 캘리포니아가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겠고 또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주당의 여러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지만
0: 네.
1: 이 뉴섬 주지사 정부 시절에 해왔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굉장히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지적했던 이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뭐 이런
0: 공격을
1: 엄청나게
0: 하겠죠.
1: 공격을
0: 네.
1: 하는 정책이죠.
0: 네.
1: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은 미성년자 학생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제 예를 들면 소수 성 정체성을 가진 미성년 학생이 에 대해서 이 교사가 이걸 미리 알고 인지를 하고 인식을 했을 때 당신의 자녀가 이렇습니다라고 부모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이런 정책을 취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부모 입장은 부모는 이제 뭐 미리 이제 자신의 자녀니까 인지를 하고
0: 뭐
1: 있었을 수도 있지만 교사로부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통지를 못 받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0: 네. 서운할 것 같은데요.
1: 네. 서운 차원이 아니죠.
0: 그렇죠.
1: 그래서 사실은 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0: 예.
1: 하는.
0: 부모라면 당연히
1: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중도 약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정책입니다.
0: 그렇군요.
1: 노숙자 관용 정책도 문제가 많은 정책으로 꼽힙니다. 이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워낙 사시사철 따뜻한 조기시기 때문에 네. 노숙자가 많기는 해요. 동부 지역 추운 지역보다는 노숙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0: 네.
1: 너무 관용적인 정책 때문에 노숙자가 너무 넘쳐난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거는 피해액이 $950 미만일 경우에는 절도로 경범죄로 취급을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이런 정책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그냥 들어와가지고 막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뭐 높은 세금 정책도 그렇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못 살겠다. 뭐 머스크 같은 사람은 뭐 이주하거나 이런
0: 그렇죠.
1: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많이 네.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이 개빈 뉴섬 정부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대선을 염두에 둔 전국적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염두를 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취했던 게 이 문제가 됐던 성정체성 미성년자 학생의 성정체성 문제 이거는 최근에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당연히 주정부 주의회에서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0: 네.
1: 그다음에 노숙자 정책, 그다음에 이 뭐 절도 소액 절도를 경범죄로 취급했던 거 이건 다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다 법을 바꿔서 강력히 대응하는 쪽으로 바꾼 것을 보면은 처벌을 강화한 것을 보면은 뉴섬 정부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또 전통적인

0: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또 비판을 또 받고 있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세금 정책에 관련된 게 최근에 좀 문제가 돼서 많은 보도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1: 네.
0: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중간선거 때 그 주 내에 있는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5% 특별 부유세를 매기자라고 하는 게 지금 법안에 주민투표로 이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뉴스엄 주지사가 여기에 그래서 반대를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이유는 뭐 긍정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만 이 부유세를 이렇게 높게 매기면 다른 데로 이사 간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세수 기반을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1: 네.
0: 자신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대선 후보 행보냐 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1: 네.
0: 예, 뉴스함은 최근에 자신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하는 거는 반대하고 세율을 조금 낮춰서 전국적으로 이 부유세를 이제 부과하는 거를 사실상 이제 대선 공약처럼 내놓은 상황입니다.
1: 네.
0: 또 뭐 AI에 관련된 정책도 내놓고
1: 알겠습니다.
0: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대선 공약의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공화당 네.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출마할 수 없는 거고.
0: 네, 그렇죠. 예. 수정헌법의 22조에 보면은 네. 대통령직에 이제 다시 대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는 없고
1: 네.
0: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아직도 나오고 싶어하는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뭐 별 의미가
1: 그렇죠.
0: 없고
1: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0: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둔 어떤 지지자들을 규합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1: 네.
0: 유력 후보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아무래도 벤스 부통령이 제일 유력한 것 같고요.
1: 네.
0: 뭐 마크 루비오 외무장관, 국무장관도 늘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는 벤스 쪽으로 조금 많이 이 분위기가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1: 이런
0: 있습니다.
1: 협상 과정에서 아무래도 벤스 부통령이 좀
0: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공화당 쪽에 벤스 부통령이 아무래도 어쩌면은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란 문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1: 네.
0: 벤스는 협상파였는데 지금 이란 문제가 악화되면은 벤스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 외에 또 뭐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주목해 볼 만한
0: 최근에 인물. 민주당의 네. 소수파로 굉장히 진보적인 그 뭐 맘다니 뉴욕 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민주당의 대선 유력 후보들의 지형에 변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1: 민주사회주의.
0: 네, 민주사회주의. 네.

0: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공화당 쪽에서는 터커 칼슨이 제3당을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머스크도 신당 창당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고 네. 지금 현재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만 이런 제3당의 공화당 내에서 새로운 어떤 지금 현재 정책에 좀 비판적인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상당히 제3당이 만약에 창당이 된다면 역시 공화당 지형에서도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 싶은데 네,
0: 지금 현재
1: 물밑 작업도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요. 시원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가 28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 폭염경보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경산과 포항이 37도, 대구와 강릉 36도, 대전과 춘천 35도, 전주 34도,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감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는데요. 낮 시간대에 논밭이나 공사장 등의 야외 작업은 자제하시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수분 섭취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폭염은 오늘 절정을 보이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에 장맛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폭염이 일시적으로 누그러지겠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음 주엔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이 이틀 연속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에 35도 안팎의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오늘을 고비로 수그러지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연일 습도 높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식지 않는 열기 탓에 오후 들어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이미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포항의 낮 최고 기온 37도, 대구와 강릉 36도, 서울은 33도까지 치솟아 전국에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 오늘 밤에도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 우려가 높은 만큼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삼가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흘째 이어진 폭염의 기세는 오늘을 고비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는 태풍 바비가 중국에 상륙한 뒤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들어올 거로 예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0: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 다시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내일 밤과 모레 새벽 사이 빗줄기가 강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방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방은 30에서 80mm 가량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동안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엔 강풍특보가 내려질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하고 강한 비바람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 속에 산불이 번지면서 사망자가 늘고 원자로 가동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60km 떨어진 퐁텐블로 숲에서 화재가 발생해 프랑스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인 A6 고속도로가 부분 폐쇄됐습니다. 뚜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도 극심한 더위로 인해 일부 구간을 단축했고 프랑스 원자력발전소 3곳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선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 12명, 부상 8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현직 경찰인 아버지의 증거인멸 논란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으로 확대되며 파장이 커진 가운데 장윤기는 쟁점이 됐던 성폭행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지난달 22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는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다음 공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한 장윤기는 성폭행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5월 사건 당일 체포된 후 오늘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성폭행 살인 혐의는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인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공개됐고 자신의 범행을 둘러싼 파장이 현직 경찰인 아버지 등으로 커지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논란 이후 장윤기는 지난 7일 처음으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은 각각 장윤기의 아버지와 구속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 앞서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부실수사와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1: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넉 달 만에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사건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적금 금지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과 제도, 피해자 지원에 다방면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3: 지난 3월 스토킹하던 여성의 퇴근길을 노려 무참히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당하며 경찰에 하루 두 차례 순찰하는 맞춤형 순찰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스토킹 부실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토킹 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가 출범해 넉 달 만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크게는 법 제도 강화와 기관 협업,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과 관계 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개 분야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실시간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 수 있는 제도도 최근 시행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스토킹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 대해 스토킹 잠정 조치 종별 추가 변경과 추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되면 검사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최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해진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0: 이슬기 기자입니다.
1: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모든 대형마트 매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에게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운영 자금이 완전히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안과 안전 유지를 위해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외 몰에 입점한 업체의 경우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전체 104개 매장 중 37개를 폐점한 뒤 남은 67개 매장만 운영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두 곳의 물류센터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각 매장 물품 공급도 사실상 끊어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남은 재고 물품을 절반 가격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는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 측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사실상 회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남은 기한은 일주일, 이 기간에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0: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보안수사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2: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 조직에 쇄신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경찰을 불러 책임을 따져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안위를 정상화하자고 국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없었으면 장윤기 사건 묻힐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경찰이 절대 권력을 주면 괴물이 탄생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경찰 견제 기능도 있다면서 없애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피해자의 편에서 수사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안수사권 유지를 담은 법안을 논의해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미군이 이틀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 남부에서는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종전 양해각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은 미국 동부시각 12일 오후 5시, 한국시각 오늘 오전 6시에 시작됐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해 공습을 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이자 이틀 연속 이뤄진 공습입니다. 이란 남부 해안 도시들에선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이란 최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서부 외곽과 케슘섬, 자스크 등에서 수차례의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습 직후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야만적인 공격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NN 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에 매우 강한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이 합의를 어겼다, 사악하고 정신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란의 해협 재봉쇄에 대해선 호르무즈는 열려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무협상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 간 잇따른 무력 충돌로 인해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0: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전면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키프로스 선적의 민간 컨테이너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엔진룸에 불이 났고 선원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지정 항로를 벗어나 운항하며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입니다. 혁명수비대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또 다른 선박을 추가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공지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전면 봉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주타바 최고 지도자의 군사고문 레자인은 호르무즈 해협이 원자폭탄 수십 개보다 중요하다며 꼭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메네이 장례 이후 모주타바 최고 지도자가 지난 11일 복수를 다짐하는 메시지를 낸 뒤 이란의 대응은 한층 강경해졌습니다. 한 이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서방 지도자들을 복수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란은 보복 공격 범위도 걸프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시설에 이어 카타르 알루데이드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이란의 공격에서 빗겨 있었던 오만의 미군 지원시설도 타격했고 아랍에미리트는 방공망을 가동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걸프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 청도읍의 한 야산을 수색하던 중 김 전 군수가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최근 청도군 공무원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에 실종됐던 해군 병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 아침 6시쯤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실종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이견을 보임에 따라 오늘부터 사흘간 매일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실적 부진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박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대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던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법을 사익 추구에 활용한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0: 유혜란 선수가 2회 연속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메이저 대회를 제패하며 새 메이저 챔피언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유혜란은 오늘 프랑스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캐나다의 브룩 핸더슨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했습니다. 한편 김주형 선수도 오늘 미국 프로골프 투어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주형은 33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하며 PGA 투어 통산 4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농작물 생산비가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슈퍼 엘니뇨가 세계 식량 가격에 심각한 충격을

0: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에 따르면 올해 슈퍼 엘니뇨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15%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됐습니다. 식량 가격 인상 현상은 2028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폭염이나 폭우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공사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의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고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도 지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잠정치를 보면 이 기간 수출은 2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억 5천만 달러 53.9%가 늘어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12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종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인 상승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방이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57.1%로 전달보다 9.4%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로 63%였고 용산구와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경기도도 상승 거래 비중이 확대된 가운데 화성 동탄구는 전달 49.5%에서 58.1%로 뛰었습니다.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와 사용료도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액수, 산정 방식 등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임대료와 대출 금액, 임대 기간 등만 신고하는데 최근 가전이나 가구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31.4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유닝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미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 상장 첫날 13% 가까이 급등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열기가 오늘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지 꽉 잡히는 진짜경제 97.3%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민주당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법원과 정부 심지어 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도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한마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또 이에 맞춰서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 오늘도 뭐 31도가 넘는 무더위인데 이 더위 속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속까지 뻥 뚫리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30분께

0: 묻게 쏘겠습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중동 상황이 또 악화되고 있네요. 지금 살펴볼까요?
2: 그렇습니다. 미국이 공습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고 이란도 보복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도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연신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개 속입니다. 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0: 그래요?
2: 예, 이란 측은 다시 봉쇄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트럼프는 열려있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무력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데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종전을 향한 출구는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0: 네. 이 내용 잠시 후 2부에서 군사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과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당장 국제유가가 또 튀었습니다. 최근 한창 내려가나 싶었는데 이번 충돌로 단번에 이틀치 하락분을 전부 되돌려놨고요.
0: 네.
2: 브렌트유 9월 인도분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 4% 가까이 올라 8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벌써 일주일 새 네 번째 공습이거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충돌을 계기로 이 공격이 에너지 인프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고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다시 100달러까지 또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도 중동전쟁의 불안감, 여기에 이번 주 나올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까지 반영하면서 상승세 또 이어갔습니다.
0: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2: 일단 뉴욕 증시는요, 중동 리스크보다는 하이닉스의 나스닥 대비 전에도 주목하면서 3대 지수 일제 올라줬는데요. 다만 그 온기가 국내장까지는 아직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ADR 상장 이후 재료가 소진이 되고 또 오늘 오전에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이닉스 주가 빠지고 있는데 200만 원 선도 깨졌고요. 이렇게 반도체주들 미끄러지면서 오늘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만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0: 또요? 또 매도 사이드카? 예.
2: 그렇습니다. 참 이제는 일상이 된 것 같아요. 현재 7%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7,000선마저도 깨졌습니다. 6,900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연신 털고 있고 개인 홀로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 본연의 사이클 픽아웃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듯 보이고 역대급 변동성이 피로도를 키워서 수급 이탈을 좀 초래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지금 코스피는 6,966.02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율 한번 살펴볼까요? 좀 내려갔습니까?
2: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50원대를 넘나들던 환율 일주일 새 50원 넘게 떨어졌어요. 무엇보다도 하이닉스의 ADR 발행으로 달러가 대거 국내로 들어오고 또 외국인의 국내 증시 리밸런싱 규모가 축소되면서 마무리 수순 아니냐라는 진단 덕분인데 다만 강달러 기조가 여전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아직은 이어지고 있어서 4분기나 돼야 환율이 꺾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요즘 그 SNS에서도 홈플러스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예. 이번 주 운명의 한 주 맞게 됐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운영 자금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정상 영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0: 네.
2: 기업 회생 절차도 폐지가 된 만큼 업계선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부 점포 영업이 중단이 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뭡니까?
2: 무엇보다도 이제 협력 업체와 입점 업체 또 직원들이 입게 될 피해겠죠. 이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 대금이나 체불임금 같은 공익채권이 1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0: 꽤 큰 액수군요.
2: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금 알짜 점포는 뭐 이미 다 매각이 됐고 남은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단 말이죠. 여기 이해관계까지 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나마 남은 자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나눌 건지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자, 현대차 관련 소식인데요. 창사 이후에 60년 가까이 유지한 시급제가 폐지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한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2: 이제 이 로봇이 사람 대신 일을 하는 게 현실이 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때문에 현대차도 노사 간 갈등이 큰데 같이 중간지대를 좀 찾아보자 역대급 실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지난주 임단협 교섭에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

0: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완전 월급제라는 건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것과 관계없이 매달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앞으로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고 잔업이나 특근이 줄어들면 어쩌냐, 고정급 비중을 높여서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좀 논의해보겠다 나선 겁니다. 특근과 야근같이 추가 수당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임금 체계 근간을 또 바꿔놓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 만큼 현대차 한국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좀 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이제 곧 또 월급날입니다. 이번 달 월급 명세서 보면 왜 줄었지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달 월급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하한액이 조정이 되는데 월소득이 높은 고소득 가입자일수록 보험료 인상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상한액이 올라간 데다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도 오르게 된 영향이고요. 월소득이 41만 원이 안 되는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1,000원 조금 안 되게 소폭 오르게 됩니다. 반면에 전체 가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월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구간 가입자는 설명드린 상한액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보험료율 인상분만 반영이 되고 또 부담은 조금 늘어나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도 함께 늘어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가계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크게 조이고 있죠?
0: 예, 신규 대출 문턱을 앞다투어 높이고 있는데요.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거나 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여가면서까지 빗장을 걸어잠글 만큼 사실상 하반기부터는 셧다운에 가까워질 거란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0: 이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흐름이 두드러지면서 잔액이 벌써 650조 원에 육박해 임계치를 넘어버렸거든요. 네. 은행들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선제적 방안이다라고 말하는데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그럼 사채라도 끌어다 쓰란 말이냐, 대출이 안 나와 계약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 또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 요즘 그 AI 호황이 역설적으로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0: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다 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 물가를 또 밀어올리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필두로 이어지고 있는 이 각종 부품, 자재 가격 폭등 여파가 서비스 시장까지도 또 덮치고 있습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이달 수리용 자재비를 인상했는데요. 올해만 벌써 두 번째로 AS 비용 대부분이 자재비인 만큼 실제 수리비도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업계선 이런 원가 부담이 제품 가격에도 또 이어질 걸로 보면서 앞으로 출시될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을 비롯한 프리미엄 제품들의 가격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서울시에서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조례들을 공포했죠. 특히 어르신 교통 지원이 눈에 띕니다.
0: 네,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요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는데요. 기존에 지하철에만 치우쳐져 있던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확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기와 방식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1: 자, 월요일 경제인사이트 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도 참 무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중간중간에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 속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며 방송 듣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1263님 택시기사입니다. 한 시간째 빈차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야 운수대통 방향일지 답답하네요. 그래도 손님 없는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 들으니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제가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면 운수대통할지 알려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빨리 또 손님 만나 좋은 손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1253님 윤인구님 여긴 경프리카 경산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폭염 중대경보. 그러게 말입니다. 휴대용 선풍기가 이젠 필수품이 돼버렸네요. 더워도 윤인구님의 세상의 모든 정보는 들어야죠.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7718님 지금 300도의 온도로 작동되는 사출기 앞에서 열심히 알바하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걱정 붙들어 매세유. 경제 코너가 제일 좋아요 하시면서 응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810님 녹아 내릴 것 같은 날씨에 깜짝 놀라 시립 도서관에 와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책 읽으니 기분이 좋아지는 월요일입니다. 후텁지근한 여름날 모두 화이팅이요 하셨고요. 5008님 경북 의성 자두밭에서 뙤약볕에 남편과 자두 따고 있다가 너무 더워서 잠시 에어컨 틀어놓고 자꾸 차에서 뜨거운 몸을 식히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더운데 일하고 계시는군요. 아, 아무쪼록 저 뜨거울 때는 조금 쉬엄쉬엄 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이오님, 거래처 영암까지 광주에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덥고 졸려서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유닝구의 세모정 들으면 잠 깨고 있네요 하셨고요. 7729님, 남양주 별내에서 재활용품 수거함 정리하고 있는데 더위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재활용 수거함에 제발 분리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요. 더위 특별히 유의하시고 월요일 또 우리 모두 함께 힘내시죠.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운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도 여름철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영동선 강릉 쪽이고요. 안산 4차로와 갓길, 또 용인 휴게소 부근 3차로가 각각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은 강원권인 둔내터널 부근 1차로 작업 여파, 면옹부터 받고 있고요. 강원권을 지나는 또 다른 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내초원 1터널을 막 나온 지점 1차로가 터널 보수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 3km 구간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집니다. 반대 양양 쪽은 강원권으로 더 진입한 지점 삼남 3터널 부근으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졌지만 일대로 3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1: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네 안녕하세요.
1: 네. 좋은 월요일인데.
2: 네.
3: 블랙 먼데이가 될 것 같다. 생각이
1: SK 하이닉스 왜 그러는 겁니까?
3: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한 13% 정도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네. 상승 출발했다가 SK 하이닉스 밀리면서 같이 밀려서 8% 빠지고 있어서 코스피 지수가 현재 7,000선을 내줘서 6,90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2% 떨어졌거든요.
1: 네.
3: 이 하락 추세면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나 매도 서킷 브레이커 나오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1: 아니 네. 지난 주에 이제 나스닥 상장 했잖아요.
2: 네.
1: 그리고 첫날 뭐 분위기 좋게 1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또 우리 주식 얘기를 해보죠.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 사실 뭐 미국 시장에 굉장히 성공적인 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청약 과정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모하기 위해서 마련할 자금보다도 한 7배 정도의 우리 주식 사고 싶어요라는 자금이 몰려들었으니까 그때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당일날 상장하면서 공모가 대비 19%까지 올랐었어요. 장중에. 그래서 한 177달러까지 149달러의 공모가로 시작을 했는데
1: 예.
2: 그래서 최종으로는 168달러 한 13% 정도 올라서 끝났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오늘은 13% 우리 시장이 확 빠져버리니까요. 저긴 저렇게 오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빠져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빠지면 내일 미국 시장에서 이걸 또 반영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1: 네.
2: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일종의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ADR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을 미국에다 상장하고 우리 시장에다도 본주 상장이 돼 있으면 두 시세의 차이가 한 15에서 20% 정도의 미국의 프리미엄이 더 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날 보면 한국이 먼저 금요일 날 마감한 가격 대비
1: 네.
2: 미국에 상장돼서 마감한 가격이 한 16% 정도 높은 시세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비슷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오늘은 그러면 왜 빠지느냐. 일종의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다라는 게 1번.
1: 네.
2: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이 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나라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에서 30일 날 발표될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추정치를 좀 낮췄습니다. 이익을 이익이 한 65조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60조 원 정도로
1: 네.
2: 이익을 하향해 버리니까 시장에서 안 그래도 약간 고점 논란이 있었는데 약간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 거 아닌가? 그게 반영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최근에 그래서 증권가에서 보자면 그 지난해 10월 이후로 보자면 목표 주가 높이고 영업이익 높이고 이게 증권가에 어떻게 보자면 트렌드였거든요.
1: 네, 뭐 400만 원 넘게 간다는.
3: 네 맞아요. 뭐 그런
1: 있었잖아요.
3: 거 많이 나왔고 영업이익 두 양사 합쳐서 600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가 한 6월 중순부터 좀 분위기가
1: 네.
3: 고점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고점론이. 고점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보자면 증권사에서도 그 삼성전자 키움증권에서는 지난주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낮추는 그런
1: 네.
3: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BNK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가 185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보고서를 낸 시점에서 200 얼마 하던 그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85만 원 했다는 얘기는
1: 네.
3: 사실상 팔라라는 얘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 배경을 보자면 이게 어쨌든 앞으로 계속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1: 네.
3: 주식은 항상 시장을 선반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익 증가율이 꺾였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주목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6월 수출 데이터도 봤더니 반도체 가격이 좀 꺾여서 나타나는 그런 그 흐름이 좀 감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익 계속 느는 건 좋은데 증가율이 꺾였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요. 특히 아까 좀 지난주 나왔던 주목할 만한 리포트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해서 조금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1: 네.
3: 말씀드린 대로 이익 자체 증가하는 게 꺾인 게 아니라 증가세가 꺾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반도체 메모리 겨울이 온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그 증권사예요. 근데 이번에 또 그걸 나오니까 조금 약간 또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고요.
1: 네.
3: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재료에 앞서는 게 수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파는 와중에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냈거든요.
1: 네.
3: 그런데 제가 이게 느끼게 보자면 개인들도 이제 돈이 좀 떨어져가는 것 같아요. 투자자 예탁금이 6월 하순에 보자면 대충 한 140조 가까이 됐거든요.
1: 네.
3: 그런데 오늘 확인하니까 107조더라고요. 그럼 그 돈이 다 이제 보통은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은 어떻게 보자면 증시 매수 대기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1: 네.
3: 그 줄었다는 얘기는 많이 샀다. 근데도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는 앞서서 많이 샀는데 돈을 계속 집어넣어서 계속 샀는데 이제는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채워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 네.
3: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도 매수 여력이 지금 딸리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니까 그 매도세를 받아내줄 만한 세력 주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또 계속 돈을 빌려서 네. 주식에 투자할 수는 없을 테고.
2: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란 기자가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높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항상 부정론이라든지 꼭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아까 이익 전망이 낮아졌다고 그랬는데 30일 날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저희가 봐야 되고
1: 예.
2: 전망을 낮춘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시장의 상황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SK하이닉스가 장기적인 높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른바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낮춘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한 85% 뭐 80%대 영업이익률을 올릴 만한 계약들을 맺고 있던 걸 뭐 누구나 다 알죠. 언제까지 85%의 이익을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거니까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5년짜리 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면 이익을 한 70%에 고정한다든지 이래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 계약이 늘어나니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은데 이익 추정치는 조금 떨어질 것 같아라고 지금 낮춰놓은 거라 이걸 회사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시장에서 해석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모건 스탠리의 겨울이 온다. 그때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해서 모건 스탠리가 욕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못 맞췄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모건 스탠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 꼭지 왔습니다. 다른 쪽을 둘러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맞을 것이냐. 이건 또 모른다는 얘기예요.
1: 그런데 네.
2: 다만 지금 현상은 그런 부정론과 꼭지론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하고 20% 이상 지금 고점 대비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빚을 내서 내가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이익을 크게 올리려던 사람들이 수익이 악화되고 이 사람들이 빚이 청산되는 과정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1: 네.
2: 주가는 더 과도하게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1: 미국 ADR 그 상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2: 네.
1: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265억 달러가 조달이 됐다고 하네요.
3: 네, 네.
1: 이게 이제 달러가 환전이 됐으면 좀 원 달러 환율에도 안정 요인이 됩니까?
2: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돈 자체가 이제 달러로 저희가 투자를 받은 거니까 그게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물론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걸 예상하고 지난주 후반에 이미 원화의 강세가 조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550원 막 이러다가 1500원 초반대로 왔다가 잠깐

0: 굉장히 큰 자금을 조달을 했고 이게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1: 이게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0: 네. 4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2: 금액이 진짜 커요. 이번에 조달한 265억 달러 보자면 2020년 코로나19 당시 한미 통화 사업을 통해서 실제 공급된 198억 7,200만 달러거든요. 네. 이거보다도 크고요.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약 35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그거와 비슷하면 좀 비슷하죠. 1분기 보자면 그 외환당국이 1분기 환율 방어를 위해 순매도한 게 136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1: 네.
2: 그거 한 두 배 정도예요. 그래서 확실히 265억 달러가 외환시장 수급에 안정감을 주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이 돈을 가지고 다 환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투자 계획 어디 어디 쓰겠다라고 하는 그 투자 계획에 보자면 일정이 2027년 뭐 29년까지 이렇게 예정돼 있어요.
1: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국내용 투자가 되는
2: 네, 건가요? 네. 국내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청주 패키징 공장 그리고 EUV 그 장비 구입 이런 데 이제 쓴다라고 했거든요. 요걸 따지면 원화로 환전될 가능성이 있는 게 한 61조 정도 된대요. 그럼 요게 이제 61조가 이제 환전 투자 계획을 보자면 61조. 예. 이게 어쨌든 뭔가 필요한 거니까 달러로 벌어가지고 환전을 해서 국내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 하는 게 아니고 2030년까지 이렇게 약간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벤트가 260억 달러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이미 선물한 매도가 나와서 환율이 좀 안정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1: 네.
2: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를 보자면 이건 이제 단기 이벤트가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게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또 외국인이 어떻게 또 시장을 해석하느냐. ADR이 상장이 돼서 UBS에서 나온 리포트가 뭐냐면 하이닉스 본주 팔고 ADR 사라였거든요.
1: 네.
2: 그러면 하이닉스 본주 판 또 매도 물량이 또 나오면 이건 또 우리 원화 약세 요인이잖아요.
1: 네.
2: 게다가 이제 우리 7월 말에 또 이제 FOMC 예정돼 있는데 그 FOMC에서 또 금리를 올리면 이것도 달러 강세 요인이 되니까
1: 그러네요.
2: 상대적으로 또 원화는 약세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1,400원대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환율이 갈 수 있을까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1: 그 오늘 SK하이닉스가 네. 이렇게 폭락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보고서에서 본주 팔고 뭐 ADR로 가라 그러는 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겁니까?
0: 뭐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기관이나 뭐 이런 데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의 프리미엄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SK하이닉스를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한국 주식 더군다나 환이 막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걸 가지고 있느니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추세는 똑같습니다. 가격 차이는 벌어져 있더라도 한국의 본주가 빠지면 미국도 빠지고요. 미국의 ADR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면 한국의 본주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분명하니까 이 가격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이냐. TSM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15에서 20% 사이에서 이게 프리미엄이 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반도체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급격히 악화되는 게 아까 수급이기는 장사 없다라는 말을 고란 기자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계속 좋다 좋다 좋다만 외치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다들 가정입니다.
1: 네. 네,
0: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한 1년 동안 계속 오르는 장만 봐오셨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런지 투자자 예탁금도 한 30조 원 줄었어요.
1: 네.
0: 아, 나 더 이상 주식 못하겠어. 요즘 변동성도 너무 크잖아요. 차라리 난 빠져나갈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지수는 조정을 받고 이게 어느 정도 몇 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면 바로 반등하기가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거치면서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실적도 확인하고 2분기 실적이 다 마무리된 다음쯤에 다시 시장의 반응이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실제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게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호재 쪽에 집중을 하다가 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악재라고 해야 되나 좀 안 좋은 면에 주목하게 되는 게 광노정 사장이 이제 SK하이닉스 이제 ADR 상장하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 2030년까지 메모리 계속 쇼티지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1: 네.
2: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얘기했냐면 27년에 정점을 기록하고 이 30년까지 계속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2030년까지 부족하대. 네. 여기에 주목을 했을 텐데 시장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27년에 정점? 그럼 주식은 선반영하는 거니까 지금이 꼭지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0: 거죠. 지금 센티멘트를 돌리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전에 보면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오면서 영업이익을 아예 그냥 줄여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내주면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돈 잘 벌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 뭔가 시장 심리가 돌아설 수 있을 텐데요. 그전까지는 지금 이 나빠진 심리를 좀 뭔가 반전시키기에는 뭐 딱히 뭐가 없습니다.
1: 네. 그 단어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지금 예민한 맞아요. 시기네요.
0: 네. 네.
1: 그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 상장지수 펀드가 또 세계 메모리 반도체주 변동성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진폭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 쪽 기업들의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저희도 그렇지만 마지막 종가를 보지 않습니까?
1: 예.
2: 딱 보니까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에 끝났어요. 그럼 야, 이거 대단한 악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네. 이 회사의 주가의 급등락은 전 세계 반도체주들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들은 바로 영향을 받으니까요. 우리나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만들어낸 이 변동성이 전 세계 반도체주의 변동성을 일으켰다는 저는 굉장히 그 맞는 얘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왜 이 상품이 만들어져서 그런 거냐라기보다는 과도하게 그쪽에 가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 문화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백화점처럼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투자 대안을 주는 거거든요. 너 혹시 해치를 할 거면 여기 와서 하기도 하고 뭐 많이 잃었으니까 빨리 복구하고 싶으면 이런 상품도 있어라고 내놓은 상품인데 우리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물론 투자자를 그 제가 탓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정책으로 처음에 상품을 내놓을 때도 이게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걸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이 나오고 나니까 그쪽으로 너무 큰 쏠림이 일어나는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떤 기업의 성장을 같이 하고 그 기업의 자금을 댐으로써 나도 이익을 본다는 건데 이 레버리지 ETF라는 거는 변동성에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일종의 네.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박성 투자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아니 근데 미국에서도 이 SK하이닉스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가 네네. 뭐 등장할 예정이라면서요?
0: 네. 이게 장사가 돼요.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을 SK하이닉스가 처음 등장한 게 홍콩 증시에 상장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단일 종목 ETF 가운데 1등입니다. 순자산 규모가 20조 정도 돼요. 그렇게 히트를 쳤으니까 당연히 미국에 있는 운용사들도 히트 상품에 대해서 이 두 배짜리 이제 내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1: 네.
0: 이게 내면서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미국에서 거래되는 ADR 가격이 하이닉스 본주에도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 ADR 가격을 약간 변동성을 키우는 게 또 레버리지 ETF가 됐고 다만 미국 시장은 워낙 시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는 거래 규모 자체가 네. 뭐 엄청 크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하이닉스 본주의 한 4배 정도가 거래량이 더 커요. 근데 이게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같은 것도 ETF가 있거든요.
1: 네.
0: 두 배짜리. 근데 그 ETF는 본주에 비해서 본주 거래량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인데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상장된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한국 시장만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개장 때만 영향을 주던 레버리지 ETF의 영향이 이제 미장이 열려서도 영향을 우리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점은 조금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라 걱정이 되죠.
1: 네. 김추영 큐레이터님,
2: 네.
1: 그 삼성전자도 나스닥에 ADR 상장할 전망이 있습니까?
2: 아직은 삼성전자 쪽에서는 없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요. 삼성은 GDR이라 그래서 유럽의 이 예탁증서가 과거에 한 두 차례 정도 상장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럽 증시에서는 삼성전자를 또 GDR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얼마든지 기업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삼성전자가 ADR을 미국에 상장을 하기가 굳이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SK하이닉스는 사실 삼성전자보다 사내 유보금이나 이런 것들 현금성 자산이 좀 적어서
1: 네.
2: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에서 그냥 증자해 버리면 이게 ADR 미국 상장하는 효과를 못 누리거든요.
1: 네.
2: 그렇다 보니 차라리 증자를 할 때 미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플러스가 있겠다 하면서 한 40조 원 정도를 자금도 조달하고
1: 네.
2: 증자하면서 주가의 리레이팅도 노리고 하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1: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평가도 이제 다시 재평가될 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2: 그러니까 삼성하고 비교해 보면 삼성은 사내 유보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굳이 주식을 더 찍어서 주식이 희석되는 효과를 만들면서 미국에다 ADR을 올릴 필요는 별로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다 상장을 하게 되면 다양한 보고서 뭐 상장하기 전에 회사와 관련된 뭐 다 내고 미국에서 지켜야 될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1: 네.
2: 그러면 삼성은 이제 지배구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계열사 문제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면 삼성이 굳이 미국 가서 ADR까지 발행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라고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아, 퀸의 We Will Rock You 들려드립니다. 면서 1부는 마무리할게요. 1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영어의 알파벳 K를 붙여서 K컬처, K드라마, K푸드, K팝 등과 같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K팝이라고 부르는 우리 대중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 대표주자로 BTS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BTS를 한국 이름으로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BTS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이 대중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방탄이라고 하면 아마 방탄복, 방탄조끼 또는 방탄차 같은 것이 생각나실 텐데요. 이 경우 방탄은 노을 방자에 탄할 탄자를 쓰는 것으로 날아오는 탄알을 막음이라는 뜻이죠. 방탄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유리창은 겉보기와 다르게 웬만한 총알은 끄떡없이 방탄할 수 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인 방탄하다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형용사 방탄하다는 노을 방자에 탄생할 탄자를 써서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여 허황하다를 뜻합니다. 그는 방탄한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실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토론 좋아하세요?"
2: "어렵게 느껴지는 거..."

0: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1: 58분 날씨.
2: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일부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경산이 38도, 대구와 경주, 포항 37도, 강릉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춘천도 35도, 서울과 전주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모레는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1도 안팎, 영남은 33도 안팎으로 조금 낮아지겠지만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동쪽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 과 전북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 밤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고 중동 내 미군 기지 공습을 이어간 가운데 미군은 연이틀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높아지자 정부가 원유 수급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판결은 오늘 오후 나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한 시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비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여고생 살인범 장용기가 오늘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성폭행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최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해진 홈플러스가 운영 자금 부족을 이유로 오늘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모윤 가족 중에 전화 받으신 분 계십니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냐 여쭤볼 겁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한마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믿고 있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국제 설레발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1: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전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드디어 오늘 이제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하죠.
3: 네, 정청래 전 대표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오전에 이미 예고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예고기사 나오자마자 정청래 전 대표가 오전에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죠. 이 딴지일보 게시판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1: 뭐라고 남겼습니까?
3: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 이렇게 적은 건데요.
1: 밀어붙이겠다?
3: 예, 네. 이걸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 지난번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이 선명한 개혁성, 특히 강한 검찰개혁을 좀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대표는 어제 이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첫 합동정견 발표에서도 민주당은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을 멈추면 패배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검찰 보안수사권을 국물도 남김없이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이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한 이 공격의 수위도 점차 높여가는 모습인데요.
1: 예.
3: 일례로 이 김 전 총리가 정 전 대표의 지난 1년을 좀 자기 정치다, 이렇게 비판한 것을 두고 정 전 대표는 자신은 과거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도 이 탈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선거 때 탈당해서 다른 당 후보를 돕는 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에 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 정몽준 후보를 도왔던 김 전 총리의 이력을 좀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정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는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3: 이 자신의 발언 수위가 좀 세지는 건 경쟁 주자들의 좀 합공에 맞서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정당 방위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 좀 과열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2018년에 이 총선 공천권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당내 개파들로서는 이 사생결단식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실제로 지난 주말에 이 정견 발표 현장에서도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고성과 함께 이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진 상태라서 경선이 시작부터 좀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1: 네. 정 전 대표가 뭐 출마를 포기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일부 예측도 있었는데
2: 네.
1: 가시화된 거네요.
2: 그렇습니다. 뭐 또 본인 지지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이 지지층이 두텁게 있는 이상은 선거를 가볍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출마한다는 거는 한다는 쪽으로 예측하신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나는 대결을 피하고 있다, 싸움을 피하고 있다, 이거를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출마 선언을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좀 늦게 했는데
1: 네네.
2: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1: 왜요?
2: 해요.
1: 그동안 구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요?
2: 그런 것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방해 안 한다.
1: 대통령이 없을 때 하진 않겠다.
2: 저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공방이 커질 가능성은 뭐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도 김민석 전 총리 과거 행보를 다시 꺼내들었거든요. 2002년 대선 당시에 좀 네. 오래전 일인데 소위 얘기하는 파묘라고 하죠. 이 파묘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전히 보안수사권 문제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유리한 사안이다, 이 판단을 정청래 전 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고 그러면서도 난 누굴 욕하진 않았어요. 빨리 하자고 했을 뿐이에요. 김민석 네. 전 총리도 폐지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1: 네.
2: 네, 이렇게 또 강공의 어떤 수를 개발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건이 되는 게 대표선거가 최고위원 선거랑 같이 치러지거든요. 그러면 최고위원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큰 소재가 될 수 있는데, 친청계 같은 경우는 최민희 의원이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 네. 친명계라든지 이쪽에 대한 공격이 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또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또 이성윤 의원이나 한민수 의원 등도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청년 최고위원회 선거 같은 경우는 김영남, 정민철 후보의 경우에 확실히 친청계는 아니다. 혹은 정민철 후보 같은 경우는 소위 촉보평론가 이런 말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또 거세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고위원 출마자가 현재로서도 한 10여 명 예상이 되는데 이 후보들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도 대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네. 정 전 대표가 뭐 딴지 게시판에

0: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이 곽상원 의원 제외하면 이 당의 검찰개혁 노선에 대해서 뭐 공개적인 우려를 표한 민주당 의원들은 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0: 예.
1: 그런데 이른바 이 장윤기 사건을 좀 도화선으로 검찰이 보안수사권 삭제에 대한 좀 공개적인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가 좀 여권 내에서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이 뭐 축소, 은폐됐던 정황이 검찰의 보안수사로 드러난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0: 그러니까요.
1: 예,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검찰 보안수사권 일부는 좀 존치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좀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홍기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이 동료 의원들에게 이 검찰 보안수사권이 전면 폐지 좀 반대하는 내용의 친전을 돌린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이 친전을 좀 입수를 했는데요.
0: 네.
1: 총 2페이지 분량입니다.
0: 뭐라고 썼습니까?
1: 핵심 내용은 이 보안수사를 전면 금지해서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거는 성공한 개혁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홍 의원은 이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반드시 막돼. 그래도 뭐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이 보이스피싱 같은 이 좀 강력 민생 범죄나 아니면 이제 공소시효가 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서는 좀 보안수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밖에 이소영 의원도 이대로면 이 검찰이 경찰이 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졸속 기소가 이거 만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네. 공개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이 정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석연 이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상 이 검사의 영장 이 신청권과 충돌해서 이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 강경파가 지금 당장 검찰 보안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또 이 보안수사권 존치를 말했던 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최근에 이 강성 당원들의 항의 전화나 문자가 좀 쇄도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여권의 진통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이런 좀 갑론을박 논의가 진작부터 네. 있었으면 좋았을걸요.
2: 그렇습니다. 근래 들어서 민주당의 특히 그 원외 인사들 있죠. 특히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하는 분들 사이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혹은 반대 입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현재로서는 소수인데 그 소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보안수사권 논의는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계속 검찰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 넘게 보안수사권 논의가 잘 진척이 안 되다가 지금 어느 정도 불이 붙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무엇이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 개진을 지연시켰느냐라고 했을 때는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내 의견이랑 다르다 싶으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위축시키고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비민주적이라고 한다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라면 당의 강령에 맞게 움직이는 건 맞겠죠. 그런데 네. 당의 강령에 보면은 뭐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최우선에 일하며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으로 개혁한다. 이렇게 나오고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검찰 보안수사권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추구해왔던 뭐 중수청과 공소청의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승인한다고 해도 보안수사권의 유지 혹은 폐지는 좀 둘 다 쓸 수 있는 방법론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남겨놓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보안수사권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 아주 극소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당 의원들 중에 일부는 또 그런 입장을 대변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민주적 토론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 점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배신자고 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다거나 문자 폭탄 보내는 이런 문화들이 결국에 국민적 공론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이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의원총회 연다고요?
1: 네. 국민의힘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이제 의총을 열고 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0: 네.
1: 민주당 내 이 신중론과 이 국민의힘 주장은 뭐 경찰의 이 수사권 독점과 뭐 피해자 보호를 좀 우려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요. 다만 좀 차이를 보면 민주당 이 신중파는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민생 범죄 사건 등에 한해서만 좀 예외적인 보안 수사를 좀 허용하자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보안 수사권 폐지 방침 이 자체를 좀 백지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0: 예.
1: 하지만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이 입법을 저지할 방법은 또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이 여론전에 나설 방안을 좀 집중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검찰이 주고 있던 절대 권력을 경찰에 몰아주게 되면 경찰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 네, 오늘 의총은 장동혁 대표도 물론 참여합니까?
1: 예, 장동혁 네. 대표 참석합니다.
2: 그러니까 이럴 때 야당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현재 의석수도 크게 뒤지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도 뭐 여론조사마다 격차는 있지만 민주당을 너끈히 앞선다거나 이런 조사 결과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뒤처지는 경우도 있는 예. 게 국민의힘의 현실인데 이런 경우는 여론의 설득력을 가져야 야당의 캠페인도 힘을 받는다. 이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한테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오히려 국민의힘 때문에 보안수사권에 대한 그 여론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시들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면 못 믿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비호감층의 어떤 그런 냉소적 입장들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0: 안타깝네요.
2: 잘못하면 이제 더 보안수사권 폐지 여론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설령 보안수사권 문제가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여론에서 흘러간다고 해도 정작 여론에서는 아 야당이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 뭐 이 시민사회단체 또 진보적인 단체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여당이나 정부의 드라이브를 막은 거지 국민의힘이 잘해서 막은 건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정당이나 정치 집단이 상대방이 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했을 때 더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내로남불 논란 이런 게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아까 브리핑해 주신 장동혁 대표의 발언 이런 것들 이제 경찰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얘기 안 했다고 치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0: 네.
2: 국민들이 아 그럴 수 있어라고 많이 동의를 하는데 딱 이거를 블라인드를 벗겨내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뜨악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정치 집단은 항상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문제를 잘 먼저 풀어야 된다.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뭐 결사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게 사전에 뭐 기자단의 예고가 됐던 회견은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갑자기 연 기자회견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타깃은 한동훈 의원이었는데요. 안 의원은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이 복당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기자회견에서 전했습니다. 안 의원의 이 주장을 요약하면 그동안 한 의원의 이 복당 가능성을 자신은 열어두고 있었는데
0: 네.
1: 최근 자신이 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이 계엄 당시에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한 것을 두고 한 의원과 이 친한계가 이 주장을 마치 허위 사실처럼 몰아가는 최근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거 복당시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돌렸다는 겁니다. 한 의원이 이 계엄 해제를 자신의 마치 영웅서사처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제가 안 의원 이 저격 이후에 이 친한계 쪽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0: 네.
1: 친한계 일부에서는 현재 이 장동혁 대표나 이 당권파보다 안 의원이 더 싫다. 예, 이런 격한 좀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네. 원래 대립하던 이 당권파 다르게 네. 그래도 한때 이 개혁 보수 성향으로 좀 같은 편으로 분류됐던 안 의원이

0: 의원에게 좀 직접 연락해서 네. 안철수 의원의 이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1: 뭐라고 하던가.
0: 딱 한 줄이 왔는데요. 예. 예, 내가 반응해 줄 이유가 없지요? 물음표 이렇게 왔습니다. 예.
1: 물음표.
0: 물음표. 예.
1: 아니 우리 박성희 기자도 잠깐 네. 얘기했지만은 안 의원의 속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2: 네. 예. 이게 처음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예. 국민의힘 인사들의 행적 이게 관건이 된 건데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거는 처음에는 그 국민의힘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당시 대표도 당사로 의원들 오라 그랬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네. 한동훈 의원은 나는 결국에 국회로 오라고 했다. 그 사실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부각시키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도 그랬다라고 네. 했고 한동훈은 왜 나를 거기에다가 끌어들이냐. 난 결국에 국회로 오라 그랬는데.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좀 이게 열기가 끌어오르는 상황에서 결국 안철수 의원이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사실 한동훈 의원도 그렇게까지 반응해 줄 필요가 있었나 처음부터.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반응해 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냥 좀 의연하게 아니 사실 처음에는 그 당사로 오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니었지 않냐 요 정도만 했었으면 되는데.
1: 그 시점의 차이인 거죠.
2: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대결이 커지면서 정치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좀 정치적인 의도는 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구친윤계를 포함한 당 주류의 주적으로 돼 있거든요.
1: 네.
2: 안철수 의원은 거기서는 좀 비켜나 있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판에 같이 가세를 함으로써 물론 전에도 박민식 후보가 부산 북갑 보궐선거 나갈 때도 그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행보를 했는데 어차피 친윤 등의 구주류가 똘똘 뭉쳐서 누구 지지할 때도 없고 장동혁 네. 대표도 사실 그쪽 지지를 다 받는 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본인이 구주류의 지지를 받겠다 이런 의도로 많이 풀이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는 23일에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 토론회 예고했습니다. 여야 반응이 좀 엇갈린다면서요?
0: 네, 정부가 오늘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14일부터 16일까지는 이 국토교통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이 재정경제부가 각각 이 주택 공급 그리고 금융 세제를 주제로 이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최근 이 집값과 이 전월세의 가격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좀 대안이나 의견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 구체적인 이 방향성도 이 기회에 대통령과 이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하겠다 이런 네. 구상인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소위 이 정책 독주를 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자세를 직접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세금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건 좀 우려된다. 이렇게 전제하면서도 그래도 토론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국민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 토론회 시작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소위 이 정책 방향성은 정해두고 답정너식 토론회를 여는 것이라며 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보유세 인상 등의 이 정책 기조를 좀 정해두고 명분만 네. 좀 쌓으려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대출 규제와 공급의 부족 등 이 기존 정책의 실패부터 좀 인정한 뒤에 소위 말하는 반성문부터 좀 쓴 뒤에 토론회를 열어야 맞지 않겠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 김수민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말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답정너식 토론회가 될 것이다. 네. 아니면은 좀 국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귀 기울여 듣는

0: 부동산 논의가 좀 그동안 잘못 진행이 된 게 뭐 공급이냐 규제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거나 뭐 이거를 좀 분야별로 다 잘라서 OX 퀴즈로 풀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무엇이 우선순위냐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 토론이 없었다는 점이 네.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사실 지금 정치권의 부동산에 관련한 의견들은 좀 단순하고 몇 가지밖에 없다. 근데 국민들 사이에서 또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을 물어보면 다양한 형태의 정책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론화하고 끌어모은 적이 없었다. 네. 이 점에서는 지금 너무 늦었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토론의 순서를 보면은 공급, 뭐 금융, 또 세제 이걸 따로 토론한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 토론을 하는데 네. 이것도 조금 저는 우려가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우선순위와 조합이 중요한 건데 이걸 또 따로 토론한 다음에 하게 되면 또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토론회를 정부에서 물론 또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편향성 우려를 없애려면 정부와 달리 단일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은 국회에서 주도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가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정부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국회에다가 좀 요청을 해서 정부하고 국회가 합동으로 주최하는 쪽 이런 쪽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자,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날이 정말 덥습니다. 지금 경기 가평, 양평 동부 지역 그리고 서울 동북권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야외 활동은 되도록이면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에도 양산 사용하시고 물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0: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생각의 영토를 넓히는 시간 국제 설레발.
1: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군사 국방 분야 전문가시죠.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건강 괜찮으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이라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2: 네. 잘 회복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위복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예.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첫 번째 이제 김전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이 예. 요즘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방위정으로 복무를 했는데 복무 시절에 이제 7개월 동안 탈영을 했었다. 예.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예, 일단은 뭐 지금이 인사청문회 기간이라면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도 봅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이미 1년 전에 인사청문회 다 마쳤고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엄청나게 화제가 됐다가 네. 결국은 무리 없이 장관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별다르게 특히 뭐 더 발견이 됐다거나 새로운 정보는 없고 단지 지금 와서 재점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이 현상은 특이한 현상으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내용은 뭐냐면 1983년 11월에 그 단기 사병이라 그러죠. 방위병이라고도 합니다. 그 입대한 그 안규백 장관이 1985년 8월에 소집 해제가 됐어요.
1: 네.
2: 그러면은 1월에 소집 해제가 돼야 되는데 7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왜 7개월을 더 근무했을까? 방위병이 뭐 길어야 18개월 근무했을 건데. 근데 이 기간에 이제 그 탈영을 했다.
1: 네.
2: 그리고 학교 성균관대를 다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검거가 되고 그러면 한 달 가산이 더 붙어서
1: 네.
2: 이 기간만큼 추가 근무를 한 것이다. 이게 의혹의 내용입니다.
1: 네.
2: 이에 대해 안규백 장관은 그건 병적 기록 착오다. 행정적 실수다.
1: 네.
2: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나중에 퇴임하면 병무청에 정정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그 행정에 나는 희생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규명될 길이 없는 거죠.
1: 네.

0: 쪽은 계속 지금 이렇게 공방이 1년째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병적 기록표를 공개하느냐가 관건이에요.
1: 네, 그거는 뭐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까?
0: 아, 이건 개인 정보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건강 정보도 들어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제3자는 누구도 공개할 수 없는
1: 아 그렇군요.
0: 예, 개인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안규백 장관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병적 기록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거를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예, 이게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되고.
1: 그러니까요. 뭐 별별 의혹이 다 나오더라고요.
0: 예, 이래가지고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군정과 군령을 담당하는 국방장관이 여기에 뭐 개인 신상부터 다 나가면 장관직 수행이 어렵다 이런 어떤 입장인 것 같고요. 이런 논란을 보면 저는 문제 제기도 순수하지는 않다고 봐요. 1년 전에 다 털고 간 걸 왜 이제 또 문제 삼느냐. 이것도 순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의혹을 해서 못하는 국방부. 네, 여기에도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그 대치하고 있는 양상이 어쩌면은 방첩사령부 해체라든가 육해공군 3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가운데서 장관을 좀 흔들어댈 수 있는 또 다른 전쟁터가 형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1: 그래서 안규백 장관 탄핵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탄핵 요구 청원 참여자가 3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혹에서도 또 자진 사퇴가 없다면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0: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2만 명 탄핵안은 예. 이 건이 아닙니다. 3사관학교 통합이에요.
1: 아, 그렇습니까?
0: 육해공군 3사관학교 통합 때문에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안이 저 국회에 진즉 제출이 돼서 이게 논의되던 중에 최근에 갑자기 숫자가 불어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구별을 해서 봐야 되겠고 역시 문제의 핵심은 안 장관 개인의 신상보다는 사관학교 통합이 더 근본적인 핵심 아니냐.
1: 네.
0: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예비역들의 반대 시위가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장외 집회에 결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체화가 됐어요.
1: 네.
0: 그리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이렇게 똘똘 뭉친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정말 단결력 있게 똘똘 뭉쳤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사관학교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 때문에 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0: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과거에 육사 출신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1: 네.
0: 이거 통합을 반대하는 건 주로 해군과 공군 쪽이었어요. 육군이 우리를 다 먹으려고 한다, 흡수한다.
1: 네.
0: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인데 요즘은 육사 출신들도 거의 다 반대로 돌아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방부가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안을 발표하기로 기자실에 시간까지 다 잡아놨는데.
1: 네. 그게 무슨 년 됐다면서요?
0: 취소됐어요.
1: 예.
0: 그 이유는 몰라요. 국무회의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네.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뭐 한 주가 바뀐 거니까.
1: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아,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거 아닌가?
1: 아.
0: 그러니까 지금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아직 없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1: 네.
0: 그런데 반대가 먼저 나온 거예요. 탄핵안도 먼저 나온 거고.
1: 예.
0: 이렇게 된 이게 이 상황은 매우 비상상 비정상이죠. 그래서 하려면은 집권 초에 제대로 하든가. 그때 또 이 논의는 공교롭게도 단순인 사관학교 통합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12.3 내란의 그 주된 세력이라고 하는 육사 출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하려면 집권 초에 했으면 저항이 적었을 텐데 지금은 이미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는 내란 청산이라는 프레임도 많이 약화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관학교 통합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1: 그러면은 그 사실 병역 문제라는 게 국민 정서 되게 예민한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 장관에 대해서 이제 실제 탄핵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0: 물론 국회에서 표결하면은 네. 통과가 어렵죠.
1: 예, 그건 뭐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지금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총 결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재명 정부와 일전을 겨루겠다고 하는 장이 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큰 비용이 되죠.
1: 네. 네. 자, 이제는 그 중동 상황을

0: 좀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미국과 이란이 다시 붙었습니다. 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벌써 뭐 MOU 체결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번째 공습을 미국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1: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습 양상을 보면은 과거 그 2월 말부터 네. 이제 한 14,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던 전면전 수준은 아니고
0: 네.
1: 대단히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규모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는 핵 문제는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고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0: 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계속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그 선박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니까 미국은 그것을 응징하고 보복한다는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양상도 그 저 이란의 어떤 캐슘 섬이라고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꺾어지는 지점에 있는 가장 큰 섬이거든요.
0: 네.
1: 여기에 있는 레이더 기지,
0: 네.
1: 통신 시설, 그다음에 지하화된 드론 기지, 미사일 기지 이런 데가 주로 타격 대상이 됐습니다.
0: 네.
1: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을 공격하는 그 저 네트워크 체제, 그 킬체인, 이란의 킬체인을 마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미국의 공습 양상을 보면 이제는 뭐 이란이 미사일을 몇 발 갖고 있냐, 뭐 드론을 몇 발 갖고 있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드론과 미사일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어디에 있냐. 이걸 찾아서 파괴하는, 말하자면 어떤 신경과 동맥을 찾아서 혀를 짚는 네. 방식으로. 이런 방식의 공습이기 때문에 마비전에 가깝다. 이게 첫 번째 축입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르그 섬 일대에 있는 정유시설. 거기에는 이제 에너지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저장소.
0: 네.
1: 이런 데 일부.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자체는 아니고 원자력 네. 발전소 주변에 있는 방공 기지 이런 데 또 후방에, 그러니까 저기 어떤 인간 생활의 기본을 보장하는 플랫폼들을 전면적 파괴는 아니고 위협하는 수준에서
0: 네.
1: 공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으로 미국의 공격이 진행되니까 이란은 이제 걸프 지역 전역을 또 교전 지역으로 할 수 있는
0: 네.
1: 걸프 국가들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로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들, 카타르, 사우디
0: 네.
1: 예, 이런 데죠. 과거에는 UAE가 많이 공격을 받았는데 전부 보면 미군 기지가 있는 그런 걸프 국가들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통행료를 따로 이란이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통제권을 갖는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이슬람아부 양해각서에 따르면은 저 이란은 60일간 통행료 네. 없이 개방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미국의 실수라고 보는 게 60일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에 완전 개방이 아니라
0: 네.
1: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제한을 두고 개방하는 이란에 동의를 해준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이 이야기는 60일은 우리가 봐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전히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어떤 그 해협의 질서를 우리가
0: 정한 길로만 다녀야 된다는 건가요?
1: 그럼? 그렇죠. 그게 이란의 생각인데 이렇게 되니까 동상이몽을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이 양해각서는 뭔가 그 성격과 내용이 분명치가 않은 서로 안에 체면을 세우는 방식으로만 해가지고 이루어졌고 그 60일 통행료 없이 개방한 거는 미국이 이 정도고 체면을 차려라. 그리고 이란에게는 해상 봉쇄를 풀고
0: 네.
1: 그다음에 경제 제재도 풀고 이렇게 해서 또 이란도 우리도 좀 체면 좀 차리자.
0: 네.
1: 그러는 60일은 휴전 기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0: 네.
1: 이런 식의 어떤 그 합의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워낙 불완전한 합의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럼 60일 이후에 우리가 이 통행 질서를 이란이 이제 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전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 지역에 어떤 그 저 지분을 갖고 있는
0: 네.
1: 하나의 자기들이 우리가 원하다 이런 어떤 그 확인이 필요했고요.
0: 네.
1: 그래서 이란이 설정한 그 수로로만 상선과 유조선이 지나가도록 길을 터주었는데 그걸 벗어나는 선박이 있었어요. 네. 그게 한 세 척 됐습니다.
0: 네.
1: 요거는 가만 안 놔두겠다 해가지고 드론을 보내서 기관지를 부셔버려요.
0: 네, 뭐 항적 장치를 끄고 지나간 배도 있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실제로 몰래 빠져나온 배도 있고요.
0: 예.
1: 네, 그런데 잡아서 그냥 공격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그거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몰래 빠져나오는 거를 배후에서 지원했어요. 그러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네. 얼마나 통제력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0: 미국이 의도한 바다.
1: 상선에 안내를 했죠. 이렇게 한번 밤에 이리로 몰리 빠져나와라. 그러면 실제 통제하냐 못하냐 한번 보자.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중에 일부는 걸렸던 거고. 이란에.
0: 아니 그럼 감시만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유도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1: 아니 그럼요. 거기는 지금 이런 어떤 그 심리전과 어떤 그 지략의 싸움이 매일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또 상대방 뒤통수 치는 건 기본이고.
0: 예.
1: 이런 면에서는 저는 이건 다 저 이 불완전한 양해각서를 사이에 둔 일종의 심리전이
0: 네.
1: 결국은 어떤 국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0: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불완전한 양해각서 MOU라는 거는 사실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1: 안 지켜도 되죠.
0: 그러니까 언제 깨질지 사실 모르는 건데 네.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휴전 종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럼 이건 MOU가 파기됐다는 거를 선언한 겁니까?
1: 아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0: 그렇게 말해요.
1: 더 네. 극단적인 언어도 구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0: 네.
1: 이제 트럼프가 요 며칠간 이제 양해각서 안 된다. 또 이란에 대해 가지고 이게 방송용 영어로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0: 자극하는
1: 자극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최근의 행태를 보면은 왜 저럴까 싶은 게. 그 하메인이 장례식 때
0: 네.
1: 표출된 트럼프에 대한 이란 시민의 그 적대 이것에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 구호가 킬 트럼프거든요.
0: 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암살당할지도 모른다는 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까?
1: 이제 거기에 불을 지른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모사드를 통해 정보를 얻었겠죠. 그러면서
0: 당신 암살될지도 모른다.
1: 이란이 저기 당신 암살한대. 이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갔던 트럼프가 그 얘기를 듣고 비행기를 바꿔 탑니다.
0: 그랬더라고요.
1: 네, 그런데 비행기를 바꿔 탔는데 뉴욕타임즈가 또 특종을 터뜨립니다. 바꿔 탄 비행기에 미사일 방어 능력이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스트레스가 이게 갑자기 뭐 암살을 하든 말든 그 스트레스와 그거에 따른 어떤 혼란이
0: 예.
1: 벌어지는 게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트럼프의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 이게 최근에 그 장례식 이후에 막 벌어지는 그 극단적인 구호와 또 이스라엘의 정보 보고
0: 네.
1: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자극을 받은 거 아닌가
0: 네.
1: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 흔들리는 듯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봐요.
0: 아니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바꿔 탔는데 바꿔 탄 비행기에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었다는 건 좀 우픈.
1: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뭐 백악관에서 뭐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네 마네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리로 예. 또 갈등이 번지고.
0: 예.
1: 지금 뭐 언론하고 트럼프는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0: 네.
1: 예, 이런 부분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정신병리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게.
0: 트럼프의.
1: 예. 예, 어떤 목적 없는 전쟁을 수행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파괴와 살상, 그 다음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소모전,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해지는 그 압력과 스트레스.
0: 네.
1: 또 그런 면에서 어떤 그, 뭔가, 암살에 대한 위협 이런 게 결부되다 보니까 어떤 그 전쟁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0: 아니 그럼 좀 트럼프 대통령은 좀 저 의사를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거는 의사들이 의사 예.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집단적으로 한 적이 있죠.
0: 네.
1: 예. 예. 그래가지고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워낙 이런 부분은 좀 표현이 신중해서 그렇지 벌써 나온 얘기입니다.
0: 네. 김주리님께서 트럼프 노인네 감당 못할 전쟁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전쟁 피해가 큽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

0: 하겠다고 또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데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전면 봉쇄하겠다 그러지만 저는 일단 양해각서에서 그 60일 개방을 얘기해놨기 때문에 오만이 최근에 중재안된 것을 검토하지 않을까. 그건 뭐냐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남쪽 루트와 북쪽 루트로 짜게서
0: 네.
1: 남쪽 루트는 오만이 담당하고 북쪽 루트는 이란이 담당한다. 근데 남쪽 루트는 자유개방이다.
0: 네.
1: 그래서 미국의 체면을 세우고 북쪽 루트는 이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이 운행한다.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체면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좁은 해역 안에서 두 개의 질서가 공존하는
0: 예.
1: 차라리 이건 어떠냐. 그러니까 이란이 검토해 볼 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상을 보면은 이 어떤 새로운 해협의 질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뭔가 빌드업해 나가는
0: 예.
1: 하나의 모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도대체 이란한테 호르무즈 해협이란 지역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이란이 주도권은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어디서 했냐. 울돌목.
0: 네.
1: 고리로 외군이 싹 들어오니까 12척의 배로
0: 네.
1: 130척의 배를 그냥 사그리 격파해버렸지 않습니까? 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울돌목인 거예요.
0: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네. 쉬워지네요.
1: 미군 항공모함이 못 들어옵니다. 구축함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어떤 그 물살과 이 좁은 수로에 그거를 딱 이용을 해가지고
0: 네.
1: 딱 맥을 짚어서 이렇게 대군의 외군 수군을 그냥 싹 물리치지 않습니까?
0: 네.
1: 이란이 그 전술이죠. 여기는 우리의 울돌목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완전히 비대칭적인 그 저 지형.
0: 네.
1: 완전히 이란의 육지로 다 둘러싸인 해협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또 수심이 얕아가지고 큰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은 와가지고 자유롭게 기동도 못해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호르무즈 해협 길이가 한 160km 되는데 이런 데는 저 미국의 대양 해군 가봤자 소용이 없고 한국 해군 보내면 일주일 만에 싹 해결합니다. 우리 서해 NLL.
0: 네.
1: 북한의 광활한 육지를 상대로 30년간 우리가 저 철두철미하게 지켜왔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건 작은 배로 한 거예요. 참수리 고속정.
0: 네.
1: 구축함이나 항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국 해군 보내면은 일주일 안에 다 해결할 텐데 200km 넘는 NLL을 우린 지켰는데
0: 네.
1: 미군은 160km 되는 걸 못하네.
0: 네. 네. 어떻습니까? 미국은 또 뭐 역봉쇄 카드를 꺼내거나 그럴 계제는 없을까요?
1: 있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한다 그러면 역시 역봉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지금 이 작전을 주도하는 오함대 사령부의 역량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항모전단 중에 하나는 너무 출동기간이 길어서 귀환한 상태고
0: 예.
1: 하나는 교대를 했고 그래서 두 개의 항모전단이 가 있는데 미군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0: 이유도 때리는 미국도 자기 주먹이 아파서.
1: 네.
0: 그래서 휴전을 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방어하고 봉쇄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저 이란의 선박뿐만 아니라 중국 선박이 엄청나게 이란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막아야 되는데.
1: 네.
0: 중국의 초대형 유조선이 30만 톤입니다. 항공모함의 3배예요.
1: 와, 이런 배가 엄청나군요.
0: 네, 5월 말에는 항모전단으로 접근해가지고 포위해버렸습니다. 미군 항모전단을. 근데 그 큰 유조선은 너무 커서 파나마 해협도 못 가거든요.
1: 예.
0: 이런 해협으로만 다니는데 그런 게 열척이 와 있으니까 항공모함이 무슨 어린애 같은 거예요. 이게 5월 중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다음에 800척의 중국 상선이 왔어요.
1: 네.
0: 그러니까 문제는 이란을 봉쇄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이란 선박만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란의 항구를 보호한다는 봉쇄한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그게 미국의 봉쇄 개념인데 그러려면 지금 얘기한 선박을 다 차단해야 되는데
1: 네.
0: 이 작전을 뭐 한두 달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과연 미국이 할 수 있냐. 미국으로서도 큰 부담이죠.
1: 네. 지금 이란 내부 사정이 궁금합니다. 이제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 장례식은 끝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지금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0: 이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최고 지도자 하고 혁명 수비대 이렇게 이어지는 강경 라인이 거의 절대적으로 이란에 권력을 쥐었다. 그래서 이란의 권력의 균형추가 강경파한테 완전히 넘어갔다.
1: 네.
0: 예,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협상파, 온건파들은 힘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런 어떤 그 장례식 이후의 장면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이건데 네. 트럼프가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이거 예상 못했어요. 어떻게 봤냐 하면은 동결된 자금 좀 해제하면은 돈 맛을 알고 이란이 협상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
1: 협상 때는 온건파들이 나서서 협상을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미국과
0: 맞습니다.
1: 이란.
0: 그런데 그때 제일 그 노려본 게 경제 제재 해제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동결된 자금 좀 풀어주면
1: 네.
0: 그러면 온건파 체면도 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협상의 판이 깔린다. 이게 트럼프 생각이었던
1: 네.
0: 거죠. 그런데 지금 막상 까보니까 강경파가 더 세진 거예요.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미국이 그 이란을 잘못 판단하는 게 바로 이런 측면이에요. 전쟁 일으킬 때도 전쟁만 일으키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1: 그게 이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소평가해서 그런 거예요?
0: 그러니까 어떤 미국식 우월주의 내지는 어떤 자기 위주의 확증 편향 이런 부분들이 그 자꾸 판단을 그르치는 건데 전쟁할 때도 그렇고 평화로 갈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자꾸만 상황을 잘못 보는 게 이번에도 역시 오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건 오판이다.
1: 오판이라는 건 어떤 걸 오판이라고
0: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 해제한다 그러면 널름널름 그걸 갖다가 얻어먹으면서 이제 저 온건하게 협상판으로 올까. 그리고 트럼프가 실제로 한 말이 있어요. 이란은 간절하게 협상을 원한다. 애걸복걸한다.
1: 사실 이란은 그렇지 않은데.
0: 네. 그건 온건파 일부가 그랬던 건 사실인데.
1: 네.
0: 그러나 이란이라는 권력의 주체는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이란의 국민의 생각이에요. 물론 시민들 중에 이 지금의 신정 정치에 반대하고 침묵하는 시민이 다수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1: 네.
0: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렇게 그 뭉치는 일종의 어떤 이걸 호메이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을 악마화하고 증오심으로 뭉치면서 그러면서 내부의 체제를 결속하고 유지하는 여기에도 가깝더라.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사적인 충돌에 이어서 문화전쟁 양상으로 국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증오, 저주, 원한 이런 것들이죠.
1: 네. 네.
0: 그것이 연료가 돼서 나중에 이제 어떤 면으로도 갈등이 더 이어질 수 있죠.
1: 지금은 뭐 60일 MOU에 의해서 휴전 상태이긴 하나 말씀하신 대로 강경파가 지금의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
0: 네.
1: 그렇게 이란 국민들이 우리는 결사항전을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국 이란 양상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변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오히려 미국은 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떤 그 증오의 감정이 신념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네. 일화는 돼 있다.

0: 그다음에 이런 이란에 대해서 또 증오의 감정에 신념화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1: 이스라엘.
0: 그러니까 중동의 갈등의 기본칙은 이스라엘의 시오니즘과 이란의 호메이니즘의 그 대치다.
1: 네.
0: 이게 본질적인 적대 관계고 나머지는 변수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사라지지 않고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됐다.
1: 네.
0: 이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고통을 가할 수 있다면 내가 고통을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적개심입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일이 날라오고 드론이 날라와 새벽에 방공호로 피하고 그다음에 가족들 안위를 걱정하고 이래도 전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의식. 이게 문화전쟁이고.
1: 무섭네요.
0: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이런 게 만들어지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화된 적대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원초적 적대의식이죠.
1: 네.
0: 이런 걸 치유하면서 평화로운 중동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연료가 꽉 차 있는 유증기가 꽉 차 있는 지하실에서 함부로 라이터 켜대고 성냥 켜대다가 뻥 터지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1: 근데 그게 그 갈등을 푸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국, 이란, 이스라엘 이 삼각.
0: 저는 당사자한테 맡겨놓으면은 오히려 더 적대관계가 커지고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할 때다.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우리 일 아니다 그래놓고 방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국제사회가 이건 세계의 문제다. 당사자들의 문제를 초월했다.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다.
1: 네.
0: 이러면서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큼 조직된 역량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이걸 방치하면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사태가 지금 심각합니다.
1: 그러네요.
0: 사람 죽어나가는
1: 뭐.
0: 속도가 올해 들어와서 너무 빨라졌어요.
1: 예.
0: 이건 뭐 그냥 인간이 전쟁을 발명한 이래 저기 현장에선 고기 분쇄기라 그러는데 저렇게 죽어나가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1: 네.
0: 이건 완전히 사료 기계이자 사료 공장입니다. 저 우크라이나는 올해 4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1: 아이고.
0: 이런 거하고 이란하고 이런 어떤 그 분쟁을 지금 그 유럽과 중동의 양대 분쟁을 지금 국제사회가 손을 못 쓰고 방치한다? 아, 이거는 또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이런 것을 넘어서는 반전쟁, 평화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까에 대한 공론인장이 열리고 실천력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개입해야죠. 네.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요?
0: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칩이 장착된 새로운 드론은 러시아가 그 재밍이라 그래서 방해 전파를 쏘는데 그걸 다 뚫어버려요. 네, 이제 마비돼도 자기가 자율적인 판단을 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우선 전선 지역에서는 너무 사망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러시아 병사가 징집돼가지고 전선에 투입해서 살아남는데 평균 기대 수명이 2주입니다.
1: 네.
0: 거기에다 2만 7천 명이 한 달에 징집되는데 전사자가 3만 7천 명이에요.
1: 아이고.
0: 그리고 이 전쟁이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 하면은 역사상 인간이 치른 모든 전쟁은 항상 사망자보다 부상자 숫자가 많았거든요. 이번엔 거꾸로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부상자는 얼마 없고 다 사망자예요.
1: 이야, 심각하군요.
0: 그래서 부상자가 발생하여도 후송 포기입니다. 그냥 전선에 방치해버려요.
1: 그래요?
0: 그거 구하러 갔다가 나도 죽으니까. 그 정도로 드론이 무섭습니다. 이 드론은 과거의 전쟁은 이렇게 파리채 모기채로 때려서 살상을 한다면 지금은 아예 독가스를 쫙 뿌리고
1: 네.
0: 그래도 안 죽으면 쫓아가서 또 때리는 이런 것도 또 영상으로 다 남깁니다. 이거는.
1: 아, 처참합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예, 이 전쟁에서 굉장히 저도 어떤 심적인 고통이 오는 게 뭐냐 하면은 최근에 5월, 6월에 이렇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사륙 전쟁을 우리가 전쟁을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남의 얘기하듯 하지만은 이 인공지능과 드론이 전쟁에 투입되는 순간 상상도 못할 살상력이 나타났다.
1: 네.
0: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
1: 종전 협상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0: 진행 중이긴 하나 여기에 이제 또 트럼프가 푸틴이 키이우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고
1: 네.
0: 그래가지고 전부 뭐 에너지 시설 또 생활 기반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소모전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진행이 되면서 종전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요즘은 갑자기 젤렌스키 편을 들면서 뭐 푸틴하고 종전 얘기하던 얘기를 안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여름에 4년 5개월째 되는 저 우크라이나 대평원에서 벌어지는 이 사륙의 기미가 이거는 인류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수치스러운 어떤 그 사륙의 현장이라는 거.
1: 네.
0: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는 국제기구가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1: 아,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5988님께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 수에 가슴이 아프다 못해 무너집니다. 인간의 존엄은 어디로 간 건가요? 평화의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하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또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입니다. 마치면서 보니 타일러의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분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35도 안팎으로 무덥겠고, 모레는 전국 대부분 31도 안팎의 체감 온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로 예상되고요. 세종과 대전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대구와 포항은 37, 제주 33, 광주 32도 등으로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 될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외선 지수 오후에 울진이 위험 단계, 그 밖의 지역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는 부산 등 일부 남동부 지역이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과 전북은 5에서 40mm 소나기 예보도 있지만 당분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유지되면서 뜨겁겠습니다. 내일과 초복인 수요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좀 내리겠지만 폭염의 강도가 살짝 꺾일 정도로 30도 안팎의 체감온도는 유지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전국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집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많은 장맛비가 내립니다. 장윤기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장윤기는 범행에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스토킹 사건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 예방 조치를 신청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았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연일 습도 높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식지 않는 열기 탓에 오후 들어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이미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포항의 낮 최고 기온 37도, 대구와 강릉 36도, 서울은 33도까지 치솟아 전국에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 오늘 밤에도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 우려가 높은 만큼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삼가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흘째 이어진 폭염의 기세는 오늘을 고비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턴 태풍 바비가 중국에 상륙한 뒤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들어올 거로 예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 다시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내일 밤과 모레 새벽 사이 빗줄기가 강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방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방은 30에서 80mm 가량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동안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엔 강풍특보가 내려질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하고 강한 비바람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폭염이나 호우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공사를 따낸 업체는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전받게 되며 공사가 늦어져도 배상

0: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을 덮친 초강력 폭염 속에 산불까지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 60km 떨어진 숲에서 불이 나 고속도로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폭염 영향으로 세계적인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프랑스는 주행거리를 줄였고 프랑스 원전 세 곳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서는 대형 산불로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장윤기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범행에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지난달 22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는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다음 공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한 장윤기 측은 피해자 살해 당시 성폭행 고의가 있었는지 입장을 밝히라는 재판부 질의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사건 당일 체포된 후 오늘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는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인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공개됐고 자신의 범행을 둘러싼 파장이 현지 경찰인 아버지 등으로 커지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논란 이후 장윤기는 지난 7일 처음으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은 각각 장윤기의 아버지와 구속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 앞서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부실 수사와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0: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영 기자.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2: 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고 행안위 정상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내부 관계자에 의한 증거인멸 정황과 수사정보 유출 의혹은 공권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장윤기 사건을 규정하면서 조직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치안 문제는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이 없었으면 장윤기 사건 묻힐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 국민의힘에서는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2: 네, 국민의힘에선 검찰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괴물경찰이 탄생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보안수사권은 수사에 대한 보안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자고 정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안수사권 유지를 담은 법안을 논의해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0: 정부와 여당이 오늘 하반기 경제 전략에 대한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2: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당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련 인력들의 지역들의 정주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문제와 관련해선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넉 달 전 남양주에서 있었던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스토킹 대응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3월 스토킹하던 여성의 퇴근길을 노려 무참히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당하며 경찰에 하루 두 차례 순찰하는 맞춤형 순찰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스토킹 부실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토킹 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가 출범해 넉 달 만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크게는 법 제도 강화와 기관 협업,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과 관계 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개 분야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실시간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 수 있는 제도도 최근 시행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스토킹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 대해 스토킹 잠정 조치 종별 추가 변경과 추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되면 검사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0: 앞으로의 나라 살림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립니다.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방향을 논의합니다. 또 청년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전국민 대상 인공지능 전환 등도 안건입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한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모든 대형마트 매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에게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운영자금이 완전히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안과 안전 유지를 위해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외 몰에 입점한 업체의 경우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전체 104개 매장 중 37개를 폐점한 뒤 남은 67개 매장만 운영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두 곳의 물류센터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각 매장 물품 공급도 사실상 끊어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남은 재고 물품을 절반 가격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는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 측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사실상 회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남은 기한은 일주일, 이 기간에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명 씨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입니다. 박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대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던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법을 사익 추구에 활용한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0: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을 공격하는 등 두 나라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은 미국 동부시각 12일 오후 5시, 한국시각 오늘 오전 6시에 시작됐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해 공습을 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이자 이틀 연속 이뤄진 공습입니다. 이란 남부 해안 도시들에선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이란 최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서부 외곽과 케슘섬, 자스크 등에서 수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습 직후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야만적인 공격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NN 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에 매우 강한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이 합의를 어겼다, 사악하고 정신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란의 해협 재봉쇄에 대해선 호르무즈는 열려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무협상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 간 잇따른 무력 충돌로 인해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0: 간추린 뉴스는 김성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7: 코스피가 오늘 장중 7% 넘게 급락해 2개월여 만에 7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급락장에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순매도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크게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하수 전 경북 청도 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 청도읍의 한 야산을 수색하던 중 김 전 군수가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최근 청도군 공무원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에 실종했던 해군 병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 아침 6시쯤 동해 고성군 거진읍 52km 해상에서 실종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289명이 수사를 받았고 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29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4억 5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12억 달러로 193%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혜란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메이저 대회인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유혜란은 오늘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에서 캐나다의 브룩 핸더슨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도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유혜란은 2주 만에 또 메이저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와 사용료 액수, 산정 방식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법 하위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가전이나 가구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으면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령을 내일부터 시행하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태국 방콕 짜뚜짝 지역에 있는 한 술집에서 불이 나 최소 27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22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최초 신고 후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비상구가 없는 쪽으로 많은 손님이 몰리면서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앞으로 프로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와 추로스, 닭강정, 하이볼 같은 조리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안에서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서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광주,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최대 60에서 80, 많게는 1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사병과 또 열탈진 등 이것 질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고 또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될 걸로 전망돼서요. 그야말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것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물을 수시로 마셔야 한다고 하고요. 옷은 가급적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고 해요. 또 야외에 나가셨을 때는 양산이나 모자를 쓰고 특히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아주 해가 쨍쨍하고 또 도로에서 열이 많이 올라가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특히 야외 활동 이 시간대에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을 말하죠. 비교적 가벼운 일사병부터 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까지 이것 질환 종류도 아주 다양한데요. 여기서 앞에 두 글자 이것은 뭘까요가 오늘 문제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이응이응입니다. 이응이응. 요즘 뭐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죠.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요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이것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떠오르시는 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우물정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도 정답과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씩 하시라고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준비하고 여러분의 사연 기다려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교통상황 전해듣고 출발하죠. 임초희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곳곳에서 작업과 사고 등 돌발 구간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에서 면원까지 5km 구간 막히는데 봉평터널 부근에서 작업 중이고요. 수도권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 밀리기 시작했고 더 가서는 월곶분기점 부근에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촌나들목에서 밀리고요. 좀 더 지나 작업 중인 동홍천에서도 막힙니다. 이후 축수하다가 강촌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반대 양양방향 춘천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조금 전에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내촌에서 인제 쪽으로 2km 구간 정체인데 작업 여파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영동나들목에서 금강 쪽으로 3km 구간 정체인데 이 역시도 작업 여파입니다. 이후 수도권 서울 요금소 2차로에서 사고 발생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12.3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한 시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비체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99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89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됩니다. 양육비 이행 제도가 시행된 이후 비양육 부모가 지급한 양육비 누적 이행 금액이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폭우가 그치자 폭염이 찾아오면서 이것 질환 환자가 지난 11일에만 99명이 발생하면서 올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아주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누적 이것 질환자 수가 총 636명이라고 하고요. 이것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2명. 이게 뭐 지난해보다는 적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것 질환자 발생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이것 질환자의 28.8%가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니까요. 연로하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어쨌든 오늘 정답인 이것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살펴보고 지역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조혜영 님이 이규봉 아나운서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지난주 그 장우 아나운서 진행할 때도 개근 출석하셨다고 하셨는데 아 좋습니다. 누가 진행하든 라디오 전국 일주의 자리를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김인숙님 외출하고 방금 왔는데 땀이 주룩 흐르고 숨이 막힐 정도네요 하셨어요. 아침에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샤워하고 머리만 말리고 바로 나왔는데도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아, 정말 더운 것 같아요. 8272님, 기본 수칙하면 자주 수분 섭취하고 그늘에서 자주 쉬는 게 가장 좋은 이것 질환 예방 방법 아닐까요? 저는 남자지만 얼마 전부터 외출 시에는 양산을 사용합니다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수분 섭취 그리고 쉬시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요즘은 뭐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양산 쓰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외선이 워낙 강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8291님 저는 하우스에서 일하는데 와 듣기만 해도 덥네요. 이것 질환 예방하는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제일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수분 섭취 정말 필요합니다. 8722님은 80대 부모님 외출하시지 말고 집에서 에어컨 켜고 계시라고 매일 전화드립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아끼신다고 안 켜시네요 하셨어요. 아, 우리는 어르신들은 참 이 절약이 습관화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에어컨은 특히 이 선풍기도 심지어 안 켜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부채로 어떻게든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병원비가 더 들어가실 수 있어요. 시원하게 계시는 거 이럴 때는 좀 필요합니다. 2612님 한 분만 더 보죠. 지난 5월 말에 베트남 여행 갔다가 하롱베이에서 작은 배를 타고 3시간 타고 다녔는데 그때 기온이 40도였어요. 그 날씨에 돌아다니다 보니 열사병에 걸려서 응급실에 가야 하나 할 정도로 힘들었었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돼서 귀국 잘했는데요. 모두 이것 질환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거기도 40도면 어마어마하네요. 예. 지금 뭐 우리 기온이 37도를 안팎으로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간 덥습니다.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듣죠. 먼저 오늘 가볼 곳은 광주입니다. 김형경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0: 광주도 많이 덥죠.
5: 그렇습니다. 네. 전남 광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현재 기온이 31.5도 가까이 이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져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또 온열질환자 발생도 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오후 늦게는 5에서 10mm 약한 비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0: 네, 비 내리면 좀 나아지려나요?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5: 네, 광주에는 조선시대 광주 대표 누각이자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희경루가 있습니다. 이 희경루를 배경으로 한 조선시대 채색화가 있는데요. 국가 보물로 지정된 희경루 방회도입니다. 네. 이 그림 속 이야기를 창모국으로 되살린 무대가 있어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그림 속의 이야기를 무대 위로 옮겼다. 대단히 좀 흥미로워지는데 먼저 일단 이 희경루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5: 네. 희경루는 광주가 무진군에서 광주목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해 세워진 누각인데요.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선시대 때 호남을 대표하는 누각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일제강점기 때 이제 광주 읍성이 헐리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어 뭐 여러 문헌기록과 희경루 방회도 작품을 토대로 복원 작업이 이뤄지면서 2023년 시민들 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현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남구 구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이 희경루 방회도는 또 어떤 그림인가요?
5: 네, 조선시대에는 관료나 문인들이 친목 모임을 갖고 이를 기념해서 그림을 나눠가는 풍습이 있었는데 개회도라고 합니다. 희경로 방해도도 그중 하나인데요. 네. 1567년 과거에 함께 급제한 동기생이 20년 만에 희경로에서 다시 만나 연애를 연 장면을 담고 있어요. 아하. 현존하는 16세기 방해도가 단 두 점뿐이기 때문에 역사적, 회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이 바로 이 그림 속 이야기를 무대 언어로 옮긴 창무극 희경로 방해도를 특별 기획 공연으로 선보였습니다.
0: 근데 어쨌든 그림만 보고 공연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5: 네.
0: 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어떻게 창극으로 또 무대에 올려졌을지도 궁금합니다.
5: 네. 큰 주제는 네 명의 선비의 풍류와 우정을 담고 있는데요. 창무극은 광주 목사 오장환이 20년 만에 중건된 희경로에서 옛 벗들을 기다리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뭐 벗의 아버지가 백성의 땅을 빼앗으려다가 벌어진 소동, 그 과정에서 싹튼 벗과 한 여인의 사랑, 또 이후에 벌어지는 화재와 희경로의 소실, 그리고 20년 만에 눈물 어린 재회까지 그림 한 장에 멈춰있던 순간에 상상력을 더해서 우정과 사랑의 서사로 풀어냈는데요. 판소리와 춤이 어우러지는 무대 함께 하시죠.
6: 여러분도 저 그림 속의 친구들이 참 궁금하죠?
7: 네!
6: 희경로 방해도는 과거 시험에 함께 급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20년 만에 광주 희경로란 누각에서 다시 모였어요.
8: 좋구나! 호남 모신 볼 중에 겹치는 내 고향 아닌가?
9: 어? 다시 모여보세요!

0: 희경로를 저번에 앞에 가보긴 했거든요.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희경로가 이런 역사가 있는지 네, 전혀 몰랐는데 오늘을 보고 나니까 그러면... 아, 제대로 가서 봐보고 싶어요. 공연 너무 완벽했어요.
1: 저도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뜻깊었던 공연 같은데.
2: 창극인데 퓨전 느낌도 나고 그 중에서도 약간 판소리가 계속 녹아들어 있던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흔하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무용이라던가 음악들 그런 게 볼 수 없던 것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3: 음악도 좋고 연출이랑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현대적으로 작곡해서 요즘 사람들이 잘 접할 수 있게 연출된 것 같아요.
4: 지나가다가 보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작품 보고 희경로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를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번 작품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5: 네, 이 작품은 희경로나 희경로 방해도의 의미도 크지만 또 판소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음악도 관람 포인트였는데요. 네. 전통음악이 낯선 관객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람객의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6: 하여간 소리와 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라 더 흥겨웠을 것 같아요. 관람객들은 뭐 단순히 공연만 즐긴 게 아니라 이 희경로에 대한 의미도 좀 되새겨볼 수 있었을 것 같네요.
5: 네, 앞서 잠깐 들으신 것처럼 희경로에 가보자 아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요. 이 기회에 한번 가보고 역사도 공부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무대에 오른 창극 단원들에게도 이번 작품은 좀 다르게 다가왔다고 해요.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춤을 동시에 소화하는 이제 역동적인 움직임이라 공연을 하면서 새로웠기도 하고 또 광주의 역사와 문화재를 알린다는 점에서 뜻깊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7: 광주 시립창극단에 소속되어 있는 소리꾼 함승우입니다. 서룡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이제 남자 주인공이죠.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움이 있었고요. 작품에 표현되는 뜨거운 우정이 네, 큰 인상을 남았습니다. 이 공연이 네,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주 지역의 로컬 음악극으로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서량 역할을 맡은 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 이서희입니다. 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희경로 방해도 속의 이야기가 공연예술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기뻤고요. 공연을 관람하신 뒤에는 실제 희경로를 찾아보신다면 무대에서 느꼈던 감동과 그 여운을 더욱 오래 간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무대 콘텐츠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남달라 보이는데 이 단원들도 그 일회성 공연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다른 지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면서요?
5: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9월 17일과 18일에는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9월 25일에는 부산 국립국악원에서 교류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이제 그림에 머물러 있던 이야기가 건축으로 복원되고 다시 공연예술로 재탄생되는 이 과정 자체가 광주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된 건데요. 앞으로도 매년 공연 정례화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 광주시립창극단 김용호 예술감독입니다.
9: 이 작품은요. 광주라는 도시 문화적 정체성을 좀 살리고 싶어서 기획하고 제작된 작업입니다. 광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공간을 서사와 함께 그런 공연 콘텐츠로 만들고 지역의 문화 원형을 현대적 IP로 발전시켜서 우리 공연 문화가 도시 브랜드와 함께 체험과 관광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세계음악국축제 WIF라는 그런 공연에 초청작으로 결정이 됐어요. 국립국악원 초청으로 부산에 있는 국립국악원 대극장에서 부산 시민들께 선보일 예정이에요. 그리고 2027년 내년이죠.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희경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경로 방해도 작품과 다양한 광주의 전통예술을 이런 희경로에서 한번 상설공연 형식으로 좀 만들어볼까 계획 중이고요. 근데 호남에는 광주의 희경로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열심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5: 네, 그림 속에 멈춰있던 조선시대 벗들의 우정이 소리와 춤을 만나 다시 생동감을 얻었는데요. 네. 이 작품으로 광주의 희경로가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해보고요. 또 광주의 역사, 사람,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6: 네, 광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현경 리포터였고요. 이번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생생한 현장으로 또 떠나봅니다. 오늘도 박수정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6: 덥죠? 현장 취재하실 때.
10: 네, 덥습니다.
6: 네, 오늘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10: 네, 주말이면 아이들과 어디를 갈지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6: 맞아요.
10: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나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 네.
10: 바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지혜의 숲인데요. 평소에는 조용히 책을 읽는 공간이지만 이날만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대화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6: 네.
10: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마련한 독서원정대가 열린 날이었는데요. 참가하는 가족들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책을 매개로 다양한 독서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6: 좋네요.
10: 첫 번째 미션은 문장 숨바꼭질입니다. 지혜의 숲 서가 곳곳에 숨겨진 미션 카드가 있는데요. 이 미션 카드를 찾기 위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서가 사이를 누비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6: 네.
10: 먼저 현장으로 가보시죠.
11: 준비됐나요? 친구들 게임할 준비? 됐나요? 출발! 우리 부모님들!
12: 많이 많이 찾아오세요.
13: 조명 안 보이는지?
14: 아, 찾았다.
13: 와, 잠깐.
14: 여기 살살 보면은 튀어나온 게 있어. 그거 뽑으면 카드야.
15: 아, 그러네. 아, 살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네. 너무 신나하는데요. 일단 신청할 때도 되게 좋은 거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13: 엄마 하나밖에 못했어.
16: 이거 다 네 소리가 찾았어. 심표도.
13: 예.
16: 많이 찾았네.
13: 유정미 형 4개 중에 한 가지인가요?
14: 우리가 한 1일 전에
17: 재밌어요. 엄청 열심히 찾았거든요.
18: 재밌었고 아이랑 같이 찾다 보니까 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6: 예, 보통 도서관 하면 숨소리조차 잘 안 들리는 그런 적막함, 조용한 분위기만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은 뭐 가족들의 대화소리, 웃음소리가 아주 가득하네요.
10: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부모와 아이가 같은 책을 펼쳐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6: 네.
10: 참가한 가족들이 저마다 의미 있는 책을 각자 한 권씩 가져왔는데요. 어떤 책을 골랐는지 또 왜 독서 원정대에 참여하게 됐는지도 들어보시죠.
19: 남편은 데미안을 들고 왔고요. 아이는 그냥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그림책을 들고 왔고 저는 사랑에 대하여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바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좀 짬내서 하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랑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책을 주제로 대화도 하고 좀 같이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말을 보내는 게 좀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18: 텐트 부스에 뽑혀가지고 좀 아이가 또 좋아하는 또 이런 저희도 원래 평소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텐트에 또 뽑혀가지고 프로그램이 또 알차게 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대도 너무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이가 갖고 온 거는 이제 감정에 대한 책을 갖고 왔고요. 아이 요즘 감정이 좀 많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요거 한번 좀 같이 읽혀주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20: 아, 저는 알랭드 보통의 소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소설을 들고 왔습니다. 알랭드 보통 소설을 원래 제가 젊을 때부터 종종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책을 가져오라고 하길래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에 주로 이제 놀러 다니고 같이 게임도 하고 이러는데요. 사실 이렇게 책을 같이 모여서 읽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번 시간이 더 소중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6: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다. 이거 아주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10: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단순히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을 넘어 아이와 함께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했다고 말했는데요.
6: 네.
10: 또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책보다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게 익숙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책을 읽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책을 읽어라 해서 읽기보다 책을 읽으면 본인이 빠져드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잘 맞는 책을 찾거나 아니면 자기 상황에 맞는 책을 찾을 때 그때 책에 대한 진짜 기쁨과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열릴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찾는 시기가 빨리 오길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18: 집에서도 사실 스마트폰만 보는 가정들도 너무 많고 해서 저희는 또 이제 TV도 없애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항상 이제 아이들 책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좀 오래 앉아 있는 게 좀 힘들기는 해서 독서를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독서를 하다 보면 학업에도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평소에 책을 하루에 한 권씩이라도 몇 장이라도 읽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6: 네,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또 자녀 교육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네요.
10: 네, 그렇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책을 어렵거나 또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는데요. 네. 도서관이나 서점, 문학관, 과학관 이렇게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독서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입니다. 네. 끝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진우 본부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0: 올해 캠페인의 표현은 그냥 책이 좋아서 입니다. 독서를 의무적인 것이나 아니면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즐겁고 신나는 문화활동으로 인식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독서원정대 역시 이러한 취지 아래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독서원정대의 첫 번째 여정은 책과 출판의 도시 파주 지혜숲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책이 좋아서 쉼표가 있는 책마당을 주제로 가족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원정대에서는 요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책을 매개체로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여유롭게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참가한 가족분들은 문장 숨바꼭질,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는 몰입 독서에 함께 참여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가족 간의 공감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네, 그러니까 이 독서가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공간에서 또

0: 간을 연결하는 문화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문화 독서 원정대가 파주를 시작으로 전주와 부산, 공주, 춘천, 안동, 서울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매달 새로운 주제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 독서를 지역의 문화와 여행 또 가족의 추억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인 독서 원정대가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네. 오늘도 아주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0: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갑니다. 조선일보 부산 취재본부 김미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뭐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지금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또 가축 폐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총 43명입니다. 3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환 종류별로는 열탈진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0: 자는 온열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 네, 하은이 폭염이 빨리 좀 수그러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낙동강이 녹조 문제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이제 녹조가 더 빨리 나타나면서 지금 식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0: 네, 경남 양산시 물금매리 취수장 부근 낙동강 본류는 초록색 물감을 뿌려놓은 녹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이곳은 부산 경남 시민들의 취수원입니다. 실제로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물금매리 지점은 지난달 22일부터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돼 있습니다.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발령된 건데요. 역대급 녹조가 덮쳤던 4년 전보다 하루 빨랐고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두 달이나 빨랐습니다.
1: 네.
0: 화만과 창녕 사이에 있는 칠서 지점에서도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취수구 주변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살수 장치를 가동하며 조류 유입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1: 올해 녹조가 이렇게 유난히 빨리 확산되는 이유는 뭡니까?
0: 네, 일반적으로 녹조의 기세는 장마철이 시작되면 한풀 꺾이기 마련인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린 비는 강수량의 녹조를 충분히 희석할 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면 유해 남조류가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수온도 크게 낮아지지 않아 조류 번식이 계속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1: 네.
0: 부산시 관계자는 강수량 태풍 발생에 따라 유동적이라 7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 이 녹조 때문에 지금 농민과 어민들 시름이 아주 깊어지고 있다죠.
0: 네, 한창 조업에 나서야 했을 어민들은 생업을 중단했습니다. 경남 김해의한 어민은 녹조 때문에 어업 활동을 아예 접었다고 했습니다. 낙동강 하류의 선착장 어선 사이로 끈적한 녹조 찌꺼기가 쌓였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낙동강 하류 녹조가 확산하면서 겨 농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산 원동면 화재리 농가에선 농업 용수마저 초록빛으로 변해 인근 논으로 유입됐습니다. 벼농사를 지어온 50대 농민은 이달 초부터 짙은 녹조물이 논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라며 벼가 한창 자라야 하는 시기인데 녹조물이 잠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0: 또 어린 벼가 계속 이런 물을 흡수하면 수확량이나 품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1: 이 들어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0: 네, 낙동강 유역 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강수량이 많지 않았고 수온도 떨어지지 않았다며 보 개방은 기후부에서 상류 지역 가뭄 등 문제를 고려해 전국 단위 순차 개방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정수 처리, 폐수 유입 관리 등을 강화해 녹조 저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환경단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0: 네, 환경단체는 자연현상만으로 녹조 저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문 개방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지난 7일 창원에 있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낙동강 녹조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낙동강 수문 개방을 지시하고 재자연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대응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녹조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면서도 조류경보 발령 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인 수문 개방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주말에는 녹조 제거 작업까지 중단해 사태가 커졌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1: 네.
0: 이미자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최근 조금씩 내린 장맛비가 오히려 육상 오염물질을 유입시켜 녹조가 더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당국은 낙동강 수문 개방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봅니다. 부산 북구 신청사 건립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던데 그 이달 취임한 정명희 북구청장이 이 사안을 부산시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면서요?
0: 네, 신청사 건립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사업 적절성과 공정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전임 구청장의 역점 사업이었는데요. 신청사 사업에는 1,5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직 인수위는 덕천 생활체육공원에 들어설 신청사를 두고 토지 기부 무산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수위는 구로부터 명확한 답을 못 듣자 사업 중단을 요구한 뒤 정 구청장에게 시 감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1: 네.
0: 관련 조례에 따라 부산시에 정식으로 감사 의뢰가 접수되면 감사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0: 정치가 감사에 나서지 않으면 북군은 자체 감사로 위법사항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청사 부지 재검토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 그런데 신청사 부지의 토지 기부가 무산된 이유는 뭡니까?
0: 네, 당시 북군은 신청사 부지의 40%에 달하는 토지를 종교법인 자명사로부터 기부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토지에 100억 원대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부는 무산됐습니다. 결국 북군은 해당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2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요. 인수인은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청사 부지 내 3개 필지에서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 정황도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0: 일부 북구 주민들은 신청사 부지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부지가 경사도가 높은 산 중턱에 위치한 데다 남해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소음과 분진, 매연 피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구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정부가 지금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죠. 그 진주혁신도시의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남동발전이 정부의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던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지역사회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발전공기업통합본사 진주 유치를 촉구하며 활동에 나섰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지난 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공기업통합본사 입지는 단순한 위치 선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최적지인 진주혁신도시의 통합본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유치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1: 네.
0: 이들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와 연간 산업, 지역인재 채용 확대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국가 투자라며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를 한개로 통합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1: 지금 그 진주시의회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면서요?
0: 네, 진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개편 논의와 관련해 통합본사를 경남 혁신도시 진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의원 22명 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의회는 통합본사는 국가재정 효율성과 운영 안전성, 에너지 전환 실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1: 네.
0: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17층 규모의 한국남동발전 본사를 언급했는데요. 전력산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고 별도의 청사 신축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기에 막대한 건립 비용과 업무 공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와 전국 지방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였고요. 오늘은 조선일보 부산 취재본부 김미희 기자와 함께 부산 경남 지역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보내주신 문자들 좀 몇 개 보죠. 2386급 번호 쓰시는 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숨이 턱 밑까지 차서 잠시 쉬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특히 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휴식 잘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분도 자주 섭취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1973님이 지난 토요일 오전에 4시간 정도 물을 마셔가며 밭일을 했는데도 어지러운 것 같아서 일 멈추고 바로 들어가서 쉬셨다고. 뭐 어쨌든 더 방송에서 자꾸 틈틈이 쉬라는 얘기를 해서 경각심을 가져선지 이것 질환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왜 아침에만 옛날에 밭일 같은 것도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신다고 보내주셨는데 하여간 고령이시든 아니든 이 더운 날씨에는 각별히 좀 주의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나탈리 콜이 부르는 LOVE 1부 곡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7월의 13번째 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낮 동안의 자외선 지수도 울진이 위험 단계, 그 밖에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음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는 부산 등 일부 남동부 지역이 나쁘겠습니다. 대기질은 좋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28도에서 36도 분포를 대부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렇게

0: 않겠습니다. 하지만 30도 안팎의 체감 온도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와 부근 해상의 높은 물결을 당분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오후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 대응 기금 신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0: 중동 내 미군 기지 공습을 이어간 가운데 미군은 연이틀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높아지자 정부가 원유 수급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8% 넘게 급락하며 2개월여 만에 7천선을 내줬습니다. 오후엔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유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해진 홈플러스가 운영 자금 부족을 이유로 오늘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했을 때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등을 말하죠. 두통이나 근육경련 그리고 의식저하가 생기고 뭐 방치될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해요. 굉장히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실내외 작업장과 논밭 그리고 비닐하우스와 도로 등을 달리는 직업 등은 체감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더욱이 이것 질환에 취약한 고령자가 이 논밭이나 이 비닐하우스에서 이것 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고 하니까요. 폭염 경보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한낮에는 작업을 제발 좀 멈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 질환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초성 힌트 한 번 더 드릴까요? 이응, 이응입니다. 이응, 이응. 정답들은 뭐 잘 맞춰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보내주신 문자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자, 매주 월요일에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분석해보는 시간,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6252님, 여기 대구인데요. 너무 덥네요. 땡볕에 배달 중인데 헬멧 안에 머리가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이것 질환 걸릴까 봐 걱정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도로 위 열기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뭐 촌각을 물론 다투는 직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건강 위해서 물 자주 드시고 이럴 때 또 가게 에어컨 바람 좀 수시로 쐴 수 있게 우리 점주분들께서도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935님, 저는 생활지원사입니다.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댁을 매주 한 차례 방문하고 이틀에 한 번 전화로 안부 확인합니다. 특히 한여름 폭염주의보 발효되면 이거 질환 예방을 위해서 매일 전화드리면서 건강 상태 살피고 있는데요. 물 자주 드시고 또 한낮에는 외출 자제하시면서 시원한 곳에서 쉬시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소식 들을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크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뭐 따뜻한 사랑과 또 관심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6205님, 이것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이분 얘기하셨네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내 주변 분들께 관심 갖고 연락을 자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계신 분들께도 관심을 갖고 작은 손길을 내민다면 마음만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아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5435님은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온열질환 체중이 거의 0.1톤이 되다 보니 하셨는데 그러니까 100kg 가까이 나가신다는 거죠. 여름날이면 견디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에어컨 있는 곳만 찾다 보니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안 움직이시네요. 8876님, 이렇게 더운 날에도 어린 시절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 어머님이 수박에 얼음 띄워주시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셨는데 그때는 뭐 그게 최고였죠. 네, 화채. 아, 시원했는데요. 6747님 한 번만 더 볼까요? 밭에서 잡초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온몸이 땀에 젖고 머리가 어지러지라네요.

0: 네,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지금 뭐 이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죠?
1: 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도 발령됐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99명에 달합니다. 전날보다는 5배나 급증한 수치고 올 한 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0: 네.
1: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온열 질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12일 충남 천안에선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에서도 11일 하루 동안 온열 질환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고령층뿐 아니라 20대도 등산 중 호흡이 가빠지고 체온이 오르는 열탈진 증상을 보여 소방헬기로 급히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충북에서는 11일과 12일 이틀 새 11명이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경남에선 온열 질환자와 함께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0: 네.
1: 정부는 온열 질환자로 인한 119 구급출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별 폭염 대비 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홈플러스가 결국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네요.
1: 네.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 매장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자금이 모두 바닥나 상품 대금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 유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조직 영업은 중단되지만 쇼핑몰에 입점한 일부 매장의 경우 점주 판단에 따라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 항고 기한인 20일까지 자금 확보 가능성과 법원의 최종 판단 등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금 확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운영 자금은 2천억 원에 달합니다.
0: 네.
1: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점포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슈퍼마켓 부분인 익스프레스를 매각하는 등 구조 조정을 진행했지만 끝내 운영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0: 네, 쉽지 않네요. 자, 그리고 부산고용노동청이 부산과 울산 또 경남 지역 병원과 요양병원을 점검해 왔다고 하던데 그 결과 상당수 병원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네요. 뭐 체불 임금과 퇴직금만 8억 원이 넘는다고요?
1: 네. 부산고용노동청이 최근 세 달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179곳을 기획 감독한 결과 176개 사업장에서 9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퇴직금과 임금 등 체불 금액은 모두 8억 1,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네.
1: 주요 사례를 보면 A병원은 간호수당과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노동자 27명에게 6,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요양병원의 경우 65명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 2,500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그 밖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체불임금 전액을 즉시 청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저희도 여러 번 짚어봤던 문제 같은데 전남 의과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이 목포대와 순천대가 갈등을 빚어왔죠. 근데 목포대가 전남 광주시장 인수위 제안을 결국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네요.
1: 네. 국립목포대학교는 전남광주시장 인수위가 내놓은 전남의대 설립 절충안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순천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먼저 짓고 목포에는 의과대학과 대학본부를 두되 대학병원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민영배 전남 광주특별시장이 양 대학에 오늘까지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하면서 시한 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더 이상 중재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0: 네.
1: 목포대는 순천대도 절충안을 받아들인다면 동서부권 의료체계 구축과 목포권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희 목포시장도 의대 시설과 함께 대학병원 설립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은 순천대로 넘어갔습니다. 신청되는

0: 동문회와 교수 평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늘 안으로 절충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1: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 지방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1: 네, 지역의 살림살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조목조목 짚어보고 또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예산을 좀 살펴볼까요?
3: 네, 오늘은 우리 동네 광장, 공원, 대로변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거대한 시설물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네.
3: 흔히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면서 수억에서 수십억씩 들여지었지만 주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예산 낭비에 흉물 논란까지 일고 있는 공공조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3: 오늘은 공공조형물 예산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 뭐 일정 규모의 어떤 대형 건물 앞에도 조형물은 늘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공공조형물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3: 네. 공공조형물이란 지자체가 공유재산인 공공장소에 세우는 모든 예술시설이나 상징물을 뜻합니다.
1: 네.
3: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의 조형시설부터 벽화, 분수대, 폭포 등 환경시설물도 포함되고요.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탑이나 또 얼마 전 대한민국을 포함한 뭐 6.25 전쟁 참전 23개국을 기억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한편에 길게 세운 소위 밭들어총이라고 불리는 감사애비 23과 같은 상징 조형물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공원에 설치된 분수대나 뭐 교차로에 서 있는 커다란 상징탑 이런 게 모두 이제 공공조형물인 셈이네요. 근데 이런 공공조형물을 왜 자꾸 만드는 거죠?
3: 네, 원래 취지는 삭막한 도시 공간에 문화적 가치를 더하는 공공미술의 역할도 하고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매력을 담아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경제적 효과도 얻는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1: 네.
3: 한마디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좋은 쉼터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이죠.
1: 취지는 일단 나쁘진 않네요. 그럼 전국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이라는 게 얼마나 됩니까?
3: 네, 최근 통계로는 2019년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1: 네.
3: 당시 국내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수는 15,000점 정도이고요.
1: 네.
3: 이후 더 많은 조형물이 설치됐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당시 한 점당 평균 제작비는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조형물 설치가 본격화된 1990년 이후 설치된 공공조형물 조성 비용을 모두 합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 오, 대단히 큰 금액이네요. 그럼 이런 공공조형물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뭐 어디에 세울지 이런 건 어디서 결정하나요?
3: 네, 보통은 지자체 내부에서 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요. 설치 장소의 적절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작품의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 네.
3: 이 심의를 통과하면 공모나 수의계약을 통해 작가에게 작품을 발주하고 최종 설치에 이르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요. 문제는 이런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가 없거나 조례가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1: 아하.
3: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 의견을 모으거나 주변 경관 간의 조화를 따지기보다는 단체장의 보여주기식 치적사키나 선심성 발주로 임기 내 급하게 추진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1: 네.
3: 예를 들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강남 구청이 이제 그 기념한다면서요.
1: 네.
3: 삼성동 코엑스 앞 광장의 4억 원짜리 거대한 청동 손 조형물을 2015년에 설치했는데요.
1: 네.
3: 가수 싸이조차도 그 당시에 언론 인터뷰에서 과하다고 생각한다.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세금으로
1: 네.
3: 저런 걸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1: 네.
3: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지 않은 디자인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단체장의 치적 위주 행정이 낳은 흉물이라는 비판을 오래도록 받았습니다.
1: 그 손조형물 얘기하시니까 그 포항 호미고제도 그 바다와 육지의 각각동의 거대한 손조형물 있잖아요. 그 상생의 손이라고 하죠. 그게 또 떠오르네요.
3: 네. 포항 호미곶의 상생의 손은 인류가 화합하면 세천년

0: 맞이하자는 기획의도가 해맞이 명소라는 공간적 특성과 결합한 좋은 사례거든요.
1: 네.
0: 국내에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독보적인 상징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사례 말고 안타깝게 많은 조형물들이 철저한 기획 없이 세워졌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사라지는 시태가 심각합니다.
1: 그렇군요.
0: 많이들 알고 계시는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됐던 영화 괴물 조형물은 비용만 1억 8천만 원이 들었는데요.
1: 네.
0: 설치 직후부터 밤에 보면 무섭다. 생뚱맞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시민들의 민원과 함께 도시 흉물이라는 지적이 무려 10년 동안 이어져 결국 2024년 철거됐습니다.
1: 1억 8천만 원만 날린 셈이네요.
0: 네.
1: 이렇게 철거된 조형물로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0: 아주 많습니다. 경남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광장에 있던 120톤 규모의 거북선은 시가에 16억 원을 투입해 16억 만들었는데요.
1: 원.
0: 네. 하지만 짝퉁 목재를 사용하고 헐값 매각 등 줄곧 논란이 일자 결국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1: 네.
0: 이 거북선은 7번 유찰된 끝에 2024년 150만 원에 팔렸습니다.
1: 16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0: 네네.
1: 150여만 원에.
0: 네. 사실 고척가만 받고 매각한 건데요.
1: 네.
0: 16억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공중 분해된 사례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리고 세종시 정부 세종 이청사 대로변에 있던 흥겨운 우리가락이라는 그 조형물은 1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1: 네.
0: 시민들 사이에서 저승사자 동상으로 불릴 만큼 기괴하게 웃는 모습과 옷차림이 섬뜩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쏟아지자 결국 철거됐습니다.
1: 네.
0: 포항 경주공항 인근에 만든 꽁치 꼬리 모양 조형물은 포항이 과메기 특구라는 점을 널리 알리자는 차원에서 2009년 3억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결국 2019년 철거됐습니다. 또 대구 중구는 7억 원을 들여서 순종황제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역사 왜곡 논란이자 2024년 철거를 했고요.
1: 참 이 얘기를 들으면 자꾸 헛웃음만 나오는데 또 문제가 되는 조형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0: 계속 투입되는 관리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충북 괴산군의 거대 가마솥도 문제인데 세계 최대 크기로 기네스북 등재를 노리며 5억 원을 들여 지름 6m 정도의 가마솥을 만들었지만 호주에 더 큰 질그릇에 밀려 등재에 실패했습니다.
1: 네.
0: 이후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매년 기름칠 등 관리비로만 수천만 원을 들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1: 참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런데 이 예산 낭비나 혹은 뭐 미관을 둘러싼 문제가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0: 네. 지난해 인천 남동구가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면서 무려 10억 원을 들여서 소래포구에 21m짜리 거대한 새우 모양 전망대를 세웠는데요.
1: 네.
0: 처음부터 생겼을 때부터 주변하고 안 어울린다, 혈세 낭비다 말이 많았는데 더 큰 문제는 법적인 절차인 개발 행위 허가조차도 받지 않고 지어진 위법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지자체가 법도 무시하고 세금을 쏟아 부은 거죠. 그래놓고 1년이 넘도록 철거도 안 하고 슬그머니 배짱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반 시민들의 불법 건축물을 칼같이 단속하면서 지자체가 만든 무허가 건축물에는 관대하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불신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또 경북 청도군과 전남 신안군에서는 사기 전과가 있는 조각가에게 속아 복제품을 거액에 사들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1: 네.
0: 세계적인 조각가로 사칭한 70대 남성은 자신의 파리 유명대학 교수로 사칭하며 신안군의 천사상 등 318점을 청도군의 조형물 20점을 설치하고 신안군 18억 원, 청도군 2억 9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알고 보니 사기 혐의로 복역한 전과자로 밝혀졌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 물론 뭐 이제 7년 전 현황이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것도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지자체의 공공조형물 제도라는 게 얼마나 허술하면 이렇게 혈세 낭비에 사기꾼에게까지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참 헛웃음만 나옵니다. 정말.
0: 네.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가 무분별한 조형물 난립을 막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각 지자체에 공식 권고한 바 있습니다.
1: 네.
0: 문제는 이 권고가 안 지켜도 그만이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1: 아하.
0: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은 조례를 아예 안 만들거나 만들어 놓고도 온갖 꼼수로 이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1: 어떤 꼼수가 있나요?
0: 단체장이 밀어붙이는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 거수기로 전락시키기 일쑤입니다. 예산 안에 조형물 건립비라고 정직하게 올리면 의회에서 깎이니까 공원 정비, 관광 활성화 같은 엉뚱한 부서의 시설비로 예산을 쪼개고 전용해서 감시를 피해갑니다. 공무원들도 인사권을 쥔 윗선의 지신이 눈을 감는 구조고요. 강제성 없는 권고 안과 구멍 뚫린 조례 틈새에서 단체장의 독단, 꼼수 예산, 부실한 심의가 결합하다 보니 세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은 물론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1: 네, 어쨌든 이렇게 실태를 쭉 짚어주셨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형물의 무분별한 이런 건립과 혈세 낭비의 사슬을 좀 끊기 위해서는 당장 어떤 것부터 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0: 우선 요식행에 그치던 주민 의견 수렴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대형 조형물을 지을 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 밀실 행정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1: 그러네요.
0: 정부 차원의 예산 통제도 촘촘해져야 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매년 내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강화해서 조형물 예산을 다른 시설미로 쪼개거나 전용하지 못하도록 편성 단계부터 꼼수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1: 네.
0: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공공미술 통합관리 시스템을 접목해서 조형물의 기획부터 철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제도화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권익위도 2019년 이후 조치가 없었거든요.
1: 네.
0: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물론 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세금 낭비 막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애초에 만들 때부터 좀 제대로 만들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최근 인천 도심 한복판에 뜬금없는 대형 펭귄 조형물이 들어서면서 대체 왜 저기에 펭귄이 서 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1: 네.
0: 이제는 왜 하필 이 장소에 이 작품이었는가, 장소적 타당성은 물론이고요. 주변 경관과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 네.
0: 여기에 더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설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초기 기획부터 상시 유지보수 그리고 먼 훗날 쓸모를 다했을 때 철거 방식에 이르기까지 조형물의 전 생애 주기를 책임지는 통합관리 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만들어놓고 방치하다가 결국 민원에 떠밀려 또 세금을 들여 부수는 소모적인 악순환은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1: 네. 끝으로 오늘의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0: 오늘의 한 줄평은 지을 때도 주민 세금, 부술 때도 주민 세금. 더 이상 예산 낭비는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1: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장 살림살이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온열. 이었습니다. 온열 질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0187님이 열사병이 걸린 적인데 자각할 사이도 없이 걸렸다는 그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바로 휴식 취하시고 수분 섭취하시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스테이시 켄트의 비비디 바비디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가상현실과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아우르는 대중문화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것들이 만나 최고의 재미를 선사하는 오락영화로 탄생했습니다. 2018년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1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할리우드 아이콘으로 살아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대중문화에 보내는 헌사입니다.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완벽하게 환기시키는 작품이기도 하죠. 무언가를 좋아하다 못해 열성적으로 좋아하며 그와 관련된 것들을 파고드는 일을 덕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덕질이 세상을, 또 영화를 구원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배경은 2045년. 사회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식량난에 더해 수요 폭발로 인한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붕괴는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현실에서 도피해 가상현실 프로그램 오아시스에 접속해 그 안의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죠. 행성만한 크기의 카지노에서 무한정 게임을 즐기는 일도 가능하고, 배트맨과 함께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도 친한 친구를 만들 수도 있죠. 컨테이너 박스를 위태롭게 쌓아올린 빈민가가 웨이드의 현실이지만 오아시스에서의 그는 다릅니다. 유저들의 관심은 오아시스의 창시자 제임스 할리데이가 죽기 전 남긴 유언에 쏠려 있습니다. 그는 오아시스 안에서 세 개의 이스터에그를 찾는 미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승하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기로 했죠. 힌트는 할리데이가 사랑했던 과거의 대중문화들, 그리고 그의 개인사입니다. 쉽지 않은 오픈북 시험인 셈이네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계가 모처럼 웃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천만 영화가 탄생했는데요. 하지만 영화계는 한 편의 흥행만으로 한국 영화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작과 투자, 배급 등 산업 전반의 위기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국

0: 영화 산업의 현실과 대책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죠. 이번 주 지금 이 사람에서는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의 위기와 해법을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한국 영화 제작가협회 회장인 이은 명필림 공동대표를 만나 얘기 나눕니다. 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영화계에는 요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천만 영화가 모처럼 나와가지고 예. 그런데 영화인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4월에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를 살려야 한다 이런 성명서까지 내시고 기자회견까지 하셨던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1: 뭐 오랜 시간 동안 그 위기라는 말이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큰 영화들,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들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가 이제 그다음은 아주 작은 영화들만 만들어져요.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데
0: 네.
1: 작은 영화들은 또 틀 곳이 없다.
0: 아.
1: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힘든 좋은 영화가 있으면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0: 네.
1: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 그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작은 독립영화들은 또 만들어지긴 만들어지고 아니면 대작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간이 비어 있군요 지금.
1: 맞습니다.
0: 네. 네. 작년 기준으로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상업영화가 얼마 개봉을 못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1: 뭐 한 예년에 한 60편 정도 되는 게
0: 네.
1: 30편이 되지 않았다.
0: 절반으로
1: 그렇죠.
0: 줄었네요.
1: 예. 뭐 전체 관객 수도 그렇고요.
0: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지금 완벽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1: 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
0: 네.
1: 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 이전으로 돌아간 퍼센테이지가 한 평균 7, 80%까지 돌아간 것 같은데 유독 우리나라는 한 40%에서 60% 정도밖에 못 돌아가고 있다.
0: 네.
1: 그래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외국도 힘들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 우리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회장님은 언제로 보십니까?
1: 90년대 후반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0: 네.
1: 그 영화계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나 또 영화인들 인식도. 그리고 그러면서 2000년 초 한 2010년까지를 한국 영화가 관객도 늘고
0: 네.
1: 또 작품의 평가도 받고 또 객관적으로는 해외 3대 영화제에서 수상도 해가면서 전 세계가 한국 영화에 놀라고 또 한국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게 된 시기 이때를
0: 네.
1: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사실 지금 한국 영화의 위상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위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갸웃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얘기하신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랑 지금하고 어떤 조건들을 비교해 보면은 좀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1: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르네상스 시기만 해도 그렇게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0: 네.
1: 점점 늘면서 2019년까지 이제 정점을 찍고요.
0: 네.
1: 그래서 한 2억 명 정도가 극장에서 영화를 봤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1인당 관람에서도 가장 많고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좋은 숫자다. 그리고 그 이듬해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0: 네.
1: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한번 꺾인 관객 수가 줄어든 관객 수가 뭐 OTT 때문에 그렇단 말도 있지만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0: 네.
1: 사실은 르네상스 시작할 때 숫자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단순히 숫자적인 것보다는 한국 영화가 만들어지고 배급되고 상영되는 과정에 뭔가 이렇게 동맥 영화가 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0: 네. 사실 저만 해도 예전엔 극장에 자주 갔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어느 순간 1년에 이렇게 몇 번 안 가게 된 것 같다 이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집에 뭐 볼 게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집에서 넷플릭스다 뭐 디즈니 플러스다 뭐 볼 게 너무 많아지니까 굳이 극장을 안 가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왜 우리 국산 영화를 키워야 된다 이러면서 스크린 쿼터제 해야 된다고 영화인들 삭발 단식하고 그 이제 모습이 저는 옛날에 떠오르는데 그 스크린 쿼터제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죠.
1: 맞습니다.
0: 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 당시 저희가 이제 101년에 146일은 한국 영화를 틀어야지만 된다. 이것이 스크린 쿼터제인데요.
0: 네.
1: 그 미국의 압력 때문에.

0: 전에 미국에서 이제 스크린 쿼터를 없애라 그랬고 한국은 그것조차 없으면 이제 경쟁력이 약하니까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뭐 삭발도 하고 그랬던 운동인데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간 그것이 지연됨으로써 146일이 지켜짐으로써 좋은 한국 영화가 자기 경쟁력을 갖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1: 네. 네,
0: 그러고 나서 73일로 이제 반으로 줄였는데요. 현재도 73일이 유지되고 있고요.
1: 네, 네.
0: 그 반으로 줄인 것이 잘했느냐 아니면 역시 치명적인 실수냐 이거는 아직은 좀 평가하기 이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제 1년에 73일만 우리나라 영화를 의무적으로 극장에서 상영을 하면 되는 거고요.
0: 그렇습니다. 스크린별로.
1: 스크린별로. 네. 예. 사실 그 제작 30억 이상의 영화가 제작 편수가 지금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한 30편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 개봉하는 영화가 많아야 그중에서 흥행작도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작 편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건 뭐니 뭐니 해도 돈 때문입니까? 제작비 때문입니까?
0: 경제적인 현상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영화가 초기에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는데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관객들이 영화를 좋아하니까 관객 수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극장을 짓고 또 돈을 벌고 그러면서 돈을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한 작품 그래서 천만 영화를 노리는 작품들을 주로 하게 되죠.
1: 네, 네. 네.
0: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다양성은 사라지고 결국은 기왕에 노동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100억이 넘는 영화를 영화 제작비를 투자하고 그래서 천만을 노리는 것이 효율성이 높잖아요.
1: 예.
0: 그래서 계속 효율성을 높이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관객들은 잘 만들지도 않았는데 돈을 많이 썼고 또 극장에 가면 그런 영화만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식상하게 되는 구조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작은 영화들이 설자리를 잃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1: 듣고 보니까 옛날에는 영화가 돈이 되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은 사실은 대박이 났다 하면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뭐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는 지금 구조가 된 거군요.
0: 그러니까 모든 영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특히 잘 되다 보니까 생긴 현상.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뭐 물가가 안 오른 게 없긴 한데 영화 제작비도 많이 올랐죠. 지금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뭐 차이가 많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갑니까?
0: 결국은 그 주로 이제 인건비고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한 20억, 40억에서 보통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한 80억에서 200억 사이, 그러니까 서너 배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전반적으로 오르고 그 오른 것이 다시 관객 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드린 돈의 그 회수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0: 그거는 이제 그 들어간 비용 작품마다 다릅니다. 예. 케이스가. 네.
1: 그렇죠. 네. 예. 대박이 나면 더 버는 거고 아니면 뭐 쫄딱 망하기도 하는 거고.
0: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요새는 이제 100만이 넘기 힘든데 100억을 들이면은 사실 몇백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영화는 그런 딜레마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극화된 작은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우수한 시나리오를 보고 그러면 한 4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만들면 이 영화들이 또 4억을 회수해야 될 텐데 이 영화들이 틀 공간이 우리가 가는 멀티플렉스가 아니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데 이 숫자가 또 턱없이 적어요.
1: 서울에 손에 꼽더라고요.
0: 네, 그나마 서울에 몰려 있는데 독자적으로 한 20곳이 있고 일부 멀티플렉스에도 전용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50개 정도. 우리나라 스크린이 한 3,15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프랑스 경우는 한 2,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독립예술영화관이.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1: 이제 모처럼 왕가 사는 남자가 뭐 진짜 초대박이 터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잔치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천만 영화가 나오면 우리는 막 경사다 좋다 하지만은 반대로 부작용도 좀 따른다면서요.
0: 예. 그거는 이제 천만이 넘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천만 되는 관객이 너무 짧은 시기에 든다.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이 어느 정도 잘 들고 있는데도 천만 영화가 아무래도 더 손님이 많을 테니까 다른 영화들을 떨어뜨리고 천만 영화를 틀게 되는 거죠.
1: 그렇네요.
0: 네. 그러니까 극장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그래서 어려우니까 수익을 돈을 회수해야 되고 운영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다른 영화들은 막 이제 잘 들기 시작하는데 영화가 떨어져야 되는.
1: 다 내려버리는 거죠.
0: 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반복되면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천만 영화가 들더라도 천만 넘는 영화가 되더라도 일정한 한 편의 영화가 예를 들면 스크린이 10개 있으면 한 5군데 이내에서만 틀고 나머지 5개 스크린은 기존에 좀 다양한 영화들이 틀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스크린 집중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1: 네네.
0: 그런 정책 혹은 사회적 합의 없이 지금처럼 가면은 한국 영화 산업이 회생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1: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왕가 사는 남자에게 그 상영할 때 보니까 다른 영화를 보려고 해도
0: 네.
1: 볼 게 없어요. 선택이 아예 그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0: 이것은 유독 우리나라만이 갖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1: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 경제도 중산층이 받쳐줘야 되고 영화도 그 중간 영화가 잘 돼야지 뭔가 좀 이렇게 허리가 좀 탄탄해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돈이 되는 대작에만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타개를 할 수 있을까요?
0: 대작에 투자하는 현상은 사실 건강하게 보면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다양한 예산, 다양한 소재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영화들이 투자돼서 좋은 영화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투명화돼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100억짜리 영화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가다 보니까 50억짜리 영화가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가 사는 남자를 위해서 희생을 시킨다면 더 이상 시장에서 투자할 사람이 안 생기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1: 어떻게 이런 구조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0: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크린 집중 제한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상영을 보장하는 홀드백, 합리적인 홀드백 기간. 그래서 영화 시장 전체의 효율적인 유통 기간을 좀 지정해보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업계와 또 정부도 나서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런 중간 영화들이 많았나요? 중간 규모 영화들이?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작은 영화들이 성공을 하고 성공하니까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지고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왔다가 이제 끝까지 와본 거죠.
1: 너무 영화 산업이 커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 생각해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스타 감독들 뭐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이분들도 처음에 대작 감독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런 실패도 하고 하면서 이런 중간 규모 영화를 제작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일종의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그 작은 그 벤처 기업처럼 좋은 이야기 가지고 또 완성도 높은 영화로 성공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점점 커져왔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이제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립영화 경우는 그나마 지원이 있어서 좋은 독립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 같은 건데 불행하게도 그 작은 돈조차 회수할 곳이 없다는 거. 이게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그나마 독립영화 쪽에서 좋은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들이 그 다음 작품을 하는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만들었지만 상영할 곳이 없고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영화가 좋다더라 해서 독립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내렸더라고요. 보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없더라고요.
0: 이게 지나치게 양극화돼가지고 그래서 독립영화도 잘 만든 독립영화가 반응이 좋으면 시장으로 가가지고 시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리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0개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안에서만 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정부가 이걸 이 구조를 바꿔주는 게 되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이 사실 OTT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OTT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은 위기라고 하지만 지금 콘텐츠는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OTT가 발달하니까 콘텐츠는 사실 필요한데 영화 산업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영화 산업에 끼치는 OTT의 영향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있겠지만 예.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1: 예.
0: OTT 역시도 지금 다양한 OTT가 사는 게 아니라 일부 시장을 선점한 OTT가
1: 그렇죠.
0: 그렇지 않은 OTT들을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라 그러죠.
1: 한두 군데가 네. 지금 독점을 하고
0: 네.
1: 있죠.
0: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비용을 쓰고 제작비를 투여해도 남들보다 엄청나게 큰 비용을 선점한 기업은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에 자기 독자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금 글로벌 OTT라는 시장이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근데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집에서 편히 볼 수 있으니까 한 달에 얼마 내면 볼 수 있는데 굳이 극장에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OTT로 영화를 보는 것과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너무 제가 뻔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예.
0: 그거는 뭐 직접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게 그러니까 OTT는 기존의 OTT 자리는 과거에는 뉴미디어가 공중파 지상파 방송이었고요.
1: 네. 네.
0: 그다음은 뭐 IPTV나 케이블이었고 지금은 OTT이죠. 네. 그러니까 극장이 그 위치를 크게 바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0: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면 극장에서 수입을 얻고 그다음
1: 네.
0: 얻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어디가 갈 거냐. 최근에는 그게 우리나라 경우는 IPTV였는데요.
1: 네.
0: TVAT이라 그러죠.
1: 네.
0: 과금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볼 때마다 얼마씩 내는 거.
1: 네.
0: 그리고 이제 OTT는 이제 구독형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월정료를 내고 보는데 그 OTT가 코로나를 계기로 그리고 또 일부 그 공격적인 투자로 넷플릭스가 굉장히 크면서
1: 네.
0: 많은 분들을 잠깐 그 한시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해준 네. 측면은 분명히 있고
1: 네.
0: 하지만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갈 거냐 그렇지는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1: 네.
0: 오징어 게임을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이익을 얼마나 벌었는지 안단 말이에요.
1: 예. 네.
0: 그런데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가.
1: 아.
0: 그럼 계속 오징어 게임을 만든 창작자가 또 그런 식으로 하겠느냐. 그렇게
1: 예.
0: 봤을 때는 이런 모델도 장기적인 모델은 아니라고 봐야죠.
1: 그러니까 창작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이만큼이고 그쪽에서 이제 다 수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그 지금 구조로
0: 그렇죠.
1: 지금 돼 있다는
0: 그러니까 지금
1: 거죠.
0: 지금 글로벌 OTT의
1: 네.
0: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1: 네.
0: 결국 시장은 창작자한테 많이 돌아오는 구조로 또 바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 또 그런 플랫폼의 시대가 오겠죠.
1: 그런데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예. 이게 영화계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0: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니까 극장의 절대 관객수는 줄겠지만
1: 예.
0: 극장을 즐기는 또 패턴이 조금씩 바뀌겠지만 극장에서 먼저 영화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OTT나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1: 네.
0: 그 넘어가는 방식이 지금 정확하게 티밭과 에스밭
1: 네,
0: 그리고 이제
1: 티밭과 에스밭은 뭔가요?
0: 티밭은 이제 제일 먼저 IPTV처럼 극장엔 가지 않지만 영화 개봉하고 나면
1: 네.
0: 한 편 볼 때마다 돈을 내는 방식.
1: 네, 네.
0: 돈을 내고 보는 방식. 그게 이제 극장 다음에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우리가 넷플릭스처럼
1: 네.
0: 이제 그 월정 회원이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공개되어 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방식이 있고
1: 네.
0: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 패스트 TV라 그래갖고 일종의 무료로 광고 기반으로 해갖고 무료로 또 영화 볼 수 있는 방식 이렇게 나뉩니다.
1: 네. 그러니까
0: 극장에서
1: 네.
0: 개봉하고 나면 티밭, 에스밭, 에이밭 이렇게
1: 네.
0: 세 단계로 나누면서 한 사이클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어떤 플랫폼이 이 그 흐름을 가지고 홀드백이 질서가 정착될 거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시장 구조가.
1: 네. 지금 홀드백이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조금 또 잘 생소한 분들도 계실 예. 거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홀드백은 네. 최소한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나면 얼마 동안은 극장에서 상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보통은 한 8주 정도 지금 관행적으로 네. 뭐 8주 정도 극장에서 상영한 다음에 IPTV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얻어지고
1: 네. 네.
0: IPTV도 또 일정한 기간을 가진 다음에 소위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1: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둬서
0: 맞습니다.
1: 바로 상영된 영화가 안방에서 바로 볼 수 없도록.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존의 업계 질서가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돈을 주면서 처음부터 IPTV 즉 티밭 시장 그 티밭 홀드백 기간에 들어오면서
1: 네.
0: 내가 비싸게 사고 우리 구독자들의 영화를 빨리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질서를 흔드는 거죠. 지금.
1: 그렇죠. 네. 내가 바로 보게 해줄게. 네. 내가 지금 상영된 영화 예, 우리 이거 구독하면 바로 보게 해줄게 하니까
0: 그렇죠.
1: 거기에서 지금 솔깃해서 이제 넘어가면 맞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0: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런 규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열려져 있어서 프랑스 경우는 이제 그 넷플릭스로 영화가 넘어가려면 한 2년이 걸릴 거를
1: 네.
0: 굉장한 협상을 거쳐서 1년으로 당겼는데
1: 네.
0: 우리는 얼마 전에 휴민트라는 영화가 뭐 한 극장 개봉하자마자 한 2주 만에 그냥
1: 네.
0: 넷플릭스 넘어가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런 걸 계속 노리면서 자기 기업의 이익을 꾀하고
1: 네.
0: 사회 전체는 조금 더 기존의 홀드백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참 처음에 OTT가 등장하고 IPTV가 등장할 때는 어떤 영화나 콘텐츠 산업이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해서
0: 예.
1: 한마 만들어서 여기서도 돈 벌고 저기서도 돈 벌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위협적인 요인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네요.
0: 그러니까 결국 예. 저희가 이제 지금 CJ 롯데 메가박스라는 멀티플렉스.
1: 네.
0: 최근에 이제 멀티플렉스가 뭐 기업 회생 신청도 하고 했잖아요. 메가박스가. 그런 것처럼. 근데 처음에 멀티플렉스가 생길 때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여러 스크린을 달아줌으로써 편리함으로 다가왔는데.
1: 네.
0: 결국 근데 다시 수익 논리에 빠지다 보면 그 많은 관에 다양한 영화를 트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영화만 틀게 돼서.
1: 같은 영화만
0: 틀고. 오히려 관객들은 네. 전국에서 똑같은 영화만 보게 되는 현상.
1: 네.
0: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OTT, 글로벌 OTT 경우도
1: 네.
0: 전 세계 수많은 OTT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독점하는 기업들이 또 그러다 보면 독점하다 보면 폐해가 생기고
1: 네.
0: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영화 산업이 지금 굉장한 이제 위기라는 얘기가 지금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 한국 영화 산업 위기에 빠진 영화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아직은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0: 그러니까 아직은 예. 골든 타임이라기보다는 이제 비로소 좀 좋은 시간이 오지 않을까. 문제가 완전히 골마야지 이제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예. 그렇군요. 그게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그 말씀이 맞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돈만 벌면 되는 거로 알고
1: 예.
0: 관객이 많이 들면 되는 거로 알고 이렇게 산업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극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결국 사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온 것 같고요.
1: 네.
0: 또 OTT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편의를 줬는데 이 편의적인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1: 네.
0: 고민을 할 시간이 된 거잖아요. 위기가
1: 예.
0: 왔다는 것은. 그리고 그 답을 내지 않으면 어차피 해결도 안 되니까 지금이야말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영화인들이 이제 상영과 배급과 관련해서 제시한 방안은 어떤 겁니까?
0: 근데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시장이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강자들 시장의 강자들을 너무 키워줘가지고
1: 네.
0: 강자가 자기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회 전체적으로 혹은 정부의 노력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문하는 거고요. 그게 홀드백 문제고 또 스크린 집중 제한의 문제고
1: 예.
0: 그다음에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1: 네.
0: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가 시장 투명화가 첫 번째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이 투명 그동안 투명하지 않아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없으니까 정부 돈으로 결국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1: 예.
0: 중예산 지원조차도 정부가 돈을 투여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투명하지 않으면 어차피 정부 돈으로 아무리 영화를 만들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시장을 투명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 자금은 너무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1: 아.
0: 시장에 너무 돈이 없으니까
1: 네.
0: 좀 문제 있지만 빨리 대기업들이 빨리 더 영화 만들어서 살아봐. 이렇게 좀 임시 방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정부의 돈이 조금 이제 그 어려운 더 어려운 영화 제작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기존의 선수들한테 가고 있다는
0: 맞습니다.
1: 얘기군요.
0: 정확하게.
1: 예. 네.
0: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정부 지원금을 거기다가 돈을 보태갖고 기존의 제작자들이 자기 돈을 불려 쓰는 데 쓰고 있는데
1: 네.
0: 그러지 말고 정부의 그 돈은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좋은 영화들한테 투자할 수 있게 해라라고 저희들이 이제 주장을 네. 하는 거죠.
1: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정부 돈은 나라 돈은 받는 사람만 받는다고. 아는 사람이 받는다고.
0: 뭐 예.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겠는데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면 뭐랄까 도덕적인 해이.
1: 네. 네.
0: 그러니까 정부 돈은 주로 기업 운영하면서 손해보는 쪽으로 활용한다거나 더 나쁜 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영화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거죠.
1: 네.
0: 골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장의 투명성과
1: 네.
0: 정부 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이 해결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1: 영화 제작비 세제 혜택 같은 게 좀 주어지면 도움이 어느 정도 될까요?
0: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정부 재원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1: 네.
0: 마침 그 K컬처를 통한 수입이 많고 정부 세제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간이니까
1: 네.
0: 이득을 많이 본 분들이 좀 세제 혜택을 통해 갖고 영화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한국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이은 회장님은 사실 영화 감독 출신이시고 제작도 하셨고 또 명필름 아트센터 만들어서 극장 운영도 하고 영화인도 양성을 해오셨는데 또 나눌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곳곳에 소나기 예보는 있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인 곳이 많겠고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35도 안팎, 또 모레는 전국 대부분 31도 안팎의 체감온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4도로 예보돼 있는데 현재 기온이 32.5도까지 올라 있고요. 세종, 대전도 35, 대구, 포항 37도 등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오늘 오후에 울진이 위험 단계로 예보되어 있고요. 그 밖의 지역 높거나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는 부산 등 일부 남동부 지역이 나쁘겠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고 중부지방이나 전북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당분간 이렇게 밤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낮 동안에는 폭염특보가 반복되면서 뜨거운 열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초복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비 예보가 있는데 폭염의 강도가 살짝 나아지긴 하겠지만 30도 안팎의 체감 온도는 대부분 당분간은 계속되겠고요. 제주해안과 남해안 중심으로 높은 물결 주의하셔야 되겠고 오늘 오후 서해안과

0: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 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해주시죠.
1: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약 2개월 만에 7천선을 내줬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SK하이닉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15%대 급락하는 등 반도체주 약세였습니다. 코스닥도 다시 8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669.01포인트 하락한 6,806.93에 코스닥은 38.07포인트 밀린 799.36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장중 변동폭이 75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락 속에 각각 25만 원과 184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기 18%대 급락하는 등 MLCC 관련주 및 반도체 기판주, 우주항공산업과 스페이스X 관련주, 로봇 관련주, 건설 과 전선, 전력설비주, 원전과 에너지 관련주 약세였습니다. 반면 2차전지와 정유주, 은행주는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HLB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2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0: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잠정치를 보면 이 기간 수출은 2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억 5천만 달러, 53.9% 늘어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12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종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인 상승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57.1%로 전달보다 9.4%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로 63.1%였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 측이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된 후에도 채권이 발행됐다며 해당 채권의 발행과 유통,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증빙을 통해 확인된 피해 신청인은 250명, 피해 금액은 약 3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인단은 JTBC가 회사채 발행 전부터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약제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며 유형별로는 의료행위 건수나 내원 일수 등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등입니다.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합니다. 홈플러스는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늘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임시 휴업 결정 이유에 대해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전기와 가스 요금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더 높은 요금을 받으면 한 번만 위반해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광주,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미터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최대 60에서 80mm, 많게는 1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지난해 멈춰선 국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입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클래리티 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장 갈등을 빚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다시 한번 발행 주체가 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이용자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금융권부터 카드사들은 원화 발행주체 논의를 넘어 글로벌 결제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부터 금융소비자들에겐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도 엄청난 장이었던 것 같은데 증시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2: 예, 블랙 먼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8.9% 떨어져서 6,805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수로는 670포인트가 하락을 한 거고요. 43거래일, 그러니까 대략 한 두 달 조금 한 9주 만에 6,000선대로 다시 내려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4.5%가 떨어져서 799로 막판에 동시호가 때 800선 지키다가 막 700선대로 살짝 내려오면서 마감이 돼서요. 800선 회복한 지 2일 만에 다시 700선대로 내려왔고요.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뭐 다 매도를 주도를 했고요. 또 코스피에서만 2.3조 넘게, 코스닥에서도 3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사실 개인이 또 시장을 또 떠받쳐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만 3조 5천억 넘게 주식을 좀 물량을 이 매도 물량들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사실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그런 오늘 하루였는데요. 하락 이유는 일단 반도체주들이 초반부터, 특히 하이닉스가 초반부터 2, 3% 하락을 하더니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좀 아마 의아하게 많은 투자자분들 생각하셨던 게, 아니 ADR 상장 잘 됐는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분 관련해서는 새로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 하향 보고서가 나온 게 굉장히 좀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미쳤다라고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동 상황도 불안한 거. 나스닥 선물이 오늘 계속 우리 장중 내내 마이너스였던 게 부담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수급 관련돼서 레버리지 ETF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시장 당국에서 규제를 이제 곧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규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던지자라는 그런 수요도 오늘 맞물려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나오는 미국의 6월 CPI가 혹시 또 안 좋게 나와서 인플레 압력을 더 키우는 게 아닌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미리 매도를 좀 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이제 주식시장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이런 악재들을 거꾸로 다시 한번 실제로 정말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가격 하락이라든가 수요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전히 지금까지 특별히 나오는 그런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동 상황은 전면적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여전히 아니다라는 거고, ETF 관련 규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급 문제인데 이게 오늘까지 아마 레버리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들 평균 손실률이 지금 마이너스

0: 60%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쏠림이 그동안 단일조모 레버리 상품에 쏠렸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6월 CPI는 오늘 전망치 나온 걸 보니까 적어도 지난 5월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6월 달 들어서 더 인플레가 더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이것도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인상할 것 같은데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약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고요. 네. 오늘 하이닉스 15.3% 뭐 오늘 진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84만 5천 원에 마감돼서 200만 원 아래로 훌쩍 좀 쏟아져 내려왔고요. 오늘 삼성전자도 -10% 하락을 해서 25만 4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시장 화제가 이제 나스닥에 지난주에 상장했던 그 ADR을 네. 보유한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오늘 뭐 15% 하락했다고 왜 그렇게 네. 급락을 한 거예요?
0: 오늘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한투증권에서 나온 이 그 실적 하향 전망 리포트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9%, 내년은 -11% 각각 하향합니다라는 거였고, 하향의 근거는 최근에 체결된 LTA 장기 고객들과의 계약, 이것 때문에 매출 구조도 변하고 이익 전망도 낮췄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네.
0: 여기다 더해서 이제 이달 말에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제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2분기 실적 전망도 영업이익이 한 60조 원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65조니까 이거보다도 한 10% 가까이 더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역시 시장에 좀 충격을 줬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이유는 HBM 매출 비중이 하이닉스가 높다 보니까 HBM은 이미 다 이제 그 입도 선매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더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거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HBM 이미 다 계약이 끝나서 가격을 못 올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이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이익률이 좀 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이제 근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에 안 좋은 충격을 줬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한투증권의 리포트를 이제 다 특히 이제 결론을 보면은요, LTA 확대로 반도체 산업의 오랜 약점인 실적 변동, 즉 이 시클리컬 산업의 특성이 좀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HBM 생산 확대했다는 생산 능력 잠식 때문에 이 높은 수익성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는 앞부분에 좀 부정적인 뉴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고, 결론에 가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별로 없다라고 한 부분은 이제 일테면 이제 별로 신경을 이제 안 쓰고 이제 사실상 무시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이렇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만큼 센티가 좀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른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수급 꼬임 효과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잠시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를 기해서 경북 안동 서부와 울진 평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됩니다. 더운 시간은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하시고 가급적 물을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이어가서요.
0: 네.
1: 아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슈 조금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좀 해법 얘기들이 있던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0: 예.
1: 있습니까?
0: 지금 당국에서 뭔가 대책이 나올 것처럼 하다가 계속 미루어지니까 이제 업계에서 시장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첫 번째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증시 불안의 직접적인 이유인 건 맞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이게 사실은 더 컸고 워낙 우리가 반도체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징후가, 그러니까 후유증이 더 클 뿐이다. 이런 해석도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쏠림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재 2배인 배수를 1.5배로 낮추는 방안, 이것도 좀 시장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이 단일 종목 레버리 상품에 대해서 별도의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을 하자. 이렇게 좀 얘기 나오는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소액 투자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예탁금을 현재 1,000만 원인데 이걸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이런 평가들이,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상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예를 들면 상폐를 시켜버렸을 경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충격도 있을 뿐더러 선진국 시장에서 봤을 때 쟤네들은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종목을 아예 폐지하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장 폐지는 좀 너무 잃는 게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당국이 자꾸 좀 의사결정이 늦는 것 같은데 이 부분

0: 관련돼서 빨리 결정을 하고 그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가 그 결정된 홈플러스가 예. 오늘부터 전 매장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요?
0: 예. 그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자꾸 이제 어두운 소식만 들리고 있는데요. 현재 홈플러스 104개 매장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이 67개거든요. 근데 이 67개 매장도 오늘부터 모두 이제 임시로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 매장을 돌릴 운영 자금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게 회사 측의 얘기인데요.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오늘부터 본사 또 대형마트 전 매장을 임시로 휴업한다.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그렇군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몰의 경우에는 희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대형마트에 이제 장보러 오는 분들이 보통 이 몰을 이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마트가 문을 닫으면 그만큼 이제 손님들의 발길도 끊어질 수밖에 없어서 입점 업체들이 뭐 몰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특히 이제 휴업 때문에 일부 입점 업체들한테 지급되어야 될 5월달 판매 대금이 아직도 정산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앞서 말씀대로 파산은 이제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일각에서는 16일쯤 법원에 홈플러스 즉 회사 측이 미리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등 분위기가 상당히 흉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오는 20일까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오는 20일까지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회사 측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요. 회사도 그러니까 대주주인 MBK도 그렇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도 그렇고 별로 그 협상의 진전은 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경제뉴스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그리고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를 기해서 경북 안동 서부와 울진평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됩니다. 더운 시간엔 야외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하시고 가급적 물을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2: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경제쇼가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매일 네 분께 경제쇼 진행자 최상욱의 신간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 수 있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에 경제쇼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부동산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쉬는 저희 부장님이요. 주변에서 좋다는 주식 얘기만 들으면 일단 사볼까? 하시는 우리 어머니요.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경제쇼 매일 듣는다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세요.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이벤트.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경제쇼.
1: 스테이블코인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최근 국내 은행들부터 증권 카드사까지 여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법제화가 있다는 뉴스가 작년부터 좀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2: 그렇죠.
1: 최근에는 좀 잠잠한 것 같거든요.
2: 네, 네
1: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사실 작년 상반기 7월 8월까지는 굉장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이제 민병덕 의원님안이 가장 먼저 제출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도글 의원님안, 그다음에 이강일 의원님안, 김현정 의원님안 뭐 이렇게 해서 한 4개 내지 5개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이미 이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할 때 지금까지 제출된 법안들을 다 병합을 한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단일화시켜서
1: 네.
2: 법안 심사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병합해서 단일화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들까지는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법안들이 이제 최종안으로 언제 구체적인 모습들이 발표가 될 거냐.
1: 네.
2: 그리고 언제 이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내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희망 사항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내로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죠.
1: 네. 그 법안 이름은 뭐예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입니까?
2: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뭐 법안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통일된 이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1: 아, 그렇군요.
2: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 내지는 이 비슷한 이름으로 이제 많이들 들어가 있는데
1: 네.
2: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이제 영어 명칭이잖아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요.
1: 아.
2: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 또는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 뭐 이런 용어를 주로 이제 법안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별개로 또 입법들이 이제 활발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 이제 여러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한 챕 토로 들어가 있는 법안이 있고요.
1: 네.
2: 스테이블 코인만을 뜯어내서 특별법의 형태로 추진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병덕 의원님 법안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1: 네.
2: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로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챕터가 그 안에 이제 소 챕터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1: 네.
2: 안도걸 의원님 법안이나 이강일 의원 저기 안도걸 의원님 법안이나 김현정 네. 의원님 법안들을 살펴보면 오로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들만 담은 특별법의 형태로 추진이 되죠. 근데
1: 아.
2: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병합이 되어서
1: 예.
2: 다 같이 심사가 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네.
1: 이 심사는 어느 위원회에서 합니까?
2: 저희 현재로서는 정무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작년에는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진행은 되고 있지만 뭐 외부에서 봤을 때 저희 체감적인 느낌은 조금 더디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2: 그렇죠.
1: 뭐 쟁점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2: 네, 일단 가장 큰 쟁점 사항은 과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1: 발행 이제 주체.
2: 네, 발행 주체. 이거
1: 네.
2: 이제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거든요.
1: 네.
2: 이제
1: 누가 발행하는데요?
2: 주로 이제 금융회사들이 중심이 돼서 발행을 할 건데 금융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은행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그다음에 보험사, 그다음에
1: 네.
2: 기타 뭐 핀테크 관련 업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좀 범위를 넓히면 금융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발행 주체로 인정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조금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요.
1: 네.
2: 은행만 허용돼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고요.
1: 아,
2: 네, 은행
1: 그렇군요.
2: 이외에 예를 들자면 증권사와 같은 그런 이제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은행 이외의 주요 금융회사들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
1: 네.
2: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금융혁신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결제혁신,
1: 네.
2: 금융혁신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전통적인 대형 금융회사들뿐만이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1: 지금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회사는 아닌 걸로 보는 거죠? 여기서는
2: 핀테크 회사들 중에서 상당
1: 네.
2: 부분은 금융회사인 거고요.
1: 아.
2: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0: 취급업체들 당연히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인 핀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포함될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네. 그 와중에도 자본금 규제가 또 이제 추가로 더 붙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특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은 갖춰야 된다. 예를 들자면 뭐 10억이라든지 50억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요건들은 따라서 붙게 될 건데
1: 네.
0: 근데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아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바로 이해는 안 되는데 발행 주체가 좀 논란인 거는 그 어떤 부분에서 다들 좀 갈등이 좀 있으신 걸까요?
0: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1: 네.
0: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상점에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 결제 수단, 지급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가능성.
1: 네.
0: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급 결제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일상적인 상행위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1: 네.
0: 들자면 주식을 살 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을 거냐.
1: 오. 예.
0: 아니면 뭐 신용카드를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그 결제 대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을 거냐.
1: 네.
0: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검토를 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급 결제를 하기 위한 이제 수단이 갖춰야 될 쉽게 말하면
1: 네, 뭐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그런
0: 인프라도
1: 것 같습니다.
0: 있어야 되고
1: 네.
0: 자격 요건도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이게 좀 안정적으로
1: 그렇군요.
0: 굴러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1: 아,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격 요건을 따지게 되는 거고요.
1: 네.
0: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1: 그건 어떤 경로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0: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급 결제 수단이라는 것이
1: 네.
0: 우리는 현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현금이라든지
1: 네.
0: 은행에 있는 잔고 이제 예금 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결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은행 예금이라든지 혹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한 국가의 통화량 계산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예금이라든지 현금의 지급 수준, 보유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된다.
1: 네.
0: 그럼 당연히 예금 수준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마찬가지로 민간의 현금 보유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통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1: 아,
0: 그렇기
1: 그렇군요.
0: 때문에 그 쉽게 말해서 금융회사라고 해서 모든 금융회사한테 다 줘서는 안 된다.
1: 네.
0: 이거는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 충분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행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 그런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1: 네.
0: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겠네요. 아까 이게 일반적인 그냥 결제 정도를 넘어가가지고 통화량 레벨로 가게 되면은 통화량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뭐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가 되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가장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체 중에 하나가 사실상
1: 네.
0: 한국은행이잖아요.
1: 네.
0: 한국은행은 이것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은행 중심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죠.
1: 물론 한국은행 반대쪽에서는
0: 네, 반대쪽에서도 이 주장도 있습니다.
1: 네.
0: 반대쪽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급 결제의 혁신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1: 네.
0: 그리고 이러한 결제 혁신이 발생하려면 여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접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은행 중심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인 금융회사인 거잖아요.
1: 네.
0: 새로운 변화보다는 이것이 기존의 어떤 그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1: 네.
0: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 은행은 굉장히 신중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1: 그렇군요.
0: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0: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은행 중심으로 가면 이 혁신성에 있어서는 조금 이 제약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주로 이제 핀테크 관련 업계 쪽에서 이제 많이 제기가

0: 되고 있습니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한참 논란과 논쟁이 조금 있었군요.
0: 네, 지금 맞습니다.
1: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0: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이제 금융 안정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1: 네, 이 시스템 은행 계열이네요. 그러니까 하는 계열이네요. 네,
0: 시스템의
1: 네.
0: 안정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네. 은행이 최소한 51% 이상의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양쪽에 첨예한 주장이 부딪힐 때 어디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덩치가 크고
1: 네.
0: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 쪽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뭐 은행 입장에서는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 나쁘진 않으니까
0: 그
1: 은행이 세력도 크다고 하셨으니까
0: 네네.
1: 그게 그 생각이 조금 이제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그런 모양인가 보네요.
0: 그쪽으로 해석할 여지들이 많죠.
1: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저희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처를 얘기하기 전에 미국 얘기도 조금 궁금한데
0: 네네.
1: 그 트럼프 행정부도 새로 2기가 출범하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법안 몇 개를 조금 이제 입법도 하고 관련해서 추진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되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좀 굉장히 커지기도 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법화도 하고 있는데 미국 상황을 또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일단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지니어스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많이 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네.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성장해 왔는지를 잠깐만 조금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네. 3번 그래프.
1: 3번 그림 보겠습니다.
0: 네, 3번 그래프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 아래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굉장히 미미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크게 성장을 하는 시기들이 나옵니다. 2020년 하반기 이제 2020년 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 좀 정체되었다가 2025년부터 다시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뚜렷하게 성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1: 네.
0: 2025년도에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던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지니어스법 통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 지니어스법 네. 통과.
0: 네, 지니어스법 네. 통과는 사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화시키고 어떠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주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라는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한 법률이 바로 지니어스 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불확실성을 거의 대부분 많이 이제 없애줬고요. 따라서 민간 금융회사들이 아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면서 시장이 커졌죠. 물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두 가지 종류의 스테이블코인에 의해서 거의 이제 과점화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USDT라는 스테이블코인하고요.
1: USDT 이게 테더인가 보죠.
0: 테더입니다.
1: 네.
0: 이게 보통 시장에서는 테더라고 많이
1: 네.
0: 부르죠. 그다음에 USDC
1: 네.
0: 유명한 서클사. 서클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죠.
1: 네.
0: 이 두 가지 코인에 의해서 시장은 거의 과점화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을 정도입니다.
1: 아, 그러니까 클래리티법 지니어스법으로 누구나 찍을 수 있지만 시장은 이렇게 과점화됐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니어스법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제 USDT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USDC는
1: 네.
0: 오히려 지니어스법에 의해서 그 제도적 기반이 훨씬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USDC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지니어스법은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으니까 너네가 준수해라
1: 네.
0: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USDC 같은 경우에는 지니어스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준수하겠다.
1: 아, 친법규 성향형
0: 네, 충실하게
1: 스테이블코인이 USDC군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USDT 같은 경우에는 네. 태생적으로 US 그 지니어스법을 지키기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해 온
1: 네.
0: 스테이블코인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US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국 경계 밖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자산과 관련된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US 그러니까 지니어스법은 기초 자산으로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자산들만 담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국채라든지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자산들만 담도록 되어 있는데 USDT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막 오를 때도 있지만 막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니어스법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1: 아, 지니어스법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가 기초 자산으로 뭘 들고 있어라 이런 규정들을 다 했는데 네. 그런 거에 변동성 높은 자산을 갖고 있지 말라고 했나 보네요.
0: 네,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이게 기초 자산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면 가격이 오를 때는 상관없는데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유지에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쉽게 말하면 안 된다가 이제 미국 정부의 결론이었는데 USDT는 그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굉장히 대규모로 기초 자산으로 편입을 시켜 왔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비율까지는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SD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미국 내에서의 유통은 사실상 어렵다. 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든지 일본에서는 USDT 같은 경우가 거래소에서 이미 이제 퇴출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USDT나 USDC 하면은 또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 안 익숙하신 분들도 있는데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뭘 담보로 그 코인을 발행하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 보통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니까 다 달러 자산을 갖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0: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다양한 통화로 발행될 수가 있고요.
1: 아,
0: 예를 들자면
1: 그렇군요.
0: 가장 대표적인 건 대표적인 것은 달러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대표적이죠.
1: 네.
0: 그렇기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달러로 발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1: 아, 그래서 아까 그 USDT인 테더의 경우에는 막 코인 비트코인을 담보로도 발행이 되고 그랬나 보네요.
0: 그렇죠. 기초 자산으로 비트코인도 집어넣고요.
1: 네.
0: 예를 들자면 금도 집어넣습니다.
1: 아, 금을 담보로요?
0: 네, 금을 담보로 해서 사실 금 하면 굉장히
1: 안정적으로
0: 네. 느껴지시잖아요.
1: 그런데
0: 네. 지니어스법에서는 금은 네. 기초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1: 아, 그렇군요.
0: 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격 변동이 꽤 있거든요.
1: 아, 금 맞습니다.
0: 금도
1: 꽤,
0: 보면
1: 꽤 요즘 꽤 폭락했습니다.
0: 요즘 많이
1: 네.
0: 떨어졌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금도 가격 변동이 꽤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1: 네.
0: 지니어스법은 금도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아, 그러면은 아까 그 지니어스법이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서 또 발행한 회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규정한 법이라고 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한 느낌이 있는데요.
0: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법은 이러이러한 것만 기초 자산으로 담아라.
1: 네.
0: 그다음에 이 그렇게 기초 자산으로 담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금융 회사도 최소한 이 정도의 자격 요건은 갖춰야 된다.
1: 네.
0: 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한
1: 우리나라
0: 가지
1: 금융 법안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많은
1: 네.
0: 고민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굉장히 조금 독특한 면 중에 하나는 지니어스법은 은행이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미국에서는요?
0: 네, 미국에서는.
1: 아, 그렇군요.
0: 네, 은행이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자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제 방법론을 사용을
1: 네.
0: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가겠죠?
1: 네, 아까
0: 네.
1: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한 논란에서 은행이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는 그렇죠. 다들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은행은 발행할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서 빠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은행은 당연히 포함될 거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은행이 아니라 은행의 자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래서 은행은 참여는 하지만 네.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를 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론을 쓰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지니어스법 이전에는 USDT라고 하는 테더가 원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더 유명했다고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은데
0: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1: 지니어스법 이후로에는 이 기준을 잘 지키는 USDC인 서클이 좀 부상을 한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지니어스법 이전까지는 USDT가 절대 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고요.
1: 네.
0: 다만 지니어스법이 들어오니까 USDT가 이제 이 규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1: 예.
0: 반면에 USDC 서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는 다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서클의 마켓쉐어가 시장 점유율이 이제 점차 상승을 하고 있고
1: 네.
0: USDT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미국에서 이거 말고도 그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데 법안이 어렵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인데 이 법은 그러면은 뭘 규정하는 법입니까?
0: 이제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가상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독 주체,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유통과 관련된 그런 규제에 있어서 누가 예를 들자면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된 감독권을 가질 것이냐,
1: 네.
0: 유통에 있어서는 누가 감독권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이 기준,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그보다는 좀 더 상위의 포괄적인 그런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 유통에 관련된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클래리티 법안은 전체의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법안이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거는 지니어스 액트였네요.
0: 그렇습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스테이블 코인에 특화된 그런 네. 법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아까 다시 좀 한국으로 돌아오면은요. 한국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가치 안정형 관련한 법안도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도 그럼 비슷하게 디지털 자산 전체를 다루는 법안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법안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입법화나 제도화가 되고 있습니까?
0: 아,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지금 이제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 특별법의 형태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1: 네.
0: 이제 반대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2차 입법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0: 이 중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챕터의
1: 네.
0: 형태로 들어가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일부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다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1: 네.
0: 현재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죠.
1: 네, 그렇군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다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뭐 천년만년 갈 수는 없고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는 결정이 돼야 됩니까? 이거는?
0: 기간이 뚜렷하게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아,
0: 다만
1: 그렇군요.
0: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그래야 이제 금융회사들이 여기서
1: 네.
0: 실제로 뭐 발행 준비도 하고 인프라도 깔고 그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건지 서비스 전략도 만들고 이럴 거잖아요.
1: 네.
0: 현재처럼 이게 올해 완료가 될지 아니면 내년에 완성이 될지 여기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면 당장 대규모 자금 집행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신속하게 사실 뭐 개인적인 견해기는 합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그렇게 크게 의견이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다만 예를 들자면 뭐 발행 주차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뭐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1: 네.
0: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신속하게 이제 법 그 재정을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죠.
1: 네, 좋습니다. 그 아까 지니어스법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미국 기반의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큽니까?
0: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95%가 넘는 걸로 보고 있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압도적인 그런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국제 지급 결제 시장에서 달러가 95% 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스테이블에서는 아주 높은 것 같거든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아직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발행했거나 아니면 지급 결제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 보죠.
0: 네 일단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시도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사실 근데 이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있어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1: 거기에 네, 이유가 있습니까?
0: 거기에는
1: 좀 전략적인 이유라든가
0: 이제 달러는 사실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 일환으로서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미국은 달러라는 아주 강력한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도전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전장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CBDC.
1: CBDC.
0: 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예를 들자면 이런 이제 CBDC 발행 시도가 유럽에서도 시도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시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이 CBDC라는 게 결국 이제 디지털 화폐인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기능을 일정 수준 대체할 수 없을까라는 시도들을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시도들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 결제 수단이 전통적인 결제 수단 말고 이 디지털 결제 수단 다시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의 전송에 있어서는 국가의 통제력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다고 보셔도 좋을 정도거든요.
1: 네, 그런 거를 외부 화폐로 부르나 보더라고요.
0: 네, 그래서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원화는 한국 기준 내부 화폐고 코인 같은 거는 외부 화폐고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이제 예. 통제력이 사실 상당 부분 이제 약화되어 있는 그런 영역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네.
0: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예를 들자면 원유 결제나 곡물의 결제나 여러 가지 금융 결제에 있어서 달러가 계속 사용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새로운 종류의 화폐 유형들이 등장하면서 달러 말고 이런 걸로 결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1: 아,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들이 그 또는 국제결제 시장에서
0: 그렇죠.
1: 아니면 실제로 그냥 그 나라가 발행한 화폐가 지급결제 시장에서 그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0: 그렇죠.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비트코인이 달러 대신에 예를 들자면 원유 수입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1: 그렇군요.
0: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 진보를 달러 내부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 네.
0: 그것이 바로 US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최근에 그런 기사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이 CBDC로 하는 프로젝트 한강 사업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이런 시장에 좀 노크를 하고 있는 겁니까?
0: 일단 이제 디지털 화폐 쪽으로 보면
1: 네.
0: 이제 CBDC 프로젝트들은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디지털 화폐는 이제 CBDC 플러스 예금 토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 아, 예금 토큰이요?
0: 네. 은행에 우리가 은행 예금 가지고 있잖아요.
1: 네.
0: 이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이제 토큰화된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이제 방식들이 있는데
1: 네.
0: 예금 토큰 CBDC 플러스 예금 토큰이 이제 현재 디지털 결제 방식의 한 가지 축으로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고요. 다른 한 가지 축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거거든요.
1: 네.
0: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 이외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영역으로 지금 이제 점차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데 전통적인 은행의 영역은 여전히 CBDC와 예금 토큰의 영역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말씀하셨던 프로젝트 한강은 사실 이 CBDC와 예금 토큰의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국내에서도 사실 USDC나 USDT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지금도 사실 충분히 쓸 수는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편의점에서 강남에 우리가 편의점 가서 뭐 이제 음료수 하나 또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때 보통 다 이제 우리는 원화로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USDT로 결제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1: 네.
0: 기술적으로는 가능은 하거든요. 이게 전혀 기존

0: 국내 전통적인 은행 지급 결제망을 경유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외환거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과 관련된 법률을 저촉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방식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뚜렷하게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상 USDT나 USDC가 국내의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높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편의점 가서 그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내는 것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 달러 지폐를 들고 와서 달러 지폐로 10달러짜리 지폐 들고 와서 라면 하나 살게요. 이 결제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면 US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그러면 USDT나 USDC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편의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허용될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어 보인다.
1: 네.
0: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외환 관련 법률 관련 법률이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빨리 마련이 되어서 이러한 우회 경로를 신속히 차단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죠.
2: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에서 잘 쓸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겠고요. 근데 반대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아직은 그러면 뭐 안 나온 상태인 건가요?
0: 그렇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 발행된 적은 없습니다.
2: 아, 해외에서 발행된 적이 있는 거예요?
0: 해외에서
2: 거고요?
0: 발행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게
2: 발행될 수가 없군요.
0: 성공적으로 발행되었는지까지는
2: 네, 발행 주차나 이런 거를 규명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발행할 수가 없군요.
0: 네네.
2: 그러면 거꾸로 한국은행이든 은행연합회가 주관이 되든 이런 CBDC가 됐든 아까 뭐 예금 토큰이 됐든 은행 기반으로 디지털 화폐를 찍었을 때 그거를 지급 결제의 수단으로 쓰게 되거나 하면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좀 바뀌게 되는 겁니까?
0: 사실 금융 소비자들은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급 결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국가잖아요.
2: 네.
0: 사실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2: 거의 다 카드로 하시죠.
0: 그냥 카드로 예. 하시고 그냥 카드도 핸드폰에 넣으셔서 요즘 그냥 핸드폰 가지고 다 결제를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CBDC나 또는 예금 토큰이 들어온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큰 차이를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테이블 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디지털 자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네.
0: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미래에 있어서는 디지털 자산의 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디지털 자산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토큰화된 그런 증권들 있잖아요.
2: 아.
0: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그 MMF라고 머니마켓 펀드라는 거 있잖아요. 단기 예. 금융상품들, 그다음에 국채들 이런 것들이 다 토큰화돼서 이미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토큰화된 금융상품들이 디지털 자산의 메인 스트림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 네.
0: 이러한 자산의 거래에 있어서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또는 디지털 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 네.
0: 따라서 이제 그런 영역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사용되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즉각적으로 사용하게 될 거냐.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급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2: 네,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의 그런 지급 결제 행위에 크게 변화가 생길 거냐. 거의 못 느끼실 가능성이 더 높죠. 하부에서는 뭔가가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지급 결제를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그런 하부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금융 소비자들은 사실 당장 피부로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0: 네네.
2: 그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7월 13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에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자 의견들이나 유튜브 의견 콩으로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강인규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금 있는 화폐나 금융기관도 할 수 있긴 한데 스테이블코인, 혁신이나 핀테크나 이런 거는 이제 새로운 사업이나 수수료 장

장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약간 다소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다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 수 있다를 받으실 당첨자분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경제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창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끝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영어의 알파벳 K를 붙여서 K컬처, K드라마, K푸드, K팝 등과 같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K팝이라고 부르는 우리 대중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 대표주자로 BTS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BTS를 한국 이름으로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BTS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이 대중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방탄이라고 하면 아마 방탄복, 방탄조끼 또는 방탄차 같은 것이 생각나실 텐데요. 이 경우 방탄은 노을 방자에 탄할 탄자를 쓰는 것으로 날아오는 탄알을 막음이라는 뜻이죠. 방탄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유리창은 겉보기와 다르게 웬만한 총알은 끄떡없이 방탄할 수 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인 방탄하다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형용사 방탄하다는 노을 방자에 탄생할 탄자를 써서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여 허황하다를 뜻합니다. 그는 방탄한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실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영덕이 37.1도, 경주와 포항은 36도를 넘어서는 등 경상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35도 이상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 또 모레는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의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폭염특보와 함께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진 곳이 많아서 당분간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32.7도까지 올랐고 오늘 아침 기온이 27.6도로 밤새 열대야였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도 26도로 예상돼 사흘 연속 열대야 예상됩니다. 대부분 밤이 후텁지근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32도, 대구 35도 등으로 역시 초복을 하루 앞둔 내일도 낮더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일부 전라도와 경상권으로도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내일 중부와 전라권에 많은 양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모레까지 지날 전망인데요. 특히 중부지방 최고 120mm까지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잠시 비 오는 지역 폭염의 강도가 좀 누그러지겠지만 습한 무더위는 대부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 대응 기금 신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을 재정 운용의 세 가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4%대 급등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후 1시 46분 기준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4% 넘게 올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긴급 회의를 연 산업통상부는 국내 업계가 확보한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 이상이라며 단기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검토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대응 등을 위해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AI 데이터 센터 등의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만 30기가와트라며 잠재 수요까지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폭염이나 호우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자정경제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공사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고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도 지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는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전 메모리 사업부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전 직원 2명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내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와 계열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직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하루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더 높은 요금을 받으면 한 번만 위반해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을 보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위반부터 닷새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위반이 반복되면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여자 프로골퍼 유혜란이 2회 연속 미국 메이저 대회를 제패했습니다. 유혜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끝난 프랑스 아몬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4라운드 합계 19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광주, 전남,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최대 60에서 80, 많게는 1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강력한 개혁 대표를 천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 당 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검사 보안 수사권 페이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 열고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9% 가까이 급락하면서 7,000선에 이어 6,900선도 붕괴됐습니다. 앞서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은 공모가 대비 13%가량 오르면서 성공적 대비전 치렀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뉴스레터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K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0: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주말에 뭐 하셨어요? 신조 부대변인.
2: 저는 주말에 저기 아침에 일어나서 예. 새벽에 일어나서 저기 월드컵 좀 보고
0: 월드컵
2: 예, 월드컵 새벽에. 좀 보고 잠깐 잤다가
0: 8강전이었네요. 8강전.
2: 예, 잠깐 네. 저기 잤다가 다시 그 일과를 진행했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아니 이동수 대표님. 무슨 1, 2, 3, 4위가 그러니까요. 월드컵 아. 4강에 오른 게 반칙 아니에요?
3: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빼고 세계인의 축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0: 그러니까
1: 우리나라만 슬픈 상황이네요.
0: 네. 감자만의 리그인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자,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출사표 들어보시겠습니다.
4: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당을 공명정당하게,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0: 자,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하고 아 그때 안 한다 그랬잖아. 아 이거 당대표직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되는 건가요? 여하튼 이동수 대표님 네. 보시기에 이게 자기 정치 안 하겠다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얘기인가? 이게 사람들을 좀 폭넓게 끌어들인 거나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당대표직 네. 이용. 당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 안 한다. 대선 출마 얘기를 벌써 해요.
3: 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네. 이제 서울시장이나 뭐 당대표 선거 이런 거 나갈 때 아 이거 결국에 나중에 대권을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도 나는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이렇게 이번에 당대표 선거 나간 게 아니라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앵커님이랑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랑 좀 생각이 비슷한 게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뭐 대선에 출마할 생각 없다고 했는데 당대표 임기 어차피 2년이잖아요. 네. 당대표 임기 끝나고 한참 있다가 대선을 치르는 거라서 어차피 이용하고 싶어도 당대표직을 이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
0: 아 그러네요. 실제적으로.
3: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래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뭐 현안이랄까 그 어떤 당원이나 그 국민들의 어떤 관전 포인트랄까 아니면 주목하는 포인트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맞았는데 누가 가장 손발을 잘 맞춰서 국정의 파트너로서 잘 맞춰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의심을 받으니까 역시 이 부분도 자기 정치도 안 하고 뭐 대선 이런 건 아는 생각이 없고 그냥 오로지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지킬 사람 나다. 이거를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1: 근데 약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당대표직을 수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렇게 이제 당대표직을 수행을 하신 건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청와대와 호흡을 잘 맞췄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오히려 당의 이슈가 청와대의 성과를 좀 잡아먹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동안에 어떤 그렇게 해왔다. 아, 그러니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모를까. 네. 앞으로 이제 자기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진 않죠.
0: 그래요. 그동안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은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조금 뭐 이렇게 자기가 프레임 뭐라 그럴까요. 그 대통령과 좀 부딪히는 당대표로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진 게 있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게 과연 당원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나중에 그 당대표 선거를 할 때 먹힐까 이런 그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간 갈등적인 요소나 약간 엇박자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 말대로 뭐 사리사욕을 챙기려 그런 것도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처음에 무슨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개혁을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 맬 때 총대 맨 사람도 나고 사실은 뭐 그런 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거하고 무관하지도 않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프레임에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딪히는 사람이다. 약간 억울한 측면 이런 거를 호소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주말간에도 네. 이야기한 걸 보면은 뭐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 당을 나간 사람 그 선거 과정에서 당을 나가서 다른 진영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자기 정치다라고 네. 하면서 뭐 2대 1, 3대 1로 싸워도 자기는 맞고만 있겠다. 그러면서 정당 방위기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든지 혹은 사법 개혁 이런 것들이 네. 민주당 내 강경파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그러한 개혁에 나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님 말씀. 처럼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청와대에서 생각하기에는 청와대가 무언가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 시점에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어야 됐느냐라는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내 경선을 보면은 친청계에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많이 냈고 실제로 컷오프도 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검은 속내가 있다. 라고 본 것 같고 정청래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헌신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상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당정

0: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좀 봐요. 당정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것은 여당 대표에게 제동을 걸거나 혹은 여당 대표와 무언가 물밑에서 조율을 거쳐서 이렇게 정무적인 그 판단을 통해서 그 최상의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얘기하는 게 뭐 당정 간의 불협화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정협의회, 고위당정협의회는 총리 공관에서 열립니다. 그럼 총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정무수석은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느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간의 불협화음을 이끈 것은 정청래 전 대표의 책임으로 오롯이 돌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당정 간에 당청 간의 어떤 관계를 이게 원활하지 못하게 한 측면 그거를 되게 이제 공격을 받는다 그러는 비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에서 좀 예상했던 그런 결과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승리라고만 말하기 뭐한 그런 결과 이런 부분도 과연 다 정청래의 책임인가 뭐 이런 식의 그 정서가 친정청래계에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김민석 총리가 내각의 수반입니다. 그 총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청정협의회 이런 것도 이제 총리 공간에서 열리고 그러면 그 책임에 김민석은 자유로운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생?
2: 뭐 김민석 전 총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친명계랑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랑 마찰을 빚는 게 이제 목표가 좀 엇갈리게 된 데서 어긋나게 된 데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1: 목표가 그러니까, 어긋난다.
2: 네,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는 정청

0: 네. 이제 지금 갈등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많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뭐 외연 확장이라든지 뭐 중도 보수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내에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게 더 큰 과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 목적이 엇갈리기 시작한 데서부터 저는 이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1: 목적과 노선.
0: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무총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계속 코드를 맞춰왔는데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좋잖아요. 일단은 본인이랑 노선도 다르고 그리고 과거에 김민석 의원이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또 배반했던 그런 역사도 있다 보니까는 공격하기 쉬워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박성민 최고위원께도 제가 이동수 대표가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조금 물어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대표와 그 최고위원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목적이 같고 그 정권에 대항하는 이런 성격이었고 쭉 갖고 어떤 목표가 갔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은 중도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고 어쨌든 대통령이란 직위가 가지는 그 목적이 또 있고 근데 당대표는 대통령님 그리 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를 이제 그 노선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면서 엇박자라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좀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쪽에서 의심을 한다면 어떤 예를 들어서 운동권 어떤 뭐라 그럴까 순혈주의랄까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거기에 포함이 돼 있나 아직도 이분들이 약간 교조적인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러나 이러면서 그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됐다고 보세요.
2: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네.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사실 그건 가정이신 거잖아요.
1: 예, 예.
2: 청와대에서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다라는 것은 가정이고 뭐 사실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뭐 그렇게 깊숙한 해석까지 가지 않아도
1: 네.
2: 정부와 당이 손발을 맞춰서 잘 일했는가, 혹은 잘 뒷받침을 하고 있는가 여당으로서.
1: 네.
2: 그 부분만 질문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이 입법 법안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정도면
1: 네.
2: 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정부 출범하고 이 집권 완전 초기에는 사실 이제 국회에서 얼마나 입법으로 이 속도감 있게 잘 뒷받침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뭐 추진력이라든가 이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든가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가시화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다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국면마다 정부의 성과가 있을 때마다 어떤 당내의 정치 이슈 혹은 당에서 밀어붙이는 아젠다들이 어떤 정부가 해내는 성과나 뭐 그런 얘기들을 다 집어삼켰다라고 하는 평가도 저는 무시 못할 평가라고 보고
1: 네.
2: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입법 처리의 속도 이런 부분 역시도 그렇게 잘 뒷받침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서서 여러 번 어떤 현실적인 우려, 최소한의 보완책, 최소한의 대비책, 최소한의 예외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1: 네.
2: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당이 숙의하고 고민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방식이 저는 중요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저는 미비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어떤 뭐 세력이라든지 뭐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심리 이렇게까지 안 가도 이미 표면적으로
1: 드러난 것만 봐도
2: 어긋났다 그렇게 보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이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뜻과 거의 일치한다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얘기할 때마다 거의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기존의 원칙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되게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보안 수사권 얘기를 지금부터 그럼 조금 해볼게요. 보안 수사권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뭐 100% 폐지다. 이건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고 당내에서는 신주호 부대변님 네. 당내에서는 뭐 김남희 의원이라든지 홍기원 의원이라든지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당대표 출마 4명 중에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이게 당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주류의 그 후보자들이 이거를 막 입에다 내놓고 아 이거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으나 어쨌든 그 전대 출마자 중에 한 명이 고민정 의원이 지금 이미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

0: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도 그래 이거 좀 공론화가 되나
1: 이러고 또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분들과 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우려를 표명하는 의원들과 청와대에 어떤 교감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전대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부상할 수 있다고 보세요 쟁점으로.
2: 네, 저는 원래 기존에는 보안 수사권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최근에 장윤기 사건 이것이 굉장히 크게 네. 공론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면서 보안 수사권 문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의 가장 큰 핵심 아젠다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여러 단독 기사를 통해서도 나오는 걸 보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보안 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강성 입장을 지닌 의원들이 아니다 그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2: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정 의원까지도 보안 수사권은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이상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구미만 맞춰서 이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이냐 저는 국면이 약간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안 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사실상의 지지 입장을 나타내시면
1: 네.
2: 거기에 당권 주자들이 매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춰서 가겠다고 선언했던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 이런 분들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2: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때 되면은 민주당의 당원 구성까지도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전당대회 표 대결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당원들이 더 많은지 아니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는 민주당 나름대로의 개혁 강경 입장을 고수해야 돼라는 당원이 더 많은지 그거는 전당대회 표를 개봉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만
1: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아는 승부수네요.
2: 그렇죠. 승부수죠.
1: 그런다면.
2: 대통령이 네. 지금 나서게 되면 승부수라고 좀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라든지 민주당 안의 권력 다툼을 보면은 누가 민주당의 적통이냐 이거를 두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그러면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라든지 내각에 나서서 보안수사권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민주당의 적통 경쟁에서 누가 더 승자인지 그거를 가려내야 돼요. 그게 가려지지 않는다면
1: 네.
2: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 갈등은 더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1: 저는 진주호 부대변인 말씀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입장을 명확하게 네, 네. 지금까지 입장은 아이 뭐 최소한의 거는 좀 있어 보안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3: 명확하지 않나요? 네.
1: 아니 근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에 대통령의 최근에 그 워딩이 아, 대통령 솔직히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당에서 지금 당의 기조도 있고 하니까 그 최소한의 그 워딩으로서 한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장관은. 아 이거 조금 어느 정도 남아야 이게 민생 좀 그 사범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면 지금 신지호 부대변인은 박성용 최고위원님 신지호 부대변인은 대통령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표명할 걸로 보십니까? 추가적으로.
3: 아니 저는 일단 입장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보고요.
1: 이미?
3: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1: 예, 예.
3: 그러니까 예외적인 선에서 허용해야 된다. 남겨둬야 된다. 그리고 뭐 그걸 다 그렇게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은 수차례 나왔다고 보고요.
1: 네네.
3: 그걸 이제 입장으로 보냐 마냐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미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고
1: 네.
3: 다만 이제 그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 자체가 사실은 당에서 어쨌든 수용이 안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1: 네.
3: 그 논의 자체를 이제 국회에서 그러면 해봐라. 정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네네.
3: 국회에서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께서 입장을 잘 내셨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시점에 또 입장을 내는 게 맞느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당대회 개입한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입장을 뭐 더 표명하시는 게 어느 방향을 또 딱 정해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해서 결정을 현명하게 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더 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돌림노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그리고 뭐 정성호 법무장관께서도 최근에 또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그럼 충분히 얘기가 됐다.
1: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정했고 지금 저기 최고위원께서는 뭐 또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전당대 개입하는 거라고 야당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비판할 수도 있지만 야당은 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이건 필요한 거는 필요하다고 얘기해라 하고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런 그 기류들이 서로 간에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4: 저는 일단 이재명

0: 대통령도 그렇고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이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좀 이거를 뭉개고 있는 게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만약에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지층 달래려고 얘기를 하면은 네. 분명히 정청래 의원이나 뭐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강경파에서 그러면 전당대회 전에 이거 법안 처리하자고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보안수사권을 그 전에 처리를 해서 없애버리면은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피해가 누적됐을 때 역사가 이제 누구를 탓하겠어요. 결국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없앴다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예컨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로 뭐 수사 적체 심해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누가 처리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네.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를 기억하는 거지.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성호 장관이 지금 우려하는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괜히 이제 이거 이제 코어 지지층 말 들어서 없앴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1: 거기다 입장을 너무 명확히 했다가 그 입장을 명확히 한 대로 안 가면 그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최대한 이제 두루뭉술하게 가다가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친명계가 이제 좀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이제 이거는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는 조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조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기류를 한번 볼게요. 자, 김민석 정청래 의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송영길 의원도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고민정 의원이 조금 우려를 얘기하긴 하는데 김남희 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이죠.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의 상황이 더 우려할 수 있다. 홍기원 의원도 보안수사 유지하는 쪽에 법안을 내고 있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걸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주호 부대변인께는. 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이 지금 장윤기 사건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을 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잖아요. 예. 아 이거 뭐 하나인데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김어준 씨가 얘기하긴 하는데 제2의 장윤기 제3의 장윤기가 나온다면 그 단 하나 두 개의 피해라도 그건 사실 그 가정이나 그거로는 엄청난 거거든요. 예. 하나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최강욱 전 의원은 경찰이 보안 뭐 이렇게 이용하지 않으면 검찰이 언론에 알리는 방법이다. 이게 하나 있었고 김용민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관여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볼 때 정말 대안이 없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대안이랄까 보안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분들이 법조인 출신인데 법을 그렇게 모르셔서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민주당과 범 여권에서 그동안에 계속 말씀해 오시던 것이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최강욱 전 의원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검사가 언론에 가서 네.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알린다. 그 자체가 피의 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죠. 본인들이 그동안에 견제해왔던 입장과 전면으로 네.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신 피해자가 뭐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거에 좀 개입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네. 사실 돈 많은 피해자들만 그 혜택을 누릴 겁니다. 일반 서민들은 변호사 이 비싼 변호사들을 선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금전적인 여유도 없으십니다. 근데 그러한 피해자들한테 과연 그러한 대안이 먹힐지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를 넘어져서 완전히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김어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윤기 사건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고 김창민 감독 같은 분도 보안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점이 바뀐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요. 네. 뭐 창원지검이나 이런 데서도 3천만 원의 사기 범죄를 보안 수사를 통해서 400억대 금융 사기로 밝혀낸 부분도 있습니다. 보안 수사가 분명히 존재 하는 것이 민생 사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일부의 이야기다라고 폄훼하면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1: 네. 자, 선호 투표제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제 박선호 최고위원님.
3: 그러니까 뭐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거죠.
1: 이게 보니까 네. 결론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숨겨져 있지 않나 싶어. 이게 그냥 거기서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최종 의결을 내야 되잖아요.
3: 네.
1: 친청계가 4명이라는 거예요, 거기.
3: 그러니까 전준위에서는 네. 결정을 한 거고 네. 선호투표제를 하자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최고위에서 지금 의결을 안 해주는 상황인 거죠.
1: 그러니까요.
3: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수니까.
1: 예, 예. 그 이제 예. 객관적으로 보시기 어떠세요?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이게 여러 후보들이 좀 크게 불만 없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3: 아니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불만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생길 수 있고.
1: 그래요?
3: 그렇죠. 왜냐하면 뭐 전당대 그 순회경선 지역 가지고도 사실 처음에 말이 있었어요. 뭐 시작을 왜 거기서 하냐, 끝은 왜 거기서 하냐 이렇게 뭐 김민석 후보 측, 송영길 후보 측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1: 네네.
3: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런 그때도 전준희가 아 이거 이러이러해서 결정한 거다 했고 전준희 의견이 존중이 된 거예요.
1: 네.
3: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선호투표제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전 대표께서도 처음에는 수용하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고 그 뒤에 이제 뭐 이른바 말씀하신 친청계 최고위원 분들께서 반발을 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길어질 싸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못할 이유가 뭔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번에 저희 국회의장 그 당원 투표할 때도 선호투표로 뽑았어요. 그리고 그 취지 자체도 저는 이해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선 투표하면 또 일주일간 또 치열하게 또 싸우는 기간이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게 과연 지금 당의 상황에서 맞느냐. 오히려 선호투표를 통해서 어떤 유권자들의 의사가 충분하게 이제 반영이 되고 그리고 기간 역시도 한 번에 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선호투표가 안 될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1: 네.
3: 이런 논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뭐 왜 싸우는지 좀 의아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는 그냥 전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이동수
0: 예, 이게 네. 일단 지금 갈등이 친명계 같은 경우에는 선호 투표로 하자고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결선 투표로 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일단 결선 투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후보가 붙었을 때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않는 사람, 과반을 득표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제 1, 2등만 다시 이제 결승전을 치르는
1: 그렇죠.
0: 거고 네. 선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를 할 때 처음부터 1순위, 2순위를 다 기재를 하고 과반을 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마지막 꼴등 후보 거를 표를 완전히 없앤 다음에 2순위 후보 표를 이제 몰아주는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결선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첫 번째 선거에서 결론이 안 나면은 두 번째 선거에서 어떤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을 통해 가지고 역전을 할 그 여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1971년도에 신민당 전당대회 때 보면은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투표에서는 김영삼 1등하고 2등 김대중 3등 이철승이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김대중 후보가 이철승 후보 찾아가서 명함에다가 이제 나를 후보로 도와주면은 당신을 당대표로 이제 밀어주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해가지고 그 표 다 흡수해서 이제 역전한 거였잖아요.
1: 네네.
0: 근데 정청래 대표도 지금 노리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구도가 지금 3대1처럼 돼버려가지고 본인이 이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못 넘을 경우에는 그 이제 다른 후보들 표를 이제 좀 포섭을 해와야 되는데
1: 네.
0: 선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유권자들이 첫 번째 투표에서 본인의 선호도를 다 기재를 하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좀 역전할 그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정청래 후보 측에서 양보할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0007님이 여기 포항인데 너무 덥습니다. 정치에 시원한 소식 기대되지만 현실은 너무 덥네요. 날씨도 덥고 정치 현실도 덥고. 0441님 정치 토크 월요일 패널은 젊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평가 주셨고요. 5622님 대구 서문시장 가려고 425번 버스 탔는데 뉴스레터 K 틀어져 있네요.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4: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9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도 9km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6km 정체되고 있고요. 일찍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곳곳으로도 이동량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되고 있고요. 구리 쪽은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후로 다시 마포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도 각각 차가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구리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5: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짚어보고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자, 김민석 의원 자신을 향해 감기약 선분까지 한번 밝혀보란 친청계 이성윤 의원 향해서 그 며칠 전에는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취지로 좀 얘기했어요. 이게 듣기에 따라 섬뜩할 수도 있는데 또 당일 처방전을 또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 없이 의혹 제기가 계속된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그 의원 하지 말라는 얘기였던데 이건 대장동 검사 같은 짓. 의원 저 검사 출신이죠. 이성윤 의원. 박성민 최고위원님. 나중에 총선 공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은 어쨌든 우스갯소리지만 아주 뭐라 그럴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겨냥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의 그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런 뜻인가요?
3: 그렇죠. 아니 뭐 구체적으로 먼저 겨냥을 하셨잖아요. 예, 예. 먼저 이제 감기약 성분을 뭐 공개해라. 사실 좀 도 넘은 공격이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네. 의혹 제기를 뭐 그렇게 도 넘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 사실이 밝혀졌을 때 뭐 네. 예를 들면 CCTV도 다 공개됐고 뭐 밖에서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담 넘는 거 뭐 이런 장면들까지 지금 다 나온 거 아니에요?
1: 네.
3: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미흡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총선 공천 뭐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같은 당의 의원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야당도 안 할 것 같은 공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히려 그 의혹을 제기하신 이성윤 의원께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오히려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어쨌든 의혹 제기할 때 이게 서로 간에 날선 공방이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도를 넘어가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 말들이 또 다 역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여튼 뭐 참 정치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 열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하지도 말라. 자, 신지호 부대변인. 이거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배경 설명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배경.
2: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께서 네. 추경호 대구시장의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 재판에 가셔서
1: 네.
2: 맨 처음에 당사로 의원들을 오라고 한 것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 네네.
2: 두 분 간에 좀 언쟁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쟁이 사실 그냥 간단한 사실 관계만 파악을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주말 사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1: 네.
2: 한동훈 전 대표 보고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말씀은 당사로 맨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의원들을 불렀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맞긴 맞아요.
1: 네.
2: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맨 처음에 이제 국회로 오지 못하게 한 것은 국회가 그때 봉쇄가 됐습니다. 봉쇄가 돼서 당사로 잠깐 왔다가 거기 있었던 의원들께 우리 국회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고 국회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의원들을 당사에 묶어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것은
1: 처음에는 완전 봉쇄돼 있는 것 같으니까 당사로
2: 그렇죠.
1: 갔다가
2: 예.
1: 그다음에 우리 지금이라도 몰려가가지고
2: 네.
1: 해제 표결을 해야 된다
2: 네.
1: 온 거를
2: 예.
1: 약간 선후관계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고.
2: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두고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1: 네.
2: 당사에 묶어놨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보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1: 네.
2: 국민의힘의 당원당규를 보면 의총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원내대표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하셨다가 국회로 오라고 하셨다가 이런 혼선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대표죠.
1: 네.
2: 당시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권한이 없고 또 의원들이 계시는 단체 대화방에도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의원들의 휴대폰을 빌려서 지금 당장 국회로 와주십시오라고 대신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해프닝이었어요. 당시에 국회가 봉쇄가 돼서 못 들어가니까 당사로 모여야 된다고 했다가 아니다 잠깐 풀렸으니까 국회로 가야 된다고 했다가 아 국회가 완전히 막혔으니까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해프닝이고 혼선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두고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에 발을 묶어놓은 것처럼 하셨다면 좀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두 분 말씀이 사실 다 틀린 말씀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한동훈 전 대표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선후관계, 전후사정을 잘못 파악했다면 이것을 잘 이해를 시키면 될 문제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당으로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영웅서사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맨날 내란 정당으로 몰려도 되나? 복당을 반대합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한동훈의 영웅서사 쓰느라 국민의힘은 늘 내란 정당으로 몰리고 있다. 이거는 뭐 부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복귀했을 때 어떤 그 한동훈 의원의 역할 뭐 이런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어떤 목표 이런 거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왜 그런
2: 그러니까 견제를 좀 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아니 안철수 의원께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탄핵 표결 당시 혼자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안철수 의원도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는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신 분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계엄 당일에 집권 여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을 네. 모시고 국회로 향했다. 이거 자체는 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러한 공격을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서사를 만들려고 한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비판을 왜 지금 하냐라는 시기 이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작년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같이 나왔습니다. 최종 4인에 들었어요. 최종 4인에 들었을 적에 당원들에게 아픔을 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비판할 지점이 있다면 그때 이야기를 하고 공론화시켰어야죠. 근데 그때는 마치 한동훈 전 대표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뒤늦게 와서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봅니다.
0: 그리고 저는
1: 네, 이동수 대표
0: 안철수 의원의 비판이 굉장히 좀 이상하고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네. 현재 안철수 의원이 친윤 그리고 친장동혁 인물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한동훈 의원을 공격한 게. 근데 그동안 이제 친윤이나 친장동혁계에서 한동훈 의원 이제 비판한 주요 이제 워딩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신했다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해서 계엄 해제 투표를 적극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독려했고 그리고 이제 탄핵에 찬성했다는 건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는 거의 핵심은 계엄 해제 투표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비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그래요. 여하튼 이게 사실관계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일관성도 그렇고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박성민 최고위원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3: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네. 이제 차기 노선을 좀 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 물러나고 난 뒤에 어떤 빈자리를 대체할 사람으로 본인을 밀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근데 안철수 의원 하면 좀 개혁적이고 이런 쪽으로 이 보수정당에서 많이 봤었는데 그거하고 지금의 스탠스하고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3: 사실 스탠스가 네. 자주 바뀌셔가지고
1: 잘 모르겠어요.
3: 좀 따라하기 힘들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는 뭐 네. 어떻게 보면 인수위 2인자도 또 하셨었고 그 뭐 단일화도 절대 안 한다고 하셨었다가 또 하셨었고 그 뒤에도 뭐 비판했다가 표결은 참여했다가 또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계셔서 네. 뭐 저는 좀 종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어떤 그 한동훈 그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은 철저히 목적성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1: 그러니까
3: 물론 뭐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밖에서 이 논쟁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아니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은 자기가 이제 국회로 와달라라고 했고 네. 추경호 의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약간 당사로 모은 그런 얘기들은 사실 있었잖아요. 계속 네. 내가 와달라고 했는데 안 와줬다. 그런 약간 얘기가 있다가 좀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도 네. 한동훈 의원이 뭔가 얘기를 좀 일부러 축소해서 말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뭐 당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뭐 복당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의원과의 전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네. 사실 이제 보수 진영 재건에 있어서 누가 구심점이 될 거냐의 싸움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점하려는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2: 근데 네. 저는 진주 부대위원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대구시장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의 구성은 모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고 이미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국민들께 사과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0: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의 핵심 중진 중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계엄을 다시 공론화하고 다시 그 잊고 싶은 기억을 끄집어낸다면 국민의힘 당원들께 크나큰 죄를 전 저지르는 거라고 봐요. 이미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간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대로 두고 앞으로 미래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쇄신할지 그 부분을 좀 두고 경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기혁신당 정의한.
2: 네.
1: 아우 현이라 그러려고 그래.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가 피셉 자작극 혐의로 이제 구속돼 있습니다. 자, 투표일 한참 전에 이미 뭐 거의 한 달 전에 경찰에 자작극이었다 이게 진술했다는 게 뒤늦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아 이거 그러고도 계속 유세 다니고 선거를 치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득표한 표가 많지 않더라도 이게 표에 결국 보수 진영 표에 영향 미쳤네 뭐 이러면서 책임 공방이 막 일어났어요. 자, 신지호 부대변님.
0: 네.
1: 책임 공방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게 누구는 어떤 주장하고 누구는 어떤 주장하고 그래서 팩트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0: 그러니까 정의한 전 후보가 자작극을 벌였다라는 건 지금 명확한 사실이고 구속이 네. 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런데 그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선거 전에 했다라는 게 지금 나온 상황인데 경찰이 압수수색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선거 이튿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한 후보가 경찰의 이 본인의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 한 2주가량 되는 시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1: 네.
0: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여러 인사들은 이준석 대표라든지 개혁신당이 정의한 후보의 자작극 그 상황을 언제인지 했느냐.
1: 부산시장 후보가 경찰에 들락날락거리는데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과연 몰랐을까
0: 그렇죠. 예.
1: 이런 거죠.
0: 그런 이야기고 개혁신당 측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참고인 조사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테러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로 왔다 갔다 하는 줄로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도 선거 이튿날에 6월 4일 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자작극이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거를 두고 사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싸우는 게
1: 아니 국민의힘이 야 너희 어떻게 된 거냐 할 수는 뭐 그렇죠.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 개혁신당에서 국민의힘 보고 또 너희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니냐
0: 예.
1: 뭐 그 얘기는 뭔 소리예요?
0: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 정의한 전 후보가 국민의힘 보좌진 출신이고
1: 예.
0: 그러니까 자작극을 벌이는 것 자체가 그 뭐 경찰 조사 받고 그런 과정에서 단일화 제안이 뭐 들어갔다 지금 그런 것들도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단일화 제안이 있었고 그 단일화 제안을 위해서 책임 있는 각 당의 인사들이 뭐 접촉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각 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1: 네.
0: 양당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 물밑 접촉을 하는 건 저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체만 저희가 두고 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경찰을 문제를 삼아야지 이것을 양당 서로를 향해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1: 그래요.
0: 경찰에서 이 유력 후보 어떻게 보면 유력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후보의 그 자작극을 인지했는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뭉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범야권 후보들의 결집을 막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렇게 감정싸움을 할 게 아니라 경찰을 향해서 왜 책임 있는 수사를 하지 않았냐. 경찰의 그 미진한 태도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받았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양당 간의 삿대질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 그래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
2: 좀 이상하긴 하죠. 아니, 이상한 게 아니 솔직히 개혁신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억울한 건 알겠어요. 뭐 저도 솔직히 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글도 읽었고 뭐 여러 차례 연락 시도했는데 뭐 본인이 뭐 받지도 않았고 뭐 이런 얘기들 다 봤어요.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솔직히 사기 친 거 아닙니까? 정의한 후보가. 그런 사기를 친 후보를 본인들이 어쨌든 공천을 줬잖아요. 공천을 줬고 그 뒤에 어떤 과정에서 그런 잘못된 저지른 이것을 한 후보가 있다라고 하면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죄송하다라는 게.
1: 고개를 숙이는 게 우선이다.
2: 고개를 100번 숙여도 모자란 일이죠. 사실은.
1: 네, 네.
2: 어떻게 보면. 속은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그때 얼마나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쾌유를 빈다. 막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1: 토론에 거짓말 탐지기도 갖고 나왔어요. 네, 네.
2: 그냥 깁스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네. 막 보여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죄만 해도 모자랄 시간이라고 봐요. 근데 거기서 약간 되치기를 하듯이 국민의힘에서 접촉하지 않았느냐, 마치 단일화 뭐 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이런 일의 배경이 된 것처럼 책임 전가를 하고 네.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개혁신당에게도 사실

0: 사실은 좀 저는 스스로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한동훈 의원 가족의 당원 게시판 사건, 이 수사가 지금 재개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관리자가 이제 소환 조사 받았다 그러고. 자, 근데 이 와중에 좀 앞서서 며칠 된 얘기이긴 한데 유튜브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은 어떤 해당 행위로 제명된 게 아니다. 범죄 혐의로 제명됐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2: 그게 범죄 뭐 혐의로 제명. 뭐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거 했다 이런 논리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 이 문제 가지고 한동훈 의원한테 트집을 잡는 게, 제가 뭐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당대표든 아니든 당원 게시판에다가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잘못하고 있으면 비판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빌미 삼아서 징계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벌써 시점이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서 무소속으로 돌아왔고 또 이제 복당을 하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이제 막으려고 계속 이제 이 문제를 키우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거 키울수록 지금 국민의힘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내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그 후보들 간의 갈등 혹은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그 여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이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국민 지지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끼리 내부 싸움 하고 있느라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뭐 안철수 의원까지 나서서 복당 뭐 반대한다, 얼씬하지도 마라, 뭐 이런 상황, 또 그 내심 어떻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이런 가운데 조갑재 TV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복당 안 시키면 창당하라고 권하고 싶다. 자, 신조 부대변님, 네. 현실화 가능성 퍼센트로 치면 0부터 100까지.
3: 아니 뭐 모든 것이
1: 가능성은 열려 있죠.
3: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매우 드문 가능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1: 희박한.
3: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히 제명당할 당시에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이렇게 창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창당을 한다면 그거 자체로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약조했던 걸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좀 봅니다.
2: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까지 볼 것도 없고요. 2017년도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새누리당에서 비박계이던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이제 바른정당을 창당했잖아요. 근데 바른정당이 초창기엔 거의 40명 가까운 인원이었고 그때 그 면면들을 봐도 그 보수정당 내에서 선수 높고 대중적 인기 있는 의원들은 다 나왔었거든요. 뭐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의원 등등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 이제 그 버티지 못하고 이제 해산이 됐잖아요. 사실상에. 그래서 저는 이 제3지대의 그 춥고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다. 한동훈 의원도 본인은 이제 본인 개인기로 나서려고 하더라도 주변에 붙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당을 하는 게 현명한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제3지대라는 게 지내보면 되게 그렇게 춥고 배고픈가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거대 정당이 야, 우리가 이 체제는 타파해야 된다 항상 하지만 나가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박상민 최고위원님 요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0: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창당을 뭐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뭐 그런 선택을 하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뭐 한동훈 의원이 복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 엄청 움직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전선이 한동훈 의원 반한동훈을 중심으로 좀 세워지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이준석 의원도 사실 최근에 개혁신당 공방 때문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또 저격을 하기도 했고
1: 그렇죠.
0: 안철수 의원도 지금 한동훈은 얼씬 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반한동훈 정서는 분명히 이제 보수에 다 깔려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뭐 창당을 해서 그게 어떤 확장성을 갖거나 혹은 뭐 다른 세력과 연대를 하거나 이러기가 한동훈 의원 입장에 쉽지 않아 보여요.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민수에게는 꿈보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부모님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라온 민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젓하게 자랐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민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형을 챙긴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귀가와 잦은 결석으로 퇴학 위기까지 겪었지만 민수는 졸업의 꿈만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의 생계가 먼저인 지금 오늘도 민수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민수가 바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나흘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영덕의 기온이 37.1도까지 올랐고요. 경주와 포항, 강릉도 36도. 또 안팎을 보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았는데요. 이 열기가 밤에도 충분히 식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이 서울 26도, 세종과 부산 25도 등으로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인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강릉 34도, 대구 35도 등으로 비가 늦게 시작되는 동쪽 지역은 내일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오전에 수도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수요일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많게는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래대응기금 조성 등 확장재정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0: 종합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유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19일 소환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고 중동 내 미군 기지 공습을 이어간 가운데 미군은 연이틀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코스피는 9% 가까이 급락하며 7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해진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을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상장한 첫날 13%가량 올랐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미국에서 형성된 ADR 프리미엄이 국내 본주에 반영될지 여부였는데 정작 우리 시장에선 오늘 보니까 19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국내 연금 리밸런싱도 시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전화 연결해서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가진 의미 포함해서 주식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SK하이닉스 국내 시장에서 오늘 대거 매도하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뭐 복합적이겠지만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을 했을까요?
3: 일단은 전쟁 요인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과 미국이 합의를 잘 하면서 뭐 MOU 기간이 끝나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기대가 요구에 이번에 좀 헝클어지면서 주가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원래 뭐 이게 장기 계약에 따른 문제긴 하지만 뭐 예상보다 좀 못 미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한 8%가량 못 미칠 거라는 보고서 나오면서 이제 주가를 좀 하락시킨 경향들이 있었고요. 네. 요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우려감으로 뻗치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다른 반도체 주식에 영향을 준 요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이런 뉴스나 측에 대해서 네.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금 뭐 주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든지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것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또 그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에 의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급락이죠. 사실 하락의 정도가 아니라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 ADR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자, 공모가 $149보다 높은 $170에 거래 시작했고 말씀드린 대로 종가는 13%가량 오르면서 이게 경쟁사인 마이크론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3: 뭐 실제로 그렇다는 이게 이제 결국 합산해서 시가총액이 네. 그렇다는 이야기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 마이크론보다는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항시 있었다라는 말씀은 그렇구나.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도 좋고 그 다음에 넘버 원투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이제 세 번째로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뭐 독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주가는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흔히 말하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마이크론에 비해서 좀 덜 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제 전체 주식으로 보면은 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하이닉스가 이길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이야기가 예,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그런 뭐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교수님 이 대목에서 개념 정리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갈게요.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이게 뭐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개념입니까?
3: 사실 이제 그 SK하이닉스 기업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에 상장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네. 상장이 있는데 해외에서도 또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자금을 모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특히나 미국에 상장하면 ADR American Deposit

0: 디포지트를 위치드라우이하게 해서 미국 증시에 거래되도록 만든 해외 기업 주식의 대체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은 어떤 거냐면 원래 우리나라에 거래되던 이 SK 하이닉스 주식을 해외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원래 하이닉스 원주는 한국에 있지만 이 미국의 탁 기관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ADR. 그래서 SK 하이닉스 한 주를 열 주를 쪼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이야기가 원래 원주는 있는데 그 10분의 1을 쪼개가지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 미국의 어떤 금융계탁기관들이 이것을 발행해서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뭐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원주를 아예 상장함으로써 만들어서 그 자본을 뭐 그러니까 원주 상장하거나 아니면 있는 주식을 그냥 바탕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분은 원주를 상장하면서 만들어가지고
1: 네.
0: 뭐 미국에서 자본을 끌어온 이런 계기도 되었다. 뭐 40조가량의 자본을 끌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자본을 끌어온 계기도 되었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40조 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본주하고 비교하면 거래가 한 10분의 1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격 부담이 낮으니까 거래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거래량도 그 많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기가 쉬운데 자 실제로 그게 이제 현실화 됐습니까 지금까지?
0: 뭐 이제 하루만 거래량 봐도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예전에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가 주식 분할을 하듯이 이렇게 가격이 작은 주식들이 오면은 소매 거래 같은 것들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개를 지금 하나로 쪼갠 건데 이제 보통 이렇게 소매 거래가 잘 이루어지려 그러면 뭐 삼성전자 옛날 200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분할을 하면서 100분의 1로 분할을 하면서 이제 좀 거래가 활발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그런 거 유사하게 이제 개인이 사고 팔 때는 특히나 뭐 기관들은 좀 이런 제약이 덜하긴 하지만 개인들이 사고 팔 때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실 뭐 얘도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 주식이 뭐 200만 원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뭐 2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가면 사실 거래하기 부담스럽거든요.
1: 그 과연 몇 주를 살 수 있을까 그러죠 저희가.
0: 예.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한 주를 가지고 뭐 며칠 휴가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1: 네.
0: 그 정도로 큰 가격이라서 좀 거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로 좀 합리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 같은 걸 좀 높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루밖에 거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거래량이 얼마 늘어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다만 이렇게 가격 설정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하이닉스 주식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발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SK 하이닉스 전에도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 나스닥의 ADR 상장된 사례가 좀 있지 않았어요? 저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0: 일단은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이 NIS 뉴욕 시장 나스닥은 아니고 뉴욕 그 스타킥스에 상장한 사례가 있고요.
1: 네.
0: 한국전력 또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 상장한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SK텔레콤도 1990년에 거의 최초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ADR을 미국에 상장함으로써 뭐 그냥 거래 같은 것들 주식 그 흔히 말하는 글로벌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 시장 나스닥뿐만 아니라 이제 뉴욕 스탁 그러니까 일반적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뉴욕 거래소 같은 데 상장을 해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긴 했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 시장에 거래가 되면은 회사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가치 평가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같이 보는 가치 평가 룰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이제 거래량보다는 그러니까 왜 ADR을 만드느냐 보면은 보통 이제 거래량보다는 뭐 회사의 인지도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회사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미국의 합리적인 방식, 미국이 아무래도 자본시장이 더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보다 정확한 방식으로 자본 주식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것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의 어떤 가치, 기업의 가치도 반대로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증서들을 많이 발행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저 인지도, 가치평가 등 말씀하셨는데 자 아까 말씀하신 뭐 포스코라든지 SK텔레콤이나 한국전력 이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SK 하이닉스 좀 그 상장이 갖는 의미랄까요? 이게 좀 요거는 좀 다르다 이런 측면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0: 아무래도 지금 이 규모가 40조 규모의 상당히 이런 것 자체가 예, 예. 미국 시장에서 봐도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ADI라는 것은 국내 주식의 일부를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까지 규모 면에서 크지 않는데
1: 네.
0: 이번에는 뭐 40조 원가량 그러니까 265억 달러 규모로 해서 외국 기업의 IPO 공모로는 뭐 최고 규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주문 역시 굉장히 몰림에 따라서 굉장히 상징적인 이벤트였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뭐 사실 이제 조금 더 의미를 두신 분들은 뭐 반도체 시황의 어떤 바로미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뭐 여기신 분도 좀 있었다고 네.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크고
1: 네.
0: 특히나 지금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분야에서 워낙 중요한데 미국 역시 반도체 분야의 점유성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산업의 중요성, 하이닉스가 하는 규모 이런 것들 차원에서 과거와는 상징성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일단 규모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감안해 볼 때 상징성 다르다. 자 그리고 교수님 보시기에 뭐 회사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다르긴 할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이번 SK 하이닉스 사례 계기로 해서 좀 미국 증시 진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0: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죠.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이 합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만 하다 보니까 이제 배수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나요. 배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거냐면
1: 네.
0: 수익 대비 가격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오는 뭐 장부 가격 대비 주가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가 얼마 나왔는데 또 삼성전자가 좀 모자르게 나온다든지 하면 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멀티플 뭐 배수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치가 나올 때가 좀 다르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 뭘 고려할 것 같지는 않다. 이 기업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나 비슷한 배수를 받고 그러니까 주식하고도 비슷하게 상장을 함으로써 둘이 경쟁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이제 가전하고
1: 네.
0: 뭐 반도체 분야도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니 말하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1: 네.
0: 반도체 그 AI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부분 역시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좀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굳이 지금 미국에 가서 이거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반도체 기업인 하이닉스와 종합 전자 뭐 회사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삼성전자와의
0: 예.
1: 지금 처한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0: 취지에서. 예, 그게 아마 삼성전자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수익 대비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1: 네.
0: 예를 들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조금 나오게 된다, 낮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고 회사의 경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ADR 가격이 미국에서 이제 높게 형성이 되면 본주 가격도 영향받아서 높게 형성된다. 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데 여기에 또 여러 다른 변수들이 개입이 되나요?
0: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 이제 펑저빌리티라고 이야기해서
1: 네.
0: 그 만약이란 게 그 사실 원한다면 주식 가진 사람이 원한다고 하면은
1: 네.
0: 미국에 상장된 주식을 10주 모아서 뭐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뭐 기능을 늘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사실 미국의 가격이 한국의 가격하고 뭐 거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는 비용들 생각하면 그렇게 차이 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1: 그러니까
0: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시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관련 재반 비용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게 크게 다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만약 이제 밤에 미국 시장의 거래는 밤에 이루어지니까 밤에 ADR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본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안 좋으면은
1: 네.
0: 그러니까 점심 때 시장이 안 좋으면은 뭐 저녁 때 또 미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서로 거래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재반 비용 같은 것들이 드니까 왔다가 그러니까 뭐 맨날 왔다 매일매일 왔다가 할 가능성은 좀 적긴 한데
1: 네.
0: 이게 중장 단기적으로는 결국 가격이 수렴해야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이게 가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같은 주식이 미국에서 비싸고 한국에서 싸다로 가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주식을 갖다가 미국에서 네. 팔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뭐 흔히 말한 차익거래 같은

0: 일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뭐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벌어지거나 그리고 밤낮의 시간 차이, 거래 시간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차익 거래 어렵다는 말씀 지금 잠시 하셨는데 실제로 TSMC 사례가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0: 그 TSMC 사례란 건 TSMC도 사실 ADR을 그러니까 ADR을 찍었거든요. ADR을 찍었는데 이제 TSMC ADR의 경우에는 미국의 가치가 미국에서 수요가 많이 붙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감으로써 이 대만에 상장된 TSMC 주식이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1: 네.
0: 이것을 신고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분할된 것도 합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른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 그러면 제도적 차이 같은 것들을 다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뭐 나스닥에서 조금 거래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더라고 할지라도 대만 시장의 반응이 직접 안 된 이런 케이스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코인 시장에서 보통 많이 일어나죠. 예전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같은 것들이 조금 원활하지 않으면
1: 네.
0: 한쪽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균질해야 되는데
1: 네.
0: 뭐 시장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하고 혹은 뭐 미국 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 네.
0: 한꺼번에 많이 옮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런 비용 차원의 문제들 때문에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조금은 유지될 수 있다. 뭐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저 주식 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 중에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국내 주식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나스닥에서 SK하이닉스 ADR 사는 게 나을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이제 거래 수수료 차원에서는 당연히 하이닉스 주식을 한국에 사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 거래 수수료라는 것이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그러니까
0: 해외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증권사가 다른 해외 증권사를 주도합니다.
1: 네.
0: 당연히 해외 증권사를 통해서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늘게 되죠. 더 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흔히 말하는 거래 수수료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것들이 유리하다라고
1: 네.
0: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환율이 뭐 변동한다든지
1: 네네. 자, 지금 이정환 교수님 전화 통화 중에 연결이 고르지 않은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끊었다가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다시 연결되는 대로 이정환 교수 연결해서 다시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네, 교수님 지금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죠.
0: 예, 죄송합니다. 이게 연결이 갑자기 끊겼나 봅니다.
1: 네,
0: 예, 당연히 이제 거래 수수료 차원에서는 하이닉스 주식을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것들이 유리하다. 이건 당연한 얘기다. 왜냐하면 두 번 거쳐하는 거랑 한 번 거쳐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그다음에 뭐 환율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달러를 싸게 샀을 때 혹시 이제 미국 이것을 이용해서 SK 하이닉스 싸게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또 장점이 되겠죠. 예전에
1: 네.
0: 달러를 환전을 좀 싸게 놨는데 지금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미국에서 ADR 사는 것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다만 또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양도세 같은 것들도 또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세가 없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 같은 것들을 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 차원의 고민 같은 거 역시 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본주를 거래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ADR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1: 네.
0: 거래를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네. 뭐 굳이 한국 본주가 상장되어 있는 한국에서
1: 네.
0: 뉴 ADR을 살 필요는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환전을 잘했다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네. 것 같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저 최태원 회장이 상장 직후에 미국 언론 인터뷰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2030년까지도 탄탄할 거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 들으면 2000

0: 2029년까지 뭐 계약이 돼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제가 그 전에 듣긴 했는데, 자, 최태원 회장이 2030년까지는 반도체 수요 탄탄할 거다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일각에서 나온 반도체 고점 논란이나 뭐 피크아웃 뭐 이거하고는 좀 대조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교수님 보시기에 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1: 이거는 뭐 회사 차원에는 당연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다들 알고 있고요.
0: 네네.
1: 이야기 어떤 거냐면 이제 계약 구조가 예전에는 뭐 2년, 3년 계약이었는데
0: 네.
1: 최근에는 장기 계약이 늘어나면서 5년 계약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반도체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0: 네.
1: 이제 해외 구매자들이 계약을 예전에는 뭐 2년 계약 뭐 3년 계약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제 계약 기간 늘려가지고 5년까지 계약을 하고
0: 네.
1: 이제 5년 계약 같은 것들이 뭐 표준이 되다 보니 표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0: 네.
1: 반도체 수요가 2030년까지는 뭐 회사 입장에서는 탄탄할 수밖에 없다. 왜냐 거래량들이 계속 모여오기 때문에 수요자들 모여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고려하자라 그러면 2030년까지는 탄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은 이거랑 약간 다른데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이 필요하는 속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얼마나 빨라질 것이냐 느려질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논란이거든요. 결국은 네.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금 계획한 것들은 당연히 져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2030년까지 충분할 수가 있는데
0: 네.
1: 그 이후에 혹은 그 전까지도 성장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뭐 논란이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AI가 발전하고
0: 네.
1: 그다음 데이터 센터 같은 게 늘어나게 되면은 더 쓰일 거라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더 쓰이는 게 아니라
0: 네.
1: 그 늘리는 속도, 반도체 생산량이라든지 필요한 속도가 늘어날 것이냐, 더 빨리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속도가 줄어들 것이냐. 이것이 약간의 고점 논란의 뭐 핵심 사항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왜냐하면 이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이런 미래의 수요를 대응해서 생산 시설 같은 것들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데, 만약에 성장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러한 그 생산 시설에서 막 제품을 계속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0: 네.
1: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으면서 좀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얘기가 서로 다른 측면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5년 계약이 이제 표준적으로 많이 가기 시작함으로써
0: 네.
1: 2030년까지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0: 네.
1: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성장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렇게 생산시설 같은 것들 늘려놓은 것이 흔히 말해서 과잉 투자가 되면서
0: 네.
1: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두 가지가 뭐 같은 이야기인데
0: 네.
1: 뭐 좀 다른 측면을 보고 있다는 말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 교수님께서 모두의 이제 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폭락한 그런 부분 뭐 전쟁 요인이라든지 레버리지와 함께 실적 전망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번 주에요 ASML하고 TSMC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7월 후반에 뭐 빅테크들 또 실적 발표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올해 하반기 어떤 그래프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네요.
1: 예, 사실 이제 실적 자체는 좋을 거다라고들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실적 2분기라든지 이제 당기간 실적 자체는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런 거를 하면 컨퍼런스 콜이라고 이야기하죠.
0: 네.
1: 컨퍼런스 콜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하지만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실적까지 혹은 뭐 내년 전망까지 이렇게 내놓거든요.
0: 네.
1: 그 이야기 어떤 거냐면 뭐 성장세들 올해 지금 뭐 S&P 500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 미국 기업들에서 그 영업이익 성장률까지는 같은 경우는 뭐 평년에 두 배 이상 간다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고
0: 네.
1: 뭐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실적이 좋을 거야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해서 다음 분기라든지 다다음 분기라든지 이런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고 확장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왜 그러냐면 네. 이러한 기업들 수익이 빨리 성장이 왔기 때문에
0: 네.
1: 이 성장세가 빨리 성장하는 것을 감안해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0: 네.
1: 계속 이런 높은 성장세 유지할 것이다라는 개념 하에서 올라와 있는데 만약 뭐 당연히 영업이익 주지 않고 늘어나겠지만 이 성장세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은
0: 네.
1: 아, 미래에 볼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주가에 또 반영될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한 섹터의 과잉 생산 불안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0: 네.
1: 그런 것들을 좀 주의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실적 자체보다는 내년이라든지 네. 혹은 뭐 3분기, 4분기 실적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가 굉장한 관심사다라는 말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성장 그 자체보다 성장세, 그 흐름, 추세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교수님 이달부터 국민연금이 상반기 유예온 리밸런싱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시에 이제 하락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리밸런싱이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충격을 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리밸런싱이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 지금 이제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이제 리밸런싱 인센티브 같은 좀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0: 네네.
1: 예, 근본적으로 그 이러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한다는 거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 그러니까 원래 연기금들은 그 목표하는 수량이 있는데 목표하는 네. 그 자기 자본의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 어떤 거냐면 해외 채권에 얼마, 해외 주식에 얼마, 국내 주식에 얼마, 국내 채권에 얼마 이런 비중들이 있는데 워낙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많이 오르고 코스피가 좋다 보니까
0: 네.
1: 국내 주식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비중 좀 줄이자는 게 리밸런싱인데 지금 아무래도 좀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이제 리밸런싱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사실 리밸런싱 했으면은 이제 주가가 오른 속도가 좀 줄어들게 되면 면서
0: 네.
1: 아무래도 좀 뭐 안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은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뭐 일부 타당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연금 이런들 입장에서는 주가 오른 상태에서 이거 팔게 되면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길을 또 포기하는 거기도 해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는 했다라는 것 역시 뭐 좀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지나치게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격 하락폭 같은 것들이 커지지 않으니까 좀 덜 올랐어야 되는데
0: 네.
1: 혹은 속도가 천천히 올랐어야 되는데 리밸런싱 안 하면서 속도가 좀 빨리 오르고 이것이 좀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은 한다. 근데 이제 연기금 역시 사정들이 다 있는 뭐 상황이었다. 이런 정도로 아마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최근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잇따라 발동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이를 심화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고 정부도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응 방안이랄까요? 보완책 같은 게 있을까요?
1: 사실 오늘 이찬진 금감 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거는 ETF 과장 녹음 같은 것도 좀 줄여라. ETF,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위험한데
0: 네.
1: 위험성을 너무 간과한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이라 그러죠.
0: 네네.
1: 파생상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나 혹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뭔가 가공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나갑니다. 굉장히 수수료 많이 나가고 이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은
0: 네.
1: 개인들의 손실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특히나 일반적인 ETF,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형 ETF,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한 ETF에 비해서 이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이런 흔히 말해서 수수료 굉장히 비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알리지 않고 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0: 네.
1: 이제 자산 운용사들은 당연히 레버리지 ETF를 많이 팔면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 같은 것들 수익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지나치게 많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시장의 움직임을 좀 줄이고자 이런 과장 광고 같은 것들 꼭 수익이 난다 뭐 이런 것들 너무 또 긍정적인 메시지만 주는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다만 이제 이 상품 자체를 없애는 건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주가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레버리지 ETF를 가족이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거를 뭐 손익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도 없는 이야기고
0: 네.
1: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상품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실을 완전히 인정해 줘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0: 네.
1: 그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워낙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모자라서 일부 빅테크의 경우에요. 중국 내수 제품에 한해서는 중국산 칩을 쓰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크게 봐서 중국의 추격이라고 할까요? 이게 향후 반도체 시장에 또 반도체 시장의 패권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1: 뭐 최근 큰 흐름들은 중국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상장을 하면서 메모리 네. 반도체를 뭐 흔히 말하는 고품질의 메모리 반도체 만들겠다.

0: 혹은 미국 중국의 이제 딥시크 같은 기업들은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라고 이야기하죠. 연산하는 반도체까지 자체로 생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 어떤 거냐면 중국이 자체 굴기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 같은 데 생산을 AI 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1: 네네. 그러니까
0: 결국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중국 반도체.
1: 네.
0: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특성이 있죠. 중국 시장의 특성은 이제 그 정부가
1: 네.
0: 회사를 망하게 하지 않는 자본 조달 같은 것들을 해주면서
1: 네네. 자, 중국 회사의 특징, 정부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까지 오늘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과정에서 통화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종전협상에 나선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지금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돌하고 있어요?
1: 네. 오늘 미국의 공격 소식부터 알려드리자면요. 미국 중부사령부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X에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12일 오후 5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6시고 이란 시간으로는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자정이었습니다.
0: 네.
1: 이 시간에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의 명분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시도에 대한 대응입니다. 중부사령부가 그 X에 썼던 글을 보면요.
0: 네.
1: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에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로이터통신은 이란 남부 해안 도시 그리고 핵심 도서 지역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으로 불리는 이란 남부의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외곽 지역을 비롯해 게슘, 자스크 이런 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고 페르시아만과 접한 지역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알려졌는데요. 부쉐르주, 후제스탄주 이런 쪽에서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것은 처음 재개한 것은 미국 신하군으로 지난 8일부터인데요.
0: 네.
1: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업선박 세척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미국 측에서는 휴전협정 위반이라고도 지적을 했고요. 11일에도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선적의 컨테이너 선을 공격을 했다면서 미국이 이란 남부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전투기, 드론, 정밀 유도 무기 등을 활용해서 이란 내 군사 목표물을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직접 나섰는데요.
0: 네.
1: CNN, MBC 등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 호르무즈는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협상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를 계속 공세를 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미국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는 그들과 마지막으로 회담을 했고 합의에 동의했고 우리에게 완벽한 협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회의장을 나간 뒤 한 시간도 안 돼서 드론을 발사하고 함선을 추격시켰다.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합의를 또 깨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장이고 뭐 이란도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고요.
1: 네.
0: 이걸 지켜보는 세계인들은 아니 무슨 종전협상한다고 저렇게 그거 하더니 와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다시 대규모 공격을 한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아마 그런
1: 네.
0: 생각을 할 텐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해서
1: 예.
0: 공격하기 시작한 뭐 계기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1: 예, 일단 지난달 17일에 종전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서명을 했고 60일 동안 휴전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0: 네, 네.
1: 한 24일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공격을 시작을 한 건데 이게 보니까는 그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에 대한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0: 네.
1: 강경파의 목소리가 되게 커진 걸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강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0: 네.
1: 그래서 보면은 강경파의 아까 방금 이제 장례식 과정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0: 네네.
1: 장례식 때 미국과의 협상에 반대하는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부각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조문객들은 배신자들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 결국 이란 내부에서도 미국과 협상을 하자 이런 협상파들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그 사실 장례식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면 또 강경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11월에 미국이 중간선거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안 갈 거다. 장미적인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기 결정 통보받은 홈플러스가 결국 임시 영업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생 종결까지 일주일가량 남았죠?
1: 네, 맞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에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는데요. 이후에 2주 동안 이제 기간을 주는데 2주 뒤가 17일이 재헌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20일까지 즉시 항고를 받는 걸로 이렇게 기간을 줬습니다. 이 항고 기간까지 최소한의 운영 자금인 2천억 원을 확보를 하면은 연장이 다시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때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에 영업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혔고요.
2: 네.
1: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모두 이 최소한의 운영자금 2천억 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라서
2: 네.
1: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서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그러니까 전기나 수도 비용까지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임시 영업 중단에 나섰다고 밝혔고요.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자체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자, 만약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홈플러스 채권자가 있을 거고 입점 업체가 있을 거고 임금을 한동안 못 받은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생겨날 텐데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1: 일단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자금까지도 없는 상황이라서 네. 현금이 없어서 당장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 그래요.
1: 청산 절차가 꺼지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해관계자 집회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우선은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에 발생한 공익 채권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도 홈플러스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납품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야 하거든요.
0: 네.
1: 이런 것들이 약 1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누적됐던 세금 같은 것들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선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마련을 하려면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매장 같은 자산들을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매장에 대한 매각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매각 대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메리츠 등 채권단 협의회가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경찰의 부실 초동조사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또 은폐 의혹으로 논란이 있었던 여고생 살해 혐의자 장윤기가 있습니다. 오늘 2차 공판 열렸습니다. 가장 관심은 성폭행 목적 살인 여부 그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장윤기 측에서 그거였는데 오늘 공판에서는 뭐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인정했습니까?
1: 네. 인정을 했습니다. 우선 장윤기 측 국선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0: 네.
1: 그러니까 공소 사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살인이 강간 목적의 살인이었느냐 이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한 거고 장윤기 본인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재판장이 물었는데 거기에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0: 네.
1: 그 사건을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요.

0: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에 전남 광주 광산루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납치하려다가 네.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당시에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을 상대로도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을 했고 누군가 데려가려고 했다. 이래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이후에 검찰이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CCTV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한 뒤에 이게 이제 고화질 영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성범죄 목적이다라는 의견서를 다시 인정을 하고 제출을 하면서 예, 오늘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해군 병사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만 하루 가까이 지났는데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0: 네, 맞습니다. 해군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늘 오전 5시 58분께 동해 고성급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 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서 수습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그 이 배 자체가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호위함이었는데요. 전날 오전 그러니까 어제 오전 8시에 당직 근무가 예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실종 사실이 인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8시 반 정도부터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서 실종자 수색을 벌였고 결국 오늘 새벽 6시 경인 거죠. 그렇게 21시간 30분여 만에 끝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됐던 병사는 시신 발견 당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진 않았던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병사가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됐는지 이런 행적들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 다시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강행했고 이란도 맞불 놓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 목줄을 쥔 중동 전쟁 상황 이제 알아볼게요. 평론가님,
1: 네.
0: 호르무즈 해협 실제로 다시 뭐라 그러냐요? 봉쇄 그렇게 닫힌 겁니까?
1: 지금 이제 국제해상 감시 기구라고요. 그 네. 협동해상 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JMIC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일요일 네. 기준으로 봤을 때 해협 남쪽 항로를 통한 통항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네. 지금 조사가 됐고 이게 블룸버그라든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항로는 아직 봉쇄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미국과 이란이 계속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0: 네.
1: 이마저도 지금 막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아, 뭐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또 악몽이 또 떠오르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예, 전쟁 터졌을 때 주가에 대한 1차적인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한 와중에 이 와중에 전쟁까지 더 얹혀버리면 시장이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악재가 쌓이고 있는 지금 경제에 이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0: 네. 중동 바닷길이 막히면 우선 한국 선박, 한국인 선원 안전 어떻게 되나 이거 네.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원유, 즉 에너지 공급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자, 한국 선박들이 좀 빠져나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다만 피격받았던 배 있잖아요. 남우호. 네. 여기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예. 말씀하셨는데요. 남우호는 이제는 선박 수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지금 두 척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아, 그.

0: 원래 그 한창 이슈가 막 많았을 때는 우리나라 배 26척이 이제는 이 해협에 봉쇄 때문에 머물러 있었다가 예, 봉쇄 풀렸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는 웬만한 배들, 그러니까 24척은 다 나온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냥 2척 정도가 지금 이제 해안 안에 봉쇄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원을 본다 그러면 이 2척 안에는 한국인 선원 7명이 있고요. 다른 국적의 외국에 있는 국적 배까지 있는 한국인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한 17명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뭐 한국민에 대한 안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고 지금 원유 차질은 일단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7, 8월 도입 물량은 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 이미 계약을 해놔서 그런가요?
0: 네, 이미 지금 들어오는 배도 있고요. 또 예, 예.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월부터가 좀 문제가 다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번 또 미국과 이런가에 이제는 전쟁이 또 악화가 된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 기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그래요. 보니 이 주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유가까지 더 얹혀버리면 오. 아 이게 상상을 또 초월할 수 없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 상각이 지금 시장을 덮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1: 그래요. 2월에 전쟁 시작됐을 때 우리가 에너지 안보 문제 많이 이제 화두가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원유를 중동에 너무 네. 의존해 온 거 아니냐 이게 약점이다 이게 지목이 되면서 원유 수입선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 제기됐었잖아요. 네. 그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변화.
0: 그때는 이제 다변화하려고 하다 네. 보니까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는 수입이 좀 늘어났었습니다. 예, 반면에. 그런데 예. 지금 뭐 미국 MOU가 체결된 이후에 미국과 이란과의 그때 이제 좀 분위기가 다시 한번 중동산 원유의 비중이 좀 쏠리게끔 만들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제는 지금 10일에 나왔던 대한석유협회의 이제 국내 석유 수급 최신 동향인데요.
1: 네.
0: 여기에 본다 그러면 5월 국내 지난 5월입니다. 국내 원유 도입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22%가 줄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중동산은 54.1%를 기록하면서 조금 아주 조금 늘어났거든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동산은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고 어떻게 다변할 수 있는 영역이 뼈저치가 않아요. 사실 네. 다변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러시아. 미국 여기서 갖고 와야 되는데
1: 그렇죠.
0: 뭐 러시아산 막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사실 자국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또 물량 갖고는 한계가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동산에 좀 계속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전쟁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면은 또 불안해지는 에너지에 대한 수급에 대한 고민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우리가 뭐 7, 8월 계약 물량은 들어오니까 그 두 달 한 달 반은 이제 버틴다고 했는데 당장 네. 전쟁 리스크 커지면은 국제 유가가 오르잖아요. 네. 실제로 올랐습니까?
0: 근데 많이 오를 줄 알았어요, 저는.
1: 아, 그래요?
0: 근데 오르고 올랐습니다. 아마 4% 뭐 전날 대비해서 오르기도 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 전월 아니 전일 대비해서죠.
1: 네네.
0: 1.88%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그래서 한 72달러고요. 그다음에 브렌트유가 77달러, 두바이유가 이제 69달러 선에 네. 형성돼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많이 안 올랐다고 보여지거든요.
1: 그래요.
0: 과거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탁 터졌을 때 물론 그때도 서서히 계속 올라갔지만은 지금

0: 지금 뭐 유가에 큰 영향은 주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이게 또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계속 이제는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완전히 봉쇄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탈출구가 마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 리스크 있을 때 미국 증시도 많이 휘청이는데 네. 이번 주에는 여기도 쭉 관망하나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0: 이번 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보고
1: 그래요?
0: 있고요.
1: 예.
0: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크게 빠졌던 이슈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뭐 중동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도 신약 영향을 줬고, 차익 실험 매물 네. 크게 한번 나왔었고요. 블룸버그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SK이닉스에 대해서 이 도파민이 이제 분비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이 도파민의 숙취.
1: 네.
0: 예, 숙취로 인해서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런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읽으면서.
1: 도파민의 숙취.
0: 네. 그래서 숙취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과연 이게 깰지 술에 깰지 이 도파민에 깰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30%가 마이너스가 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반도체 주가 랠리 주가를 본다 그러면
1: 네네.
0: 첫 번째가 지금 외신에서 뽑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레버리지 ETF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의 이 변동성,
1: 네.
0: 그다음에 지수의 집중도. 우리는 너무 반도체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크게 빠질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과도한 포지션.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반도체를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1: 네.
0: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자, SK이닉스, 특히 삼성전기라든지 오늘도 삼성전기 많이 빠졌죠. 그래서
1: 네.
0: 과도한 포지션 이런 것들이 좀 지수를 누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는 가장 큰 우려함은 반대 매매입니다. 일단은 못 버티고요. 오늘 너무 많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모레부터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강제 청산되는 물량이 나오면 이게 악순환이 돼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빠져야 될 장인데도 이제 더 빠지게 되는 장이
1: 그래요.
0: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 초반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1: 예.
0: 반대매매 물량이. 오늘 거의 정신을 못 차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레버지 ETF 하신 분들은 오늘 진짜 한 30% 빠졌어요. 하루 만에 33%. 에스카이닉스 같은 경우는 못 버텨요. 이거는
1: 네네.
0: 못 버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모레쯤은 아마 이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장이 이제는 더 하락하는 이런 소용돌이로 좀 빠져갈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저점은 우리가 확인을 못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요. 이른바 애국개미 얘기해봅니다. 모나미와 한성기업. 이 두 기업이 애국개미 때문에 살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0: 네.
1: 무슨 얘기입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닥 기업들은요. 이제 동전주가
1: 네.
0: 퇴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전주가 이제 퇴출이 되는 종목 중에서
1: 네.
0: 야, 이 종목은 퇴출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업황은 이렇게 이제는 투자자들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그 기업이 바로 이 모나미 그다음에 한성 기업이었는데요. 한성 기업이 먼저 좀 시장에 반응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한성 기업이 아시겠지만 저도 아직 기억나죠. 지금도 많이 먹고 있고
1: 네.
0: 맛살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근데 여기가 25년 동안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라고 이 종목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람들이 이게 입방에 오른 거예요.
1: 네네.
0: 야, 이런 좋은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야, 여기 투자해야 돼. 근데 이제 투자가 실제 들어갔거든요.
1: 네.
0: 몇몇 분이. 근데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개미들고 쫓아서 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크게 올랐던 부분에 있겠고
1: 네.
0: 모나미도 마찬가지죠. 국민 필기구 기업입니다. 또 우리 또 모나미 안 쓰신 분이 없잖아요.
1: 아, 그럼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1: 제 지금 책상에 가도 있어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일본 제품 안 썼을 때
1: 예, 예. 예,
0: 모나미가 큰 역할. 예, 맞네요. 왜 앞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우리나라 유일 이렇게 그 펜스를 만들고
1: 예.
0: 아, 이런 기업이 망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예, 매수를 던졌는데
1: 네.
0: 또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되게 단순히 모나미가 좋아서 들어가기보다는 주가가 오르니까 따라서 또 쫓아 들어가신 분들 나오면서 아, 이 동전주의 채출을 네, 눈앞에 두고
1: 그렇군요.
0: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두 기업이 상폐 위기는 벗어났지만
0: 네.
1: 이게 근본적 해결은 아닐 겁니다.
0: 맞습니다.
1: 코스닥 구조조정 이제 칼바람 불고 있는데
0: 네.
1: 상폐 위협받고 있는 다른 상장사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0: 일단 시총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1: 네.
0: 합병을 하는

0: 이런 기업들도 지금 주식 병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래서 주식 병합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유증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유증하면 당연히 주식의 주주들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유증밖에 답이 없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총 늘리기에 좀 나선 부분이 있는데 급한 불을 끄자는 거죠. 근데 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증자를 통한 사실 시총 늘리기는 사실상 이게 꼼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국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칼바람을 피하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여쭤보니까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코스피와는 달리 올해 30주년 맞은 코스닥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이 상황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 너무 많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출범 당시가 343개였거든요.
1: 네.
0: 지금 코스닥의 상장사들이 1819개사입니다.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동전주들도 너무 많고 사실 진작 상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명했던 기업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1: 네.
0: 영업이익이 10억 원도 안 나온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매스가 들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코스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지금까지 권혁충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쉐릴 크로우의 Soak Up the Sun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오늘 낮 기온이 대구와 경주, 포항과 강릉 등 경상도와 강원 영동은 많은 지역이 35도를 넘어선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지만 곳곳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 밤사이 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30에서 8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많게는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동안 쌓인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서 내일 아침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세종과 부산 25도 등이 되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과 대전 32도, 강릉 34도, 대구 35도 등으로 비가 늦게 시작되는 동쪽 지역은 내일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오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도 명 씨와 직접 연락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앞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 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 가까이 급락하며 7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오늘 두 번째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맞춤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0: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무상으로 실시된 맞춤형 여론조사가 정치 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무상 여론조사를 부정수수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와 직접 연락하며 여론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묵시적으로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한 진술을 근거로 삼은 반면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을 잘 모른다고 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와 대선 전반에 대한 조언을 받은 보답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여론조사 14건만 유죄로 판단했고 재산상의 이익도 특검의 주장인 2억 7천만 원이 아니라 약 2,7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았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를 정치적 호의나 영업활동으로 보고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여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래대응기금 조성 등 확장 재정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총 지출을 올해 본 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내년도 국가재정 운용 기조는 성장과 도약입니다. 늘어날 세수를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우선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도 기업의 시간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총 지출을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 728조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도는 50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세입에 지출 구조 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확장 재정 기조, 내년까지 이어간 뒤 내후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안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채무 비율은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잠정치를 보면 이 기간 수출은 2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억 5천만 달러, 53.9% 늘어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12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무역 수지는 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달 동기 대비 11억 달러 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는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전 메모리 사업부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전 직원들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내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와 기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전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9% 가까이 급락하면서 7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가 총 출동했지만 낙폭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3: 오늘 코스피는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669.01포인트, 8.95%가 떨어졌습니다. 9,000선을 넘어 10,000포인트를 바라보던 코스피가 7,0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약 두 달 만입니다. 소폭 하락한 7,400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0: 장중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방향을 바꿔 하락폭을 점점 키웠습니다. 오전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오후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돼 20분간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가 급락장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0% 넘게 떨어지면서 25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으로 나스닥에서 흥행을 일으킨 SK하이닉스는 15% 이상 빠져 180만 닉스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에 나섰고 개인이 홀로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800선을 내준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55% 내린 799.36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1: 최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해진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모든 대형마트 매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에게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운영 자금이 완전히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안과 안전 유지를 위해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외 몰에 입점한 업체의 경우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전체 104개 매장 중 37개를 폐점한 뒤 남은 67개 매장만 운영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두 곳의 물류센터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각 매장 물품 공급도 사실상 끊어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남은 재고 물품을 절반 가격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는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 측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사실상 회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남은 기한은 일주일, 이 기간에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1: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오늘을 고비로 누그러지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연일 습도 높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7.7도로 가장 높았고 포항도 37.5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35.8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에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 오늘 밤에도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 우려가 높은 만큼 야외 활동을 삼가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흘째 이어진 폭염의 기세는 오늘을 고비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턴 태풍 바비가 중국에 상륙한 뒤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들어올 거로 예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 다시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빗줄기가 강해집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120mm 이상, 강원 북부 내륙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방은 30에서 100mm 가량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동안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엔 강풍특보가 내려질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하고 강한 비바람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주말 사이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200여 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요일인 어제 전국에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 88명이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 온열 질환자는 115명으로 주말 동안 모두 20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올해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741명이고 사망

0: 경쟁자는 두 명입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윤기 사건과 보완 수사권은 별개라면서도 폐지 보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이 없어지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면서 유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대책, 국회를 정상화해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없었으면 장윤기 사건이 묻힐 수 있었다는 지적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사위 소위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서도 우려 의견이 나와 수사실명제 등 보완책이 논의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협력했으면 부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며 보안수사권 폐지가 오히려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경찰이 절대 권력을 쥐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며 보안수사권은 경찰 견제 기능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 우선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1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권 송치 제도를 담은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반대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현직 경찰인 아버지의 증거인멸 논란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파장이 커진 가운데 장윤기는 쟁점이 됐던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지난달 22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는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다음 공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한 장윤기 측은 피해자 살해 당시 성폭행 고의가 있었는지 입장을 밝히라는 재판부 질의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사건 당일 체포된 후 오늘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는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인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공개됐고 자신의 범행을 둘러싼 파장이 현직 경찰인 아버지 등으로 커지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논란 이후 장윤기는 지난 7일 처음으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은 각각 장윤기의 아버지와 구속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 앞서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부실수사와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0: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넉 달 만에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사건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적금 금지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과 제도, 피해자 지원의 다방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3: 지난 3월 스토킹하던 여성의 퇴근길을 노려 무참히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당하며 경찰에 하루 두 차례 순찰하는 맞춤형 순찰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스토킹 부실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토킹 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가 출범해 넉 달 만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크게는 법 제도 강화와 기관 협업,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과 관계 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개 분야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실시간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 수 있는 제도도 최근 시행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스토킹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 대해 스토킹 잠정 조치 종별 추가 변경과 추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되면 검사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를 신속히 확인한

0: 하는 것이 불가능해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정부가 국민 누구나 비용이나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1일까지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민간기업 두세 곳이 참여해 각자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민간 컨소시엄을 선정해 연내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선보이고 외산 AI 무료 서비스 의존도를 낮추면서 국내 AI 생태계와 AI 활용 저변을 함께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 앱 출시를 앞두고 양 기관의 회원을 통합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코레일과 SR은 오는 14일부터 통합회원 전환 웹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접속 방법과 절차는 코레일톡과 SRT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인 회원들에게는 개별적인 공지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통합회원 체제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출시되는 통합열차 예약 앱은 기존의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여름방학 초등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오는 27일부터 전국 2,500여 곳에서 방학 중 틈새 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틈새 돌봄센터는 방과 후 마을 돌봄 시설의 운영 시간을 늘려 아이들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부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운영됩니다. 학기 중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아동도 사전 신청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별로 하루 2,000원 이내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는 밤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은 120mm 이상, 강원도는 10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 호남과 제주는 20에서 60, 충청권은 30에서 80, 영남권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주자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기 정치 논란과 적통 논쟁까지 이어지면서 후보들 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의 재점화로 또 보안수사권이 쟁점으로 급부상했죠. 이 내용 짚어보겠고요.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가 본격 장외 정치로 또 나서고 있습니다. 당내 징계 정치를 둘러싼 내분 속에서 이 보폭을 당 바깥으로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정치 인에 나오듯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3: 라이트스, 카메라, 액션.

0: 네, 정치 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인앤 아웃 함께할 네 분의 동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민 김현정입니다.
0: 반갑습니다. 김소희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네, 강

0: 전해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9730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또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1: 너무 중요하네요.
2: 중요한데.
0: 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02번으로 시작 된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라고 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우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예, 집중 토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 열린 토론.
0: 예, 그 개그 콘서트 했던 거다.
2: 아, 집중 토론.
1: 진짜 뻔치네요.
0: 예, 그 열린 토론입니다. 예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제였거든요. 아. 반드시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고 예,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 앵커님으로 진행하시면서 처음 조사하는 아니요. 거죠.
0: 제가 시작하자마자 청취율 조사 기간을 했는데 이게 두 번째거든요. 아. 그때 이제 청취율 조사가 괜찮게 잘 나와가지고 아, 이번에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퐁당퐁당 가면 안 되겠죠. 예. 쭉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열린 토론에 의견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을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용 관련 의견이나 질문, 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뭐든 상관없습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숙님께서 오늘도 열린 토론 원탑 진행 황현이 바로 찾아 들어왔습니다라고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KBS 열린 토론 네 전화 온다면 꼭 좀 받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연임 도전을 드디어 공식화했죠. 자, 이로써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후보 중에서는 뭐 가장 늦게 출사표 던졌습니다. 어떤 고민 때문에 이렇게 늦춰진 걸까요? 김윤정 의원님.
3: 뭐 이미 저기 출마를 할 것이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돼 있었죠. 그렇죠. 당 안에서.
0: 네.
3: 그래서 그래도 현직 이제 당대표이셨으니까 다른 후보들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좀 상황도 보면서 뭐 이제 어떤 그런 다른 후보들이 이제 보니까 공약이랄까
0: 네.
3: 출마의 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켜볼 필요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한간에서는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0: 네.
3: 그런 실제로 그런 기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0: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했던 건가요?
3: 그래? 그런 저는 이제 제가 그전에도 방송할 때 보면 출마 여부에 대해서 한 반반인 것 같다라고 네네네. 계속 했던 기간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고민의 시간들 많이 이제 지나고 또 본인도 이제 당 운영이라든지 뭐 저기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출마를 해서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출마 선언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 전 대표의 출마로 5파전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판세 뭐 전망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김수희 의원님 뭐 다른 당이지만 그래도 한번 좀 네. 판세 전망해 주시죠.
4: 뭐 다섯 분 주말에 아마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발언하셨던 멘트들을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0: 네.
4: 그 젊은 여인이시.
0: 김보미 전
4: 네, 의장 예. 메시지 엄청 강하고 이제 확실한 색깔이 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4: 어쨌든 오늘 송 그 뭐 정청래 대표 도전 출마 선언의 내용을 보니까 뭐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거취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로 하시면서
0: 네.
4: 그 원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실 때마다 꼭 약간 무슨 사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명청 갈등을 했었는데
0: 네.
4: 이번에는 해외 순방 마치고 좀 그 타이밍을 조절하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되게 재밌는 게 그 네 분의 의원 중에 그 고민정 의원의 출마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의외였죠. 네, 의외였는데 최고위원으로 나오실 줄 알았는데
4: 네, 굉장히 이제 어쨌든 친문을 대표하셨던 하시는 의원이시잖아요.
0: 네네.
4: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제 계속 본인의 이제 친문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지금 이 뉴 이재명 파와 친문 세력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선호 투표제까지 얘기하시는데 그 선호 투표제 하면 1번을 누가 쓰고 2번을 누가 쓸지 굉장히 고민정 의원 덕분에 판세가 좀 재밌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지금은 이제 김민서 이준석 후보 의원이 이제 대세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막상 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면 지금 당원이 어떻게 된지 모른다. 그래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0: 네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환세가 어떻게 들려갈까요?
3: 2강 1축 1략 뭐 정도.
0: 2강 1중 1략. 네. 1중은 고민정 의원이고.

0: 1, 2강은 아니, 아무래도 아니, 아니, 좀 예. 2강
1: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총리가 2강이고
0: 아, 2강.
1: 송영길 의원이 1중.
0: 1중.
1: 네, 고문정 의원이 1약 정도.
0: 김봉희 전 의장은 네? 김봉희 전 의장은 아예 안 넣으셨어요?
2: 아니
0: 그러면 아니 미소야 좀 후보인데
2: 고민정 의원과 예. 같은 거야?
0: 이야기다.
1: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당 대표가 3명 이상이면 예비 선거라거든요. 예비 선거 때는 선호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저기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하고 뭐 이렇게 섞어서 중앙위원 중앙위원 뭐 35% 여론조사 30% 프로 그리고 권리당은 35%인가 뭐 이렇게 해서 네. 100%로 해서 이제 세 명을 추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무래도 뭐 김민석 총리 전 총리나 정청래 전 대표나 그리고 송영길 의원 세 명이 올라가는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검증된 리더십을 우선순위해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로 직전에 당대표했던 분하고 직전에 총리했던 분이 지금 이강 구도를 형성하는 것 같고
0: 네.
1: 송영길 의원이 이제 다코스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결선 투표나 선호 투표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뭐 후보랑 같이 이제 실질적인 단일화 이룰 가능성이 높죠.
0: 네. 알겠습니다. 장인미 대변인님, 그 전 이분 좀 놀랐거든요. 전 오랜만에 민주당의 참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좀 드는데 김보미 전 광진군위의 의장, 그 정청래 후보 면전에서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내는.

0: 이거 보고 저게 청년정 지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그러니까 두 갈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이제 연설을 보면 네. 저희가 전당대회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대표가 출마하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이 각 주자들 경쟁 주자들한테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체제일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직격하는 게 이제 한 갈래로 나왔고 네. 하나는 386 세대 이제는 486, 486 이제 686으로 이제 386이 30 때부터 정치를 하시는 그쵸, 거니까요.
0: 돌멩이 뭐 병 던지고
1: 예, 짝돌과 뭐. 화염병 던지던. 예. 근데 저는 이제 민주화 세력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민주적 이런 정당성이 있다는 것까지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다만 기득권화되고 계속 예, 좀 정치에서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지 않는다는 이런 의문 제기는 문제 제기는 상당히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어서요. 그 민주당 내에서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아서 이 김보미 후보가 상당히 본인이 37살인가 그렇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이고 여성이고 이런 상징성을 담아서 좀 직격을 한 부분이 대단히 좀 충격파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던져준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는 네. 저런 모습이지 맞아. 뭐 그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하게 됐거든요.
1: 예. 새 얼굴의 측면도 있고요.
0: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게 그게 바로 전당대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근데 정청래 대표 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할 생각 없다. 뭐 이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당원 중심 정당 주장했고요. 김민석 전 총리 겨냥한 발언도 좀 나왔다라고 좀 의견들이 좀 나오나 봐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전 대표 출마 선언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강전의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2: 일단은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가 되신다 해도 임기가 2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2028년 8월까지 2년간 임기인 거지 그 안에 대선 후보가 결정되거나 대선 직전까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본인의 측근들로 공천을 하면서 당을 장악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네. 또 민주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이야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본인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 측에서 오히려 조금 더 강한 메시지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재미있는 거는 자꾸 정당방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당방위만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 측으로 부터 들어오는 이러한 네거티브가 불법적인 것이다. 나는 오히려 통합하는 정치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인물 같다는 이 프레임 자체는 더 큰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직 총리까지 하신 분이 지금 본인의 약에 대한 뭐 성분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조금은 짜쳐 보이는 듯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프레임은 잘 잡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정청래 대표가 프레임은 잘 잡고 있다. 장유미 대변인은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전 제일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눈길을 끄는 게 본인이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부분이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 정치권에서 막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 당대표를 뽑으면 이제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되고 공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친정 체계를 구축하거나 뭐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지금 다시 당대표에 도전을 하지만 이제 대권 주자로 분류될지 말지 그 기로에 서 있는 이제 정신이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권 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내가 이걸 좀 수단화 삼지 않겠다는 걸 밝힘으로써 당원들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부분이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또 당권 주자들과는 다른 입장인 것 같아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0: 네, 두 분 다 평가가 굉장히 후하시네요. 정청래 대표의 이런 대표직 뭐 출마 생각 없다 이런 점 분명했다라는 거를 좀 좋은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또 SNS에 뭐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남의 당 후보 돕는 구태 정치 뭐 이런 글을 올려서 굉장히 또 김민석 정 총리를 향한 것이다 이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후단협 사태 건든 거 아닙니까? 김정현이?
3: 저는 친환경 의원들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네. 한동훈 의원.

0: 도와가지고. 네.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닌가요?
1: 아닙니다. 민주당이었습니다. 아. 네. 다시 돌아오십시오.
0: 아, 참. 그러니까 정청래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끝까지 탈당 한번 하지 않고 지켰다. 그거를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DJ부터 해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이어지는 그거에 대한 적통 그 얘기를 이제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당연히 그 얘기를 하면 이제 후단염이 소환이 되고 김대중 그렇죠. 총리가 이제 얘기 나오는 거죠.
1: 네.
0: 다만 이제 그게 2002년도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정몽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정몽준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게 결렬됐었잖아요. 그때 그 정몽준 쪽으로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자서전을 통해 가지고 이 그쪽으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단일화를 이루고 이해창 집권을 막기 위한 충정이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김민석에게 너무 큰 정치적 피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과거를 소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파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실제로 선거 전략으로 유효하냐 도움이 될 것이냐는 그건 또 변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저 정청래 전 대표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경권에 성공하고
1: 그렇죠.
0: 총선과 대선 승리하고 외연 확장하는
1: 네.
0: 것.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할 것인데 이렇게 과거를 소환해서 이렇게 뭐 일종의 약간의 네거티브성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원들이 봤던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거는 선택 영향인 것 같아요.
1: 네, 이거 2002년 후단협 사태 건딘 거면은 사실
2: 맞죠?
1: 뭐 정통 논쟁 또 시작된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럼 뭐 FTA 왜 반대냐 이것도 나올 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네. 싸움이 커질 것 같은데 김수현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전 재밌죠. 2026년에 이제 조선시대 붕당 정치를 보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 정통은 왜 따지는 건가?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멸 얘기하시잖아요.
1: 네네.
2: 저희가 보기엔 재밌는데 일단 그런데 또 이거를 민주당 의원분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뭐 내가 뭐 적통이다 얘기했는데 아 진짜 적통은 김대중이 픽한 김민석이 적통이다라고
1: 그 송영길 뭐 의원이 그랬죠.
2: 박지원 의원이 그냥 아예 정리를 해주셨어요.
1: 네네네.
2: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더 이상 싸우지 말아라 했는데 다시 또 꺼내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또 오늘 무슨 페이스북 보니까 뭐 다구리 당한다는 만평을 같이 공유하셨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약간 약자 포지셔닝과 함께 네거티브 전략이 선거에선 늘 좀 먹히긴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네거티브 전략을 다시 쓰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주말에 했던 대회의실에서 했던 거 보니까 당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진짜 막 정청래 의원 나오니까 엄청 막 꺼져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그 메시지가 좀 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그래 실제로
1: 네.
2: 이제 아 물론 이제 뭐 김민석 의원이나 그 송영길 지지자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야유가 엄청 심하게 나와서 당원분들은 지금 이렇게 네거티브 하나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 이거 과연 좋아하실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모르죠. 뭐 지금 강성 지지층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1: 네. 아무래도 김민석 전 총리가 자기 정치 이야기를 해서 그 자기 정치에 대한 아까 말했던 정당방위 예, 정당방위서 측면에 나는 날 때리면 나를 때린 것에 대해서만 예, 뭐 이렇게 반응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좀 일켜지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CCTV를 공개를 네. 했잖아요. 김민석 전 총리 본인 둘러서 여러 가지 공세에 하나씩 대응하고 있는데 처방받은 약 처방전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인미 대변인님, 당내 여론 반전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사실 뭐 감기약 성분까지 공개하라라는 이제 내부에서의 어떤 공세가 나왔을 때 당 구성원들도 아 이건 너무 좀 나아간 거 아니냐라는
1: 그렇죠.
3: 좀 그 목소리가 중론이었어서
1: 네.
3: 이 처방전을 진짜 공개하시는 장면을 저도 봤는데 그게 더 장기화되거나 이게 더 일단락됐다. 이미 일단락됐던 것 같아요. 네,
1: 그럼 일단락이 되려면 사과를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원래는.
3: 아, 그 당사자가
1: 네, 이성윤 의원이라든가.
3: 이성윤 의원이.
1: 네네.
3: 그거는 아마 본인이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잘못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제 결단을 내릴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1: 네네.
3: CCTV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그걸 본인이 김어준 씨한테 주고 그 튼 것처럼. 저는 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걸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주체가 의장 그리고 사무처 그리고 당사자로 보여요. 네네. 그 법령을 해석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김민석 전 총리만 이걸 확보할 수 있다는 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김어준 씨가 난 123이라는 영화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이명세 감독님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걸로 이제 유명한 그 감독님이 여러 뭐 영상 인터뷰 이런 걸 취합을 해가지고 사실 이걸 다큐멘터리로 한 건데 그래서 이 김어준 씨가 투자자였다 보니까 이런 아카이빙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CCTV가 좀 공개된 것이고 그것도 더 이상 논란은 왜냐면 너무 명징하게 그때 그 계엄의 당일에 국회 월담을 하고 그리고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국회 바로 모습을 드러낸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맞춰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그 김민석 총리 전 총리죠. 김민석 전 총리의 그 CCTV가 그럼 김민석 전 총리가 제공한 게 아닙니까?
3: 왜냐하면 아닌 걸로 보이는 게 그 네. 김어준 씨 해당 방송을 보면 본인이 그걸 좀 어렵게 확보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김어준 씨가.
1: 김어준 씨가 확보했다고 얘기했죠.
3: 하고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이걸 어떻게 받았냐고 또 대묻거든요. 그걸 보면 이 좀 추정키로는 그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이게 건네갔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2: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그 보안 카메라 영상에 나오는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아예 답변을 주셨고 네. 그 전현직 의장 측도 영상은 보안 카메라 영상에 나온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변호사님께서 약간 다른 의견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현직 의장님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아마 이게 국회 사무처 이게 CCTV가 사무처나 의장실 관리하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렇죠. 개인정보 관리자라고 돼 있어서 아마 습득의 주체로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내가 이걸 건넨 건 아니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열려 있는데 아마 김어준 씨가 다른 경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4: 네, 이게 사실 그 다른 경로라는 그러니까. 게 불법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1: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또 가고 있더라고요.
4: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영상에서 김민석 총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거 구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현직 의원 그 의장 측에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리 지금 이 김어준 씨가 민주당이 뭐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CCTV를 그렇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다. 또 일부 민주당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말씀하시는 게 김어준 씨의 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취재상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입법부의 보안 체계를 뭐 송두리째 흔드는 네. 일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어디서 구했냐 CCTV 네. 뭐 이런 말들 하고 누가 구한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0: 그 좀 전에 우리 장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거 참조하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 공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본질적인 겁니까? 사실 뭐 입법부의 보안과 헌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거는 그날의 불법 계엄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잘 듣고 있습니다.
0: 지금도 여전히 뭐 자꾸 이렇게 계엄 세력, 윤호계인 세력과 선긋기도 못하면서 무슨 뭐 국회 보안 체계를 말씀하시는지.
1: 그죠.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 본질에 충실해야지.
0: 윤호계인 세력과 절연부터 하시고. 예, 예.
1: 이렇게 받아쳐 주시는군요.
2: 아니죠. 이미 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로 이거를 돌려치시게 하려면은 그 민주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서 국민들이 안 좋아하세요.
0: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2: 아니, 근데 정말
1: 근데 궁금하긴 해요. 김우준 씨가 구한 건지.
2: 헌법기관이 어쨌든 헌법기관이 뭐 아무나 누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나? 이거는 정말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는 문제고요. 실제로 그 김민석 의원이 그 영상에서 보니까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진짜 모르는 건가? 아니 김민석 의원실에서 준 거 아닌가?
1: 아, 그걸 연기라고 생각하시는
2: 아니, 겁니까? 저는 연기로 생각. 아니 왜냐
1: 진짜 다급하게 뛰어가시는 것 같은데.
2: 아니요 이거 네. 영상 이 영상을 어디서 받았냐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왜냐하면 본인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영상이잖아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으면 정말 몰랐을까? 그리고 싶고 저희는 더 궁금한 게 김어준은 왜 김민석을
4: 도와주고 있을까? 그 전까지는 계속 공격을 했는데.
1: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도 그게 공격이 뭐냐면, 근데 이 영상을 만약 김어준 씨가 구해서 그 방송에 틀었다면은 그 김민석 전 총리를 도와주는 상황인 그렇죠. 거가 된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구해서 김은 씨 방송에 틀어도
4: 그러니까요.
1: 그 틀어준다라는 것도
4: 왜냐하면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거죠. 일단 김어준은 왜 도와주는 걸까? 그리고
0: 돕는다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오해한 거에 대해서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명확하니까 그거에 네네. 대해서는 확인시켜줄 나름대로 뭐 책임감 같은 게 있었겠죠.
1: 알겠습니다. 네. CCTV에 대한 이야기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정치적인 이거는 뭐 논란이다 뭐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이 내용은 뭐 끝까지 나올 거라고 뭐 보시는 겁니까? 김성현이 끝까지 물어보실까요?
4: 수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범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4: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 새롭게 등극한 변수가 또 선호투표제입니다. 전당대회 준비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지금 최고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요일인 어제도 최고위 열었지만 계속해서 결론이 좀 안 나고 있고 오늘도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친척의 반발이 예상보다 좀 많이 거센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정 의원님.
0: 네. 네. 선호투표제가 이제 수요일까지는 이제 결선 투표를 할 거냐 선호 투표할 거냐 뭐 그게 수요일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내일이랑 모레 더 회의를 이제 할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해석의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당원 25조에는 그 이제 결선 투표제 실시 등에 네. 대해서 그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선 투표 실시 등이 붙어 있어요. 등이
1: 네.
0: 등에 이제 그 여기에 선호 투표제도 포함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근데 당규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당규 66조에 보면 등이 없어요. 결선 투표의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전준위가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규상에는 그 저기 선호 투표제가 없고 결선 투표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려면 당규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한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1: 네.
0: 또 한 측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도당 위원장 있잖아요. 시도당 위원장하고 원내대표 선출할 때는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가 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다른 선거는 전부 다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를 병기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저기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또 한 측이 있는 거고 거기 덧붙여서 그래서 작년 전준위에서도 선호 투표제를 전준위에서 정하지 않았느냐라는 거고 또 25년도 처음 선호 투표에 도입했을 때에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선호 투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게 최고위도 당무위까지 다 의결이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쭉 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이제 해석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선호투표제가 또 이제 후보들 간에 약간 유불리의 문제도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판단에서는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최고위에서 전준위에서는 결정을 했잖아요. 선호투표에
1: 네.
0: 대해서. 근데
1: 의결 받아야죠.
0: 최고위에서 이제 결정을 어제도 저녁에 비공개 최고위 했는데 결정을 못해서
1: 네.
0: 어제는 이제 직무대행이 그 선호투표를 포함하는 이제 개정안을 당규 개정안을 올렸는데 그것도 이제 어제 처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1: 어쨌든 친선계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친선계가 4명이고 최고위에
4: 네, 그렇죠.
1: 아, 다른 쪽이 이제 3분 계시는 거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럼 협의가 이게 될 거라고는 봐야 될 거잖아요.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0: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0: 정치적 결단을 해주는 거죠.
1: 부담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0: 누군지는 거죠? 제가 뭐 그거는 우리 저 장윤미 대표님한테 여쭤보시고.
1: 아, 왜 자꾸 장윤미 대표님한테 넘기세요 그런
2: 거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1: 예민한 건 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저희 당은 이렇게 다 선당우사합니다.
1: 네네네.
0: 장윤미 대표님. 저 아직 얘기 안 끝났거든요.
1: 네, 아, 네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당규 개정이 안 되면 해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해석의 권한이 아마 당무위원회에 있는 거라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당무위원회에서 예. 해석을 해주든지. 뭐. 네. 그러니까 당무위원회인데 해석을 받으려면 당무위원 안건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이 좀 동의를 해주시는 전제가 좀 깔려있는
1: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나요?
2: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다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0: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2: 예. 아, 이틀이나.
1: 아, 이틀이면 가능합니다.
0: 오전
1: 토요일 날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번 주까지 넘어왔고 이틀 안에 해결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대변인님 그 좀 예민한 문제는 넘기셨는데 이거 정청래 대표가 결국 허용해야 이게 될 것 같거든요 분위기는.
3: 이게 완전 그냥 해석 투쟁 비슷한 거예요. 이게 유불리는 저는 이게 뭐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1: 네네.
3: 왜냐하면 지금 선호 투표제는 1, 2, 3위 주자를 적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청래 전 대표한테 불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1, 2위를 김민석, 송영길 같이 쓰시고 2, 3위를 그렇게 쓰셨을 때 2위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 그 선호투표제의 특성상 2위표가 정청래 전 대표한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1: 맞아요.
3: 그래서 불리하다는 요지잖아요.
1: 네.
3: 그럼 이제 결선투표를 가더라도 만약에 그냥 송영길, 김민석 전 총리가 같은 이제 당원들을 좀 점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김민석, 정청래, 정청래, 김민석 같이 올라갔을 때 송영길 의원의 표는 아마 김민석 전 총리에게로 갈 가능성 높다 하면 이게 꼭 유불리를 따지기 좀 어려워요.
1: 그렇죠. 예, 예.
3: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규 아까 말씀 주셨는데 당규에 당대표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데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 방법을 전준위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결선투표만 우리 당대표 선출 방법이야.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 측 주장이고 결선투표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선호투표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당무위 의결까지 지난해에 거쳤잖아.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까 또 이른바 다른 의견을 그렇죠. 주시는 쪽 얘기여서
1: 네.
3: 이거는 유불리를 떠나서는 해석의 영역인 측면이 더 큰 것 같고.
1: 그러니까 각자의 맞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3: 각자 입장이 다 근거가
1: 각자
3: 좀
1: 입장에
3: 있죠.
1: 맞게.
3: 있죠. 네. 근거가 좀 있죠.
1: 그래서 그걸 합의를 봐야 되는데.
3: 그래서 네. 의결 사안으로 해서 만약에 수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 측 내지는 거기서는 이현주 최고가 이제 그만두신 게 그 좀 셈법에는 좀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최고위의 구성원 자체는 이른바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좀 더 있는 게 사실이죠.
1: 네 분 계시고, 네 세 분 계시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0: 근데 또 이제 여기 이성윤 최고위원이 출마 가능성이 높잖아요.
3: 네.
0: 그럼 수요일 전에 사퇴하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숫자가 3대 3이 또 될 수도 있죠.
1: 3대 3 되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치. 그러면.
0: 예?
1: 3대 3 되면 결론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멈추세요.
0: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1: 결론 나게 돼 있습니까?
2: 아니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시겠죠.
1: 아, 그렇겠죠.
2: 된다 안 된다.
1: 합의를 결국 봐야 되는 문제라.
4: 네네. 근데 예. 이거는요.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앞서 제가 오늘 당대표 출마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피해자 프레임. 이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선호투표제를 빠르게 의결되지 않도록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김민석, 송영길 측에서 그동안에 약간 해석상으로 가능해 보였었던 선호투표제라는 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런 약간 무소불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까요? 그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본인은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배신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네거티브도 안 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당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오히려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 측에 해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러 좀 협의를 안 해주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런데 그거는 좀 그게 좀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게 처음에 이게 사실 전준위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0: 사실 그 전에는 전준위 저도 전준위 해봤는데 전준위에서
1: 아 해보셨습니까?
0: 예.
1: 오, 네네네.
0: 결정하면 최고위는 그냥 요식적으로
1: 갔죠.
0: 의견을 하고 당무에 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전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0: 했는데 그 전진이 구성 관련해서 처음에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왜 충청도에서 시작해서 순회경선을 왜 대전에서
1: 대전에서
0: 왜 정부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하게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1: 제가 질문 드렸었죠.
0: 그러니까 그 그걸 그렇게 봤을 때는 전진이의 구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김민서 총리나 이런 쪽에 그 유리한 분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전준이가 무슨 정치적 의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네네.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그 저 총리 측이나 이런 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투표를 미루고 한다. 이거는 개그로 객관적 성립하는
2: 근데 처음에 거죠. 설명 주셨을 때 5명 중에 3명만 예비경선 통해서 3명만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 3명은 김민석 송영길은 한 팀이고
1: 그렇죠.
2: 그 정청래 후보 이렇게 되니까 선호투표제는 굉장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당대회 준비하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룰을 찾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덕분에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당원 단계로 좀 봤는데 보니까 사표 방지도 되고 두 번 투표 안 하고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1: 빠르게 네.
2: 빠르게 그래서 보고 아 우리도 도입을 해도 괜찮겠다 네. 이런 아, 생각 잠깐 네. 했습니다.
1: 원샷 경선이죠 하루에
2: 네,
1: 다.
2: 하루에 다.
1: 근데 저 강준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좀 납득이 가는 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게임의 룰 나 지금 세 명한테 그러니까. 혼나고 있고 막고 있고 이런데 게임의 룰까지 나오는데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겨요 이거 약간 이런 캐릭터로 그렇죠. 약간 좀
3: 그게 당원들께는 어필이 네.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또 1인 1표제 하고서는 첫 번째 하는 선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보안수사권 폐지 아 이거 제동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제동이 걸린 건지 계속 추진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당은 장윤기 사건과 보안수사권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 입장이고 반대로 야당은 이게 연결져서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왜 연결져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리고 야당은 장윤기 사건이야말로 보안사건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승희 의원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2: 당연히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1: 보안사건이 발동이 된 거잖아요.
2: 네.
1: 그래서 연결이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2: 그... 처음에 왜 민주당의 변호사 출신 의원님들 아무 말도 안 하시나 저는 되게 놀랬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의원들 하나, 둘, 셋, 넷, 다, 벌써 한 7분, 거의 조금 있으면 10분 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내부적으로 네. 오늘 법안소위, 법사위 법안소위 있었다는데 거기서 또 여당 의원님들까지 엄청난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거 굳이 우리 당에서 안 해도 안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될 것 같아요.
1: 네.
3: 아니 민주당 출신 변호사 두 분이 지금 반대하시잖아요.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고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만나도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전식 원내대표를 만나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여를 해서 그 우려의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당청 간에 이것이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 이거는 김현정 의원님이 답변을 좀 피하실 것 같아서 장기부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궁금해요.
4: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건 정파와 진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고 제도 설계의 문제여가지고요.
1: 그렇죠. 네.
4: 저희 민주당 입장이 장윤기 사건이 보안수사권과 무관하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여기에 던져주고 있는 함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이 강간살인과 일반살인은 이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 쪽으로 몰기 위한 증거 인멸의 시도가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건이 암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안 수사로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 지금 공소청으로 전환될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방치된다는 건 민주당이 원하는 설계가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1: 네. 네.
4: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 입장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으로 설계를 하자. 그럼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지금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했을 것과 동일한 효과는 가져와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그러면 보안수사를 하라고 내렸는데 이 팀은 문제의식이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버린다.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을 정확하게 준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보안수사를 하도록 제도 설계 별도로 한다. 아니면 수사심의관을 둔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는 그냥 존치하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의식은 검찰이 별건 수사 이걸 저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범위 안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내자. 그래서 홍기원 의원님 같은 분은 이제 입법 발의를 별도로 하겠다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그 범죄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여기서 사항과. 다른 데를 또 파생시키거나 그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4: 그거는 아예 구조적으로
1: 거잖아요.
4: 안 되게 하자. 네네. 아니면 그러면 보안수사권 주는 거에 대해서 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만 보안수사를 주자. 아니면 강력사건에 한정해서 주자. 네. 여러 대안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암장이고 뭐고 이걸 다 허용하겠다는 거 아니고 아니면 불송치 의견을 경찰이 갖더라도 전권 송치를 해서 모든 사건을 그러니까 예전에 다 이제 검찰이 넘겼었거든요. 사건 기록을. 그러니까 그때로 다시 보완을 하자.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입장을 알기로는 일단 유예를 하고 논의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보안수사는 남겨두되 이 정권 송치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쪽으로 논의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열어놓고 이제 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전당대회 전에 끝내겠다는 의지는 꺾인 겁니까?
4: 아, 그게 박범계 의원님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셨고 네네. 이제 그 법사위 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라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냐는 인터뷰를 하신 부분도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아, 계속 논의 중이군요.
3: 네. 애초에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민주당 당내에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게 기준점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보안수사권이 있으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거고 요구권을 했을 때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뭐 내부적인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꼭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징계는요 또 경찰 내부의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경찰 내부에서 본인들은 이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질 리가 없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장윤기 사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뭐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어떤 견제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신다 생각하거든요.
1: 그분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3: 이거를 지금 전당대회 전에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1: 계속 숙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께서도 대책 없이 그러니까 대안 없이 폐지할 경우 민주당에 좀 부담이 갈 거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김정현 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0: 근데 저희가 이제 뭐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가 왜 검찰개혁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복귀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1: 검찰개혁은 다 한 목소리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0: 그런데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70년 동안 그 검찰에서 기소 독점주의하에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왔잖아요.
1: 네네.
0: 기소하는 것도 마음대로 무혐의 처벌하는 것도 마음대로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정치 검찰들의 피해가 많이 그동안 생겼었고 그 폐해를 없애자. 그래서 권력은 견제가 들어가야 된다.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검찰 개혁이 그렇죠.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1: 네.
0: 지금 한 해에 한 그 수사 사건이 한 140만 건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직접 수사권 이제 그 수사 개시권 없앴잖아요. 그게 한 5천 건밖에 안 된다고 하고 나머지가 뭐 139만 5천 건이 전부 다 이제 그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보안 수사를 허용하게 되면 그게 다 돌려서 다 직접 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다. 그 검찰 개혁의 시작 자체가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보안 수사는 폐지하되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수사 공백이라든지 제식구 감싸기라든지 또는 네. 국민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완을 하자. 그게 이제 우리 저 민주당의 이제 입장인 거잖아요.
1: 최대한 보완을 하자는데 이제 전당대회 이전에 한다면 너무 이제 시간이 촉박한데.
0: 아니 시기에 관련해서는 네. 이제 이게 10월 2일 날 이제 중수청 공수청 출범을 하니까 그 전에 해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딱 그 전에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빨리 하자. 이것이 당론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숙의하되 네. 빠르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빠르게 시간에만 쫓겨서 제대로 숙의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또 많이 논의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안에 TF에서도 개정안도 지금 내놨고 개별 의원들이 낸 법안 법관들까지 병합심사 지금 법사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내일 또 의총에서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수기들을 하되 빠르게 좀 해서 그 저 일정 부분 결정을 결론을 좀 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정성 법무장관이 정점식 원내대표한테 법사위에 들어와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1: 상임위 좀 돌아오셔라.
0: 네, 보이콧 좀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김소희 네. 의원님.

0: 말아라. 개인의 법적 양심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라고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거든요.
1: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게 전당대 전에 할 건지 그 이후로 다시 좀 미룰 건지 그 지점들을 먼저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문자 온 것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806님. 청취율 조사 전화 기다리면서 02로 시작하는 번호 다 받고 있는데 다 스팸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괜히 저희 때문에 전화를 다 받고 계신데, 예, 아유, 조금만 더 견디셔서, 예, 한 다섯 번만 더 받으시면 한 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사실 저도 02로 전화가 와서, 이거 청취율 조사? 이라고 받았는데, 대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살포시 끊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아유, 이렇게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826님, 열린 토론 진행자가 황현희님인 걸 뒤늦게 알았어요. 개콘 때도 말씀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청취율 대폭 상승 기원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진짜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6252님, 정치 토론 알다가도 모를 뿐이네요. 그나저나 현희님 감기 걸리셨나요? 건강 관리 잘하세요. 사랑해요라고 사랑 고백을 해주셔서. 예. 아, 그러니까 요즘 에어컨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열대야가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에어컨을 돌리고 자니까 목이 네. 바로 이렇게 잠겨버리네요. 건강관리 라디오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정치인의 나와 함께하기 전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웃었던 이유가 아, 김현정 의원이 갑자기 저보고 보안수석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3: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데
1: 네, 제가 갑자기 좀 웃음이 좀 튀어나왔습니다.
3: 되게 좋은 태도이신 것 같아요. 네. 국민들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에서 조금 더 경청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생각합니다.
1: 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장외정 행보 본격화했죠. 8일에는 인천에 이어서 어제는 부산 그리고 오는 15일에 광주 17일에는 대구 방문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왜 갑자기 이렇게 장외로 나오셨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당내에서 처리해야 될 아까 방금 얘기했던 보안수사권 얘기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실 건지
0: 지금 일이 많아요. 계십니다.
1: 예, 원내대표가 뭐 이제 합의를 하고 계시지만 네. 지금 민주당과 좀 합의 보실 게 많은데 이게 당내로 이렇게 계속 나가셔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현 님?
0: 저는 좀 속상하고 안타깝죠.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 이슈는 2030이 실제로 분노하는 이슈고요. 저희가 몇 번 몇 차례 세미나를 통해서 했는데 이 사태를 그냥 넘기는 거를 2030은 아마 못 견뎌할 거고요. 네네. 앞으로 지금 뭐 국조특위도 끝났고 특검도 지금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셔가지고 실제로 전향적으로 우리 당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하자라고까지 말씀 주시는 분들 계속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2030은 이게 그 반민주주의, 반 뭐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네. 이 문제가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보겠다라는 분노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여기에 같이 내가 참전하겠다라고 장동혁 대표께서 나가시는 거는 저는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염된 메신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이 친구들의 분노를 대변하는데 훨씬

0: 오염됐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이거는 충분히 민주당에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별로죠. 네, 강준혜 변호사님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2: 지금 장도연 대표가 사실은 선거 이후부터 올림픽공원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장애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장애 정치가 언제까지 연결이 될지는 저는 일단은 15일이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충주시장 재검표가 있거든요. 이제 124표 차이로 낙선한 측에서 본인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게 왜냐면 무효표가 2천 표가 넘게 나왔어요. 두 분의 차이는 124표에 불과.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재검표를 했을 때 일부 좀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면 장도연 대표의 장애투쟁에 또 힘이 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장외에 나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외에 나가셔서 써있는 피켓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하실 수 있는 태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뭐 정전시 원내대표께서 지금 나름대로 원내에서 일들은 착착 진행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분위기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아까 이제 김소희 의원님께서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당대표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저희 당의 지지율 그리고 당대표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들 때문에

0: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김종인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 아니, 정말 패륜 정치죠.
0: 아, 패륜 정치다.
1: 예, 아무래도 네. 나라의 대통령한테 이재명이 뭡니까? 재명이. 저희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 전까지는 꼭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0: 네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이건 그냥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참 이걸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성 뭐 구강성 지자들한테 저기 뭘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아닌 것 같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이렇게 당내에서는 징계 정치하고 밖에서는 장애 정치하고 막 이러는데 당 안에 이제 본인이 이제 고립무원 상태로 있다 보니까 리더십도 상실되고 그러니까 돌파구를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사실 이게 그 원내에서 제1 야당 아닙니까? 사실 그 장애 투쟁은 아주 극히 소수 정당이나 원외 정당들이 투쟁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네. 당대표가 저렇게 나가서 무슨 책임 정치인 안 하고 그 음모론 같은 데 이렇게 의존하는 모습 저게 정말 정상적입니까? 저건 정말 그냥 뭐 국민의힘 야당이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0: 저번에 나경원 의원 인터뷰를 해봤는데 왜 자꾸 혼자 나가시냐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다른 의원분들도 동참하게 하지 왜 그렇게 자꾸 혼자 당대표가 독자 행동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독자적으로 지방에 가신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물론 최고위원도 옆에 이제 같이 계시긴 하지만.
2: 네, 그렇죠. 네. 보통 김민수 최고랑은 늘 함께 하시고 네. 몇몇 분들이랑 있는데 이번에 부산에 집회에 가셨는데 부산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들조차도 많이 동참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장애에 나가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적어도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께서도 나가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네. 도돌이표처럼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뭐 밖으로 나온다 뭐 이런 논평을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매우 동의되는 분석이고요.
0: 아, 동의되는 분석입니다.
3: 지금 제일 네. 야당의 대표 행보는 아닌 것 같아요. 유튜버 행보라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당우사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국민의힘을 굉장히 정말 그 존재가 어렵게 만들고 대한 세력으로서의 그 위상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쪼그라들게 만들면서 본인을 향한 아주 어떻게 보면 소수인 강성 지지층을 보면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공당인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든다?
0: 네.
3: 이건 사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그냥 좌시할 수 있는 사안임을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N6T님께서 이분은 또 장동혁 대표 원맨쇼 타임인가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아닙니다. 여기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의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당내 복당이 좀 점점 험난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장동혁 대표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뭐 지금 뭐 공개적으로 좀 감정이 좀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 복당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안철수 의원은 갑자기 한동훈 의원 복당에 반대하는 겁니까? 김수 의원님.
4: 거의 다 이 기자회견이 너무 좀 뜬금없어가지고 이거 네. 왜
0: 화가 나셨더라고요.
4: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0: 네, 많이 나셨더라고요.
4: 그래서 이제
0: 네.
4: 그 본인의 이제 법원 증언을 소위 말해서 이제 친한계 중심의 주변에 이제 스피커들이 비난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건가 아니면 지금 이걸 시작으로 한동훈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권 경쟁을 시작하신 건가 뭐 저희가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0: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은 좀 많이 뜬금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정당으로서 선거에는 이기려면 한동훈 의원은 이제 우리 당 의원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얻어서 언젠가는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복당을 하는 걸로 알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 그 지점인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0: 아니 근데 한동훈 의원은 좀 이게 포용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4: 노력은
0: 뭐,
4: 했는데 아직 네. 많이 부족하죠.
0: 친윤계 분들도 많이 만났었고 네. 뭐 이런 무슨 세미나 같은 것도 참석도 네. 하시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두 분이 굉장히 격렬하게 묻고 기분이 안 좋.

0: 의원이 많이 상한 듯한 느낌? 이러면 복당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뭐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도 대표도
0: 그렇죠. 각을 세우고 있죠.
1: 예,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 중도 표방하는 의원들도 반대하고 당권파도 반대하니까 복당이 뭐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아니 그 저기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사실대로 증언한 건데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니까 화가 안 납니까?
0: 네네네.
1: 그리고 실제로 그 저기 한동훈 대표가 저기 당사로 오라고 문자 보낸 거 맞대며요. 그 원내대표가 작성한 뭐 서류에 기반해 가지고 이렇게 뭐 증언을 했다는데 그걸 공격하고 조롱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화가 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의 스타일이기도 한데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잘 되면 다 자기가 한 거고 안 되면 다 남이 탓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뭐 대표 주자라고 본인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엄 해제 표결도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같이 한 거잖아요. 그때 그 안철수 의원 혼자 앉아 계시고 그랬거든요. 계속 그때 탄핵 그 찬성할 때도
0: 기억납니다. 예.
1: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을 같이 우리 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할 텐데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보수의 층에 있는 층까지 이렇게 등을 돌렸으니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당권파를 지지하는 그 강성 당원들 입장에서 여전히 한동훈은 배신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귀해 보십시오. 지금 한동훈은 사실 윤석열의 아바타였잖아요. 윤석열이 장관시켜주고 비대위원장을 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계엄 일으키면서 딱 돌변을 한 건데 그때도 뭐 계엄 일으킨 다음 날 총리 공관실에서 계엄이랑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회의했다는 것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며칠 지난 12월 8일 한덕수 저 총리하고 당시에 총리하고 공동 정부 기자회견까지 했었잖아요.
0: 네네.
1: 그렇게 하다 갑자기 또 탄핵에 찬성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뭐가 한동훈 의원의 진심이고 정체인지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본인이 정말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고 대권에 나갈 그런 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신뢰를 쌓아야지.
0: 이 분위기가 한동훈 참다 공격을 시작하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명이 원래 조선제일곰이셨잖아요. 그러니까
2: 검사 시절에는 먹혔는데요.
0: 그렇죠.
2: 그 의원이나 정치는 머리로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사람의 수로 하는 건데요. 사람의 수라는 거는 진짜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0: 쉽지 않죠.
2: 네, 그래서 네. 그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존의 그 조선제일곰 스타일을 가끔 자주 보여주시네요.
0: 그러면 이제 김승희 의원님이나 강전의 변호사님 네. 생각에는 그래도 한동훈 의원은 조금은 이제 좀 더 많이 좀 누그러뜨리고 이런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은 좀 안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2: 최소한 우리 당 의원님들 대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0: 아, 국민의힘 의원 대상으로
2: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 한동훈 의원을 좋아하는 주변 스피커들 의원들 아닌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0: 네네.
2: 그분들이 좀 공격을 조금 심하게 하신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저도 비슷한 예. 생각.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기자회견 통해서 이제 본인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증언했었던 내용들이 나온 이후에 한동훈 의원의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좀 좌표찍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DM이나 뭐 댓글이나 제 개인 SNS에 와서 저는 SNS에 그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쓰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정말 쌍시옷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심한 말씀들을 많이 보내세요.
0: 네네.
3: 저처럼 그냥 일개평론을 하는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급의 이런 스피커한테는 훨씬 심한 공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한계 스피커들이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조금 과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지자들의 행동이 그것을 공격을 받았을 때 좀 억울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한동훈 개인에 대한 반감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거는 근데 한동훈 의원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지지자분들께 그런 걸 자제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다 생각합니다.
0: 아무래도 좀 한동훈 의원이 팬덤 정치가 좀 있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한번 공격이 들어오면 네. 많이들 가셔서 예, 상대방을 네, 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그때 화가 많이 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는 좀 대립각을 세우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그렇게 말씀을 하고 네.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욱 대표의 장외 정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원내에서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둘러싸고 병적기록부 공개를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의 군무 이탈 의혹과 해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장인미 대변인님 네. 이거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공개하면 되잖아요 사실.
4: 그런데 왜 네. 고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네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이 직위가 있는데 그걸 뭐 고치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일단 있고요.
0: 네네.
4: 그리고 이게 지금 청문회 전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장관으로 입각했을 때 청문회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왜 재점화되냐. 이건 언론의 진단인데 삼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조직적인 어떤 반대에 저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삼사관 통합에 무슨 문제가 있고 지금 정부 논리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전공법을 택하는 대신 메신저를 공격하는 인상을 준다? 저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행정착오다 뭐다 해서 바로잡거나 이거는 논외로 하고 뭐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대안이 있거나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어쨌든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 강전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3: 지금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청원 사이트에 탄핵 청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30만이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방과 관련해서 안규백 장관이 처음에 임명이 될 때도 그때도 사실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정부에서 보이고 있는 국방 정책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특히 2030 청년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며칠 전에 실종 해군 병사 이제 사망한 그 시점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테르시시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난 정권 때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하게 지금 또 뭐 병사가 사망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다르게 이 정부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준다. 이것이 어떠한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의 기준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말로 서류를 하나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국방부에서는 알 수 없는 해명들을 하는데 이게 나오면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0: 네.
3: 국민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서류를 먼저 보여주고 이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습니다라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데 국민들은 대화를 할 그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김현종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문제가 되는 부분 좀 가려서 병적 측면에서 그 부분만
3: 하면,
0: 네,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공개되는 게 좀 많이 부담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아니, 문제가 없는데 자꾸 왜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1: 일단은 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탈영 같은 거 없었고 구금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 행정적 오류였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그 당시 국방위에 그 청문회 참석했던 우리 그 모 의원한테 직접 확인해봤는데 그분이 그 봤다더라고요. 보여주셨대요. 그 저기
0: 병적 증명서를.
1: 예, 예. 근데 이제 그 탈영은 명확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닌데 이제 뭐 이제 다른 이제 사유가 좀 있는데 사연이 있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어서
0: 네.
1: 그때 그냥 그 사견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공개 그때 해버렸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도 하시던데.
2: 저희가 들은 내용은 좀 다른데.
1: 근데 지금 예?
2: 저희가 들은 내용은 좀 다른데. 그럼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만 보여드렸나?
1: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2: 제가
1: 친한
2: 몇 차례 이제 진짜 상임위원장 위원장님과 뭐 간사 몇 명한테만 보여달라 했는데도 안 보여줬다고
1: 그 야당의 공세가 심하니까 네. 이제 친한 의원 직접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탈영한 건 진짜 아니고 근데 이제 그 탈영을 해서 영창에 갔다 이 얘기가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명확히 아니다라는 것은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그 저기 오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사견도 얘기를 하시던데 예,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게 다른 또 그걸 또 했을 때 또 다른 논란거리로 또 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 이제 저기 그 행정적 오류였다라고 지금.

0: 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장관 재직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정정 청구하는 거 맞지 않아서 임기 끝나면 바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1: 좀 임기 끝나면 하시겠다.
0: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제
1: 저희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2: 네, 예. 그럼 제가 해야
1: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영수님,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3: 제가 확신을 예. 가졌던 건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님의 기자 회견을 듣고 저는 확신을 가졌고요.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해군 출신이셨고요. 군의 방산 비리를 하다가 진짜 군인을 그만두신 분인데 이분이 대놓고 나는 탈영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모욕한다라고 생각 명예훼손을 한다 그럼 나를 고발해라. 보고 그럼 나는 거기에 맞설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아, 진짜 2030 세대들의 분노를 잠재우시려면 지금 민주당이 2030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하셔야 될 거라고
1: 맞아요.
3: 봅니다.
1: 군대 훈제는 네. 우리나라에서 빨리 해소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더 커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3: 정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정치 인해 나오셨고요. 장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 의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정치가 앞으로 가려면 새로운 길을 보여줘야 하는데 요즘 자꾸 좀 지난 발자국만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는 검증할 수 있어도 미래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잖아요. 이제 유권자들이 보고 싶은 건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누가 이 복잡한 문제를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닐까요?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한국 골프가 미국 무대 남녀 동반 우승에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유해라는 LPGA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김주영은 PGA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단독 선두로 시작한 4라운드에서

도전한 유에라는 캐나다의 헨더슨과 연장전까지 치는 끝에 우승을 확정했고 김주영은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호주 교포 이민우를 두 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라운드를 선두에 한타 뒤진 공동 4위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몰아치는 집중력을 선보이며 역전 우승에 감격을 누렸습니다. 프리야구 키움의 하영민이 비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구단과 8년 총액 80억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키움은 하영민과 오는 2034년까지 연봉과 옵션 포함 총액 80억 원으로 구단 사상 BFA 단연 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이 2030년 월드컵부터 본선 출전국을 기존 48개 나라에서 64개 나라로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한 스위스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월드컵은 유럽과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회가 끝나면 확실히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무대에 도전 중인 샌안토니오의 이현중이 밀워키와의 서머리그 경기에서 14분가량 뛰며 개인 최다인 1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현중은 12득점에 3리바운드, 1어시스트를 올렸고 스틸 1개와 블록슛 1개를 곁들이며 수비에서도 팀에 기여했지만 석점슛은 5개 시도에 모두 성공시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이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나란히 무안타로 마무리했습니다. 올스타 휴식기를 거쳐 이정우는 18일 시애틀 메리너스, 송성문은 같은 날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상대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가 2026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이뤘습니다. 신네르는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렉산더 치베레프를 3시간 46분 만에 3대1로 이기며 대회 2연패와 함께 메이저 대회 통산 우승 횟수를 5회로 늘렸습니다.

0: Spot, spot.속속 바뀌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효경 기자,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 프로야구가 전반기를 마치고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오늘은 전반기를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죠. 일단 두 분께 전반기 총평부터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좀 구태의연하지만 정말 좀 뜨거웠던 전반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치열한 순위 경쟁은 기본이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2강 체제가 구축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 일정을 짠 정말 KBO 쪽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어쩜 이렇게 드라마틱한지 전반기 마지막 경기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봐야 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층 좀 발전한 선수들의 활약을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일단 두산의 최민석 선수 정말 2년차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활약을 펼쳤는데요. 다승 공동 1위, 평균자책점 1위로 전반기를 마감을 했습니다. 끝까지 기아 올러 선수와 경쟁을 했는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대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이적생 KT 최원준 선수도 눈길을 끌었는데 타율 1위, 출루율 1위 정말 최고의 리드오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0: 네. 김혜경 기자는 전반기 총평 어떠세요?
2: 프로야구 야호! 그 최소 경기 관중 기록을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가 이제 잠실구장을 쓰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록을 이제 앞으로 한 4, 5년간은 깨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 추세면 1,300만 최초 돌파도 가능할 것 같다. 정말 야구팬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사실 작년에도 뭐 역대급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미 거의 야구장을 꽉꽉 채워가면서 만들었던 기록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그 정도까지 넘어서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보란 듯이 정말 너무 넘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월드컵이라는 또 메가 이벤트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야구 현장에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역대 최다 관중으로 전반기를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봐도 정말 놀라운 흐름인데 전반기 경기의 절반 이상이 매진이 됐어요. 여기에 100만 관중 돌파를 시작으로 700만 명에 이르기까지 다 최소 경기 신기록을 작성을 했거든요. 팀별로 보면은 LG, 한화, 삼성 등이 이미 30경기 이상을 매진시켰고요. 이들은 홈구장 좌석 점유율이 98%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 경기 홈구장이 가득 들어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라면은 산술적으로는 1296만 정도를 네. 예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후반기 순위 싸움이 더 치열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관중 몰이가 더 좀 거세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앞서 이혜진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이 일정표를 누가 짠 건지 전반기 올스타전 마지막 경기에서 전반기 1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2: 네. 삼성과 LG가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치렀는데요. 1선발 대결이 또 공교롭게 벌어졌어요. 첫 경기부터. 이 경기에서는 후라도가 호투를 한 삼성이 9-2 승리를 거두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임찬규가 활약한 LG가 8-2로 이겨서 다시 선두를 되찾았는데요. 마지막 경기 삼성이 6-5 한 점차 승리를 거두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으로서는 김영웅 선수 올 시즌 부상 때문에 좀 결장이 많았는데 시즌 첫 홈런이 정말 중요할 때 터졌고요. LG로서는 9회 마지막 천성호의 병살타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삼성은 이로써 마지막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네죠.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전반기를 1위로 마쳤고요. 박지만 감독과 선수들의 표정 올스타전 때도 보니까 굉장히 밝더라고요. LG도 아쉽게 2위를 하긴 했지만 올해 부상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걸 좀 두터운 뎁스로 이겨낸 건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고요. 주장 박혜민 선수도 뭐 지난해는 우리가 5.5경기 뒤진 2위였다. 올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승차 없는 1, 2위로 전반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후반기에도 이 선두 경쟁 아마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야구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전체 순위를 정리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2: 네, 삼성 LG가 이제 예상대로 좀 1, 2위를 차지했고 초반에 3강을 달렸던 KT의 경우에는 3.5경기 차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약간은 힘에 붙인 느낌도 있었는데 막판 3연승으로 반등의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기아가 4위에 오른 가운데 두산이 한 경기 반차 5위로 추격 중이고요. 6위 한화, 7위 NC, 8위 롯데까지 이 6경기 반차에 이 팀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판까지 순위 다툼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9위 SSG와 10위 키움의 경우에는 사실상 좀 가을 야구 경쟁 구도에서는 멀어진 상황입니다.
0: 네. 어떻습니까? 순위표를 쫙 보면은 두 분이 시즌 전에 예측했던 그대로인가요? 아니면은 예측을 벗어난 부분이 있나요?
1: 일단 최상위권을 보자면은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이 2강 체제를 예측을 했습니다. 우승 후보로 가장 많이 언급됐던 팀이 삼성 그리고 LG였는데 저 역시 비슷하게 봤거든요.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순위표를 봤을 때 이 SSG 하락 곡선이 좀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실 시즌 초반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월 30일 기준 2위였고요. 또 5월 초반만 하더라도 3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부터 좀 기나긴 13연패에 빠지면서 순위가 급 하락을 했는데요. 가까스로 연패에서 탈출을 하는 듯했지만 전반기 막판에 다시 9연패에 빠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기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21개 굉장히 좀 멀어졌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순위표를 쭉 보면은 8위에 있는 롯데. 최근에 상승세가 꽤 도드라졌었거든요. 그런데도 8위고 그리고 그런데도 7위 NC와 두 경기 차예요.
2: 네.
1: 그만큼 좀 초반 페이스가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4월이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월간 승률이 3월 1위에 불과했습니다. 또 최하위로 떨어졌던 6월 14일을 보면요. 롯데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10 안쪽으로는 유지를 해줘야 가을 야구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 막판에 이제 바짝 속도를 올리면서 현재 마이너스 7까지 올렸습니다. 이 상승세를 후반기에도 계속 이어가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예상 밖의 행보를 보인 팀은 어디라고 보세요?
1: 저는 일단 앞서 얘기했었던 SSG. 예. 그리고 좀 좋은 의미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기아의 약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시즌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아를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시즌 분위기가 좀 마냥 좋다 하긴 좀 어려웠습니다. 막판에 이제 불펜 쪽에 좀 보강을 꾀했지만 뭐 박찬호 선수랄지 최영우 선수랄지 내부 FA들이 전력에서 좀 여럿 이탈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술렁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 는데요. 역시 좀 슈퍼스타가 살아나면 팀 전체가 활기를 띠는구나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김도영 선수가 전반기 오스틴 선수와 나란히 홈런 부분 1위에 오르면서 좀 한껏 기세를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팀 홈런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전반기 101개를 때려냈는데 이게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세 자리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운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일단 올러 선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즌 초반 뒷문이 흔들릴 때 좀 빠르게 마무리를 교체했던 것도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0: 김유경 기자는 어디가 가장 의외였어요?
2: 저는 한화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외국인 선수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롯데와 하나가 외국인 좀 투수들을 잘 뽑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두 팀 다 조금 아쉬웠고 특히 하나의 경우에는 왕인청 선수가 너무 잘해줘서 5인 선발 로테이션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선수들이 약간 재구 문제들을 조금 보였잖아요. 다만 이제 후 전반기 막판에 조금 또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가 아직까지 가을 야구 경쟁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뭐 외국인 선수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를 가장 잘 뽑은 구단 물론 아직 전반기고 후반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디라고 보세요?
2: 제가 안 그래도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스태트즈에서 WA의 합계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를 제외하고 외국인 선수를 찾아봤는데 1위가 KT였습니다. 8.79승을 4명의 선수가 합작을 했고요. 다음이 한화 8.65로 2위였고 삼성이 7.88로 3위였습니다. 그리고 8.92가 4.95의 NC, 3.34의 키움, 1.41의 SSG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외인이 잘하는 팀은 그래도 중위권은 지킬 수 있는데 네. 외국인이 못하면 하위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좀 현상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올해 처음에 계약했던 30명 중에 7명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코트를 제외하면 외인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팀은 롯데밖에 없었어요. 오. 그만큼 올 시즌 좀 대부분의 팀들이 외국인 선수로 고생을 했고 뭐 NC에서 방출된 뒤 키움에 입단한 맷 데이비슨 같은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만큼 대체 외국인을 데려오는 것도 정말 힘들었다.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자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아시아코트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 아시아코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거예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구단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10명 중에 투수 2명, 타자 1명 이렇게 3명이 짐을 쌌습니다. 일단 성공적인 사례를 얘기하자면 LG의 웰스 선수, 하나의 왕앤청 선수 뭐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선발진 한 축을 잘 메워준 덕분에 두 팀 모두 사실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좀 효과 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LG의 경우 기존 선발 자원이 치리누스 선수가 좀 부진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웰스 선수가 잘 버텨준 덕분에 새롭게 오는 이 리오스 선수를 불펜으로 또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왕앤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막부터 전반기 마지막까지 단 한 차례도 말소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지켜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팀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 기아는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아시아쿼터로 내야수를 영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실패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투수죠. 시라카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롯데 큐야마 선수 역시 좀 두드러지는 활약을 펼치지 못한 채 방출이 됐는데요. 일본 독립리그까지 정말 샅샅이 뒤져서 이이무라 선수를 영입했는데 새로운 필승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두산도 타무라 선수 대신에 카타다 선수를 영입한 상태입니다.
0: 네. 뭐 또 외국인 선수들만큼이나 이번에 또 이적 시장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카드들도 많이 이동을 했고요. 전반기 이적생들의 성적표는 어땠나요?
2: 결론부터 말하면 잘 샀다. 올해 FA로 이적한 선수가 총 7명이었는데요. 강백호 선수 데뷔 후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만 벌써 23개의 홈런을 쳤고요. 홈런 더비도 우승했잖아요. 한화의 좀 공격력을 크게 끌어올려줬고요. 또 강백호 선수를 놓친 KT의 경우에는 최원준, 김현수, 한승택을 샀는데 이 세 선수가 모두 잘했어요. 특히 최원준 선수가 이제 그동안 잠재력에 비해서 좀 경기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올 시즌에 정말 최고의 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김현수 선수도 뭐 라커룸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면서 여전한 타격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한스탱 선수도 장성우 선수의 백업 포수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FA 선수들은 다들 잘하고 있는데 조금 옵트아웃으로 사실상 FA처럼 이동했던 두 명의 선수가 있었잖아요. 김재환 선수와 홍건희 선수가 있었는데 김재환 선수는 조금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고 네. 홍건희 선수는 부상 때문에 세 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0: 공교롭게도 또 그렇게 됐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야구 팬들의 귀를 술렁술렁이게 만들었을까요?
1: 굵직한 기록들도 대거 예. 쓰였거든요. 일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4일 대전 두산전에서 한미통산 20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게 이제 KBO 리그와 메이저리그를 오가면서 쌓은 승수였는데 한국인 투수 최초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굵직한 이정표 계속 또 쓰일 예정인데 현재 한미통산 2499개의 탈삼진을 기록 중이거든요. 후반기 한 개만 더하면 2500 탈삼진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SSG 최정 선수의 발걸음도 여전한데 전반기 19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21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이라는 정말 경이적인 발자취를 남겼고요. 홈런 한 개만 더하면 11시즌 연속 20홈런 고지까지 밟게 됩니다.
0: 대단하네요, 진짜. 예. 약간 한 몇 년 전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2: 이게 야구라는 게 결국 체력도 중요하지만 예. 기술과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올 시즌 베테랑들이 보여준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KBO 리그는 올스타전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올해는 올스타전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중앙일보의 김효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올스타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 올해도 매진이었습니다.
2: 네, 5년 연속 매진 기록이 이어진 가운데 정말 덥고 습한 날씨였거든요. 근데 팬들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집에 돌아가시지 않고 그 종합운동장역 앞에서 10개 구단 응원가를 서로 같이 부르면서 뒤풀이를 즐기시더라고요.
1: 네.
2: 금요일에는 퓨처스 올스타전과 홈런 더비가 열렸고요. 퓨처스 경기에서는 남부리그가 승리를 거뒀고 삼성 함수호 선수가 홈런을 치면서 MVP를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LG와 두산을 안방으로 쓴 레전드죠. 박철순, 김용수 이 두 투수가 시구자로 나섰고요. 또 현역 때 두 사람의 공을 받았던 김경문, 김동수 감독이 10호를 했습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또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야구계 인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뭐 김응용, 김재박, 김동주 좀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마지막 올스타전 모두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올해도 역시 정말 많은 행사 있었더라고요.
2: 네, 뭐 블랙힐스 에어쇼도 있었고요. 워터 페스티벌, 팬사인회, 그리고 잠실구장 흙을 담아서 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또 가수 우지의 클리닝 타임 공연까지 정말 쉴 새 없이 팬들에게 많은 추억을 쌓아준 것 같습니다.
1: 네. 또 그리고 언제부터 이랬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선수들이 퍼포먼스에 진심이에요.
2: 네, 이제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올스타전은 팬 서비스이니까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장을 준비했는데요. 퍼포먼스 하면 생각나는 선수죠. 롯데 황성비 선수. 2년 만에 또다시 퍼포먼스 상을 받았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날뛰는 개처럼 네. 분장을 하고 이 등장음악이 또 Who Let the Dogs Out이잖아요.
1: 네.
2: 그 노래에 맞춰서 정말 그라운드를 날뛰었는데요. 이 김태훈 감독이 또 애견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목줄을 잡고 등장을 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 최근에 화제인 이 걸그룹 리센드 멤버 미나미 씨의 갸루 퍼포먼스도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했고요. 팬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선수들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홈런 더비부터 전날 열렸잖아요. 그것부터 재밌었어요.
3: 정말 시원하면서도 또 예. 짜릿한 대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하나 강백호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뿐만 아니라 비거리에서도 145m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우승 상금 1,000만 원을 비롯해서 각종 부상들을 정말 싹쓸이 했습니다. 이 배팅볼을 던져준 기아 한준수 선수에게는 헤드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예선에서부터 7개를 때려내면서 사실 심상 않은 그런 기운을 보였는데요. SSG 오태곤 하나 허인서 선수와 동률이었지만 이 비거리 때문에 오태곤 선수와 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결승은 7아웃 그리고 이제 1분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과정이 굉장히 극적입니다. 우선 먼저 등장한 오태곤 선수가 7개로 기록을 했거든요. 다음 강백호 선수가 6개에 멈춰있다가 딱 마지막 스윙으로 극적인 네 버저비터를 터뜨렸습니다. 결국 서든데스까지 이어졌는데 30초 동안 오태곤 선수가 좀 부담감인지 하나로 넘기지 못한 반면 강백호 선수는 시원한 한 방과 함께

0: 가을약으로 하는 것처럼 집중했다, 정말 짜릿했다 이렇게 소감을 전하면서 사실 비거리상을 노리고 왔는데 장외 홈런을 못한 게 내심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이번 올스타전이 이제 잠실구장에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MVP에 대한 관심도 컸을 텐데 MVP의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2: 네, 하나 선수들의 집안 싸움이었습니다. 하나가 소속된 나눔 올스타가 10대2 대승을 거뒀는데요. 허인서와 문현빈 선수가 나란히 5타수 4안타 1타점을 올렸습니다. 근데 허인수 선수가 먼저 4안타를 쳤고 문현빈 선수는 다섯 번째 타석에서 3루타를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투표를 한 투표인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3-10 3표 차이로 허인서 선수가 MVP를 수상을 했어요. 문현빈 선수의 경우에는 3루타를 치면서 약간 본인이 수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조금 실망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같은 팀 선수였고 또 우수 타자상을 받았습니다.
1: 네.
2: 허인서 선수는 이제 상금 2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마침 이날이 만 23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올스타전 또 이모저모 뭐 어떤 이야기들이 남겼나요?
2: 네, 최영우 선수가 이제 42세 6개월로 올스타전에 초청을 돼서 최고령 출전 기록을 세웠는데요. 아무래도 베테랑 선수다 보니까 한 타석만 서고 네.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코치의 아들 박준현 선수가 예전에 올스타전 때 이제 아빠 손을 잡고 최영우 삼촌에게 안긴 장면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10년 넘어서 재현을 했고요. 이번에 울산인 웨이즈가 퓨처스 올스타전에 4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특별 유니폼까지 만들었고요. 특히 외국인 선수가 이제 퓨처스 올스타전에 처음으로 나섰는데 이 나가 타이세이 선수가 우수 투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프로야구는 올스타전을 마치고 잠시 동안의 휴식기를 가진 후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16일 날 후반기 일정에 돌입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구단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0: 일단 뭐 훈련도 임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일단 좀 정리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선수단 방향이 사실 전반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좀 완벽하게 좀 어느 정도 좀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례로 SSG 같은 경우에는 4명의 기존 선수를 방출하고 육선 선수 3명을 영입했고요. 롯데도 네, 3명의 선수를 방출했고 키움도 역시나 재정비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훈련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바로 훈련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이 방출된 선수들 중에서는 그 사이에 또 새 구단을 찾은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0: 네. SSG 출신이었던 하재훈 선수는 이후 울산 웨일즈와 계약을 하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하재훈 선수 하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이잖아요. 타자에서 투수로 또 투수에서 타자로 이동하는 등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미국, 일본 리그 등 다양한 또 경험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하재훈 선수는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SSG와 이번한 거포 기대주죠. 이정범 선수도 곧바로 새 팀을 찾았거든요. KT의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정범 선수는 올 시즌 1군에는 6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퓨처스에서는 32경기에서 3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좋은 감각을 어필하고 있었던 만큼 KT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키움에도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단신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영민 선수와 BFA 단연 계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2: 네, 6년 총액 80억 원 규모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규모인데 네. 지난해 송성문 선수와 맺었던 BFA 단연 계약과 같은 규모입니다. 하영민 선수가 2027 시즌이 끝나면 원래 FA 자격을 획득하거든요. 네, 내년 시즌에 이미 FA 시장에 나가기 전에 좀 미리 합의를 했고 올 시즌 좀 개막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협상을 진행했고 7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영민 선수는 원클럽 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움 히어로즈도 좀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좀 투수진의 리더로서 하영민 선수를 대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 후반기를 앞두고 외국인 선수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2: 네, 오러클린 선수 두 번의 계약 연장을 했는데 결국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17경기 5승 5패 평균 자책점 4.86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이었는데요. 삼성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32승을 거둔 크리스 패덱을 영입했습니다. 김하성 선수와 함께 샌디에고에서 선발진으로 활약했던 선수이고요. 평균 150km 빠른 공을 던지는데 지난해 롯데가 벨라스케스를 영입했던 것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의 경우에는 좀 그게 안 좋은 결과로 나왔는데 과연 삼성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후반기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조편성이 오늘 발표가 됐어요.
2: 네, 우리는 대만과 비조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아시안

0: 게임은 총 8개국이 출전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프로리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로 사회인 야구,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요. 대만은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해외파, 실업, 프로까지 총 망라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근데 대만과 첫 경기에서 맞붙는 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첫 경기에 등판했던 선수가 나중에 슈퍼라운드나 결승에서 다시 등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진 순서는 나쁘지 않고요. 뭐 홍콩과 태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한 조 아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결국 대만과 다시 만나서 싸울 때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중요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요일이면 다시 돌아올 뜨거운 프로야구 4연전으로 치러지더라고요. 어떤 경기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나요?
2: 맞습니다. 16일 프로야구가 재개되는데 시즌 개막전과 똑같은 대진입니다. 단 이번에는 2연전이 아닌 4연전으로 이뤄집니다. 잠실에서 KT와 LG가, 또 인천에서 기아와 SSG가, 대전에서 키움과 한화가, 대구에서 롯데와 삼성이, 또 창원에서는 두산과 NC가 맞붙습니다. 참고로 앞선 개막 2연전에서는 KT, SSG, 하나, 롯데는 연승을 달렸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일지 팬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효균 기자,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죠.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그중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곳에 따라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경상도와 강원 동해안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또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이 서울 26도, 세종과 부산 25도 등으로 밤사이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강릉 34도, 대구 35도, 포항 37도 등으로 비가 늦게 시작되는 동쪽 지역은 내일도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역대 처음으로 중대 경보까지 나왔던 폭염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숨막히는 찜통 더위가 전국을 붉게 달궜습니다.
1: 재난에 버금가는 폭염에 얼음과 물도 힘을 쓰지 못했고 해수욕장마저 발길이 끊겼습니다. 첫 소식 김정현 기자입니다.
2: 부채질로도 선풍기로도 뜨거운 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야외에서 더위를 견뎌야 하는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고난입니다. 해산물이 상할까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은 얼음을 수시로 쏟아붓습니다.
3: 더운 날에는 얼음 감당이 안 돼.
4: 그러니까.
3: 금방 녹아버리니까.
2: 찜통 더위에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고 문어도 생기를 잃은 채 축 처졌습니다.
5: 38도까지 올라가요. 지금은 38도, 37도잖아요. 사람 미치지. 야들도 사람도 더워서 가는데.
2: 아스팔트 열기가 달아오른 도심 도로에는 살수차가 등장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지나가기 무섭게 아스팔트가 말라버립니다. 숨막히는 더위는 피서객들의 발길도 돌려세웠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았지만 타는 듯한 더위에 해수욕장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드넓은 백사장에 눈에 띄는 건 고작 20여 명. 이들도 따가운 뙤약볕에 지쳐갑니다.
6: 아유 힘들어요. 그리고 물에 아예 뭐 엄두도 안 나요. 저 뜨거워가지고 발 디겠더라고요.
2: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진 대구 경북 지역. 기상청은 내일도 불볕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0: 네, 농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엔 열기가 극심하고 농산일을 하다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한낮에 축사한 찜통 더위를 견디지 못한 소들이 바닥에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8: 잘못되면 이제 폐사까지도 오는 경향이 있는데 농가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고.
7: 밀폐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해야 하는 농민들도 폭염을 온몸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9: 저는 지금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내부 온도로 측정해보니 70도에 육박합니다.
7: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이른 새벽 작업을 시작했지만 오전부터 기온이 빠르게 올라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10: 한낮에는 조금 너무 힘들어서 잘못하면 쓰러질 것만 같아요. 한낮에는 좀 피하고 오전, 오후로 주로 일을 하고.
7: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충남 천안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하던 80대가 숨졌습니다. 그제 충북 영동에서도 텃밭을 가꾸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여름 강력한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한낮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0: 달아오른 열기는 밤이 돼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를 겪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수영장으로 갑니다. 자, 최현미 기상캐스터, 지금 밤인데도 기온이 30도가 넘는다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강바람이 불긴 하지만 조금만 서 있어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로 해가 진 뒤에도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날씨가 습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6도로 사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이곳 한강수영장에는 아직도 많은 시민이 물놀이를 하며 밤더위를 식히고 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0: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세엄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1: 어른들은 땡볕을 피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아이들은 물총을 쏘고 물장구를 치면서 뜨거운 열기를 견뎌냅니다.
2: 엄청 뜨거워서 익어버릴 것 같아요. 고기가 웰던이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대구 시남동이 37.7도까지 올라가는 등 사흘째 사람 체온을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보통의 비구름이 아닌 태풍이 남긴 강한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중심풍속 초속 30m 이상의 세력으로 중국에 상륙한 9호 태풍 바비는 오늘 오후 3시쯤 태풍의 세력을 잃고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증기를 품은 채 한반도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태풍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거센 바람과 폭우를 뿌리는 비구름의 세력을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는 최대 10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를 예보했습니다. 하천물이 급속히 불어나고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바람도 거세게 몰아쳐 허술한 간판 등이 날아가고 나뭇가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은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까지입니다. 내일은 일찍 귀가해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야 안전합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0: 지난주에 이미 장맛비 피해가 난 대전과 충남 지역은 아직 복구 작업을 하는 중에 다시 큰 비를 맞게 됐습니다. 긴장 속에 대비하고 있는 현장을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지난 폭우로 10m 높이의 콘크리트 축대가 무너진 농장입니다. 굴삭기로 경사면을 다지고 모래 자루를 쌓는 응급 복구가 한창입니다. 임시 조치마저도 끝내려면 일주일은 더 걸리는데 당장 내일부터 최고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4: 무너졌던 그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미 물먹었던 그 흙이 그대로 쓸릴 거란 말입니다.
3: 하천도 위태롭긴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져 나간 제방자리를 임시방편인 모래자루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다시 폭우가 쏟아져 하천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빨라지면 모래자루들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5: 강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꽉 차였다 빠질 때 저렇게 다 떠내려가요.
3: 지자체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6: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붕괴 우려가 있는 경사면에 방수포를 쳐두고 그 아래를 지나는 보행로의 통행도 차단했습니다.
3: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적은 비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7: 물이 모이는 지역 혹은 급경사인 지역은 더더욱 초사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니
8: 서정의 국립공대대학교 폭염
3: 속 또다시 찾아온 비 소식까지 미처 복구를 마치지 못한 수해 현장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0: 중국에 상륙한 태풍 바비는 내륙을 관통해 북상하면서 동북 지방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남부 지방은 이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전합니다.
9: 칭다오시 해안가에 집채만한 파도가 도로를 덮칩니다. 태풍 상륙 지점에서 약 900km 떨어져 있지만 위력은 그대로입니다. 태풍 바비는 중국 내륙을 따라 북상하면서 허베이와 랴오닝 등 동북부 지방에 시간당 7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선양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차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급류에 휘말려 차량 여러 대가 둥둥 떠내려갈 정도입니다.
10: 세상에 하나 둘 셋 이러면 경찰도 소방도 방법이 없어 중국에 올라온 SNS 영상입니다.
9: 걷는 걸 포기한 채 아예 헤엄을 치는 시민들. 주택 창문 밖으로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침수를 막아보려 애쓰지만 역시 역부족입니다.
10: 바깥에 물 좀 보세요. 다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활활 쏟아져요.
9: 17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주요 관광지와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앞서 태풍 바비가 상륙했던 저장성에서는 산사태로 도로 곳곳이 끊기면서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엔 앞으로 일주일간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달하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이상기후에 중국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0: 예정입니다.
1: 이상기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대응 판단과 조처의 토대가 되는 관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그대로 믿기엔 문제가 있는 관측 현장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어제, 재난으로 판단한 정부는 즉각 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지역에서 38도 이상 예상될 때 발표하는 폭염 중대경보. 판단 근거는 기온입니다. 실제 관측 환경은 어떨까? 수도권의 한 관측소. 땡볕이 내리쬐는 옥상 위에 관측기기가 놓여 있습니다. 좁은 바닥에선 열기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3: 태양빛 반사와 콘크리트로부터 발생하는 복사열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정확성과 신뢰성 있는 관측 데이터를 얻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2: 관측 환경 등급 가운데 가장 열악한 5등급 관측소입니다. 관측한 기온도 제한적으로 써야 하지만 이 지역 유일한 관측소에서 중대경보 판단에도 활용됩니다. 열기를 차단해줄 잔디 대신 매트를 깔아둔 곳도 있습니다. 또 다른 5등급 금사와 점동 지점은 관측 환경을 개선하자 폭염 때 40도를 넘나들던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환경 영향이 큰 관측 자료가 실제 기상청 특보 운영에 일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천과 용인 서북부의 관측소는 5등급 단 한 곳, 성남과 의정부에도 4, 5등급 관측소만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180여 개 관측소 중 절반 이상이 4, 5등급, 신뢰도 높은 1등급은 7개에 불과합니다.
4: 매년 등급이 낮은 관측시설 정보를 선제적으로
5: 박성찬 기상청 관측정책과장입니다.
4: 올해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통해
2: 폭염 중대경보는 국가재난대응의 기준이 된 만큼 신뢰도 높은 관측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6: 오늘 코스피가 9% 가까이 급락하며 결국 7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반도체 우량주들이 줄줄이 내려앉으며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반등을 시도하는 듯했지만 낙폭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669포인트, 9% 가까이 떨어지면서 6,806.93에 마감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9,000선을 넘어 만 포인트를 넘보던 코스피. 분위기가 급반전하며 두 달여 만에 7,000피마저 반납했습니다. 반도체 우량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0% 넘게 떨어져 25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 넘게 빠지면서 200만 닉스를 내줬는데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시가총액도 하루 새 1,300조 원으로 줄어 1조 달러 클럽에서 밀려났습니다.
8: 실적 전망치가 잘 안 나올 수 있다. 마진에 대한 컨센서스가 한 65조 됐는데 한 60조 될 것 같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들.
7: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우려와 함께 주말 사이 격화된 중동 상황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운 주식을 개인이 받아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9: 계속 팔아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사는 데가 사실 안 받쳐줘서 문제이거든. 그냥 외국인 파는 만큼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쳐올릴 수 있는 데는 아직은 없는 거고.
7: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하락해 8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6: 이처럼 특히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증시엔 성공적으로 대비했지만 국내에선 역대 최대 하락이라는 정반대 기록을 쓴 건데요. 그 원인이 뭔지 송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SK하이닉스 ADR은 환호 속에 미국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HBM 시장 1위 기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13% 올랐습니다. 반도체 수출 실적도 승승장구입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썼던 6월에 이어 7월 들어서도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선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온도차의 원인으로 우선 코스피 수급 불안이 꼽힙니다.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은 미국 증시에서 ADR을 매수하고 코스피 SK하이닉스 주식은 팔라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스닥 입성으로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내 한 증권사는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평균 전망치보다 밑돌 거란 전망을 냈습니다. 나아가 반도체 성장 둔화에 대한 경계심도 시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0: 엔비디아를 SK 하이닉스 독점한다고 하더라도 삼성 마이크론 제품을 어쩔 수 없이 물건이 없어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점유율을 혼자서 80, 90% 가져가는 그림은 이제 좀 어려워진다.
10: 다만 반도체 업황이나 AI 투자 전망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중론입니다.
11: 시장의 특성과 사람들의 선호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뭐 갭이 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갭이 그렇게 영원하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10: 한국은행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내년 이후까지 반도체 경기가 좋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6: 이 같은 급락장 속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도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 관련 상품들이 출시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며 우려는 더 커졌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12: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 지난달 3만 7천 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오늘 1만 2천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도 안 돼 67%가 깎여 내려간 겁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3: 주말 사이에 와르르도 빠져버렸으니까 절반이네요. 여기서 이제 못 움직이죠. 지금 절반인데 팔 수도 없는 거니까.
1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 15%대 급락하자 이 종목의 수익률을 두 배로 쫓는 ETF 상품들은 줄줄이 20%대, 30%대 내려앉았습니다. 상품 14개가 모두 출시 이후 최저가를 기록. 한때 16조 원을 넘었던 시가총액 합산은 9조 원대로 줄었습니다. 5월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우리 증시는 5차례나 멈춰섰습니다. 특히 하락장에선 추락의 가속 페달 역할을 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드러누워서라도 출시를 막았어야 했다고 토로한 금감원장에 이어 경제부총리, 청와대에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나섰습니다. 투자 진입 장벽을 높이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당국은 우선 금융권의 자정 장치를 마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4: ETF 운영 과정에서 LP의 증권사와 함께
5: 이찬진 금융감독 원장입니다.
14: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내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나섭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6: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 지출을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 이상 편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활용해 미래 대응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내년도 예상 국세 수입은 500조 원 이상.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당초 전망치 412조 원을 크게 웃돌 거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늘어날 세수를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내년도 국가재정 운용 기조를 밝혔습니다.
16: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 핵심은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최우선 지원합니다.
16: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15: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총 지출을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 728조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추가 세수에 5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까지 더해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17: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계속하되
5: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입니다.
17: 재정 구조는 리모델링하겠습니다.
15: 이렇게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까지 이어간 뒤 내후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안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관리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6: 네, 북중미 월드컵. 이제 세계 최강의 네 팀이 치열한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메시 대 케인, 음바페 대 야말까지 그야말로 꿈의 대진이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18: 아트서커 프랑스와 무적함 대 스페인,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까지 피파 랭킹 빅4가 만나는 꿈의 대진이 준결승에서 성사됐습니다. 자연스레 각 나라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에게 쏠리는 시선. 무엇보다 축구의 신 메시와 득점기계 케인의 화력 대결이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라운드를 밟는 매 순간, 매 공격 포인트가 월드컵의 새 역사인 메시. 마라도나도 이뤄내지 못한 아르헨티나의 2회 연속 우승에 득점왕까지

0: 준결승전이 될 것 같아요.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1: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잉글랜드 역시 결국 해리 케인의 날카로운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0: 앞으로의 경기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할 겁니다. 우승을 위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을 쏟아내야 합니다.
1: 현재와 미래가 맞붙습니다. 8골과 3개의 도움을 올려 유력한 득점왕 후보인 은바페는 두 대회 연속 타이틀에 도전하고 18살 신성 야말 역시 파괴력 있는 한 방을 준비합니다. 통계 매체가 꼽은 우승 확률 1, 2위 팀이기도 한 프랑스와 스페인의 맞대결. 미리 보는 결승전다운 치열한 명승부가 예고돼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2: 이번엔 4강 팀들의 골키퍼 대결도 주목됩니다. 월드컵 결승으로 향하기 위한 수문장들의 열전. 철벽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현재까지 이번 대회 야신은 단연 스페인의 우나이 시몬입니다. 무적함 대회 최후방을 책임지고 있는 시몬은 6경기에서 단 한 골만 내주며 철벽 본능을 제대로 뽐내는 중입니다. 시몬은 월드컵 역사상 최장 시간인 650분 무실점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웠고 선방 확률도 87.5%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0: 대기록은 저보다 우리 팀이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좋은 흐름 덕분입니다. 언론에는 우나이 시몬 대기록이라고 제 이름이 도배되겠지만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엄청난 헌신을 보여준 팀원들입니다.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 우나이 시몬입니다.
3: 시몬과 4강에서 맞대결을 펼칠 프랑스 골키퍼 마이크 매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냥은 이번 대회에서 단 두 골만 내주고 있는데 32강 토너먼트부턴 무실점 철벽 모드를 자랑하고 있어 스페인 프랑스전은 승부차기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는 출방 안정감이 크게 떨어지는 팀입니다. 두 팀 모두 6골이나 내줬는데 잉글랜드의 조던 픽포드는 185cm라는 골키퍼치고 작은 신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월드컵 야신상의 주인공 아르헨티나의 마르티네스는 이번 대회 자존심을 제대로 구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오늘 공판에서 성폭행이 목적이었다고 처음 시인했습니다. 피해자 이채원 양의 유족은 경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호송차에서 내린 장윤기는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2차 공판에서 성폭행 고의가 있었냐는 재판부 질문엔 장윤기 측 국선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고 이에 동의하냐고 다시 묻자 장윤기가 네라고 답하며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동안 장윤기는 여학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서 줄곧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도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인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입장 표명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로 장윤기의 범행 장면이 담긴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고 범행 차량에서 사라졌던 핵심 증거 케이블 타이까지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되자 입장을 바꾼 거로 보입니다.
6: 자신의 주변인에 대한 수사가 확장되자 사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5: 장윤기의 자백으로 당초 사건을 일반 살인 혐의로 넘겼던 경찰은 과주기 수사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낮추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4: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경찰은 이 둘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는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는지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8: 큰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정하게 잘못했습니다. 잠정하겠습니다. 네, 다시 아니게 하지 마. 네, 다시 아니겠습니다.
7: 이들이 먹은 아이스크림 값은 1,500원. 장애인 부모

0: 그들은 죄송하다며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가 발달장애인 2명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수절도였습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 소지, 2명 이상이 합동하는 중범죄인데 발달장애인 2명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훔쳤기 때문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1: 야는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요리하는데 그건 완전히 중증이거든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0: 그러나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경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 특수절도에 있어서의 그 합동성 뭐 이런 부분들을 행위자였던 그 특수성을 고려한 이러한 그 법률적인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중증 장애인인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반영해 검찰에 넘겼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찬입니다.
3: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 보완책은 물론 수사권을 일부 남겨두자는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맞불 법안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여소연 기자입니다.
4: 사흘 만에 다시 열린 민주당 주도 법안 심사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예외로라도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보단 완전 폐지하되 수사실명제로 책임을 높이고 검경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논의됐습니다.
5: 효율적이고 그리고 억울함이 없는
6: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 원장입니다.
4: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남겨야 한다, 서두르지 말자는 등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은 남겨두는 법안은 적지 않은 의원이 동참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7: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6: 김남희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4: 국민의힘은 당 차원 맞불 법안 발의를 밝혔습니다.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손질해 검사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8: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6: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입니다.
8: 단순 살인죄로
4: 검찰을 없애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는 걸 1년 늦추자고도 했습니다.
9: 시행 시기를 지금 예정된 금년 10월 2일에서
6: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9: 2027년 10월 2일로
4: 민주당은 우려 목소리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하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3: 지난밤 태국 방콕의 술집에서 불이 나 3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불길이 천장을 따라 순식간에 번졌지만 출입문이 막혀 있어서 대피하지 못한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방콕 정윤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0: 검은 연기를 뚫고 사람들이 뛰쳐나오자마자 건물 밖으로 거센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옷에 불이 붙은 채 대피하는 사람들. 현지 시각 12일 밤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 불이 난 직후 모습입니다.
6: 뭔가 타는 냄새가 나더니 잠시 뒤 위쪽 천장에 불이 붙었대요. 목격자입니다.
10: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최소 28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0여 명은 여전히 위독한 상태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6: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계가 모처럼 웃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1000만 영화가 탄생했는데요. 하지만 영화계는 한 편의 흥행만으로 한국 영화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작과 투자, 배급 등 산업 전반의 위기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국 영화 산업의 현실과 대책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죠. 이번 주 지금 이 사람에서는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의 위기와 해법을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인 이은 명필림 공동대표를 만나 얘기 나눕니다. 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영화계에는 요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천만 영화가 모처럼 나와가지고 예. 그런데 영화인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4월에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를 살려야 한다 이런 성명서까지 내시고 기자회견까지 하셨던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1: 뭐 오랜 시간 동안 그 위기라는 말이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큰 영화들,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들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가 이제 그다음은 아주 작은 영화들만 만들어져요.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데
0: 네.
1: 작은 영화들은 또 틀 곳이 없다.
0: 아.
1: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힘든 좋은 영화가 있으면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0: 네.
1: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 그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작은 독립영화들은 또 만들어지긴 만들어지고 아니면 대작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간이 비어있군요 지금.
1: 맞습니다.
0: 네. 네. 작년 기준으로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상업영화가 얼마 개봉을 못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1: 뭐 한 예년에 한 60편 정도 되는 게 제
0: 네.
1: 30편이 되지 않았다.
0: 절반으로
1: 그렇죠.
0: 줄었네요.
1: 예. 뭐 전체 관객 수도 그렇고요.
0: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지금 완벽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1: 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
0: 네.
1: 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 이전으로 돌아간 퍼센테이지가 한 평균 7, 80%까지 돌아간 것 같은데 유독 우리나라는 한 40%에서 60% 정도밖에 못 돌아가고 있다.
0: 네.
1: 그래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외국도 힘들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 우리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회장님은 언제로 보십니까?
1: 90년대 후반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0: 네.
1: 그 영화계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나 또 영화인들 인식도. 그리고 그러면서 2000년 초 한 2010년까지를 한국 영화가 관객도 늘고
0: 네.
1: 또 작품의 평가도 받고 또 객관적으로는 해외 3대 영화제에서 수상도 해가면서 전 세계가 한국 영화에 놀라고 또 한국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게 된 시기 이때를
0: 네.
1: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사실 지금 한국 영화 위상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위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갸웃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얘기하신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랑 지금하고 어떤 조건들을 비교해 보면은 좀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1: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르네상스 시기만 해도 그렇게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0: 네.
1: 점점 늘면서 2019년까지 이제 정점을 찍고요.
0: 네.
1: 그래서 한 2억 명 정도가 극장에서 영화를 봤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1인당 관람에서도 가장 많고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좋은 숫자다. 그리고 그 이듬해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0: 네.
1: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한번 꺾인 관객 수가 줄어든 관객 수가 뭐 OTT 때문에 그렇단 말도 있지만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0: 네.
1: 사실은 르네상스 시작할 때 숫자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단순히 숫자적인 것보다는 한국 영화가 만들어지고 배급되고 상영되는 과정에 뭔가 이렇게 동맥 영화가 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0: 네, 사실 저만 해도 예전엔 극장에 자주 갔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어느 순간 1년에 이렇게 몇 번 안 가게 된 것 같다 이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집에 뭐 볼 게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집에서 넷플릭스다, 뭐 디즈니 플러스다, 뭐 볼 게 너무 많아지니까 굳이 국장을 안 가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왜 우리 국산 영화를 키워야 된다 이러면서 스크린 쿼터제 해야 된다고 영화인들 삭발 단식하고 그 이제 모습이 저는 옛날에 떠오르는데 그 스크린 쿼터제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죠.
1: 맞습니다.
0: 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 당시 저희가 이제 101년에 146일은 한국 영화를 틀어야지만 된다. 이것이 스크린 쿼터제인데요.
0: 네.

0: 미국의 압력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스크린 쿼터를 없애라 그랬고 한국은 그것조차 없으면 이제 경쟁력이 약하니까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뭐 삭발도 하고 그랬던 운동인데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간 그것이 지연됨으로써 146일이 지켜짐으로써 좋은 한국 영화가 자기 경쟁력을 갖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1: 네. 네,
0: 그러고 나서 73일로 이제 반으로 줄였는데요. 현재도 73일이 유지되고 있고요.
1: 네, 네.
0: 그 반으로 줄인 것이 잘했느냐 아니면 역시 치명적인 실수냐 이거는 아직은 좀 평가하기 이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제 1년에 73일만 우리나라 영화를 의무적으로 극장에서 상영을 하면 되는 거고요.
0: 그렇습니다. 스크린별로.
1: 스크린별로. 네. 예. 사실 그 제작 30억 이상의 영화가 제작 편수가 지금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한 30편 네. 정도 나왔다고 네. 하니까. 이 개봉하는 영화가 많아야 그중에서 흥행작도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작 편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건 뭐니 뭐니 해도 돈 때문입니까? 제작비 때문입니까?
0: 경제적인 현상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영화가 초기에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는데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관객들이 영화를 좋아하니까 관객 수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극장을 짓고 또 돈을 벌고 그러면서 돈을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돈을 많은 돈을 투자한 작품 그래서 천만 영화를 노리는 작품들을 주로 하게 되죠.
1: 네, 네.
0: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다양성은 사라지고 결국은 기왕에 노동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100억이 넘는 영화를 영화 제작비를 투자하고 그래서 천만을 노리는 것이 효율성이 높잖아요.
1: 예.
0: 그래서 계속 효율성을 높이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관객들은 잘 만들지도 않았는데 돈을 많이 썼고 또 극장에 가면 그런 영화만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식상하게 되는 구조도 있고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작은 영화들이 설자리를 잃고
1: 예.
0: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1: 듣고 보니까 옛날에는 영화가 돈이 되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은 사실은 대박이 났다 하면 엄청난 네.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뭐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는 지금 구조가 된 거군요.
0: 그 모든 영화 그런 건 아니지만
1: 네.
0: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특히 잘 되다 보니까 생긴 현상.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1: 예.
0: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뭐 물가가 안 오른 게 없긴 한데 영화 제작비도 많이 올랐죠. 지금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뭐 차이가 많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갑니까?
0: 결국은 그 주로 이제 인건비고 그러니까
1: 예.
0: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한 20억, 40억에서 보통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한 80억에서 200억 사이, 그러니까 서너 배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네.
0: 전반적으로 오르고 그 오른 것이 다시 관객수나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고
1: 예.
0: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올랐는데
0: 네.
1: 그러면 이제 드린 돈의 그 회수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0: 그거는 이제 그 들어간 비용 작품마다 다릅니다.
1: 예.
0: 케이스가. 네.
1: 그렇죠.
0: 네.
1: 예. 대박이 나면 더 버는 거고 아니면 뭐 쫄딱 망하기도 하는
0: 예.
1: 거고.
0: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요새는 이제 100만이 넘기 힘든데
1: 네.
0: 100억을 들이면은 사실 몇백만이 들어야 되잖아요.
1: 아.
0: 그래서 큰 영화는 그런 딜레마가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극화된 작은 독립영화 예술영화.

0: 를 보고 네네. 그러면 한 4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만들면 이 영화들이 또 4억을 회수해야 될 텐데 네. 이 영화들이 틀 공간이 우리가 가는 멀티플렉스가 아니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데 이 숫자가 또 턱없이 적어요.
1: 서울에 손에 꼽더라고요.
0: 네. 그나마 서울에 예. 몰려 있는데 독자적으로 한 20곳이 있고 일부 멀티플렉스에도 전용관이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한 50개 정도. 우리나라 스크린이 한 3,15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프랑스 경우는 한 2,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독립예술영화관이.
1: 그래서
0: 그런 거랑 비교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1: 이제 모처럼 왕가 사는 남자가 뭐 진짜 초대박이 터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잔치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천만 영화가 나오면 우리는 막 경사다 좋다 하지만은 반대로 부작용도 좀 따른다면서요.
0: 예. 그거는 이제 천만이 넘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천만 드는 관객이 너무 짧은 시기에 든다.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이 어느 정도 잘 들고 있는데도 천만 영화가 아무래도 더 손이 많을 테니까 다른 영화들을 떨어뜨리고 천만 영화를 틀게 되는 거죠.
1: 그렇네요.
0: 네. 그러니까 극장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요새 어려우니까 수익을 돈을 회수해야 되고 운영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다른 영화들은 막 이제 잘 들기 시작하는데 영화가 떨어져야 되는.
1: 다 내려버리는 거죠.
0: 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반복되면

0: 이내에서만 틀고 네. 나머지 다섯 개 스크린은 기존에 좀 다양한 영화들을 틀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혹은 사회적 합의 없이 지금처럼 가면은 한국 영화 산업이 회생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1: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왕가 사는 남자에게 그 상영할 때 보니까 다른 영화를 보려고 해도 네. 볼 게 없어요. 선택이 아예 그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0: 이것은 유독 우리나라만이 갖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1: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 경제도 중산층이 받쳐줘야 되고 영화도 그 중간 영화가 잘 돼야지 네. 뭔가 좀 이렇게 허리가 좀 탄탄해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돈이 되는 대작에만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타개를 할 수 있을까요?
0: 대작에 투자하는 현상은 사실 건강하게 보면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네.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다양한 예산, 다양한 소재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영화들이 투자돼서 좋은 영화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투명화돼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100억짜리 영화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가다 보니까 50억짜리 영화가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왕가 사는 남자를 위해서 희생을 시킨다면 네. 더 이상 시장에서 투자할 사람이 안 생기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예.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1: 어떻게 이런 구조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0: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크린 집중 제한이라는 네.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상영을 보장하는 홀드백, 네. 합리적인 홀드백 기간. 그래서 영화 시장 전체의 효율적인 유통 기간을 좀 지정해보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업계와 또 정부도 나서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런 중간 영화들이 많았나요? 중간 규모 영화들이?
0: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작은 영화들이 성공을 하고 네. 성공하니까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지고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왔다가 네. 이제 끝까지 와본 거죠.
1: 아, 예. 너무 영화 산업이 커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 생각해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스타 감독들 뭐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이분들도 처음에 대작 감독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이런 실패도 하고 하면서 이런 중간 규모 영화를 제작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마다 예. 일종의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그 작은 그 벤처기업처럼 좋은 이야기 가지고 또 완성도 높은 영화로 성공하고 또 그다음 단계로 점점 커져왔다면
1: 네.
0: 지금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이제 독립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독립 영화 경우는 그나마 지원이 있어서 네. 좋은 독립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 같은 건데 불행하게도 그 작은 돈조차 회수할 곳이 없다는 거. 이게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1: 예.
0: 그나마 독립 영화 쪽에서 좋은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들이 그 다음 작품을 하는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겠죠.
1: 예,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만들었지만 상영할 곳이 없고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영화가 좋다더라 해서 독립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내렸더라고요. 보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없더라고요. 예,
0: 이게 지나치게 양극화돼가지고
1: 네.
0: 그래서 독립 영화도 잘 만든 독립 영화가
1: 예.
0: 반응이 좋으면 시장으로 가가지고 시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지금은 완전히 분리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0개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안에서만 쓸 수밖에 네. 없는 현실이어서 정부가 이 구조를 바꿔주는 게 되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이 사실 OTT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OTT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은 위기라고 하지만 지금 콘텐츠는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OTT가 발달하니까 콘텐츠는 사실 필요한데 영화 산업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영화 산업에 끼치는 OTT의 영향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있겠지만
1: 예.
0: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1: 예.
0: OTT 역시도 지금 다양한 OTT가 사는 게 아니라 일부 시장을 선점한 OTT가
1: 그렇죠.

0: 하는 OTT들을 사다리 걷어차기라 그러죠.
1: 한두 군데가 네. 지금 독점을 하고
0: 네.
1: 있죠.
0: 예. 이제 일종의 이제 비용을 쓰고 제작비를 투여해도 남들보다 엄청나게 큰 비용을 선점한 기업은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에 자기 독자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금 글로벌 OTT라는 시장이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근데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집에서 편히 볼 수 있으니까 뭐 한 달에 얼마 내면 볼 수 있는데 굳이 극장에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OTT로 영화를 보는 것과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너무 제가 뻔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예.
0: 그거는 뭐 직접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게 그러니까 OTT는 기존의 OTT 자리는 과거에는 뉴미디어가 공중파 지상파 방송이었고요.
1: 네. 예.
0: 그다음은 뭐 IPTV나 케이블이었고 지금은 OTT이죠. 예, 그러니까 극장이 그 위치를 크게 바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0: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면 극장에서 수입을 얻고 가장 많게 네. 얻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어디가 갈 거냐. 최근에는 그게 우리나라 경우는 IPTV였는데요.
1: 예.
0: TVAT이라 그러죠.
1: 네.
0: 과금 그러니까. 한 영화 한 편 볼 때마다 얼마씩 내는 거.
1: 네.
0: 그런 이제 OTT는 이제 구독형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월정료를 내고 보는데 그 OTT가 코로나를 계기로 그리고 또 일부 그 공격적인 투자로 넷플릭스가 굉장히 크면서
1: 네.
0: 많은 분들을 잠깐 그 한시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해준 네. 측면은 분명히 있고
1: 네.
0: 하지만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갈 거냐 그렇지는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1: 네.
0: 오징어 게임을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이익을 얼마나 벌었는지 안단 말이에요.
1: 예. 네.
0: 그런데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가.
1: 아.
0: 그럼 계속 오징어 게임을 만든 창작자가 또 그런 식으로 하겠느냐. 그렇게
1: 예.
0: 봤을 때는 이런 모델도 장기적인 모델은 아니라고 봐야죠.
1: 그러니까 창작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이만큼이고 그쪽에서 이제 다 수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그 지금 구조로 그렇죠. 지금 돼 있다는
0: 그러니까 지금
1: 거죠.
0: 지금 글로벌 OTT의 문제는
1: 네.
0: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1: 네.
0: 결국 시장은 창작자한테 많이 돌아오는 구조로 또 바뀔 거잖아요.
1: 예.
0: 그럼 또 그런 플랫폼의 시대가 오겠죠.
1: 근데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예. 이게 영화계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0: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니까 극장의 절대 관객수는 줄겠지만
1: 예.
0: 극장을 즐기는 또 패턴이 조금씩 바뀌겠지만 극장에서 먼저 영화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OTT나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1: 네.
0: 그 넘어가는 방식이 지금 정확하게 티밭과 에스밭
1: 네,
0: 그리고 이제
1: 티밭과 에스밭은 뭔가요?
0: 티밭은 이제 제일 먼저 IPTV처럼 극장엔 가지 않지만 영화 개봉하고 나면
1: 네.
0: 한 편 볼 때마다 돈을 내는 방식.
1: 네, 네.
0: 돈을 내고 보는 방식. 그게 이제 극장 다음에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우리가 넷플릭스처럼
1: 네.
0: 이제 그 월정 회원이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공개되어 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방식이 있고
1: 네.
0: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 패스트 TV라 그래갖고 일종의 무료로 광고 기반으로 해갖고 무료 또 영화 볼 수 있는 방식 이렇게 나뉩니다.
1: 네. 그러니까
0: 극장에서 개봉하고 나면 티밭, 에스밭, 에이밭 이렇게
1: 네.
0: 세 단계로 나누면서 한 사이클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어떤 플랫폼이 이 그 흐름을 가지고 홀드백이 질서가 정착될 거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시장 구조가.
1: 네. 지금 홀드백이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조금 또 잘 생소한 분들도 계실
0: 예.
1: 거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홀드백은
1: 네.
0: 최소한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나면 얼마 동안은 극장에서 상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보통은 한 8주 정도 지금 관행적으로
1: 네.
0: 뭐 8주 정도 극장에 상영한 다음에 IPTV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얻어지고
1: 네. 네.
0: IPTV도 또 일정한 기간을 가진 다음에 소위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1: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둬서
0: 맞습니다.
1: 바로 상영된 영화가 안방에서 바로 볼 수 없도록.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존의 업계 질서가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돈을 주면서 처음부터 IPTV 즉 티밭 시장 그 티밭 홀드백 기간에 들어오면

0: 이러면서 네. 내가 비싸게 사고 우리 구독자들이 영화를 빨리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질서를 흔드는 거죠. 지금.
1: 그렇죠. 네. 내가 바로 보게 해줄게. 네. 내가 지금 상영된 영화 예, 우리 이거 구독하면 바로 보게 해줄게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솔깃해서 이제 넘어가면 맞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0: 예. 우리는 그런 규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열려져 있어서 프랑스 경우는 이제 그 넷플릭스로 영화가 넘어가려면 한 2년이 걸릴 거를 네. 굉장한 협상을 거쳐서 1년으로 당겼는데 네. 우리는 얼마 전에 휴민트라는 영화가 뭐 한 극장 개봉하자마자 한 2주 만에 그냥 네. 넷플릭스 넘어가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런 걸 계속 노리면서 아. 자기들의 자기 기업의 이익을 꾀하고 네. 사회 전체는 조금 더 기존의 홀드백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참 처음에 OTT가 등장하고 IPTV가 등장할 때는 어떤 영화나 콘텐츠 산업이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해서 예. 한만 만들어서 여기서도 돈 벌고 저기서도 돈 벌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위협적인 요인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네요.
0: 그러니까 결국 예. 저희가 이제 지금 CJ 롯데 메가박스라는 멀티플렉스. 네. 최근에 이제 멀티플렉스가 뭐 기업 회생 신청도 하고 했잖아요. 메가박스가. 그런 것처럼. 근데 처음에 멀티플렉스가 생길 때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여러 스크린을 달아줌으로써 편리함으로 다가왔는데.
1: 네.
0: 결국 근데 다시 수익 논리에 빠지다 보면 그 많은 관에 다양한 영화를 트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영화만 틀게 돼서.
1: 같은 영화가
0: 오히려 막 관객들은 네. 전국에서 똑같은 영화만 보게 되는 현상.
1: 네.
0: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OTT, 글로벌 OTT 경우도 네. 전 세계 수많은 OTT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독점하는 기업들이 또 그러다 보면 독점하다 보면 폐해가 생기고 네.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영화 산업이 지금 굉장한 이제 위기라는 얘기가 지금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 한국 영화 산업 위기에 빠진 영화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아직은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0: 그러니까 아직은 예. 골든 타임이라기보다는 이제 비로소 좀 좋은 시간이 오지 않을까. 문제가 완전히 골마야지 이제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1: 예예. 예. 예. 그렇군요. 그게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그 말씀이 맞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돈만 벌면 되는 거로 알고 예. 관객이 많이 들면 되는 거로 알고 이렇게 산업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극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결국 사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온 것 같고요.
1: 네.
0: 또 OTT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편의를 줬는데 이 편의적인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네. 고민을 할 시간이 된 거잖아요. 위기가 예. 왔다는 것은. 그리고 그 답을 내지 않으면 어차피 해결도 안 되니까 지금이야말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영화인들이 이제 상영과 배급과 관련해서 제시한 방안은 어떤 겁니까?
0: 근데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시장이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강자들 시장의 강자들을 너무 키워줘가지고
1: 네.
0: 강자가 자기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회 전체적으로 혹은 정부의 노력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문하는 거고요. 그게 홀드백 문제고 또 스크린 집중 제한의 문제고
1: 예.
0: 그다음에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네.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가 시장 투명화가 첫 번째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이 투명 그동안 투명하지 않아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없으니까 정부 돈으로 결국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1: 예.
0: 중예산 지원조차도 정부가 돈을 투여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투명하지 않으면 어차피 정부 돈으로 아무리 영화를 만들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시장을 투명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 자금은 너무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시장에 너무 돈이 없으니까
1: 네.
0: 좀 문제 있지만 빨리 대기업들이 빨리 더 영화 만들어서 살아봐. 이렇게 좀 임시 방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정부의 돈이 조금 이제 그 더 어려운 영화 제작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기존의 선수들한테 가고 있다는
0: 맞습니다.
1: 얘기군요.
0: 정확하게.
1: 네. 예. 네.
0: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정부 지원금을 거기다가 돈을 보태갖고 기존의 제작자들이 자기 돈을 불려 쓰는 데 쓰고 있는데
1: 네.
0: 그러지 말고 정부의 그 돈은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좋은 영화들한테 투자할 수 있게 해라라고 저희들이 이제 주장을 네. 하는 거죠.
1: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정부 돈은 나라 돈은 받는 사람만 받는다고. 아는 사람이 네. 받는다고.
0: 뭐 예.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겠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뭐랄까 도덕적인 해이.
1: 네. 네.
0: 그러니까 정부 돈은 주로 기업 운영하면서 손해보는 쪽으로 활용한다거나 그 더 나쁜 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영화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거죠.
1: 네.
0: 골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장의 투명성과 네. 정부 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이 해결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1: 영화 제작비 세제 혜택 같은 게 좀 주어지면 도움이 어느 정도 될까요?
0: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정부 재원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1: 네.
0: 마침 그 K컬처를 통한 수입이 많고 정부 세제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간이니까
1: 네.
0: 이득을 많이 본 분들이 좀 세제 혜택을 통해 갖고 영화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한국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이은 회장님은 사실 영화감독 출신이시고 제작도 하셨고 또 명필름 아트센터 만들어서 극장 운영도 하고 영화인도 양성을 해오셨는데 또 나눌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도는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는 강원도와 충북, 전라권에 그리고 밤부터는 경상권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8도에서 3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4도, 습도는 66%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브리핑에서 오는 19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다며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K축구 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해 차기 축구협회장의 선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박지성 공동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당장 14일부터 절차를 밟아 이달 안에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신임 회장을 뽑는 선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는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전 메모리 사업부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전 직원들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내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와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앱 출시를 앞두고 양 기관의 회원을 통합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코레일과 SR은 내일부터 통합회원 전환 웹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합회원 체제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출시되는 통합 열차 예약앱은 기존의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2억 개를 수입하고 가격 할인도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차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가 수입을 추진 중인 신선란은 이번 주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제과협회 등에 약 1천만 개가 공급되며 이후 주당 2천만 개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뚜기가 카레와 당면, 케첩, 후추 등 29개 품목 출고가를 오는 16일부터 인상합니다. 평균 출고가 인상률은 후추류 17%, 당면류가 10%, 카레류와 케첩류 각각 6.1%입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나프타 가격 변동의 영향으로 포장재 가격이 상승한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주요 원재료의 수입 비용도 증가해 제조 원가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골퍼 김주영 선수가 오늘 영국 스코틀랜드 르네상스 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로 6언더파를 쳤습니다. 합계 17언더파를 적어낸 김주영은 호주교포 이민우를 두 타차로 따돌리고 우승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는 밤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은 120mm 이상, 강원도는 10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연이었습니다. KBS.
1: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세 글자입니다. 자, 정답과 함께 이 폭염을 어떻게 나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 방송 워싱턴 리포트 코너에서 미국을 둘러싼 국제정서를 알기 쉽게 전해주고 있는 KBS 이정민 기자의 신간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 충전소 오늘 밤 라디오 7월 1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픽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고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명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에서 2022년 3월 사이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0: 예.
1: 그 가운데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기부했다는 취지입니다.
0: 네. 자, 법원 판단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정리해 볼까요?
1: 네. 네. 이 쟁점은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는지였는데요. 네. 우선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14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끔 표본값 등이 부풀려졌다라고 판단했습니다.
0: 네.
1: 아, 그러면서 특정 합의에 따라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비용에 상당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이 2,792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맞다고 본 겁니다.
0: 예.
1: 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명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을 전혀 갖지 못했고 국민의힘 경선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 명 씨가 필요했다면서 김건희 씨가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연락처를 보내주는 등 대화 내역을 보면 윤 전 대통령과 합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고인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사전에 얘기가 된 것처럼 아무런 이해 없이 넵 충성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아, 또 김 씨가 명 씨에게 저보다 남편과 통화가 시급합니다. 남편 통화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는 등 윤 전 대통령도 함께 논의했을 거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0: 예.
1: 아,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명 씨의 부탁을 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을 행사했다. 이런 대가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0: 네.
1: 아, 재판부는 이 명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먼저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은 없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 업체의 영업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했다면 뭐 한 번 두 번에 그쳤어야 되는데 제공 횟수,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선고를 받은 다음에 변호인단에 뭐라고 했냐면
0: 예.
1: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항소해서 다룰 거다 다툴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1: 특검팀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비로소 국민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돼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재판부에서 여러 주장과 증거를 세심하게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 같다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0: 예.

0: 앞서 이제 같은 사건으로 기소가 됐던 김건희 씨는 1심, 2심에서 무죄였었죠. 예, 네. 그때는 무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고는 약간 그때와 다른 판결인 것 같은데
1: 네.
0: 김건희 씨 재판 또 남아 있으니까 좀 영향이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받을 것 같은데
0: 예.
1: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이렇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김 씨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 부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갈렸는데요. 김건희 씨 사건을 담당한 1, 2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0: 네.
1: 아, 또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의뢰받거나 또 이들과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여론조사 계약서가 있어야만 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으면서
0: 네.
1: 아, 김건희 씨 1, 2심이 내세운 무죄 판단의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통상 주요 사건 하급심은 재판부별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같은 쟁점을 두고 상반된 하급심 결론이 나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요.
0: 네.
1: 다만 대법원이 오는 16일 김건희 씨 사건 상고심에서 이 2심 판단, 그러니까 무죄 판단을 수긍해서 상고를 기각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1심 판단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요.
0: 예.
1: 아, 반대로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되면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져서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사법 처리될 운명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 예. 그러니까 16일에 있을 대법원의 판단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중요한 예. 판단입니다.
0: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권 경쟁이 막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요?
1: 네, 지난달 24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에 8월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0: 예.
1: 정청래 후보는 지난해 전당대회 슬로건이었던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걸 다시 슬로건으로 사용하면서 중단 없는 개혁. 정강석화 속전속결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는 당내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거예요. 특히 정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한 30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 글과 또 공항 환송 행사 미초청 등으로 자신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런 해석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어떤 내용의 발언이 있었냐면 2002년 대선 직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김민석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0: 네.
1: 정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나는 떠나본 적이 없다. 지나온 길을 보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믿을 사람은 저 정청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김민석 후보야말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탈당한 전력이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를 겨냥하는 발언까지 한 겁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특위 설치, 또 범민주 진보 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 등 총 10개의 공약을 제시했고요. 이렇게 정 후보가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차기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의원과 또 원외 인사인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 이렇게 5파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0: 예.
1: 오는 21일 예비경선이 있는데요. 이 예비경선 통해서 이렇게 5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의 후보가 본선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이제 관건이 이 전당대회 룰을
1: 네.
0: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당내 갈등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결론이 지금 안 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1: 사실 저는 이제 네. 주말 사이에 결론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0: 예.
1: 오늘도 안 났습니다.
0: 아, 예.
1: 네,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당원당규 해석차인데요. 현행 당규 66조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당 지도부는 이걸 선호 투표제로 대체하는 당규 개정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0: 친청계가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는 엄연히 다른 제도다. 그런 만큼 하위 규정인 당규가 아니라 상위 규범인 당헌 25조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예. 제동을 건 겁니다. 결국 최고위에서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지난 주말 최고위는 상정 10여 분 만에 정해된 뒤 자동 산회가 됐고요. 오늘 예정됐던 공개 회의도 취소가 됐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이 직접 친청계 설득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장외 설전이 격하는 양상인데요. 친청계 쪽 의원들 최고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규정 개정 없이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다. 그러니까 당내 이견이 큰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친명계 등은 이 선호투표제 역시 당원이 정한 결선투표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결선투표한 방식이 선호투표이기 때문에 당원당규가 뭐 어떻게 보면 저축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제도를 흔들고 있다라고 친청계를 겨냥을 했는데요. 사실 정청래 후보 측이 이 선호투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배경 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현재 당권 경쟁은 이 정 후보와 또 친명계로 묶인 김민석, 송영길 후보 뭐 이렇게 다대일로 맞붙는 구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꼽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합산해서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인데 예. 이 경우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 지지자의 2순위 표를 흡수하기 어려워서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룰 뭐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여부도 이것도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의견 수렴 없이 당원을 바꾸려 한다는 이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여부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민주당은 후보 등록 전날인 모레 이제 15일까지 룰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개파 간 갈등이 전당대회 내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저지 총력전에 지금 돌입했다고요?
0: 네,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경찰에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거다. 보안 수사권은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권력은 키우고 견제는 없애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의원총회에서는 정잠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겨냥했는데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하고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게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다. 이 문제는 국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의총을 통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이 협의해서 공동수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포함이 돼 있고요. 예. 경찰이 이제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넣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는 내용도 추가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를 했더라고요. 예. 한 의원은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이 검사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을 거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주에만 두세 차례 회의를 열겠다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만 뭐 이제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듯 예.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 이런 추가 보안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안수사권 이거 예. 전면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1: 예.
0: 민주당 홍기현 의원이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동료인들에게 편지까지 보내서 보안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보안수사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그런 공방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뭐 최근에 또 이 장윤기 사건도 있어서 예. 예, 이 당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안규배 국방부 장관을 둘러싸고 이제 국무 이탈 의혹이 좀 불거졌습니다. 예.
0: 네, 안 장관은 이 예. 1900 83년 11월 5일 육군 제35사단 방위병으로 소집돼가지고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걸로 기록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2: 예.
0: 지난해 안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이 당시 단기사병 복무 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긴 22개월을 복무한 걸로 기록된 게 뭐 이제 불거지면서
1: 중간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느냐.
0: 그렇습니다. 의혹이 예. 제기가 된 겁니다.
2: 예.
0: 안 장관은 이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소집 해제가 됐고 이후 2, 3개월 방학을 거쳐 대학에 복학을 했지만 1985년 1학기에 약 5개월의 재학 시기가 복무 기간으로 산입되는 행정착오가 있었다. 이런 해명을 했어요.
2: 예.
0: 그러니까 국방부 얘기를 들어보면 안 장관이 복무 중에 안 장관 어머니 모친이 무료로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수일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1985년 8월에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겁니다.
2: 예.
0: 이제 오늘도 국방부는 안 장관 병적 기록에 소집 해제가 1회만 한 번만 기록돼 있나 아니면 재소집과 해제 기록이 모두 있는 것이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1985년 재소집과 소집 해제 일자 모두 기록돼 있다. 재차 논란을 일축을 했습니다.
2: 예.
0: 뭐 이렇게 논란 일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탄핵 카드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거든요.
2: 예.
0: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병적 기록부 하나만 공개하면 끝날 일인데 공개하지 못한다면 떳떳하지 못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거 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탄핵 소추안 제출할 수밖에 없다. 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 관련해서 고발한 사람이 있거든요.
2: 예.
0: 그래서 고발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경찰 수사가 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 폭락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두 달 만에 7000선 아래로 내려갔죠.
0: 네, 이제 반도체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간 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코스피가 8.95% 내린 6,806에 장을 마쳤습니다.
2: 예.
0: 매도 사이트가에 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지만 낙폭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6월 18일 역대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한 이후 25일 만에 그러니까 17거래일 만에 7,0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 예.
0: 특히 SK이닉스가 15.37% 내린 184만 원 선, 삼성전자가 10.7% 내린 25만 원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정말 급락을 하면서
2: 네.
0: 뭐 오늘 하루 종일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상에서 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2: 네.
0: 코스닥은 전장보다 4.55% 내린 799.3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삼전닉스가 폭락을 하자 전문가들은 아 이거 주식 보유자들이 좀 조그만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보도나 보고서에 너무 민감한 반응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고요. 또 국내 투자 심리와 수급, 레버리지 상장 기수 펀드, ETF 간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차별 적인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2: 네.
0: 반도체 고점론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번 달 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향후 증시 반등에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 특히 이제 변동성이 심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
2: 예.
0: 이거 아니면은 수급이 안 풀린다. 수급이 꼬인 게 풀리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2: 예.
0: 정부의 고심이 또 깊어질 것 같습니다.
1: 예.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좀 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네. 이제 보완책을 논의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좀 쉬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일단 좀 봐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현재 뭐 정상적으로 지금 주가 지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네.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맞습니다.
1: 자, 뉴스픽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0: 네, 오늘 밤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으로 제가 퀴즈 이벤트 준비했죠. 예, 문제가 낮의 무더위가 밤에도 지속되는 현상,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세 글자라고 좀 힌트를 드렸고요. 정답과 함께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5131님, 매일 10시에 퇴근하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늦게 퇴근하니 좀 덜 덥긴 한데 이것 때문에 덥긴 하네요. 이것이 25도 이상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네, 한 다섯 대야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답과 연관된 문자인데 좀 재미있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섯 대야, 예, 앞에 다섯이니까 예,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2826님. 네, 뭐 최고의 선택은 자기 전에 오늘 밤 일라디오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시사상식 싸우면서 더위까지 잊고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린다는 사연까지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과 함께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요 국제 이슈와 함께 세계의 다양한 이면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국과 이란이 다시 막 공습을 또 격하게 지금 또 주고받고 있습니다.
1: 네.
0: 아, 전쟁이 좀 쉽게 끝나지 않고 있는데 뭐 휴전을 했는데 사실 이러면 뭐 휴전이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12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들을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전투기, 해군 전력, 공격용 드론과 함께 처음으로 공격용 해상 드론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방공망과 해안 레이더, 미사일과 드론 전력, 소형 함정 등이 타격 목표가 됐습니다. 이번 미국의 공습은요, 전날 이란이 키프로스 선적의 컨테이너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지금 미군의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 연안뿐만이 아니고요, 반다르 아바스와 부시에르 아살류에 같은 남부의 에너지 거점은 물론이고 중부와 서부 지역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미국이 지금 최근 일주일간 네 번이나 이란을 공습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이란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같이 미국과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미군 기지를 겨냥했는데요.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군사 개입이 계속된다면 걸프 지역에 있는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양국이 또다시 충돌을 빚는 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때문입니다. 이란은 상선을 공격한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추후에 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다. 이란이 통제하는 곳이 아니다. 라면서 자유항행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군이 호위를 해서 상선들이 계속 통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해운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0: 예.
1: 해운 정보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6척이었습니다. 최근 5주새 가장 적은 수준이었는데요. 지난달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영구 종전을 위한 60일 협상 양해각서가 체결된 지 한 24일 만에 해협이 사실상 다시 봉쇄된 셈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번 무력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이란 다 협상 틀 자체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다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긴 한데 전면전은 아니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충돌을 이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뭔가가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휴전체제가 완전하게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근데 양해각서를 보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1: 그렇습니다. 60일간은 예. 뭐 자유롭게 항행하겠다라고 했었죠.
0: 그런데 다시 이제 선박들을 공격한 이유는 뭘까요?
1: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달 중순에 이렇게 양해각서에 합의를 한 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이유가 컸습니다.
0: 예.
1: 전 세계 원유와 LNG의 20%가 통과하던 해협이 막히니까 국제 유가가 많이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 항구 봉쇄도 해제를 하고 오랫동안 미국이 제재로 막아왔던 달러화 원유 판매까지 이란에 허용을 해줬는데 막상 해협 통행량 양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니까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열흘도 안 돼서 이란이 상선들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미국이 합의를 어겼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전 이란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해를 보유하고 있는 오만이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와 협의해서 설정한 항로로 해협 통과하는 선박을 미국이 유도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은 우리가 지정한 항로로만 선박

0: 가족들이 다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그러니까 양해각서 5항을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의 대화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돼 있다. 미국이 이란의 배타적 해협 통제권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미국은 아니다. 이 조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이란이 보장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서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구를 정확하게 다듬지 않고 빨리 양해각서 체결을 서둘렀던 게 결국 문제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전쟁 이후에 이란 지도부의 성향이 더 강경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종전 양해각서에 명시된 후속 협상 기간인 60일의 한 절반가량은 지나간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지도부가 좀 협상력을 높이려고 공격을 감행하는 도박을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다시 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여력이 없다고 이들은 보기 때문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계기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같은 여론이 더 결집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도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다만 그래도 물밑에서는 파키스탄과 카타르, 이집트 같은 중재국을 통해서 양측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작될 때는 그냥 이렇게 갑자기 시작이 되는데 아, 이게 좀 끝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스페인과 지브롤터 사이에 있는 국경이 15일부터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0: 그러니까 스페인 남쪽 끝에 지브롤터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스페인 영토가 아니고 영국 영토입니다.
1: 아, 이거 영국 땅이군요.
0: 그렇습니다. 예.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지브롤터 해협을 끼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1: 지브롤터 해협은 이제 많이 들어봤죠.
0: 예. 바다 건너 이제 모로코가 있는데 예. 그 거리가 14.5km밖에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18세기 초에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했 했던 영국이 스페인에게서 빼앗아서 점령한 뒤에 지금 영국의 해외 영토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스페인과 영국령 지브롤터를 가르는 국경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15일부터 철거가 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이 된다라는 건데요.
1: 그렇군요.
0: 이렇게 국경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스페인 국민들이 지브롤터에 가려면 여권을 들고 국경 검문소에 가서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됐습니다.
1: 뭐 다른 나라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조치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한동안 유럽과 관계가 소원했는데
1: 예.
0: 지금 다시 친유럽 노선으로 돌아가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1: 네.
0: 이 지브롤터는 주민이 약 4만 명입니다. 영어가 공용어고요. 영국 영토니까.
1: 예.
0: 영국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 명목상 국가 원수긴 한데 의회에서 선출한 수석 장관이 그러니까 사실상 총리에 해당하는데요.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을 운영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1: 네.
0: 해운업이 발달을 했고 관광산업이 좀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약 10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엄청 부자 나라네요.
0: 부자 나라죠. 그런데 예. 이 지브롤터랑 딱 접해 있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안달루시아 지역은 스페인에서도 경제가 굉장히 낙후된 곳입니다.
1: 예.
0: 실업률이 무려 30%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국민 약 1만 5천 명 정도가 이 지브롤터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 아, 예.
0: 이제 들고 날 때마다 이제 줄을 길게 서서 출입국 심사를 해왔다는 건데요.
1: 많이 불편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경이 사라지게 되면 더 많은 스페인 국민이 지브롤터 쪽에서 직장도 얻고 물건을 팔면서 침체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국이 EU 회원국이던 시절에는 지브롤터랑 스페인이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추진하니까 지브롤터는 강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했을 때 지브롤터에서는 EU에 계속 잔류하는 쪽에 표를 던진 주민이 96%나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1: 예.
0: 지금 브렉시트 후에 스페인 안에서는 영국이 지브롤터를 우리나라에 반환해야 된다. 또 이런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이 지브롤터와 스페인 간의 국경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지브롤터 영유권에 대한 스페인 쪽의 강경한 입장이 좀 누그러들지 않겠느냐. 이 점도 기대를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 예. 우리나라도 덥지만은 유럽은 네. 지금 뭐 봄부터 아주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0: 네네.
1: 합니다. 뭐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이제 퀴즈와도 KBS 네. 저희 오늘 밤 일라디오의 퀴즈와도 연관이 있는데 밤까지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게
0: 네.
1: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버클리어스가 지난달 19일에서 30일까지 기상기록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1: 네.
0: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의 최소 15개

0: 국가의 수백 개 관측소에서 밤 최저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는 분석 대상이 된 관측소 절반 이상이 이 부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 27일 독일 드레스덴 동쪽 쿱슈츠라는 곳에서는 밤새 기온이 29.4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독일 역대 최고 최저기온으로 기록이 된 건데요. 지금 버클리어스는 이번 서유럽 폭염의 특징으로 낮에 불볕더위가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례적인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기온 상승이 얼마나 되나 이 분포를 보니까 낮보다 밤이 더 가파른 걸로 조사가 됐어요. 연중 가장 더운 열흘의 밤 기온이 지금 10년마다 0.32도씩 올라서 같은 기간 낮 기온 상승폭인 0.27도를 앞지른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프랑스가요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가 7일 넘게 이어졌고요. 지금 영국도 닷새 연속 기록을 하면서 최장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아시아 등에서도 이 밤 기온이 급등한 게 확인이 되는데 심한 곳은 유럽이다 이렇게 꼽히거든요. 이 밤 기온이 가장 빠르게 오른 도시들을 보니까 주로 남유럽, 동유럽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일부 도시에서는 가장 더운 밤 기온이 10년에 0.5도 넘게 상승했는데 이게 전체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속도였습니다. 문제는 열대야가 몸에 남기는 부담이 크다라는 건데요. 사람은 잠이 들 때 체온이 1도쯤 떨어져야 깊게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근데 밤까지 열기가 가시지 않으면 밤에 좀 낮아져야 될 심박수와 혈압도 몸이 열을 내보내느라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경우 특히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인 야간 고온이 전 세계 사망 위험을 2.6% 끌어올리는 걸로 또 조사가 됐습니다. 또 경제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열대야에 시달린 사람들이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해서 손과 눈의 협응력이 떨어져서 실수를 저지르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또 한 연구는 밤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국내 총생산의 0.04%다라는 추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열대야를 좀 종종 겪다 보니까 약간 익숙해진 면도 있긴 한데 이쪽은 거동안 못 겪어본 나라들이어가지고 더 아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자, 이렇게 덥다 보니까 그 유럽에 가면 유로스타라고 우리로 치면 이제 고속철도 같은 게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가고 프랑스에서도 오고 이탈리아도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이런 더위를 버틸 수 있는 새로운 열차를 좀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매체 NL 타임스가요. 유로스타가 최근 발주한 최대 50편성의 신형 열차에 대해서 내열 기준을 당초에는 45도로 요구를 했는데 사우디아라급인 55도까지 견디도록 높여달라라는 요청을 제작사에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유로스타가 영국 해협 해저 터널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같은 서유럽 본토를 잇고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에 한 20억 유로 3조 4천억 원을 들여서 프랑스 철도 차량 업체인 알스톰의 신형 열차를 주문했습니다.
1: 우리 사실 KTX 그죠?
0: 그렇습니다.
1: 겁니다, 아마.
0: 네, 작년에 이제 맺은 계약 조항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해마다 더워지니까 최종 발주를 확정하기 전까지 내열 성능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형 열차가 도입이 되면 2031년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2060년대까지 달리게 되니까 지금 올해 좀 폭염이 좀 유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더운 날에도 견딜 수 있게 55도까지 좀 이 내구성을 높여달라라는 요구를 새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폭염이 열차 운행에 미치는 타격이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유로스타 열차 10대 중에 한 대 꼴로 고장이나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서유럽 곳곳의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을 때 냉방 고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중간에 멈춰서거나 아예 취소가 된 것도 있고요. 벨기에에서는 냉방이 끊긴 채로 멈춰선 열차 안에 승객들이 2시간 넘게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도로 같은 기반 시설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열을 받은 선로가 휘어지는 게 문제인데요. 선로가 철제기 때문에 햇빛을 흡수해서 주변 공기보다 20도가량이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뒤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장거리 또 지역 노선의 운행이 대거 취소되면서 긴급 보수가 이뤄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전력설비도 역시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유럽 폭염 때문에 벨기에와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신호기와 전력 케이블이 과열되면서 녹아내렸습니다. 예. 또 도로 아스팔트가 물러지고 갈라지는 피해도 지금 많은 곳에서 나타났는데요. 지금 서유럽이 5월 하순에 1차 폭염, 지난달 하순에 2차 폭염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곳곳의 기온이 또 40도에 육박을 하면서 지금 3차 폭염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 폭염에 따른 초과 사망이 만 명을 넘어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 예. 뭐 미국도 덥다고 하고 유럽도 네. 덥고 우리나라도 덥고
0: 네, 전 세계가
1: 지구촌 전체가 지금
0: 뜨겁습니다.
1: 더운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세계 이면이었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는 시간,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옥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이었다.
1: 네.
0: 예, 예, 이런 점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1: 네.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 측 국선 변호인은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포함해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0: 예.
1: 장윤기도 재판장이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묻자 네 라고 답했고요. 장윤기가 지난 5월 체포된 이후에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 예.
1: 그래서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을 뿐이라고 우발적 살인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변호인과 함께 화질이 개선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에 입장을 바꿨고요.
0: 예.
1: 지난 10일에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0: 예. 검찰에서도 이런 성범죄 정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요.
1: 네. 검찰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결박독으로 의심되는 KV 타이가 확인된 현장 감식 영상, 그리고 자취방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 관련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
0: 이게 또 사라졌던 것들이었죠.
1: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범행 장면이 담긴 일부 영상은 내용이 너무 잔혹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0: 네.
1: 비공개로 조사가 됐고요. 그 장윤기는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과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 등 이런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연일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야구장 관람석에서도 뭐 핫도그나 닭강정 같은 조리식품을 살 수 있게 된다면서요?
1: 네.
0: 예.
1: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구장 등 체육시설 안에서 조리식품 예. 이동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맥주 보이라고 야구장 가신 분들 아실 텐데
0: 예.
1: 맥주나 음료수는 관람석 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렇게 조리식품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동 판매가 어려웠는데
0: 으흠.
1: 그래서 관중들이 야구를 보러 갔는데 경기 도중에 자리를 비우고 또 매점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앞으로는 판매원이 관람석을 돌면서 뭐 핫도그나 닭강정 이런 음식을 직접 판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0: 으흠.
1: 음료나 뭐 아이스크림도 정해진 보관 온도만 지키면 이동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0: 예. 근데 경기장 가서 이렇게 하나 사서 드시려면은 줄을 또 길게 서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좀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바로 살 수 있으니까
1: 네.
0: 편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조리식품들이 더더군다나 요즘 같이 또 무더위에서는
1: 더우니까.
0: 쉽게 또 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정부도 이동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에 이 식품 안전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0: 네.
1: 일단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식품을 직접 다루는 이 판매원들은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중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 해외의 경기장처럼 자리에서 경기를 보면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0: 예.
1: 하지만 여름철 야구장은 기온이 높고 음식이 장시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온도나 또 판매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0: 예. 뭐 경기도 그렇지만 먹는 재미로 가시는 분들도
1: 그렇죠.
0: 분명히 계시거든요.
1: 네.
0: 네. 뭐 안전하게 음식을 또 드실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보면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분홍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예. 근데 이걸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뿐만이 아니고 영유아 배려석으로 함께 바꾸자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1: 네. 5, 6세 아이를 키우는 한 시민이
0: 네.
1: 제안을 한 건데요.
0: 으흠.
1: 어린 자녀와 지하철을 탈 때면 그 임산부 배려석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냐.
0: 예.
1: 그래서 명칭을 좀 바꿔달라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키가 작아서 손잡이를 잡기도 어렵고요. 네. 또 열차 안이 혼잡하다 보니까 또 넘어질 위험도 크다. 그게 이유였는데 네. 그래서 이 시민은 뭐 뱃속의 아이뿐만이 아니고 이미 태어난 어린이도 보호받아야 할 미래 세대다.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 배려석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이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여러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네. 이 교통공사 단독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0: 같이 이제 이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그렇죠.
0: 그런 얘기군요. 근데 교통약자 배려석이라고 따로 있죠. 그러니까 네. 노약자석 이제 노약자분들도 앉으시고
1: 그렇죠.
0: 뭐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네. 아니면 또 이제 영유아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지금도. 네.
1: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교통약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뿐만이 아니고 예.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나 어린이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출입문 주변이나 보통 객실 양끝에 마련된 교통약자석에 앉을 수 있는데
0: 그렇죠.
1: 그래서 공사에서는 영유아 동반자 그림이 포함된 픽토그램을 붙이고 관련 안내 영상도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런데 실제 지하철을 타보면 예. 이 교통약자석이 이 노인들만 이용하는 자리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0: 또 실제로 또. 사실 그 자리도 좀 부족한 그쵸. 경우도 많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린이나 뭐 영유아 보호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인데요.
0: 눈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르신들 앉아 계신데.
1: 네. 그래서 결국 이 명칭의 변경 여부보다도 예. 중요한 게 임산부 배려석의 취지를 지키는 동시에 어린이나 영유아 동반자도 정당한 교통약자라는 사실을 이용객들에게 좀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0: 네. 이 명칭에 대한 고민은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
0: 근데 임산부석인데 뭐 다른 분들이 좀 앉아 계시는 경우가
1: 그런 경우도 있고요.
0: 저도 좀 종종 자주 보거든요. 네. 예, 좀 뭐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그것부터 좀 먼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예. 자, 이게 온열 질환자가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200명이 넘었다고요.
1: 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모두 203명이었습니다. 특히 그 금요일에는 네. 주말 전인 금요일에 21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5배 넘게 늘었던 건데요. 현재 누적 온열 질환자가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741명이고요. 환자 가운데 남성이 76%로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았고
0: 예.
1: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0: 예.
1: 또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0: 네. 어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야외 활동 네. 가급적 좀 삼가시고 혹시라도 몸에 약간의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은 곧바로 휴식을 취하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네.
0: 근데 내일은 뭐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네. 예보가 나왔습니다.
1: 내일 오전부터 북서쪽에 비구름이 다가와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0: 예.
1: 특히 밤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중부지방과 전북에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수요일 오후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0: 예.
1: 여기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0: 그러셔야겠네요. 경주월드라는 곳이 이제 경주에 있는 그 놀이공원
1: 네,
0: 테마파크 그런 거죠?
1: 네, 예, 예. 예.
0: 여기 이제 놀이기구 사고가 좀 잇따르면서 임시 휴장에
1: 네.
0: 들어갔다면서요?
1: 이게 저희가 금요일 날 네. 여기서 놀이기구가 고장이 났다고 뉴스아님에서 전해
0: 예.
1: 좀 받아 있는데 일요일 날 또 그 사고가 난
0: 거예요. 이틀 만에?
1: 예, 이틀 만에.
0: 오, 예.
1: 그래서 경주월드에서 오는 16일까지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요. 놀이시설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지난 9일에 대형 관람차 그 타임라이더에 빈 캐빈이 추락해서 다른 객차와 충돌한 데 이어서.
0: 비어 있었군요. 다행히.
1: 네, 다행히.
0: 사람이 타고 있어서 큰일 날 뻔했겠는데요.
1: 네. 그래서 이틀 뒤인 11일에는 승객 20여 명이 탄 그 롤러코스터 드라켄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예.
1: 이게 롤러코스터 보면 그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올라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거기에 이제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
0: 갑자기 멈췄어요?
1: 예, 멈춰 있더라고요.
0: 예.
1: 다행히 두 사고 모두 큰 인명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0: 예.
1: 짧은 기간에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면서 이용객들의 불안이 커졌고 결국 놀이공원 전체를 멈추고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0: 아,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인데 그쵸. 이런 사고가 이틀 연달아서 났다. 네. 이틀만 또 났다.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긴 하네요, 분명히. 예. 근데 지금 현행법상 뭐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1: 이게 관광진흥법상 보면 놀이기구가 네. 고장으로 30분 이상 멈추거나 또 여러 명이 다치는 등 이런 중대한 사고에 해당해야
0: 행정처분. 아, 사람이 다쳐야지 뜬다는 겁니까?
1: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그래요?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이번 사고들은 다친 사람이 없고 정지시간도 30분인 그 법정 기준보다 짧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라는 게 경주시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예. 놀이기구 사고라는 게 사람이 안 다쳤다고 해서 위험이 적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 타임라이더 사고 이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점검이 실제로 잘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네,
0: 오늘 밤 일라디오 오늘 시작하면서 내드린 퀴즈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에 무더위가 밤에도 지속되는 현상. 네, 정답은 열대야였죠. 자, 사연과 함께 정답도 문자 주신 분들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26님이시고요. 요즘처럼 더운 밤에는 아이스팩 얼려서 주머니에 넣고 끌어안고 잡니다. 그럼 잠들기 전까지 너무 시원해요. 네, 열대야 이겨내기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2828님, 저는 이 더위도 끄떡없습니다. 왜냐면요, 얼음 냉장고에서 일하는 직업이거든요. 아, 이런 날씨는 정말 부러운 직업이네요. 오늘도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지금은 잠깐 짬을 내서 문자를 보낸다고 하셨고요.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시원하다 못해서 춥기까지 한다고 예 그러시네요. 아무튼 그래도 뭐 일하시는 거니까 예 그래도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퀴즈 저희가 이제 선물 책 준비한 책이 있습니다. 예, 책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드리고 또 개별 연락까지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웸의 하트비트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는 강원도와 충북, 전라권에 밤부터는 경상권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바람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8도에서 3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2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그때 딱 잘라 여자를 돌려보내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럽습니다. 어째서 바보처럼 그 여자에게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한 걸까요?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요.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최정화 작가의 단편 소설 구두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의 집에 낡은 구두를 신은 한 여자가 방문합니다. 그녀는 미소 하나만으로 주인공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연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있습니다. 강혜숙 작가의 101 전성기 도감입니다. Who's Got My Tale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나이라는 편견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낸 101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성기가 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 메시지가 궁금한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9730이고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기대하겠습니다.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알라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딱 이 계절과 어울리는 초록색 표지를 갖고 있는 책을 가져오셨어요. 네. 좋은데요? 나무가 가득 있어서.
1: 표지가 산뜻합니다.
0: 네. 네.
1: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도야마 시기코의 생각에도 산책이 필요하다입니다.
0: 네.
1: 그 생각의 도약이라는 책 아시죠?
0: 네, 네, 들어봤습니다. 네. 네.
1: 그 전 세계에서 250만 부가 판매되고 도쿄대 서점에서 7년 연속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책인데요.
0: 네.
1: 이 책이 바로 생각의 도약을 쓴 도야마 시게이코의 책입니다.
0: 아, 같은 작가라고요?
1: 네. 네. 사실 생각의 도약보다는 먼저 썼던 책이어서 이 책에서 그 생각의 도약으로 발전한 생각들의 단초를 좀 찾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0: 아니, 생각의 도약 뭐 전 세계에서 250만 부요. 엄청난 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인데 이런 네. 이런 책을 쓴 작가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네요.
1: 그 도야마 시게이코는 네. 일본에서는 지의 거인 이라고 그러니까 그 R지자 써가지고 네네. 지의 거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말해왔던 지식인입니다. 이분이 96세까지 쓰기를 멈추지 않았대요.
0: 진짜요?
1: 네. 이 책은 일본에서는 1974년에 출간됐던 책이고요.
0: 네.
1: 지금 읽어도 사실 촌스럽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0: 네.
1: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0: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 이겠네요. 이번에 나온 책도요.
1: 네, 네. 맞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생각의 위기가 커진 것 같아요.
0: 네.
1: AI에게 우리가 생각을 좀 매주 주고 있잖아요.
0: 네.
1: 또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도 생각이 가장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AI에게 생각을 모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거의 모든 AI 관련 책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0: 네.
1: 생각을 외주 줄 때 오히려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0: 김경영 MD께서 그동안 소개했던 책에도 좀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1: 네.
0: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1: 요즘 네. 계속 그런 책들, 그런 얘기를 하는 책들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요즘 전 국민 콘텐츠 생산자 시대잖아요.
0: 맞습니다.
1: 뭐 영상 만드시는 분들 너무 많고 또 읽는 사람은 줄었지만 쓰는 사람, 그러니까 책을 내는 사람과 내고자 하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0: 그래요.
1: 네. 저는 그런 콘텐츠 생산을 직업으로 하시는
0: 그러니까.
1: 분들을 보면
0: 제일 많이 접하실 테니까
1: 네, 네. 그 늘 생각하는 게 저 네. 창작의 고통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0: 그 고통을 즐기는 분들 아닐까.
1: 근데 네. 아무리 즐긴다고 해도 계속해서 소재를 찾아야 되고
0: 그쵸.
1: 또 주제 만들어야 되고 컨셉 발굴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창작이라고 뭐 거창하게 우리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 에너지가
1: 네.
0: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 알잖아요.
1: 그렇잖아요.
0: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1: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 책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0: 네.
1: 제가 콘텐츠 제작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꼭 어떤 콘텐츠 제작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0: 네.
1: 일터에서 혹은 일상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상황들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사는 일이 늘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일이죠.
0: 네.
1: 그런 참신한 생각을 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신선한 좀 조언 같은 걸 담고 있는 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약간 그런 뭐 아이디어 어떤

0: 들이잖아요.
1: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시험 같은 것도 좀 기억을 잘 해야 점수가 나오고 뭐 네. 누가 이렇게 막 좀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숫자는 더더욱 그렇고.
0: 맞아요. 네네. 그렇지만 또 그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랑 어떤 외웠던 지식을 잘 꺼내는 거는 또 다른 종류의 똑똑함이거든요. 네. 도야마 시게이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쓸모있는 지식이라도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으면 그 뒤에 색다르고 더 재미있는 생각을 떠올릴 여지가 없다. 마치 글씨를 가득 써놓은 칠판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네. 그 쓸모있는 지식이건 아니면 잡스러운 생각이건 간에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지금 써야 되는 글 혹은 떠올려야 되는 기획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1: 아, 그러니까 진짜... 제 예상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비워야 채워질 수 있는,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맞습니다. 준다는 거, 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0: 네, 네. 망각을 강조해요. 그리고 망각의 좋은 행위로 산책을 말합니다.
1: 걸어다니는 산책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산책이 네.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감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1: 그럼요.
0: 생각보다 상당히 네.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렇게 계속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정도로 빠르게 걷다 보면 네. 머리가 텅 빈 상태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1: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으라는 얘기인가요?
0: 네네.
1: 그 좀 약간 걷는 행위에 막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좀 잡생각도 네. 없어지고 그러겠네. 왜 등산할 때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0: 오로지
1: 네.
0: 걷기에 집중하는 네. 바로 그 상태에서 사고가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글을 써야 되는데 막 마음이 좀 어수선하고 그럴 때 네. 무작정 집 앞 천에 나가서 걷거든요. 근데 예술가 분들 중에 그렇게 걸 그러면서 글에 네.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비운 상태에서 좀 깊은 단계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도야마 시게이코는 이렇게 말을 해요. 부지런한 사람 중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 유형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1: 네.
0: 일을 하며 무언가를 생각하기란 아주 어렵다. 무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게으름을 피워야 한다. 그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아, 이거는 근데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좀 쉽지 않은 그쵸. 그 상황이기는 해요. 무언가 맞아요. 생각하기 위해서 좀 게으름도 피워야 되고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은 시간을 가져야 깊은 네.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공감이 됩니다.
0: 네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읽은 칼럼이 생각나는데요. 어느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사고력을 키운 것은 네. 파라리 취준생 백수 시절에 천장만 보던 지루한 시간이다. 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했다고요.
1: 네.
0: 그분은 의도치 않은 이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생각의 그릇을 확 넓혀놓고 그 이후에 기자가 되면서 그 넓은 생각 그릇을 바탕으로 기자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간 거겠죠.
1: 네.
0: 하루를 너무 많은 일들로 꽉꽉 채워넣으면 생각의 어떤 유효거리 같은 게 되게 짧아지잖아요. 모든 네. 방면에서 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과 공부 뭐 일과 공부와 자기 개발로 꽉꽉 채워놓은 삶을 사는 그런 생활을 갓생이라고 하고 우리가
1: 네.
0: 또 그걸 SNS에 전시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과연 그게 진짜 좋은 것일까? 생각의 그릇이 넓어질 틈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게 막 여러 가지 일들에 치다 보면 또 그걸 막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들이 생기면 어떤 한 가지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내야 할 때 있죠.
1: 예.
0: 가령 어떤 기획을 해내야 하거나 글을 쓸 소재를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
1: 네.
0: 그런 것들은 이 저자가 묵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1: 네네.
0: 저자는 생각을 술 빚기에 비유를 하는데
1: 뭔가 숙성이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군요.
0: 그 전통주를 빚을 때 보면 네. 처음에 물이랑 쌀이랑 누룩을 넣고 마구 치댄 다음에 그걸 발효하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1: 네.
0: 그럼 그 시간 동안 이 범벅이 술로 변한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모든 아이디어는 무의식 속에서 무르익고 나서 꺼내야 좋은 형태로 나온다는 말을 합니다.
1: 아, 역시 계속 그 여유에 대한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의식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효시키는 것 또한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여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요소도 있을까요?
0: 이 책을 읽는 방식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1: 예.
0: 우리가 글감을 찾거나 뭐 자료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제일 먼저 책을 보게 되는데요. 그 책 속에서 최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막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1: 네.
0: 여기서 또 도야마 시게이코가 통념이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어떤 반대되는 얘기를 또 꺼냈나요?
0: 우리가 진짜 훌륭한 책을 찾았을 때 있죠.
1: 네, 네.
0: 이건 너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책.
1: 예.
0: 그런 책은 도중에 그만

0: 그만이라는 얘기를 해요.
1: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그만이고요? 훌륭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진짜 그 희열에 막 끝까지 그쵸? 책장을 넘기게 네. 되잖아요.
0: 그게 막 이 훌륭한 책은 읽는 나를 너무 끌어당기잖아요.
1: 네.
0: 근데 도리어 그 때문에 그 힘에 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라는 거는 결국 나로부터 나와야 하는 건데 그런 너무나 훌륭한 책을 만나면 그 속에 흠뻑 빠져버려가지고 그 책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책과 겨루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잡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에 저항하려면 중간에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 말을 합니다.
1: 책과 일종의 밀당을 하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0: 네.
1: 왜 우리가 글을 쓰거나 할 때 너무 좋은 책을 만나면 뭐 너무 좋은 컨텐츠에 우리가 좀 빠지게
0: 네네.
1: 되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서 나온 이야기 생각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그쵸, 네.
1: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표절이 반복되는
0: 네.
1: 그걸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0: 맞습니다. 이게 너무 감화가 돼버리면
1: 예.
0: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1: 예예.
0: 그래서 저자가 설사 이 책을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되도록 탈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1: 탈선,
0: 말을 합니다.
1: 네.
0: 네, 그 탈선이란 내 생각을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의 에너지에 져버려서
1: 네.
0: 내 생각이 희미해진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훌륭한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파바박 이렇게 불꽃이 튀잖아요. 이게 머리의 엔진을 켜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엔진을 켰으니 뒷부분까지는 다 읽지 말고 이렇게 켜진 엔진으로 독창적인 나만의 생각을 발전시켜보라는 거죠.
1: 네.
0: 그 다음 이야기를 스스로 상상하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1: 그러니까 진짜 조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예, 그 조언들이. 그러니까 독자들은 대체로 훌륭한 책에 흠뻑 빠지고 싶어하는데 창작자 관점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0: 네.
1: 하고 있어요.
0: 그리고 이건 단지 책 읽기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1: 아,
0: 하거든요.
1: 네네.
0: 네, 훌륭한 선배, 지도자 이런 사람들 밑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이 훌륭한 사람들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1: 네.
0: 개성을 읽게 되기 쉽다고 해요. 책 에서는 그 큰 나무의 그늘에 가리면 풀들이 제 목까지 자라나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압도적으로 강한 상대에게는 섣불리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설령 다가가더라도
1: 네.
0: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1: 아, 아니 그 통념과는 다른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0: 그쵸.
1: 말들이에요.
0: 네.
1: 근데 아까 그 이 책이 창조를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좀 기술적인 조언도
0: 네.
1: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0: 그 기술적인 조언은 바로 메모의 기술에 관한
1: 아,
0: 것인데요.
1: 메모는 항상 예,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0: 창작자들에게 메모는 거의 뭐 필수적인 습관이잖아요.
1: 네.
0: 또 각자 메모하는 방식이 좀 다를 텐데 이 책이 알려주는 메모의 방식이 재밌더라고요.
1: 어떤 방식이죠?
0: 일단 1차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다 메모장에 메모를 합니다.
1: 네.
0: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날 때 바로 쓰는 건데요. 모든 생각은 우연의 산물이고 오로지 현재에만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거여서 나중에 써야지 미뤄두면 그냥 휘발되는 거라고 해요. 이건 다들 사실 공감하실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0: 나중에 글로 써야지 이렇게 하고 그 생각 그대로 쓰게 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생각날 때 모두 메모를 해두고요. 이제 도야마 시게이코가 해온 색다른 메모법은 이 다음입니다. 메타 메모라는 것이거든요.
1: 메타인지 우리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타
0: 네.
1: 메모가 있었어요?
0: 메타 메모가 있습니다.
1: 네.
0: 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쓰는 1차 메모는 그냥 매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모인 메모들을 다 모아서 이 중에 쓸만한 아이디어를 골라내서 다른
1: 아~
0: 노트에 다시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1: 한 번 더 걸러내요?
0: 네. 이 작업은 열흘에서 2주 간격을 두고 진행을 하고요. 이 짧은 기간에도 사실 꽤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1: 네.
0: 1차 노트라는 것이 사실 그때그때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차 노트를 쓰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이 메타 메모를 하면서 다시 보면 별로로 보일 때도 있고 또 별 생각 없이 끄적였던 노트가 다시 보니 근사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1: 아, 아까 이제 발효 숙성 얘기를 했는데 메모들도
0: 네.
1: 이렇게 좀 묵혀놨다가 다시 나중에 보면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 혹은 아 이거 별로였네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더해져서 나한테 또 새로움으로 다가올
0: 그쵸.
1: 수 있다는 얘기예요.
0: 맞습니다.
1: 오,
0: 네. 네. 사람들이 메모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딱히 메모의 덕을 크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메타노트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말을 해요.
1: 네네.
0: 그리고 이 메타노트를 체에 거르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내가 썼던 메모들 중에 뭐가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이렇게 체로 거르는 작업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네. 메타노트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을 체에 걸러도 버려지지 않고 남는 부분은 이 메모를 한 사람의 흔들림 없는 가치라고 봐도 좋다는 거죠.
1: 우리 다독이 분들도 이 메타 메모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저도 이제 뭐 이게 나에게 문자 보내는 걸로 이렇게 막 남겨놓는데 사실 그거를 다시 뭔가 내 사고로 가공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흩어져 휘발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0: 나중에 네. 한참 뒤에 다시 보고 이런 걸 썼나 이렇게 네. 놀라게 되는
1: 뭐지? 막 왜 그때 이 생각했지? 그냥 그리고 넘겨버리는 네. 지워버리는
0: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꼭 네.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평소에 메모를 종종 하는데 네. 저도 이건 이제 바로 해볼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네,
0: 메타 메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루틴으로 정착되면 유용한 삶의 태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책이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소개를 들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네. 굉장히 쉬운 말로 써진 책이라서 슥슥 읽히거든요. 그런데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 또 사고력에 대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접근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더라고요.
1: 네.
0: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고민해오신 것이 느껴지고요. 또 공감가는 지점도 많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참신한 사고력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 무언가 기획하거나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이렇게 책상 한쪽에 놓아두었다가 내 생각이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꺼내보고 또 이 책이 시키는 대로 해보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그 유명한 생각의 도약이라는 책의 뿌리가 된 오늘 책 이야기였습니다.
0: 네.
1: 너무 늦게 나온 것 같네요. 이제야 나왔죠. 네. 창조적인 생각과 참신한 사고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도야마 시게히코의 생각에도 산책이 필요하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라딘의 김경영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0: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1: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0: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1: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다독이님들의 문자 하나 소개하고 코너를 시작할까 합니다. 콩으로 참여해 주신 최아람님. 항상 최민석 작가님의 책 소개를 듣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이렇게 순식간에 몰입할 수 있게 책 소개를 흥미롭게 해주시는지 매번 감탄하면서 방송 듣고 읽을 책 목록을 한 권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소개하면서 좀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을 어떻게 하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아람님.
1: 네. 자, 다독이들이 이렇게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0: 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이 다독이들의 애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에게 시험 기간이 있듯이, 네, 작은 서점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이 있는데요. 네. 여기 제작진이 저한테 아주 중대한 임무를 줬습니다.
1: 아니, 왜 우리 최민석 작가님한테 이런 부담을 주나요?
0: 제가 또 네, 작은 서점의 원년 멤버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서점에 대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책을 읽으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자,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저 최민석이 진행하는 코너 제목은 뭘까요? 1번, 어려워요. 최민석의 불멸의 문학. 불멸할 것 같고요. 2번,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1: 네.
0: 3번, 최민석의 불굴의 문학. 예. 4번, 최민석의 불쌍한 문학.
1: 정답 4번이요.
0: 아, 그렇죠. 제가 좀 불쌍하니까 이것도 좀 어울릴 것 같네요.
1: 네. 네. 이 난이도가 낮다면 낮고 이게 계속 불멸, 불타는, 불굴, 불쌍한 하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이거를 아무튼 네. 네. 잘 맞추실 거라고 믿고요. 네. 네. 근데 못 맞추시면 제가 네, 다 기억할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잘 생각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정답은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네. KBS 콩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저희가 이 퀴즈 맞히신 분들 모바일 치킨 쿠폰 5분께 지금 준비되어 있을 분량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5분이나 드려요? 저희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거 느껴지시죠? 라디오 그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요.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전화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0: 이거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알죠? 아시죠? 작은 책방. 뭐
1: 안 돼, 안 돼.
0: 네, 그런 거 안 됩니다. 작은 서점.
1: 네. 네. 작은 서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죠. 어떤 작품 골라오셨죠?
0: 네, 오늘은 최정화 작가의 작품집 지극히 내성적인에 실린 첫 단편 소설입니다. 구두라는 작품을 준비해왔습니다.
1: 먼저 작가 소개도 좀 해주세요.
0: 네, 최정화 작가는 1979년에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2012년에 단편 소설 판비치로 창비신인 소설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받았습니다.
1: 네.
0: 낸 책으로는 소설집 지극히 내성적인,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장편소설 없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이제 최정화 작가가 저보다 이제 같은 그 등단지에서 2년 후에 데뷔를 해서 그 좀 읽어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시니컬한 유머를 구사하는 작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1: 그런 작가 계열이시잖아요. 뭔가 비틀고 시니컬하고. 네,
0: 근데 최정화 작가는 좀 톤이 좀 이렇게 그 작품에 그 유머가 잘 녹아져 있어요.
1: 네.
0: 네, 제 거는 이제 좀 도드라지는 반면에 뭐 스스로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유머를 좀 구사하는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1: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진행되는 소설이라고요?
0: 네, 이 소설이 줄곧 화자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소설이 끝날 때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소설 속에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해서 듣는 사람이 선생님으로 불린다는 걸 유추할 수는 있지만
1: 네.
0: 그 외에 뭐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것도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요. 선생님으로 지칭된 그 누군가는 바로 독자를 상정한 게 아닌가
1: 네네.
0: 뭐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따라서 이 소설은 화자인 주인공이 독자인 나에게 네. 한 편의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그런 기분을 선사합니다.
1: 약간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을 다룬 소설이라면서요.
0: 네.
1: 약간 제가 좋아하는 장르.
0: 그렇습니다. 이 요즘 사람들이 네. 좀 뭔가 속 시원하게 말을 잘 못하고 좀 이렇게 주변 눈치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예민해지고
1: 네.
0: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러잖아요.
1: 그쵸?
0: 이 소설이 바로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네네.
0: 이 주인공은 집에 찾아온 한 여성의 말과 행동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때로는 막 상황을 확대 해석하기까지도 하는데요.
1: 네.
0: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네.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 첫 문장은 아까 그 소개해 주셨잖아요.
1: 네, 네. 그때, 오프닝 때
0: 그렇죠.
1: 했죠.
0: 그때
1: 네.
0: 딱 잘라 여자를 돌려보내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럽습니다.
1: 네.
0: 이렇게 말한 다음에 화자는 그 여자를 집에 들어들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1: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0: 그날은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1: 네.
0: 사흘 동안 폭설이 내렸고 도시 곳곳에 눈이 얼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 앞에 도착한 여자는 양볼, 코끝, 귓바퀴가 모두 새빨갰습니다.
1: 네.
0: 잔뜩 얼은 거였죠. 여자는 뭐 때문인지 나를 마치 원망하듯이 말했습니다. 아, 실은 미리 도착했는데 시간 맞추느라 이 근처를 한 시간이나 배회했지 뭐예요?
1: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1: 네.
0: 그거는 이제 차차 밝혀집니다.
1: 예.
0: 아무튼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어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을 수
1: 그러니까요.
0: 없죠.
1: 그러니까요. 네. 나 때문에 그랬다는데.
0: 네. 그래서 나를 원망하듯이 말한 이 여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구두를 벗었는데 그 구두는 오래돼서 모서리가 다 달아 빠졌습니다. 뒤축에 굽도 달았고 이 구두는 한때 유명했지만 지금은 부도 나서 사라져버린 회사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구두를 닦았는지
1: 네.
0: 구두 등은 반짝반짝했어요.
1: 네.
0: 그렇지만 그 떨어져 나간 코끝의 하얀 속살은 감출 길이 없었죠.
1: 아.
0: 나는 순간 이 여자가 지금 경제적인 곤란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죠.
1: 아, 뭔가 더 구두를 더 살 신을 여력이 없어 보이는
0: 그렇죠.
1: 티가 났다는 이 소설 제목이 구두잖아요.
0: 네, 그래서 구두인 거죠. 앞으로 이제 이 구두의 그 상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 하거든요. 그걸 이제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가서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집에 들어오더니만 마치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마침내 장만한 자기 집을 둘러보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집을 쭉 보는 거예요.
1: 좀 무서운데요?
0: 이 소설의 표현에 따르자면 마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여자는 입고 온 코트를 벗어서 옷걸이에 걸었어요. 이게 뭐 별거냐 싶겠지만 이태껏 만난 가사 도우미 중에 옷걸이에 옷을 건 사람은 이 여자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1: 네.
0: 모두가 그냥 잠깐 머물 것처럼 옷을 곱게 접어서 자기의 몸 옆에 두었거든요.
1: 가사 도우미였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것도
0: 면접을 보러 온 겁니다.
1: 아, 심지어 면접을 보러.
0: 네.
1: 아, 그러면 옷을 벗어서 저 어디다 둘까요? 혹은 그냥 내 옆에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보통은
0: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죠.
1: 그런데 이제 이분은 쫙 자기 집이냐 옷걸이 옷을 걸었습니다. 일반적인
0: 처음에 오자마자 막 원망을 하고요.
1: 그러니까 네. 좀 독특한데요.
0: 일반적이지 않죠.
1: 네.
0: 그래서 나는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여자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3주간 집을 비우는 동안 집안일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1: 네.
0: 당연히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이 여자의 미소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만나자마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듣더니만 이 여자는 집안일이라면 걱정 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가사 도우미를 몇 년 하셨는지요? 이렇게 네. 물어봅니다.
1: 네, 베테랑 아줌마?
0: 그러자 그녀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처음인데요.
1: 잘 몰라서 그랬나 그러면? 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0: 그러면서 네네. 이내 덧붙입니다. 처음이지만 네. 걱정 마세요. 7년 동안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밖에 나가는 일이라고는 장보고 애들 학교에 데려다 줄 때뿐일 만큼 네. 집안일을 꼼꼼하게 했어요. 그러자 나는 갑자기 이 여성이 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1: 그래서 물어봐요. 뭐라고 네. 대답을 하나요?
0: 남편이 사고를 당했어요. 저만 빼고 말이죠. 전 그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전라도에 있는 외삼촌 댁에 머물고 있었는데.
1: 여기까지 지금 네. 하시는 거죠. 네.
0: 여자가 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털어놓았는데 나는 사실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채용하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 그 가슴속 깊이 있는 얘기를 꺼내는 게 그걸 듣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1: 그쵸, 초면인데 게다가. 네.
0: 하지만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흔한 일이었죠.
1: 네.
0: 그러면서 네. 여자는 이제 과거를 극복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는데 나는 그게 단번에 연기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1: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캐릭터인가 봐요.
0: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면 네. 이 화자가 의심이 많거나.
1: 그렇죠.
0: 아무튼 이 작가는 이 소설에서 이때까지 좀 이런 뭔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독자가 의심을 해봐라. 이런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합니다. 아무튼 나는 이 가식적인 여자한테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네. 그러면 면접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네. 그녀가 오히려 목이 마르다면서 마실 걸 달라고 했습니다.
1: 일반적이지 않아요, 진짜. 네. 네.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방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는데 여자가 그 틈에 네. 막내 아이한테 네. 이름과 나이를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1: 독특해.
0: 나는 네.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막내 아이의 머리를 이 여자가 쓰다듬거나 아니면 자기 무릎에 아이를 올려놓는 게 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1: 근데 또 약간 어찌 보면 이 주인공 자체가 좀 상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뭐
0: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1: 애가 있으면 물어볼 네. 수도 있는 건데. 네.
0: 아무튼 나는 그게 싫어서 네. 원래는 차를 끓이려고 했잖아요.
1: 네.
0: 잽싸게 냉수에 매실액을 타서 들고 나갔습니다.
1: 지금 아까 춥다 그러지 않았어요?
0: 네. 이 추운 겨울에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꿀꺽꿀꺽 냉수를 잘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인종이 울리는 바람에 더 이상 이 여자의 사정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남편의 퇴근이 나를 살린 겁니다. 네. 이제 좋은 핑계가 생겼으니까 그녀를 집에 돌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1: 뭔가 이게 좀 묘하게 불편한 분위기가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 네. 이 남편이 네. 눈치가 없어요.
1: 남편들은 왜 눈치가 항상 없을까요? 뭐라고
0: 죄송합니다.
1: 했을까요?
0: 네. 게다가 이 남편은 몸에 네. 친절히 베어 있어요.
1: 뭐라고 그랬어요?
0: 그래서 이 여자를 보자마자 네. 식사하고 가시죠. 네? 라면서 대뜸 인사를 건넵니다.
1: 식사까지요?
0: 나는 남편의 친절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네. 이런 친절은 곤란합니다.
1: 정말 왜 내 얘기 같지? 정말 눈치 없는 이런 친절 네. 꼭 있습니다.
0: 네,
1: 집안에 한 분쯤 꼭 있습니다. 네.
0: 그래서 이래서 친절보다 더 뛰어난 덕목은 네. 눈치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무튼 뭐 네. 예상을 했겠지만 네. 여자는 냉큼 그 호의를 덥석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함께 식사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나 혼자 준비하겠다고 여자한테 말합니다.
1: 딱 선을 긋고 싶었던 거죠.
0: 그렇죠. 나는 경고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이 집에 안주인은 나고 내가 있을 때 주방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남편과 아이를 먹인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어찌 된 걸까요? 이 탓에 여자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소파에서 TV를 보는데
1: 네.
0: 오히려 그게 이상한 광경이 돼버렸어요.
1: 나 왜 이렇게 내 앞에 펼쳐진 장면 같죠? 그렇죠. 나머지 나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TV 보고 있는 거예요.
0: 그쵸? 그러니까 함께 웃으면서 TV를 보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가족 같고
1: 네.
0: 내가 가사 도우미 같은 그런 풍경이 연출돼버린 겁니다.
1: 주객전도네요.
0: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네. 이 주인공은 직원 잘 챙겨주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고용인이 돼버린 거죠. 아무튼 애들과 남편은 여자와 함께 TV를 보면서 웃습니다. 나만 빼고 다 웃고 있어요.
1: 네. 이 주인공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외를 당했고 마음은 더 불편해졌을 테고.
0: 네. 그 네. 불편한 마음은 이제 식사를 할 때도 계속 이어집니다.
1: 네.
0: 둘째가 또 부침성이 좋아요.
1: 네.
0: 그래서 둘째가 쪼르르 달려와서 아줌마 옆에 앉을 거야 이렇게 했고 여자는 뻔뻔하게도 네. 둘째한테 손은 깨끗이 씻은 거야? 라면서 가르치려 들려고 합니다.
1: 아니 왜 이게 무슨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더 웃겨요 저는 지금. 네. 네. 네.
0: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둘째가 네. 금방 갔다 올게요 아줌마 라고 힘차게 말했고 여자는 아이의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신용까지 합니다.
1: 아니 이 정도면 누가 엄마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0: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뻔뻔한 여자와 식사를 네. 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속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고 거실로 와서 눈은 TV에다 두고 귀는 부엌 쪽으로 쫑긋 세웠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남편이 또 이 정막이 또 어색했는지
1: 네.
0: 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1: 또 눈치 없이 말을 걸어요. 근데 나이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0: 네. 아무튼 이 아내의 속마음을 모르는 눈치 없는 남편의 질문에 여자는 성실하게 대답합니다.
1: 네.
0: 너무 성실한 나머지 여자는 72년 5월생이요 라고 묻지도 않은 5월생이란 정보까지 밝힙니다.
1: 네.
0: 마치 5월의 선물을 기대하겠다는 듯이요.
1: 네. 아, 이 주인공은 계속 지금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가족은 그냥 네. 가족 전체가 눈치가 없어요.
1: 네.
0: 이 여지를 남기는 여자의 화법에 네. 첫째가 응답해 줍니다.
1: 네.
0: 와, 나도 5월생인데. 그러더니만 요즘 네. 별자리에 심취한 첫째는 생일까지 묻습니다.
1: 아주 그냥. 네.
0: 여자가 대답을 네. 하죠. 15일. 와, 스승의 날이다.
1: 아주 신나게 손님 맞이를 하고 있군요. 온 가족이.
0: 네.
1: 지금 이 손님이 아니라 면접 보러 온 가사도우미인데 왜 이렇게 웃겨요?
0: 그래서
1: 근데 왜 하필 또 생일도 스승의 날이라서
0: 그러니까
1: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0: 그렇죠. 가르치려 들려는 네. 것도 말이 되죠. 스승의 날에 태어났으니까.
1: 아 그렇구나. 네.
0: 아무튼
1: 네.
0: 이 첫째는 그 속타는 주인공의 마음도 모르고
1: 네.
0: 마치 스승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더니만 어느새 별자리 책을 갖고 와서
1: 네.
0: 황소자리의 성격에 대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황소자리거든요. 읽습니다. 맡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충실히 해낸다. 평상시에는 화를 내지 않지만 성을 내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관능적인 쾌락을 좋아한다.
1: 네.
0: 첫째가 읽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저하다가 다시 읽죠.
1: 네.
0: 몸의 감각기관이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써있네. 아줌마, 관능적인 게 뭐예요?
1: 처음 본 중년의 아줌마한테 이제 관능이란 단어를 물어봅니다. 이 분위기가 어떡하나요, 이거?
0: 그래서 네. 이 여자가 머뭇거리면서 답을 못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0: 그런데 나는 별자리 책이
1: 네.
0: 저 음흉한 여자의 본색을 경고하는 것이다.
1: 그렇군요.
0: 이런 생각이 들어서
1: 네.
0: 통쾌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여자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1: 네.
0: 이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고요. 그런데 모면한 건 사실입니다.
1: 네.
0: 남편이 좋은 대답을 해줬으니까요. 아, 그건 인기가 많다는 거야.
1: 남편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해서 분위기가 대충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좀 원하지 않은 대답이긴 했지만.
0: 일단은 네. 흘러갔는데
1: 네.
0: 근데 이 소설에서 진짜 복병은 사실 네. 남편이 아니라 첫째
1: 네.
0: 녀석이에요. 첫째가 아줌마 그럼 인기 많았어요? 이렇게 묻자
1: 네.
0: 여자가 그럼 이렇게 명랑하게 대답하면서
1: 네.
0: 남편을 보고 싱긋 웃어 보입니다.
1: 왜 웃어요 남편은 또 여기에.
0: 글쎄요 갑자기 네. 뭐 월급 받을 생각 상상을 미리 한 건가요?
1: 남편을 보고 싱긋 웃었다고요?
0: 예.
1: 이 여자는 왜 남편을 보고 웃어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마치 내가 안주인을 차지하겠다는 듯이.
1: 뭡니까 이게.
0: 아무튼
1: 네.
0: 나는 순간 그 순간 식탁보 밑으로 여자의 손이 남편의 무릎을 쥐고 있는 장면이 떠올라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상상을 한 거죠. 이 눈치 없는 막내가 밥을 한 그릇 더 달라고 했고 뻔뻔한 여자가 여기가 마치 자기 집 주방이라도 되는 양 네. 솥에서 밥을 퍼줬습니다. 나는 식사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생각을 하니까 더 괴로웠어요. 네. 그러다가 내 바람대로 되는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1: 바람대로 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뭐죠?
0: 갑자기 의자 빼는 소리가 찡 나더니만 당황한 여자가 말했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1: 왜요?
0: 엉거주춤한 남편의 바지에 찌개 국물이 흥건했습니다.
1: 찌개 국물을 남편 바지에 흘렸군요.
0: 그렇습니다. 여자는 네. 그 와중에 네. 그 남편 바지 그 행주를 챙겨와서 남편 바지를 닦으려고 남편은 또 괜찮습니다. 아, 옷을 갈아입는 게 낫겠네요.
1: 아니 이거 장르가 코미디 아니에요? 아,
0: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너무 통쾌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남자라는 것을 과시하듯이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남편을 따라갔죠.
1: 야, 듣는 것만으로도 이 팽팽한 이 심리전. 야, 재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바지를 갈아입는 남편한테 네. 나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대요. 남편도 애들도 구하러 자라서 친척도 없고 갈 데도 없대요. 딱 해서.
1: 아니 이 얘기를 왜 남편한테 해요?
0: 그 남편을 한번 떠보고 싶었던 거예요.
1: 아, 네.
0: 그러면서 이 여자를 초라하게 만들어서 내가 또 우위를 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듯이 알고 보니까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자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식사를 제대로 못했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속이 안 좋다면서 네. 주인이 네. 속이 안 좋다면서 거실에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남편은 나를 위로합니다.
1: 정말 아무 생각이 없네. 네. 아유 착한 건 알겠네요. 네.
0: 아무튼 네네. 남편의 이런 반응을 보니까 네. 저 여자한테 기회를 줘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네. 어쩌면 오히려 통쾌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물 사건 이후로 당황했는지 그 와중에 또 첫째 아들이 네. 아줌마 자고 가요. 뭐
1: 아니
0: 이런
1: 저는
0: 거예요.
1: 자꾸 왜 웃냐. 정말 너무나 우리 남편과 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0: 아, 네네. 근데 첫째 아이의 그 청을 만류하고 네. 여자는 집으로 갔습니다.
1: 당연히 그래야죠. 네.
0: 그날 밤 TV를 보면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1: 네.
0: 역시 아무 생각 없는 남편은 네.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네. 답을 합니다. 나쁠 거 없지.
1: 그분의 관능이 매혹됐나. 남편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 없는 대사만 계속 치고 있나요?
0: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슬프게도 네. 이 다음부터는 대사가 아예 없습니다.
1: 아예 없어요? 잘렸어요?
0: 이게 마지막 대사예요. 뭐 나쁠 거 네. 없지.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무튼 네. 다음날 아침 나는 어제 차리려다가 여자가 낀 바람에 요리하지 못한 해물탕을 차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1: 아 이건 좀 그렇다. 그 정도 좀 불쾌함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을
0: 면접. 근데 이 곡물 사건 이후로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1: 진짜.
0: 한 겁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까지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때도 남편은 출근하면서 대사가 없어요. 네. 이제 남편은 사라져요.
1: 그냥 출근. 네. 네. 이제 뭐 끝날 때가 다 된 거죠?
0: 네. 네 이제 결론입니다.
1: 어떻게 결론이 날지 너무 궁금한데.
0: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현관에 들어왔는데 왠지 모를 기분에 휩싸여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밑을 보니까 여자의 구두가 그대로 있습니다.
1: 아니 어제 집에 갔는데 왜 구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0: 그래서 나는 당황스러워서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떠와서 마신 다음에 쪼그려 앉아서 그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1: 네.
0: 얼른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내 손에 닿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구두를 탐낸 거라면 그래서 바꿔 신고 간 것이라면 네. 그것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 고작 구두 한 컬레쯤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1: 아, 이 주인공이 구두를 신고 간 거군요.
0: 네. 그런데 나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자가 자기가 나인 줄로 착각하고 네. 내 구두를 신고 갔다고 말입니다.
1: 아,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0: 네.
1: 진짜 끝이에요?
0: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열린 결말이죠.
1: 네.
0: 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머 제가 착각했나 봐요. 호호호 그러면서 이제 뻔뻔하게 또 돌아와서 내 구두를 신고 출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은근히 받은 그 모욕 때문에 네. 복수하듯이 나한테 복수하듯이 내 구두를 신고 갔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나머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께서 네. 알아서 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근데 거죠.
1: 근데 만약에 그 이제 전자라면 이제 진짜 주인공의 삶을 차지하려는 그녀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면 네. 속편이 또 나올 수 있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네.
0: 그렇게 되면 옛날 그 김기영 감독의 하녀 같은 네.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네. 아무튼 이 화자도 예민하고 감정도 예민한 소설인데 그 이런 섬세한 걸 좋아하는 독자라면 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1: 아, 저는 그냥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배꼽까지 웃었어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뭐 어떤 걸 말하려는 걸까요?
0: 네. 그냥 저는 이제 독자로서 네. 느낀 감정은 예. 특별히 뭐 무언가를 어떤 뭐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하고 싶다기보다는 일단은 작가가 아, 재미를 느끼면서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현대인의 그 노이로제 같은 속마음을 다루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그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속내를 터놓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혼자서 망상을 하고 또 상대의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 네. 천착해서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래요. 이 예민함과 또 혼자의 망상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살면서 의도치 않게 타인과 오해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오해들의 많은 장면들이 이제 주마등 스쳐가듯 가족 이야기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오늘은 이제 스토리 헌정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 가사 도우미 면접을 본 그 여자의 입장에는 그래도 새 신발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신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곡들을 찾다가 네. 딱 맞는 곡이 있어요. 뉴 슈즈. 새 신발. 네. 네. 파올로 누티니의 곡입니다. 뉴 슈즈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1: 아, 네. 자, 최민석 작가 퀴즈 당첨자는 저희 작은 서점 홈페이지 공지사항 오늘 방송 내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과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가상현실과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아우르는 대중문화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것들이 만나 최고의 재미를 선사하는 오락영화로 탄생했습니다. 2018년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1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할리우드 아이콘으로 살아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대중문화에 보내는 헌사입니다.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완벽하게 환기시키는 작품이기도 하죠. 무언가를 좋아하다 못해 열성적으로 좋아하며 그와 관련된 것들을 파고드는 일을 덕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덕질이 세상을, 또 영화를 구원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배경은 2045년. 사회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식량난에 더해 수요 폭발로 인한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붕괴는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현실에서 도피해 가상현실 프로그램 오아시스에 접속해 그 안의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죠. 행성만한 크기의 카지노에서 무한정 게임을 즐기는 일도 가능하고, 배트맨과 함께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도 친한 친구를 만들 수도 있죠. 컨테이너 박스를 위태롭게 쌓아올린 빈민가가 웨이드의 현실이지만 오아시스에서의 그는 다릅니다. 유저들의 관심은 오아시스의 창시자 제임스 할리데이가 죽기 전 남긴 유언에 쏠려 있습니다. 그는 오아시스 안에서 세계의 이스터에그를 찾는 미션을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승하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기로 했죠. 힌트는 할리데이가 사랑했던 과거의 대중문화들, 그리고 그의 개인사입니다. 쉽지 않은 오픈북 시험인 셈이네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3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는 강원도와 충북, 전라권, 밤부터는 경상권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며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8도에서 37도입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7도에서 3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26도, 수원과 파주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과 파주 30도, 수원 31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철원 34도, 춘천과 원주 25도, 대관령 21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30도, 춘천과 원주 31도, 대관령 27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동해 26도, 낮 기온은 속초 32도, 강릉 34도, 동해 33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4도, 대전과 세종 25도, 천안 25도, 보령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1도, 대전 32도, 세종과 천안 32도, 보령 31도입니다. 전라남북도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광주, 목포 26도, 여수 25도, 순천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2도, 군산과 광주 31도, 목포와 순천 29도, 여수 28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7도, 안동과 부산 25도, 울산과 진주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6도, 포항 37도, 안동 34도, 부산 29도, 울산 31도, 진주 30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서해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과 개성 25도, 신의주 24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과 개성 29도, 신의주 26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68%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고된 가운데 이에 앞서 부동산과 관련해 각 분야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부처별 토론회가 오늘부터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사흘간 열립니다. 이어 내일은 금융위원회 주최로 주택금융 관련 토론회가, 16일에는 재정경제부 주최로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치권과 종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해온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고동환 전 총무, 요한지파, 심원지파 전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신천지 간부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2021에서 2024년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부는 최소 5만 6천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다며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아동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13일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

내서 아이들에게는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를 저지를 시간, 알고리즘에 앞서 자신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EU 전문가 패널은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모의 감독 아래서나 교육적인 환경에서만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200여 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요일인 그제 전국에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 88명이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 온열 질환자는 115명으로 주말 동안 모두 20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올해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741명이고 사망자는 2명입니다. 대한체육회가 K축구 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해 차기 축구협회장의 선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어제 박지성 공동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이달 안에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신임 회장을 뽑는 선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이 2030년 월드컵부터 출전국을 64개국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스위스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64개국 월드컵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번 북중미 대회가 끝나면 관련 위원회를 통해 확실히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놓고 교섭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고용노동부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법상 단체 교섭,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콩고에서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수요일인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은 120mm 이상, 강원도는 10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 호남과 제주 20에서 60, 충청권은 30에서 80mm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영혼의 왈츠 첫머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 가지 영향을 받는데 유전 25%, 카르마 25%, 자유의지 50%라고요. 인간은 유전과 과거의 영향을 받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로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문화계약에서는 전생체험을 통해 12만 년 전부터 이어진 인류 문명의 기원과 흔적을 추적하는 이야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영혼의 왈츠 만나봅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전생을 통해 인류 문명사를 추적하는 거대한 시간여행,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영혼의 왈츠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정말 끝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의 상상력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2: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가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 프로그램이 주빈국이 프랑스였어요.
1: 네.
2: 그걸 기념해서 한국에 내한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영혼의 왈츠 신작이 나오면서 홍보차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저도 그 경기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만남에 진행을 맡아서
1: 네.
2: 직접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오늘 영혼의 왈츠 그 당시에
1: 네. 네,
2: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가 우리나라의 1990년대에 개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네. 알려졌잖아요.
1: 맞아요.
2: 지금 돌이켜보면 30년이

0: 더 먹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근데 이 작가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작품을 읽히고 네. 작품을 쓸 때마다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1: 맞아요.
0: 이런 걸 보면 참 한국과의 인연이 깊구나.
1: 고국보다 네. 한국에서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 우리가 왜 해외 유명 작가 이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네. 길 가다 지나가면 못 알아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알아볼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너무 익숙해가지고 친근하고.
0: 네. 예. 그러니까 이 베르베르 작가가 한국을 제2의 고향이다.
1: 아.
0: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1: 그렇군요.
0: 그만큼 친숙함을 느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북토크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한 1분 만에 그게 이렇게 바로 매진이 돼서
1: 그렇군요.
0: 사람들이 더 자리를 주세요 막 이런 예, 여러 가지 요청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어쨌든 이 작가의 영향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작가니까요. 그건 확실히 그 기발한 상상력에
1: 네.
0: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그게 그냥 어떤 변칙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의 문제. 그게 말하자면 개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개미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그려내지만 동시에 그게 인간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1: 네.
0: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역시 도대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또 묵직한 질문을 던져놓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여전히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작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주 어릴 때부터 소설을 썼다고요?
0: 네. 이 작가가 1961년생인데
1: 네.
0: 고등학교 때부터 만화와 시나리오에 공부를 하면서 만화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발행하기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올더스 헉슬리와 이제 웰즈를 계속 공부하면서 소설,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함께 하게 되는데 1979년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법학을 전공하는데요. 국립언론학교에서 저널리즘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대학 졸업 후에는 저널리스트로서 활동을 해요.
1: 네.
0: 그리고 과학 잡지의 개미에 관한 이제 평론을 발표하다가 91년에 개미,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출세작이죠.
1: 네.
0: 이걸 발표하게 되면서 네, 프랑스의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작가로 떠오르게 된 것인데요. 이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꾸준히 네, 작품을 발표해 오면서 지금은 명실상부한 소설하면 특히 프랑스 소설하면
1: 네.
0: 이 작가의 이름을
1: 맞아요.
0: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킨 네,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소설은 전생 체험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0: 네.
1: 전생을 소재로 한 이유가 작가 자신이 그 전생 체험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다고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북토크를 할 때도 베르나르 베르베르에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개미는 기본적으로 과학 소설입니다.
1: 네. 네,
0: SF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몰두하던 작가가 전생 체험이라고 하는 건 좀 신비주의적으로 보이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영적인 것이고 너무 길이 달라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더니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좌뇌와 우뇌가 있다. 라고 하면서
1: 네.
0: 근데 양쪽 뇌가 서로 담당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한쪽은 이성적인 영역, 또 한쪽은 좀 감성적이고 뭔가 우리가 다 장악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담당한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과학 소설을 쓸 때는 그러니까 개미를 쓸 때는 주로 이성적인 영역만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쪽의 뇌를 다 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 관심을 양쪽에 다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룬 것이 바로 타나토노트였는데
1: 네.
0: 이걸 이제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왜 이런 걸 써? 라고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1: 네.
0: 하지만 자기의 관심은 그런 죽음 이후의 세계. 여기에 있었고 그걸 이제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동시에 전생 체험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퇴행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전생에 접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최면을 이제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당신은 지하실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1: 네,
0: 네 이러면서 거기에 가면 문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게 당신의 전생의 문입니다. 원하는 전생에 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간절하게 바라며 그 전생에 해당하는 숫자의 문이 깜빡깜빡할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에도 네. 나와 있는데 이 작가가 그걸 실제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 체험 공연도 실제 유럽에서는 이 작가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걸 좀 해보면 재밌겠다.
1: 네.
0: 네, 이런 이야기를 북토크 자리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생이 한 개가 아니라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개 정도 전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한국과의 인연이 이렇게 깊은데 조선이나
1: 그렇죠.
0: 고려에서 예. 태어난 적 없었냐 물어보니까 아쉽게도 그런 적은 없고 다음 생에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네,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번 소설도 그렇지만 매번 다른 소재를 그렇게 풀어가는 모습이 참 그 지식의 깊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확실히 저도 그 부분에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가의 작품을 보게 되면 항상 언급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게 책으로 아예 출간되어 있기도 합니다. 베르나르 작가가 직접 이제 자기가 여러 참고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그리고 자기의 단상들을 이제 적어 놓은 책인데 아 정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구나.
1: 그러니까
0: 이런 게 이 예. 백과사전에서 이제 좀 엿볼 수가 있고요. 워낙 그 과학 기자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과학적인 베이스와 더불어서 이런 영성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사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이 이 작가에게 어우러지면서 이런 흡입력 있는 작품으로 탄생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영혼의 왈츠 줄거리 살펴볼까요?
0: 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웨제니 톨레다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가 이제 의식을 잃게 되는데 웨제니에게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종말을 막아야 한다. 라고 하는 갑자기 엄청난 중책을 부여하면서 어머니가 다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이 멜리사가 그런 종말을 막기 위해서 너는 너의 전생을 들여다봐야 돼 라고 자기 딸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만 빼놓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전생 체험을 했던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전생 체험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전생을 돌이켜보게 되면서 지금 닥쳐오는 세상의 종말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담겨있는 작품이 바로 영혼의 왈츠입니다.
1: 네. 소설이 아포칼립스 D-5부터 시작을 하는데 종말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소설이 말하는 아포칼립스라는 게 세상의 완전 종말이 오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0: 네. 제가 종말, 아포칼립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우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또 종말이야? 막 이러면서.
0: 너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요즘에.
1: 예, 우리 예. 시간에도 많이 다뤘고요.
0: 맞아요. 그런데 예. 그 아포칼립스라고 하면 뭐 흔히 대재앙이 오는 뭐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요. 뭐 혜성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좀비가 창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1: 네.
0: 많은데 이 작품의 아포칼립스는 처음에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계의 물리적인 파괴라기보다는 인간 정신이 퇴행하는 것에 다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게 문명이 무너지는 방식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문자를 만들고 기록을 남기고 또 수학이나 철학 같은 이런 학문적인 세계를 통해서 세계를 계속 합리적으로 갱신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빛의 손이라고 하는 세력으로 여기에서는 그려지고요. 한편으로는 목매주의라고 해서 이러한 그 합리적인 이성들을 다 배격하고 무지, 폭력, 그리고 광신, 혐오, 요즘에 많이 들어보는 키워드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아포칼립스를 도래시키는 것이고 이들이 득세하게 되면 결국 세상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어떤 공포가 이 작품 안에서 좀 발현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신비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작가가 그런 이성적인 장치를 여러 군데 마련해 둬요. 이를테면 주인공인 외제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럼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그 폭력의 현상들, 특히 뭐 극우 세력의 득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서 아, 몽매주의라고 하는 게 이런 것과 연관이 있구나.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비판해야 된다고 소설을 통해 촉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1: 네. 외제니 톨레다노는 처음에 엄마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제 궁금해서 과거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네. 여정이 무려 12만 년 전.
0: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시간관이라고 하는 거에 네. 엄청납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2만 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그렇죠.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네. 기원전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바로 그 기원전의 세계를 전생 체험을 통해 네,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생 체험을 통해서 외제니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현생의 인류는 그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종족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뭐 저를 포함한 예, 사람들은 다 사피엔스의 일원인 겁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아예 책 제목을 사피엔스라고 해서 내기도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 사피엔스 전에 그럼 도대체 인류는 어떤 종이었지? 라고 생각해보면 네안데르탈린이 있었던 겁니다.
1: 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이름이네요.
0: 그렇습니다. 외제니가 네. 바로 네안데르탈린이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네안데르탈린이 사실은 좀 더 그 사후세계라든지 그러니까 매장하는 습관. 이라든지 그리고 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했는데 사피엔스가 수적으로 좀 많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들의 네안데르탈린의 어떤 그런 정신적이고 그리고 문명을 기록하려고 하는 관습을 밀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피엔스의 유전자, 지금 현생 인류에게도 보면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가 한 3-4% 섞여 있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현생 인류가 뭐 완전히 사피엔스라기보다는 그렇게 네안데르탈린과의 어떤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함께 사는 과정에서 이제 태어난 인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바로 그런 네안데르탈린의 어떤 긍정성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현재의 인류의 어떤 폭력, 파괴 이런 것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1: 네, 외제니는 그녀가 배웠던 역사와 전생에서 체험한 사건 사이의 간극을 좀 발견하게 되죠.
0: 네. 이 작품이 읽다 보면 좀 약간 아니 이렇게까지 상상을 해? 라고 좀 여기게 되는 것이
1: 네.
0: 외제니의 전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모든 인간은 전생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이 작품에 언급이 됩니다.
1: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도 100개라고 하셨으니까.
0: 네. 더 많은 거죠. 네. 역사가 네. 그만큼 흘러왔으니까요.
1: 네.
0: 근데 이 외제니의 전생 중 하나가 뭐였냐면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1: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0: 그렇죠. 수업 시간에 우리가 네. 들어가면 외우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 피타고라스. 고대 그리스의 학자죠. 근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건 실제 피타고라스가 만든 건 아니다라고 그 작가가 정확하게 또 언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자기의 그 합리적인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 피타고라스의 이제 업적을 어떤 식으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계속 자기가 뭔가를 이룩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전생에서
1: 네.
0: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이제 등장하는 걸 보면서 외제니가 골치 아파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어머니가 경고한 것 역시 이렇게 반지성적인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그 외제니의 전생 가운데 하나인 엄지도 이제 부족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보존할 공간을 만드는 인물이고 계속 거듭할 때마다 그 과업이 지식과 기억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거거든요.
0: 네.
1: 작가는 수많은 전생을 통해서 기록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영혼의 왈츠 첫 페이지를 펼치게 되면 그 작가 서문에 서점,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헌사를 작가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이나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책을 우리가 뭐 사고 판다 혹은 책을 볼 수 있게 한다 정도가 아니라 실은 인간이 그동안 쌓아왔던 문명의 총체를 여기에 담아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역설합니다.
1: 네.
0: 그런데 현재의 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책 이런 거 왜 봐. 그냥 너튜브 보면 되지. 책 영혼의 왈츠? 아 이거 책 두 권이나 되네. 아, 이거 1권과 2권이거든요.
1: 그렇죠.
0: 네. 아 이렇게 두꺼운 책? 아 보기 싫어. 3분 요약 콘텐츠.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좀 편하게 그 지식을 즐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금방 휘발되어 날아가 버리고 결국 중요한 건 자기가 그런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안에서 서서히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소외될 때 인간은 편하고 단순한 것만 찾으려 하고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고에 지배당하게 된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역사를 후퇴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후행적인 그러니까 쇠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 네. 거슬러 올라간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체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더 잘 예측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바람직한 앞날을 꾸리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설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오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영혼의 왈츠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태연의 만약에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믿고 듣는 재즈 이야기, 오늘은 한여름을 위한 재즈 명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한여름을 위한 재즈 하면은 시원한 곡들 만날 것 같은데요. 어떤 곡부터 만나볼까요?
2: 예, 뭐 첫 번째 곡은 아마 지금 말씀 소개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베이스 연주자 마크 존슨의 곡인데요. Summer Running.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여름을 흘러간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예, 마크 존슨은 1953년생이니까 현재 72살인데요. 1978년도였죠. 그러니까 마크 존슨 25살 때 바로 그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 스튜디오의 베이시스트로 발탁되어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1: 네.
2: 빌 에반스가 1980년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트리오에서 베이스를 연주했던 아주 그때 당시에 젊으면서도 정말 탁월한 그 베이스 솜씨를 들려주었던 그 마크 존슨이었고요. 빌 에반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정말 많은 뮤지션들과 연주하고 또 스튜디오 세션맨으로서 활동했던 마크 존슨이었습니다. 또 명피아니스트 존 루이스, 기타리스트 존 에버크롬비, 또 그 유명한 하모니카 연주자 투츠 틸레망, 또 애니코피아라는 트리오에서도 활동했고요.
1: 네.
2: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과의 만남은 바로 브라질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 엘리아네 엘리아스와 만나게 됐는데 두 사람이 결국 부부가 되죠. 그래서 현재는 그 엘리아네 엘리아스 트리오의 베이시스트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또 자신의 솔로 앨범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97년에 바로 오늘 듣게 되실 더 서머 러닝이 담겨 있는 더 사운드 오브 서머 러닝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 자켓을 보면 아주 뜨거운 여름날 막 아이들이 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앨범 자켓에 담겨져 있기도 한데요.
1: 네.
2: 무엇보다도 이 곡에서 이제 두 명의 아주 탁월한 기타리스트죠. 빌 프리셀 그리고 팸 매스니가 동시에 나와서 두 사람이 아주 경쾌한 기타 연주를 들려주면서 그 여름이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날의 어떤 그 뜨거운 여름의 뭐랄까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1: 네.
2: 마크 존슨의 Summer Running 들어보시죠.

0: 네, 역시 여름 재즈라 그런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네요.
1: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지는 않는데 네. 그런 걸 연상하고 기다리게 되죠.
0: 맞아요.
1: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0: 예. 다음 어떤 곡 만나볼까요?
1: 다음 들으실 음악은요. 바로 우리에게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뮤지션이죠. 퀸시 존스. 지난 2024년도에 91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0: 네.
1: 이 퀸시 존스가 1970년대에 발표했던 곡입니다. Summer in the City라는 곡을 들어볼까 합니다. 뭐 퀸시 존스는 원래 이제 재즈 트럼펫 연주자로 시작되었다가 또 재즈 빅밴드의 편곡자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80년대 와서 팝 음악 전반을 주도했던 편곡자 겸 프로듀서로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0: 네.
1: 또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이기도 했고요.
0: 그렇죠.
1: 그런데 뭐 기록을 보면 80회에 걸쳐서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그 중에서 또 28회나 수상했던
0: 뭐 그렇군요.
1: 남들은 그래미 한번 좀 받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0: 예.
1: 28번이나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973년도에 You've Got It Bad Girl 이 스티비 원더의 곡인데 이 곡을 제목으로 한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곡이 바로 Summer in the City인데요. 원래 이 곡은 그보다 앞서서 1966년도에요. 예, 캐나다 출신의 록 밴드 러빙 스푼풀이 이미 발표했던 곡입니다. 꽤나 좀 인기를 이 곡이 얻게 되어서
0: 네.
1: 훗날 이제 블루스 기타리스트 비비 킹 또 노래 너무 잘하는 백인 소울 가수죠. 조 카커가 또 노래를 불렀고 또 아이작 헤이즈도 또 편곡해서 발표했을 정도로 아주 여러 번 리메이크 됐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1: 이 곡의 내용을 보면 한여름은 너무나도 좀 무더운데 이제 그 낮에 해가 이제 지고 나면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여름밤을 즐긴다. 이때 또 젊은 남녀들 만나서 또 사랑도 나누고 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퀸시 존스는 이 가사의 비중을 상당히 원곡보다 줄였고요. 굉장히 그 오르간과 뒤에 신디사이저로 아주 그 환상적인 여름밤의 분위기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낸 그런 편곡이 아주 돋보이는
0: 네.
1: 퀸시 존스다운 그런 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Summer in the City 퀸시 존스의 편곡과 연주로 들어보시죠.

0: 네, 재즈만큼 계절별로 느낌이 다 다른 장르도 참 드물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퀸시 존스의 경우는 이렇게 곡 하나를 새롭게 편곡할 때 그 말씀하신 어떤 계절의 느낌이라고 할까? 또는 그게 좀 굉장히 좀 시각적이죠. 음악을 네. 딱 들어보면 그 어떤 영화처럼 소리를 통해서 뭔가 영상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을 주는데 뒤에 심지어 오케스트라까지 쓰면서 굉장히 곡 하나하나에 대한 그 소위 그 제작에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좀 음악을 만드는 퀸시 존스의 특유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0: 네. 예. 자, 이번엔 어떤 곡일까요?
1: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곡도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네. 오늘 좀 전반적으로 들려드렸던 곡이 좀 정통 재즈라기보다는 좀 컨템포러리 재즈 네. 또 다른 음악들의 그 요소가 많이 이렇게 포함된 그런 음악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만들어진 1970년대 초반의 노후입니다. 바로 브라질 출신의 아주 그 유명한 당시에 건반악기 주자이자 또 편곡자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데오다토의 곡인데요. Spirit of Summer라고 하는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데오다토도 지금 현존에 계신 뮤지션인데 84세고요. 1942년생입니다. 네. 1960년대에는 이제 브라질에서 건반악기 연주자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다가 1970년대 초에 그 무대를 이제 미국으로 옮겨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새로운 컨템포러리 재즈를 막 그 음반을 녹음하고 있던 CTI 레코드와 계약을 맺게 되죠. 네. 그래서 CTI 레코드에서 편곡자로도 활동하면서 자신의 음반을 녹음했는데요. 그 첫 음반이 1971년도에 발표했던 프렐루드라고 하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 이제 오늘 들으실 Spirit of Summer가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앨범은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앨범 첫 곡이 바로 그 유명한 리하트 슈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0: 그 재즈 버전으로 편곡해서 담았는데 이 무렵에 그 유명한 영화죠. 바로 스테인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1: 아.
0: 이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리하트 슈트라스의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가 와이 테마음악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영화의 화제와 더불어서 이 음반도 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의 이 데우다터 버전이 싱글로 만들어져서 당시에 빌보드 차트 2위까지
1: 아.
0: 연주곡인데도 불구하고
1: 그렇군요.
0: 이렇게 오르는 그런 진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오늘 들으실 스피릿 오브 서머는 사실 이 곡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1: 숨은 명곡이네요.
0: 예. 그런데 이 앞에 이제 그 웅장한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딱 흐른 다음에 그 곡이 끝나자마자 바로 뒤이어서 등장하는 곡이어서 앨범으로 들어보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1: 네.
0: 그러면서 아주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름날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또 그런 환상을 주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여름밤에 들어보시면 참 좋겠고요. 데오다토의 일렉트릭 피아노와 특히 제이 벌리너의 그 기타 솔로 또 오케스트레이션이 함께한 역시 퀸시 존스의 곡하고 비교해도 참 좋을 만한 그런 명곡이 이때 탄생했습니다.
1: 네. 자, 데오다토의 곡 들으면서 잠시 더위를 함께 잊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한여름의 시원함을 만날 수 있는 재즈 명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황덕호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황지우. 긴 외다리로 서 있는 물새가 졸리운 옆눈으로 맹하게 바라보네. 저물면서 더 빛나는 바다를. 저무는 인생을 빛나게 보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죠? 황지우 시인의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주자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기 정치 논란과 적통 논쟁까지 이어지면서 후보들 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의 재점화로 또 보안수사권이 쟁점으로 급부상했죠. 이 내용 짚어보겠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본격 장외 정치로 또 나서고 있습니다. 당내 징계 정치를 둘러싼 내분 속에서 이 보폭을 당 바깥으로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정치 인앤아웃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3: 라이트스 카메라 액션.

0: 네,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인앤아웃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민 김현정입니다.
0: 반갑습니다. 김소희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네,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또,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2: 너무 중요하네요.
4: 중요한데.
0: 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네, 시간이라고 네. 볼 수가 있죠. 02번으로 시작된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아,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라고 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우,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예. 집중 토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 열린 토론.
0: 예. 네, 그 개그 콘서트 했던 거다.
3: 아, 진짜 뻥치네요.
0: 예. 열린 토론입니다. 예. 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제였거든요. 반드시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고. 예. 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 네, 앵커님으로 진행하시면서 처음. 네. 조사하는
0: 아니요.
4: 거죠.
0: 제가 시작하자마자 청취율 조사 기간을 했는데 이게 두 번째거든요. 아. 그때 이제 청취율 조사가 괜찮게 잘 나와가지고 아 이번에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퐁당퐁당 가면 안 되겠죠. 예. 쭉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열린 토론에 의견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을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용 관련 의견이나 질문 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뭐든 상관없습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 송님께서 아, 오늘도 열린 토론 원탑 진행 황현이 바로 찾아 들어왔습니다라고도 이렇게 문자 보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KBS 열린 토론 네 전화 온다면 꼭 좀 받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연임 도전을 드디어 공식화했죠. 자, 이로써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후보 중에서는 뭐 가장 늦게 출사표 던졌습니다. 어떤 고민 때문에 이렇게 늦춰진 걸까요? 김윤정 의원님.
1: 뭐 이미 저기 출마를 할 것이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돼 있었죠.
0: 그렇죠.
1: 사실 당 안에서.
0: 네.
1: 그래서 그래도 현직 이제 당대표이셨으니까 다른 후보들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좀 상황도 보면서 뭐 이제 어떤 그런 다른 후보들이 이제 뭐랄까 공약이랄까
0: 네.
1: 출마의 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켜볼 필요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한간에서는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런 실제로 그런 기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0: 아,
1: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0: 안 당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했던 건가요? 그래?
1: 그런 저는 이제 제가 그 전에도 방송할 때 보면 출마 여부에 대해서 한 반반인 것 같다라고
0: 네네.
1: 계속 했던 기간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고민의 시간들 많이 이제 지나고 또 본인도 이제 당 운영이라든지 뭐 저기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출마를 해서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출마 선언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 전 대표의 출마로 5파전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판세 뭐 전망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김소희 의원님 뭐 다른 당이지만 그래도 한번 좀 네. 판세 전망해 주시죠.
2: 뭐 다섯 분 주말에 아마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발언하셨던 멘트들을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0: 네.
2: 그 젊은 여인이시죠.
0: 김보미 전
2: 네, 의장 예. 메시지 엄청 강하고 이제 확실한 색깔이 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2: 어쨌든 오늘 그 정청래 대표 도전 출마 선언의 내용을 보니까 뭐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거취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로 하시면서
0: 네.
2: 그 원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실 때마다 꼭 약간 무슨 사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명청 갈등을 했었는데
0: 네.
2: 이번에는 해외 순방 마치고 좀 그 타이밍을 조절하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되게 재밌는 게 그 네 분의 의원 중에 그 고민정 의원의 출마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의외였죠.
2: 네, 의외였는데
0: 최고위원으로 나오실 줄 알았는데
2: 네, 굉장히 이제 아. 어쨌든 친문을 대표하시는 의원이시잖아요.
0: 네네.
2: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제 계속 본인의 이제 친문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지금 이 뉴 이재명파와 친문 세력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선호 투표제까지 얘기하시는데 그 선호 투표제를 하면 1번을 누가 쓰고 2번을 누가 쓸지 굉장히 고민정 의원 덕분에 판세가 좀 재밌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지금은 이제 김민석 후보 의원이 이제 대세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막상 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면 좀 당원이 어떻게 된지 모른다. 그래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민정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판세가 어떻게 들려갈까요?
1: 2강 1축 1약 뭐 정도.
0: 2강 1중 1약. 네. 1중은 고민정 의원이고 1약은 아니, 아무래도 아니, 좀 예. 2강
1: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총리가 2강이고.
0: 아, 2강.
1: 송영길 의원이 1중.
0: 1중.
1: 네, 고민정 의원이 1약 정도.
0: 김봉희 전 의장은. 네? 김봉희 전 의장은 아예 안 넣으셨어요?
2: 아니 그
0: 아니 미소야 좀 후보인데
2: 고민정 의원과 예. 같은 거야?
0: 이야기다. 예.
1: 아니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당 대표가 3명 이상이면 예비 선거라거든요. 예비 선거 때는 선호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저기 여론.

0: 근데 저는 이제 민주화 세력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민주적 이런 정당성이 있다는 것까지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다만 기득권화되고 계속 예, 좀 정치에서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지 않는다는 이런 의문 제기는 문제 제기는 상당히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어서요. 그 민주당 내에서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아서 이 김보미 후보가 상당히 본인이 37살인가 그렇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이고 여성이고 이런 상징성을 담아서 좀 직격을 한 부분이 대단히 좀 충격파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던져준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는 저런 모습이지 마죠.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0: 예, 새 얼굴의 측면도 있고요.
1: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게 그게 바로 전당대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합니다. 오늘 근데 정청래 대표 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할 생각 없다. 뭐 이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당원 중심 정당 주장했고요. 김민석 전 총리 겨냥한 발언도 좀 나왔다라고 좀 의견들이 좀 나오나 봐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전 대표 출마 선언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강전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2: 일단은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가 되신다 해도 임기가 2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2028년 8월까지 2년간 임기인 거지 그 안에 대선 후보가 결정되거나 대선 직전까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본인의 측근들로 공천을 하면서 당을 장악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네. 또 민주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이야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본인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 측에서 오히려 조금 더 강한 메시지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재미있는 거는 자꾸 정당방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당방위만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 측으로 부터 들어오는 이러한 네거티브가 불법적인 것이다. 나는 오히려 통합하는 정치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인물 같다는 이 프레임 자체는 더 큰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직 총리까지 하신 분이 지금 본인의 약에 대한 뭐 성분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조금은 짜쳐 보이는 듯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프레임은 잘 잡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정청래 대표가 프레임은 잘 잡고 있다. 장유미 대변인은 출마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전 제일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눈길을 끄는 게 본인이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부분이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 대선 정치권에서 막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 당대표를 뽑으면 이제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되고 공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친정 체계를 구축하거나 뭐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지금 다시 당대표에 도전을 하지만 이제 대권 주자로 분류될지 말지 그 기로에 서 있는 이제 정신이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권 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내가 이걸 좀 수단화 삼지 않겠다는 걸 밝힘으로써 당원들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부분이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또 당권 주자들과는 다른 입장인 것 같아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1: 네, 두 분 다 평가가 굉장히 후하시네요. 정청래 대표의 이런 대표직 뭐 출마 생각 없다 이런 점 분명했다라는 것을 좀 좋은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또 SNS에 뭐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남의 당 후보 돕는 구태 정치 뭐 이런 글을 올려서 굉장히 또 김민석 정 총리를 향한 것이다 이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후단협 사태 건든 거 아닙니까? 김은정 의원님?
3: 저는 친한계 의원들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무서워서 한동훈 의원 도와가지고 네. 그건 이제 아닌데 그거 아닌가요?
1: 아닙니다.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네, 다시 돌아오십시오.
3: 아 참 그러니까 정청래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끝까지 탈당 한번 하지 않고 지켰다. 그거를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3: 그래서
1: 네.
3: DJ부터 해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이어지는 그거에 대한 적통 그 얘기를 이제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당연히 그 얘기를 하면 이제 후단협이 소환되고 김민석 그렇죠. 전 총리가 이제 얘기 나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그게 2002년도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0: 이제 사실 정몽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정몽준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게 결렬됐었잖아요. 그때 그 정몽준 쪽으로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자서전을 통해 가지고 이 그쪽으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단일화를 이루고 이해창 집권을 막기 위한 충정이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김민석에게는 너무 큰 정치적 피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과거를 소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파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실제로 선거 전략으로 유효하냐 도움이 될 것이냐는 그건 또 변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저 정청래 전 대표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경권에 성공하고 그렇죠. 총선과 대선 승리하고 외연 확장하는 네. 것.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할 것인데 이렇게 과거를 소환해서 이렇게 뭐 일종의 약간의 네거티브성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거는 선택 영향인 것 같아요.
1: 네, 이거 2002년 후진국 사태 건딘 거면은 사실 맞죠? 뭐 정통 논쟁 또 시작된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럼 뭐 FTA 왜 반대냐 이것도 나올 거잖아요. 그 계속해서 네. 싸움이 커질 것 같은데 김수현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전 재밌죠. 2026년에 이제 조선시대 붕당 정치를 보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 정통은 왜 따지는 건가?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멸 얘기하시잖아요.
1: 네, 네.
2: 제가 보기엔 재밌는데 일단 그런데 또 이거를 민주당 의원분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뭐 내가 뭐 적통이다 얘기했는데 아 진짜 적통은 김대중이 픽한 김민석이 적통이다라고
1: 그 성윤길 의원이 그랬죠.
2: 박지원 의원이 그냥 아예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거 갖고 더 이상 싸우지 말아라 했는데 다시 또 꺼내셨어요. 결국 그리고 또 오늘 무슨 페이스북 보니까 뭐 다구리 당한다는 만평을 같이 공유하셨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약간 약자 포지셔닝과 함께 네거티브 전략이 선거에선 늘 좀 먹히긴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네거티브 전략을 다시 쓰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주말에 했던 대회의실에서 했던 거 보니까 당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진짜 막 정청래 의원 나오니까 엄청 막 꺼져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그 메시지가 좀 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실제로 네. 이제 아 물론 이제 뭐 김민석 의원이나 그 송영길 지지자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야유가 엄청 심하게 나와서 당원분들은 지금 이렇게 네거티브 하나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 이거 과연 좋아하실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모르죠. 뭐 지금 강성 지지층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1: 네, 아무래도 김민석 전 총리가 자기 정치 이야기를 해서 그 자기 정치에 대한 아까 말했던 정당방위 네, 정당방위서 측면에 나는 날 때리면 나를 때린 것에 대해서만 예, 뭐 이렇게 반응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좀 일켜지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CCTV를 공개를 네. 했잖아요. 김민석 전 총리 본인 둘러싼 여러 가지 공세에 하나씩 대응하고 있는데 처방받은 약 처방전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인미 대변인님, 당내 여론 반전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사실 뭐 감기약 성분까지 공개하라라는 이제 내부에서의 어떤 공세가 나왔을 때 당 구성원들도 아 이건 너무 좀 나아간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좀 그 목소리가 중론이었어서
1: 네.
3: 이 처방전을 진짜 공개하시는 장면을 저도 봤는데 그게 더 장기화되거나 이게 더 일단락됐다. 이미 일단락됐던 것 같아요. 네,
1: 그럼 일단락이 되려면 사과를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3: 아, 그 당사자가
1: 네, 문제 제기를 한
3: 이성윤 의원이. 그거는 아마 본인이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잘못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제 결단을 내릴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1: 네네.
3: CCTV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그걸 본인이 김어준 씨한테 주고 그 튼 것처럼 저는 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1: 네.
3: 기본적으로 이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걸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주체가 의장 그리고 사무처 그리고 당사자로 보여요.
1: 네네.
3: 그 법령을 해석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김민석 전 총리만 이걸 확보할 수 있다는 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김어준 씨가 난 123이라는 영화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이명세 감독님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걸로 이제 유명한 그 감독님이 여러 뭐 영상 인터뷰 이런 걸 취합을 해가지고 사실 이걸 다큐멘터리로 한 건데 그래서 이 김어준 씨가 투자자였다 보니까 이런 아카이빙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1: 네.
3: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CCTV가 좀 공개된 것이고 그것도 더 이상 논란은 왜냐면 너무 명징하게 그때 그 계엄의 당일에 국회 월담을 하고 그리고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국회 바로 모습을 드러낸 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맞춰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그 김민석 총리 총리 전 총리죠. 김민석 전 총리의 그 CCTV가 그럼 김민석 전 총리가 제공한 게 아닙니까?
3: 왜냐하면 아닌 걸로 보이는 게 그 네. 김어준 씨 해당 방송을 보면 본인이 그걸 좀 어렵게 확보했던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김어준 씨가.
1: 김어준 씨가 확보했다고 얘기했죠.
3: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이걸 어떻게 받았냐고 또 대묻거든요. 그걸 보면 이 좀 추정키로는 그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이게 건네갔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2: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그 보안 카메라 영상에 나오는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아예 답변을 주셨고 그 전현직 의장 측도 영상은 보안 카메라 영상에 나온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변호사님께서 약간 다른 의견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현직 의장님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아마 이게 국회 사무처 이게 CCTV가 사무처나 의장실 관리하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렇죠. 개인정보 관리자라고 돼 있어서 아마 습득의 주체로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내가 이걸 건넨 건 아니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열려 있는데 아마 김어준 씨가 다른 경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4: 네, 이게 사실 그 다른 경로라는 게 불법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1: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또 가고 있더라고요.
4: 그렇죠. 네. 왜냐면 영상에서 김민석 총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 이거 구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현직 의장 측에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이 김어준 씨가 민주당의 뭐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CCTV를 그렇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다. 또 일부 민주당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말씀하시는 게 김어준 씨의 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취재상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유정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입법부의 보안 체계를 뭐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어디서 구했냐 CCTV 뭐 이런 말들 하고 누가 구한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0: 그 좀 전에 우리 장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거 참조하시고요.
1: 네.
0: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공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본질적인 겁니까? 사실 뭐 입법부의 보안과 헌정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거는 그날의 불법 계엄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잘 듣고 있습니다.
0: 지금도 여전히 뭐 자꾸 이렇게 계엄 세력, 윤호계인 세력과 선긋기도 못하면서 무슨 뭐 국회 보안 체계를 말씀하시는지.
1: 그렇죠.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 본질에 충실해야지.
0: 윤호계인 세력과 절연부터 하시고.
1: 예, 예. 이렇게 받아쳐 주시는군요.
2: 아니죠.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로 이거를 돌려치시게 하려면은 그 민주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서 국민들이 안 좋아하세요.
0: 설명을 다 해드렸잖아요. 아니, 근데
1: 정말 근데 궁금하�는 요 김호준 씨가 구한 건지.
2: 헌법기관이 어쨌든 헌법기관이 뭐 아무나 누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나? 이거는 정말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는 문제고요. 실제로 그 김민석 의원이 그 영상에서 보니까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진짜 모르는 건가? 아니 김민석 의원실에서 준 거 아닌가?
1: 아, 그걸 연기라고 생각하시는
2: 거예요? 저는 연기로 생각. 아니 왜냐
1: 진짜 다급하게 뛰어가시는 것 같던데.
2: 아니요 이거 이 영상을 어디서 받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왜냐하면 본인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영상이잖아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으면 정말 몰랐을까? 그리고 싶고 저희는 더 궁금한 게 김호준은 왜 김민석을 도와주고 있을까? 그 전까지는 계속 공격을 했는데.
1: 그래 이게 저는 저도 그게 공격이 뭐냐면 근데 이 영상을 만약 김호준 씨가 구해서 그 방송에 틀었다면은 그 김민석 전 총리를 도와주는 상황인 거가 그렇죠. 된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구해서 김호준 씨 방송에 틀어도
2: 그러니까요.
1: 그 틀어준다라는 것도
2: 왜냐하면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거죠. 일단 김호준은 왜 도와주는 걸까? 그리고
0: 돕는다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오해한 거에 대해서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확하니까 그거에 네네. 대해서는 확인시켜줄 나름대로 뭐 책임감 같은 게 있었겠죠.
1: 알겠습니다. CCTV에 대한 이야기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정치적인 이거는 뭐 논란이다 뭐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이 내용은 뭐 끝까지 나올 거라고 뭐 보시는 겁니까? 김성 의원이 끝까지 물어보실까요?
2: 수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범죄가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2: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 새롭게 등극한 변수가 또 선호투표제입니다. 전당대회 준비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지금 최고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요일인 어제도 최고위 열었지만 계속해서 결론이 좀 안 나고 있고 오늘도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친척의 반발이 예산보다 좀 많이 거센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정 의원님.
0: 네. 네. 그러니까 선호투표제가 이제 수요일까지는 이제 결선 투표를 할 거냐 선호 투표할 거냐 뭐 그게 수요일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내일이랑 모레 더 회의를 이제 할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해석의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당원 25조에는 그 이제 결선 투표제 실시 등에 네. 대해서 그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선투표 실시 등이 붙어 있어요. 등이.
1: 네.
0: 등에 이제 그 여기에 선호투표제도 포함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근데 당규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당규 66조에 보면 등이 없어요. 결선투표의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전준위가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규상에는 그 저기 선호투표제가 없고 결선 투표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려면 당규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한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1: 네.
0: 또 한 측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도당 위원장 있잖아요. 시도당 위원장하고 원내대표 선출할 때는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가 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다른 선거는 전부 다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를 병기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저기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또 한 측이 있는 거고, 거기 덧붙여서 그래서 작년 전준위에서도 선호투표제를 전준위에서 정하지 않았느냐라는 거고, 또 25년도 처음 선호투표에 도입했을 때에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선호투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게 최고위도 당무위까지 다 의결이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쭉 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이제 해석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선호투표제가 또 이제 후보들 간에 약간 유불리의 문제도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판단에서는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최고위에서 전준위에서는 결정을 했잖아요. 선호투표에
1: 네.
0: 대해서. 근데
1: 의결 받아야죠.
0: 최고위에서 이제 결정을 어제도 저녁에 비공개 최고위 했는데 결정을 못해서
1: 네.
0: 어제는 이제 직무대행이 그 선호투표를 포함하는 이제 개정안을 당규 개정안을 올렸는데 그것도 이제 어제 처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1: 어쨌든 친선계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친선계가 4명이고 최고위에
0: 네, 그렇죠.
1: 아, 다른 쪽이 이제 3분 계시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그럼 협의가 이게 될 거라고는 봐야 될 거잖아요.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0: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는 돼야 되는데 두 네. 가지가 저는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 정치적 결단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 풀어주는
1: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0: 아니, 누군지는 거죠? 제가 뭐 그거는 저 장윤미 대변인한테 여쭤보시고.
1: 아, 왜 자꾸 장윤미 대변인한테 너무 비세요 그런 거는.
4: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1: 얼마나
4: 힘드시겠어요.
1: 예민한 건 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저희 당은 이렇게 다 선당우사합니다.
1: 네네네.
0: 장윤미 대변인께서 자 얘기 안 끝났거든요.
1: 네, 아, 네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뭐 당규 개정이 안 되면 해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해석의 권한이 아마 당무위원회에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당무위원회에서 예. 해석을 해주든지. 뭐
1: 네.
0: 그러니까 당무위원회인데 해석을 받으려면 당무위원 안건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이 좀 동의를 해주시는 전제가 좀 깔려있는.
1: 시간이 그렇게 많나요?
4: 후보 등록하기 전에
1: 10일부터인데?
4: 다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0: 남았습니다.
4: 네. 아, 이틀이나.
1: 아, 이틀이면 가능합니다.
0: 네,
1: 오전 토요일 날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번 주까지 넘어왔고 이틀 안에 해결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대변인님 그 좀 예민한 문제는 넘기셨는데 이거 정청래 대표가 결국 허용해야 이게 될 것 같거든요, 분위기는.
3: 이게 완전 그냥 해석투쟁 비슷한 거예요. 이게 유불리는 저는 이게 뭐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1: 네네.
3: 왜냐하면 지금 선호투표제는 1, 2, 3위 주자를 적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청래 전 대표한테 불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1, 2위를 김민석, 송영길 같이 쓰시고 2, 3위를 그렇게 쓰셨을 때 2위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 그 선호투표제의 특성상 2위표가 정청래 전 대표한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1: 맞아요.
3: 그래서 불리하다는 요지잖아요.
1: 네.
3: 그럼 이제 결선투표를 가더라도 만약에 그냥 송영길, 김민석 전 총리가 같은 이제 당원들을 좀 점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김민석, 정청래, 정청래, 김민석 같이 올라갔을 때 송영길 의원의 표는 아마 김민석 전 총리에게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면 이게 꼭 유불리를 따지기 좀 어려워요.
1: 그렇죠. 예, 예.
3: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규 아까 말씀 주셨는데 당규에 당대표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데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 방법

0: 전준위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만 우리 당대표 선출 방법이야.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 측 주장이고 결선 투표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선호 투표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당무위 의결까지 지난해에 거쳤잖아.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까 또 이른바 다른 의견을 그렇죠. 주시는 쪽 얘기여서 네. 이거는 유불리를 떠나서는 해석의 영역인 측면이 더 큰 것 같고.
1: 그러니까 각자의 맞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0: 각자 그렇죠. 입장이 다 큰 것 같죠.
1: 각자 입장에 맞게.
0: 있죠. 네. 근거가 좀 있죠.
1: 그걸 합의를 봐야 되는데.
0: 그래서 네. 의결사안으로 해서 만약에 수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 측 내지는 거기서는 이현주 최고가 이제 그 그만두신 게 그 좀 셈법에는 좀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최고위의 구성원 자체는 이른바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좀 더 있는 게 사실이죠.
1: 네 분 계시고, 네 세 분 계시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2: 근데 또 이제 그 여기 이성윤 최고위원이 출마 가능성이 높잖아요.
0: 네.
2: 그럼 수요일 전에 사퇴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숫자가 3대 3이 또 될 수도 있죠.
1: 3대 3 되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치. 그러면.
2: 예?
1: 3대 3 되면 결론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멈추세요.
2: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1: 결론 나게 돼 있습니다.
3: 아니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시겠죠. 아,
1: 그렇게 좀 합의를 안 된다. 합의를 결국 봐야 되는 문제라.
4: 네네. 근데 예. 이건요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간에 앞서 제가 오늘 당 대표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피해자 프레임 이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선호 투표제를 빠르게 의결되지 않도록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김민석 송영길 측에서 그동안에 약간 해석상으로 가능해 보였었던 선호투표제라는 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런 약간 무소불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까요? 그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본인은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배신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네거티브도 안 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당방위라고 하는 이 상황을 오히려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러 좀 협의를 안 해주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그런데 그거는 좀 그게 좀 그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게 처음에 이게 사실 전준위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3: 그렇죠. 네.
2: 사실 그 전에는 전준위 저도 전준위 해봤는데 전준위에서
1: 아 해보셨습니까?
2: 예.
1: 오, 네네네.
2: 결정하면 최고위는 그냥 요식적으로
1: 갔죠.
2: 의견을 하고 당무에 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전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했는데 그 전준위 구성 관련해서 처음에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왜 충청도에서 시작해서 순회 경선을 왜 대전에서
1: 나오냐
2: 왜 정부도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하게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1: 제가 질문 드렸었죠.
2: 그러니까 그걸, 예, 예. 그걸 그렇게 봤을 때는 전준위의 구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김민석 총리나 이런 쪽에 그 유리한 분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전준위가 무슨 정치적 의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네네.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그 저 총리 측이나 이런 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 투표를 미루고 한다. 이거는 개그적인 객관적 성립.
3: 그런데 처음에
2: 거죠.
3: 설명 주셨을 때 다섯 명 중에 세 명만 예비 경선 통해서 세 명만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 세 명은 김민석 송영길은 한 팀이고
1: 그렇죠.
3: 그 정청래 후보 이렇게 되니까 선호 투표제는 굉장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당대회 준비하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룰을 찾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덕분에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 당원 단계로 좀 봤는데 보니까 사표 방지도 되고 두 번 투표 안 하고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1: 빠르게 네.
3: 빠르게 그렇죠. 보고 아 우리도 도입을 해도 괜찮겠다 네. 이런 아, 생각 잠깐 했습니다.
1: 원샷 경선이죠. 하루에 다.
3: 네. 하루에 다.
1: 근데 저 강준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좀 납득이 가는 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게임의 룰 나 지금 세 명한테 혼나고 있고 막고 있고 이런데 게임의 룰까지 나오는데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겨요 이거 약간 이런 캐릭터로 그렇죠. 약간 좀
4: 그게 당원들께는 어필이 네.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또 1인 1표제 하고서는 첫 번째 하는 선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보안수사권 폐지 아 이거 제동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제동이 걸린 건지 계속 추진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당은 장윤기 사건과 보안수사권 연결지어서 안 된다 입장이고 반대로 야당은 이게 연결져서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왜 연결져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리고 야당은 장윤기 사건이야말로 보안사건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승희 의원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3: 당연히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1: 보안사건이 발동이 된 거잖아요.
3: 네.
1: 그래서 연결이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3: 그 처음에 왜 민주당의 변호사 출신 의원님들 아무 말도 안 하시나 저는 되게 놀랬거든요.
1: 네.
3: 근데 이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의원들 하나, 둘, 셋, 넷, 다 벌써 한 7분, 거의 조금 있으면 10분 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네. 내부적으로 오늘 법안소위, 법사위 법안소위 있었다는데 거기서 또 여당 의원님들까지 엄청난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거 굳이 우리 당에서 안 해도 안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될 것 같아요.
1: 네.
4: 아니 민주당 출신 변호사 두 분이 지금 반대하시잖아요.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고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만나도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전식 원내대표를 만나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여를 해서 그 우려의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당청 간에 이것이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 이거는 김현정 의원님이 답변을 좀 피하실 것 같아서 장기부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궁금해요.
0: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건 정파와 진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고 제도 설계의 문제여가지고요.
1: 그렇죠. 네.
0: 저희 민주당 입장이 장윤기 사건이 보안수사권과 무관하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여기에 던져주고 있는 함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이 강간살인과 일반살인은 이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 쪽으로 몰기 위한 증거 인멸의 시도가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건이 암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안 수사로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 지금 공소청으로 전환될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방치된다는 건 민주당이 원하는 설계가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1: 네. 네.
0: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 입장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으로 설계를 하자. 그럼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지금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했을 것과 동일한 효과는 가져와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그러면 보안수사를 하라고 내렸는데 이 팀은 문제의식이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버린다.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을 정확하게 준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보안수사를 하도록 제도설계 별도로 한다. 아니면 수사심의관을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는 그냥 존치하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의식은 검찰이 별건 수사 이걸 저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범위 안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내자. 그래서 홍기원 의원님 같은 분은 이제 입법 발의를 별도로 하겠다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그 범죄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여기서
0: 사안과.
1: 다른 데를 또 파생시키거나 그러지 못하게 한다라는
0: 거잖아요.
1: 그거는
0: 아예 구조적으로
1: 거잖아요.
0: 안 되게 하자.
1: 네네.
0: 아니면 그러면 보안수사권 주는 거에 대해서 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만 보안수사를 주자. 아니면 강력사건에 한정해서 주자.
1: 네.
0: 여러 대안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암장이고 뭐고 이걸 다 허용하겠다는 거 아니고 아니면 불송치 의견을 경찰이 갔더라도 전권 송치를 해서 모든 사건을 그러니까 예전에 다 이제 검찰이 넘겼었거든요. 사건 기록을. 그러니까 그때로 다시 보완을 하자.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입장을 알기로는 일단 유예를 하고 논의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보완 수사는 남겨두되 이 전권 송치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쪽으로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열어놓고 이제 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전당대회 전에 끝내겠다는 의지는 꺾인 겁니까?
0: 아, 그게 박범계 의원님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셨고
1: 네네.
0: 이제 그 법사위 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라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냐는 인터뷰를 하신 부분도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아, 계속 논의 중이군요.
4: 네. 애초에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민주당 당내에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게 기준점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1: 네.
4: 보안수사권이 있으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거고 요구권을 했을 때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뭐 내부적인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꼭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징계는요 또 경찰 내부의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경찰 내부에서 본인들은 이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질 리가 없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장윤기 사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뭐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어떤 견제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신다 생각하거든요.
1: 그분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4: 이거를 지금 전당대회 전에

0: 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1: 계속 숙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께서도 대책 없이, 그러니까 대안 없이 폐지할 경우 민주당에 좀 부담이 갈 거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2: 근데 저희가 이제 뭐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가 왜 검찰개혁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복귀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1: 검찰개혁은 다 한 목소리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2: 근데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거예요.
1: 그렇죠.
2: 70년 동안 그 검찰에서 기소 독점주의하에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왔잖아요.
1: 네네.
2: 기소하는 것도 마음대로. 무혐의 처벌하는 것도 마음대로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정치 검찰들의 피해가 많이 그동안 생겼었고 그 폐해를 없애자. 그래서 권력은 견제가 들어가야 된다.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검찰개혁이 그렇죠.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1: 네.
2: 지금 한 해에 한 그 수사 사건이 한 140만 건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직접 수사권 이제 그 수사 개시권 없앴잖아요. 그게 한 5천 건밖에 안 된다고 하고 나머지가 뭐 139만 5천 건이 전부 다 이제 그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보완 수사를 허용하게 되면 그게 다 돌려서 다 직접 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다. 그 검찰개혁의 시작 자체가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보완수사는 폐지하되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수사 공백이라든지 제식구 감싸기라든지 또는 네. 국민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완을 하자. 그게 이제 우리 저 민주당의 이제 입장인 거잖아요.
1: 최대한 보완을 하자는데 이제 전당대회 이전에 한다면 너무 이제 시간이 촉박한데.
2: 아니 시기에 관련해서는 네. 이제 이게 10월 2일 날 이제 중수청 공수청 출범을 하니까 그 전에 해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딱 그 전에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빨리 하자. 이것이 당론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숙의하되 네. 빠르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빠르게 시간에만 쫓겨서 제대로 숙의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또 많이 논의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안의 TF에서도 개정안도 지금 내놨고 개별 의원들이 낸 법안 들까지 병합심사 지금 법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내일 또 의총에서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숙의들을 하되 빠르게 좀 해서 그 저 일정 부분 결정을 결론을 좀 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정성 법무장관이 정점식 원내대표한테 법사위에 들어와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1: 상임이 좀 돌아오셔라.
2: 네, 보이콧 좀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김소희 네. 의원님께서 돌아가셔서.
0: 아니 법사위 간사를 마음대로 못 뽑게 하는데
3: 법사위만 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1: 아니 근데 이게 가정법으로 얘기해주고 그렇지만 그럼 김민석 전 총리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네. 이거 전면 재수정 들어가는 건데 김민석 전 총리도 지금 보안수사권 없애자 그래 없애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2: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입장은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1: 네네.
2: 그렇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전제에서 우리 개별 아까 우리 홍 의원이 지금 발의했다라고 하는 개별 입법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하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선은 지키면서 최대한의 이제 보완을 하는 그런
1: 예.
2: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예시를 든 게 주로 얘기하는 지금 뭐 성폭력 범죄라든지 뭐 스토킹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에 대한 예외를 좀 두자 뭐
1: 네.
2: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네네. 보안수사에 대한 범위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통제하는 그런 장치들도 좀 마련하자.
1: 네네.
2: 뭐 이런 얘기도
1: 조금
3: 해석이 다른데 어쨌든 처음에 강성 지지층 등을 업었던 정청래 대표는 전면 폐지를 얘기했고요.
1: 맞아요. 예.
3: 그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전면 폐지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전당대회의 그 정쟁 프레임이 되면서 그냥 김민석 총리도 전면 폐지라고 말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대표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당대회 전에 이게 결정이 되나 그 지점을 저희도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거는 전당대회용으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민생이랑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한테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도 크게 발목 잡힐 이슈가 될 거예요. 그거.
1: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갑자기 이제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있고 당대표
3: 그래,
1: 선거가 있으니까.
3: 전당대회 선거 때문에 저는 입장을 바꾼 거라고 보고요.
1: 아무래도 당원들의 선거잖아요.
3: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입장을 바꾸셨는데 과연 입장을 바꾼 것을 또 바꾸실지 뭐 이런 지점들에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3: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될 거예요.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많이 있고.
1: 그렇죠.
3: 박상훈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는 제발 당론을 정하지 말아라. 개인의 법적 양심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라고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거든요.
1: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게 전당대 전에 할 건지 그 이후로 다시 좀 미룰 건지 그 지점들을 먼저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문자 온 것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806님. 청취율 조사 전화 기다리면서 02로 시작하는 번호 다 받고 있는데 다 스팸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괜히 저희 때문에 전화를 다 받고 계신데, 예, 아유, 조금만 더 견디셔서, 예, 한 다섯 번만 더 받으시면 한 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사실 저도 02로 전화가 와서, 이거 청취율 조사? 이라고 받았는데, 대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살포시 끊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아유, 이렇게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826님, 열린 토론 진행자가 황현희님인 걸 뒤늦게 알았어요. 개콘 때도 말씀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청취율 대폭 상승 기원합니다라고 문자가 보내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진짜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6252님, 정치 토론 알다가도 모를 뿐이네요. 그나저나 현희님 감기 걸리셨나요? 건강 관리 잘하세요. 사랑해요라고 사랑 고백을 해주셔서. 예. 아, 그러니까 요즘 에어컨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열대야가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에어컨을 돌리고 자니까 목이 네. 바로 이렇게 잠겨버리네요. 건강관리 라디오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4: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정치인의 나와 함께하기 전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웃었던 이유가 아, 김현정 의원이 갑자기 저보고 부안수석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3: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데
1: 네, 제가 갑자기 이제 웃음이 좀 튀어나왔습니다.
0: 되게 좋은 태도이신 것 같아요. 네. 국민들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에서 조금 더 경청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생각합니다.
1: 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인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장외정 행보 본격화했죠. 8일에는 인천에 이어서 어제는 부산 그리고 오는 15일에 광주 17일에는 대구 방문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왜 갑자기 이렇게 장외로 나오셨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당내에서 처리해야 될 아까 방금 얘기했던 보안수사권 얘기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실 건지
3: 지금 일이 많아요. 계십니다.
1: 예, 원내대표가 뭐 이제 합의를 하고 계시지만 네. 지금 민주당과 좀 합의 보실 게 많은데 이게 당내로 이렇게 계속 나가셔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현 님?
3: 저는 좀 속상하고 안타깝죠.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 이슈는 2030이 실제로 분노하는 이슈고요. 저희가 몇 번 몇 차례 세미나를 통해서 했는데 이 사태를 그냥 넘기는 거를 2030은 아마 못 견뎌할 거고요. 네네. 앞으로 지금 뭐 국조특위도 끝났고 특검도 지금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셔가지고 실제로 전향적으로 우리 당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하자라고까지 말씀 주시는 분들 계속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2030은 이게 그 반민주주의, 반 뭐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네. 이 문제가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보고 지켜보겠다라는 분노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여기에 같이 내가 참전하겠다라고 장동혁 대표께서 나가시는 거는 저는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염된 메신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이 친구들의 분노를 대변하는데 훨씬 제대로 전달된 메시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내는 메시지는 올바른 네. 메신저가 아니다.
3: 일단 그들이 얘기하는 부정선거와 장동혁 대표가 옛날에 얘기했던 부정선거와는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이미 메신저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이거는 충분히 민주당에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터가 되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별로죠. 네, 강전혜 변호사님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0: 지금 장도연 대표가 사실은 선거 이후부터 올림픽공원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장애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장애 정치가 언제까지 연결이 될지는 저는 일단은 15일이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0: 네, 이번 주에 충주시장 재검표가 있거든요. 이제 124표 차이로 낙선한 측에서 본인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게 왜냐면 무효표가 2,000표가 넘게 나왔어요. 두 분의 차이는 124표에 불과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재검표를 했을 때 일부 좀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면 장동현 대표의 장애투쟁에 또 힘이 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장외에 나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외에 나가셔서 써있는 피켓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하실 수 있는 태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뭐 정전시 원내대표께서 지금 나름대로 원내에서 일들은 착착 진행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분위기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아까 이제 김소희 의원님께서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 것처럼 당대표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저희 당의 지지율 그리고 당대표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들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조금 더 전향적인 목소리들을 국민들께 내셔야 그다음에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당원들,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장애로 나가서 뭐 팻말 들고 막 이러니까 또 그 팻말에 또 그 직접 쓰신 건지 뭔지 어떻게 한 건지
2: 잘,
1: 직접 쓰신 거예요?
2: 잘 쓰세요.
1: 그렇군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좀 반말로 뭐 재명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김종인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3: 아니, 정말 패륜 정치죠.
1: 아, 패륜 정치다.
3: 네, 아무래도 네. 나라의 대통령한테 이재명이 뭡니까? 재명이. 저희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 전까지는 꼭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1: 네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3: 이거는 그냥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1: 네네.
3: 참 이걸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성, 뭐, 구강성 지자들한테 뭘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1: 네.
3: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아닌 것 같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이렇게 당내에서는 징계 정치하고, 밖에서는 장애 정치하고 막 이러는데, 당 안에 이제 본인이 이제 고립무원 상태로 있다 보니까 리더십도 상실되고 그러니까 돌파구를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사실 이게 그 원내에서 제1야당 아닙니까? 사실 그 장외투쟁은 아주 극히 소수정당이나 원외정당들이 투쟁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1: 네.
3: 당대표가 저렇게 나가서 무슨 책임정치는 안 하고 그 음모론 같은 데 이렇게 의존하는 모습, 저게 정말 정상적입니까? 저건 정말 그냥 뭐 국민의힘 야당이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1: 네. 저번에 나경원 의원 인터뷰를 해봤는데 왜 자꾸 혼자 나가시냐,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다른 의원분들도 동참하게 하지 왜 그렇게 자꾸 혼자 당대표가 독자 행동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독자적으로 지방에 가신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물론 최고위원도 옆에 이제 같이 계시긴 하지만.
0: 네, 그렇죠. 네. 보통 김민수 최고랑은 늘 함께 하시고
1: 네.
0: 몇몇 분들이랑 있는데, 이번에 부산에 집회에 가셨는데 부산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들조차도 많이 동참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장애에 나가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적어도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께서도 나가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1: 네.
0: 도돌이표처럼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뭐 밖으로 나온다 뭐 이런 논평을 하시는 분들이
4: 네.
1: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매우 동의되는 분석이고요.
1: 아, 동의되는 분석.
4: 지금 제일 야당의 대표 행보는 아닌 것 같아요. 유튜버 행보라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당우사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국민의힘을 굉장히 정말 그 존재가 어렵게 만들고 대한 세력으로서의 그 위상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쪼그라들게 만들면서 본인을 향한 아주 어떻게 보면 소수인 강성 지지층을 보면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공당인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든다?
1: 네.
4: 이건 사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그냥 좌시할 수 있는 사안임을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N6T님께서 이분은 또 장동혁 대표 원맨쇼 타임인가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아닙니다. 여기 한동훈 대표 대표? 아,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의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당내 복당이 좀 점점 험난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정동욱 대표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뭐 지금 뭐 공개적으로 좀 감정이 좀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0: 네, 한동훈 의원 복당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안철수 의원은 갑자기 한동훈 의원 복당에 반대하는 겁니까, 김수 의원님?
1: 저희 다 이 기자회견이 너무 좀 뜬금없어가지고 네. 이거 왜
0: 화가 나셨더라고요.
1: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0: 네, 많이 나셨더라고요.
1: 그래서 이제
0: 네.
1: 그 본인의 이제 법원 증언을 소위 말해서 이제 친한계 중심의 주변에 이제 스피커들이 비난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건가, 아니면 지금 이걸 시작으로 한동훈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권 경쟁을 시작하신 건가, 뭐 저희가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은 좀 많이 뜬금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정당으로서 선거에는 이기려면 한동훈 의원은 이제 우리 당 의원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얻어서 언젠가는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복당을 하는 걸로 알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 그 지점인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해석할 수밖에 없죠.
0: 아니 근데 한동훈 의원은 좀 이게 포용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1: 노력은
0: 뭐,
1: 했는데 아직 네. 많이 부족하죠.
0: 친윤계 분들도 많이 만났었고 네. 뭐 이런 무슨 세미나 같은 것도 참석도 네. 하시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두 분이 굉장히 격렬하게 붙고 기분이 안철수 의원이 많이 상한 듯한 느낌? 이러면 복당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금 뭐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도 대표도
0: 그렇죠, 각을 세우고 있죠.
2: 예,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 중도 표방하는 의원들도 반대하고 당권파도 반대하니까 복당이 뭐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2: 근데 한편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아니 그 저기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사실대로 증언한 건데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니까 화가 안 납니까?
0: 네네네.
2: 그리고 실제로 그 저기 한동훈 대표가 저기 당사로 오라고 문자 보낸 거 맞대며요. 그 원내대표가 작성한 뭐 서류에 기반해 가지고 이렇게 뭐 증언을 했다는데 그걸 공격하고 조롱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화가 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의 스타일이기도 한데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잘 되면 다 자기가 한 거고 안 되면 다 남이 탓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뭐 대표주자라고 본인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엄 해제 표결도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같이 한 거잖아요. 그때 그 안철수 의원 혼자 앉아 계시고 그랬거든요. 계속 그때 탄핵 찬성할 때도.
0: 기억납니다. 예.
2: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을 같이 우리 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할 텐데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보수의 층에 있는 층까지 이렇게 등을 돌렸으니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당권파를 지지하는 그 강성 당원들 입장에서 여전히 한동훈은 배신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귀해 보십시오. 지금 한동훈은 사실 윤석열의 아바타였잖아요. 윤석열이 장관시켜주고 비대위원장을 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계엄 일으키면서 다 돌변을 한 건데 그때도 뭐 계엄 일으킨 다음 날 총리 공관실에서 계엄이랑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회의했다는 것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며칠 지난 12월 8일 한덕수 저 총리하고 당시에 총리하고 공동정부 기자회견까지 했었잖아요.
0: 네네.
2: 그렇게 하다 갑자기 또 탄핵에 찬성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뭐가 한동훈 의원의 진심이고 정체인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본인이 정말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고 대권에 나갈 그런 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신뢰를 쌓아야지.
0: 이 분위기가 한동훈 참다 공격을 시작하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별명이 원래 조선제일곰이셨잖아요. 그러니까
1: 검사 시절에는 먹혔는데요.
0: 그렇죠.
1: 그 의원이나 정치는 머리로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사람의 수로 하는 건데요. 사람의 수라는 거는 진짜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0: 쉽지 않죠.
1: 네, 그래서 네. 그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존의 그 조선제일곰 스타일을 가끔 자주 보여주시네요.
0: 그러면 이제 김수 의원님이나 강전의 변호사님 네. 생각에는 그래도 한동훈 의원은 조금은 이제 좀 더 많이 좀 누그러뜨리고 이런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은 좀 안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1: 최소한 우리 당 의원님들 대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0: 아, 국민의힘 의원
1: 네,
0: 대상으로는
1: 네,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 한동훈 의원을 좋아하는 주변 스피커들의 의원들 아닌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분들이 좀 공격을 조금 심하게 하신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저도 비슷한 예. 생각.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기자회견 통해서 이제 본인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증언했었던 내용들이 나온 이후에 한동훈 의원의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좀 좌표찍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DM이나 뭐 댓글이나 제 SN, 개인 SNS에 와서 저는 SNS에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쓰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정말 쌍시옷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심한 말씀들을 많이 보내세요. 네네. 저처럼 그냥 일개평론을 하는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급의 이런 스피커한테는 훨씬 심한 공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한계 스피커들이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조금 과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지자들의 행동이 그것을 공격을 받았을 때 좀 억울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한동훈 개인에 대한 반감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거는 근데 한동훈 의원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지지자분들께 그런 걸 자제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다 생각합니다.
0: 아무래도 좀 한동훈 의원이 팬덤 정치가 네. 좀 있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한번 공격이 들어오면 네. 많이들 가셔서 예, 상대방을 예, 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그때 화가 많이 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는 좀 대립각을 세우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네.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욱 대표의 장외 정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원내에서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둘러싸고 병적기록부 공개를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의 군무 이탈 의혹과 해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장인미 대변인님 네. 이거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공개하면 되잖아요 사실.
4: 그런데 왜 네. 고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네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이 직위가 있는데 그걸 뭐 고치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일단 있고요.
0: 네네.
4: 그리고 이게 지금 청문회 전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장관으로 입각했을 때 청문회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왜 재점화되냐. 이건 언론의 진단인데 삼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조직적인 어떤 반대에 저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삼사관 통합에 무슨 문제가 있고 지금 정부 논리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전공법을 택하는 대신 메신저를 공격하는 인상을 준다? 저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행정착오다 뭐다 해서 바로잡거나 이거는 논외로 하고 뭐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대안이 있거나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어쨌든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 강전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3: 지금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청원 사이트에 탄핵 청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30만이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방과 관련해서 안규백 장관이 처음에 임명이 될 때도 그때도 사실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정부에서 보이고 있는 국방 정책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특히 2030 청년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며칠 전에 실종 해군 병사 이제 사망한 그 시점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테르 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난 정권 때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하게 지금 또 뭐 병사가 사망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다르게 이 정부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준다. 이것이 어떠한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의 기준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말로 서류를 하나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국방부에서는 알 수 없는 해명들을 하는데 이게 나오면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0: 네.
3: 국민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서류를 먼저 보여주고 이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습니다라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데 국민들은 대화를 할 그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김현종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문제가 되는 부분 좀 가려서 병적 증명서 그 부분만
3: 하면,
0: 네,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공개되는 게 좀 많이 부담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아니, 문제가 없는데 자꾸 왜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2: 일단은 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탈영 같은 거 없었고 구금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 행정적 오류였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2: 이제 그 저도 그 당시 국방위에 그 청문회 참석했던 우리 그 모 의원한테 직접 확인해봤는데 그분이 그 봤다더라고요. 보여주셨대요. 그 저기
0: 병적 증명서를.
2: 예, 예. 근데 이제 그 탈영은 명확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닌데 이제 뭐 이제 다른 이제 사유가 좀 있는데 사연이 있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어서
0: 네네네.
2: 그때 그냥 그 사견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공개 그때 해버렸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1: 아니,
2: 했었다는 얘기도 하시던데
1: 저희가 들은 내용은 좀 다른데
2: 근데 지금 예?
1: 저희가 들은 내용은 좀 다른데 그럼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만 보여드렸나?
2: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1: 제가
2: 친한
1: 몇 차례 이제 진짜 상임위원장, 위원장님과 예. 뭐 간사 몇 명한테만 보여달라 했는데도 안 보여줬다고
2: 그 야당의 공세가 심하니까 네. 이제 친한 의원 직접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탈영한 건 진짜 아니고 근데 이제 그 탈영을 탈영을 해서 영창에 갔다 이 얘기가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명확히 아니다라는 것은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그 저기 오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사견도 얘기를 하시던데
0: 예,
2: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게 다른 또 그걸 또 했을 때 또 다른 논란거리로 또 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 이제 저기 그 행정적 오류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장관 재직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정정 청구하는 건 맞지 않아서 임기 끝나면 바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0: 지금 임기 끝나면 하시겠다.
2: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제
0: 저희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1: 아, 네. 예. 그럼 제가 해야
0: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영수님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1: 제가 확신을
0: 예.
1: 가졌던 건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님의 기자회견을 듣고 저는 확신을 가졌고요.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해군 출신이셨고요. 군의 방산 비리를 하다가 진짜 군인을 그만두신 분인데 이분이 대놓고 나는 탈영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모욕한다라고 생각 명예훼손을 한다고 그럼 나를 고발해라. 보고 그럼 나는 거기에 맞설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0: 네.
1: 아, 진짜 2030 세대들의 분노를 잠재우시려면 지금 민주당이 2030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하셔야 될 거라고
0: 맞아요.
1: 봅니다.
0: 군대 훈제는 네. 우리나라에서 빨리 해소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 그렇습니다.
0: 더 커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1: 정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이었고요. 장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혜정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정치가 앞으로 가려면 새로운 길을 보여줘야 하는데 요즘 자꾸 좀 지난 발자국만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는 검증할 수 있어도 미래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잖아요. 이제 유권자들이 보고 싶은 건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누가 이 복잡한 문제를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닐까요?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혹시 체납자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덕 체납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으로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국세청이 전국 558만 명의 국세와 과태료, 과징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확인에 나섭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와 분할 납부를 연계하고 반대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버티는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세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공정한 징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조세 정의의 중요한 가치겠죠.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세금도 공정함 위에 따뜻한 배려가 더해질 때 더 높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스페이스A의 주홍글씨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K투자개발 강민신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이 북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인 자전거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2: 네. 사실 북한 주민들이 자전거 사랑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90년대 고난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열차 이동이 어려워지면서부터인데요. 이후에 단순히 뭐 이동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생계수단으로 자전거는 매 가정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여성의 자전거 활용은 사회적 모습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일반 자전거에서 전동 자전거로 바뀌긴 했지만 주민들의 자전거 사랑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저희 NK투자개발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돈 있는 사람 중에서 전기자전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전기자전거 부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축전기 자전거로 불리는데요. 한국에선 전동자전거가 되죠. 그러니까 전동자전거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하나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실 축전기 자전거 하나가 비싼 것은 웬만한 오토바이 한 대 가격보다 더 비싼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탄 주민은 무조건 돈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내부 조사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중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시기부터 북한 시장에서 전기 자전거가 유통이 됐고 지금도 도시의 웬만한 가정들에서 전동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전거 중에서 일반 자전거 그리고 전동 자전거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 네, 평성 시장의 자전거 매장에는 전동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의 3분의 1 정도가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전히 일반 자전거가 많이 팔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 자전거의 3분의 1이면 자전거 타는 주민 3명 중에 1명이 전동 자전거를 탄다는 이야기라는 그런 점에서 전동 자전거의 이용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단면으로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2: 전동 자전거는 북한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는데요. 북한산은 대동강 축전기 공장에서 생산된 축전기를 장착한 전동 자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성 조사원에 따르면 북한 대동강 전 축전기 자전거도 있고 중국산도 있는데 중국산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이제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인승 승합차 이게 북한에서는 농구방이라고 하는데요. 다인승 승합차나 6톤 화물트럭, 북한에선 동방으로 합니다. 6톤 화물트럭 그리고 택시 등 이동수단 중에 중국산이 많다는 점에서 중국산 전동자전거에 대한 선호도도 나쁘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전동자전거의 선호도에 대해서는 북한 대동강 전기공장에서 생산된 전동자전거에 비해서 모양이 좀 멋있고 타이어의 질도 좀 좋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어서
1: 네.
2: 구매자들이 중국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강도 조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축전지 자전거는 가격 자체가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비싸고 이동에서도 수동 자전거에 비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돈장사,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돈놀이라고도 하는데 돈장사를 하거나 송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장사꾼들은 구매 고객이 돈주들인 것만큼 가격 홍장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일반적인 판매 행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자전거의 가격대는 얼마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나요?
2: 일반적으로 팔리는 자전거는 북한에서 생산된 자전거들인데요. 삼천리, 갈매기, 성천강 이런 자전거들인데 가격은 지역이나 혹은 디자인, 또 혹은 서비스로 곁들여서 이제 파는 부속품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정도로 한 지역에서 판매된다고 해도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양강도 해산시의 대부분 시장에서 전기 자전거 한 대의 가격을 시기별로 보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을 보면 전기 자전거 한 대당 310만 원, 350만 원, 360만 원으로 다양한 가격으로 시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났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는 한 대당 525만 원으로 비싸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가격이 조금 안정된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다가 2025년 하반기부터 오토바이 한 대당 700만 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전동자전거도 동시에 상승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전기자전거 측정지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좀 갈리는데요. 대략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북한산이 비싸다고 해도 중국산보다 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서 북한산 전동자전거의 인기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자전거는 자격증이나 번호 등록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도 국산 제품일 경우 단순하지만 수입사는 등록할 때와 자격증 취득에도 조금은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제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는데 번호도 있어야 하고 자격증도 있어야 하나요?
2: 네, 일반 자전거나 전동 자전거 모두 번호는 필수입니다. 자전거 번호는 지역에 있는 안전부에서 발급이 되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볼 때 자전거 앞에 바구니를 장착한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이 바구니 앞에 자전거의 번호판이 이제 장착되어 있고요. 자전거 번호는 지역 이름과 등록 순서에 따라서 번호가 이제 배정이 됩니다. 시장이나 주차장에 보관 중일 때도 자전거 번호로 등록을 하고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호가 있으니까 똑같은 모델의 자전거라고 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하고요. 전동 자전거의 경우 자격증은 필수로 따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동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같은 등급의 이동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동 자전거를 소유한 주민은 대부분 또 남성이라고 하고요. 가격도 비싸고 또 직업에 따라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전동자전거를 타기 때문이라고 내부 조사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전동자전거 자격증을 따야 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상태를 알고 있고 규정을 숙지한다면 통과한다고 합니다.
1: 네. 또 이제 한때 북한에서는 여성이 자전거를 타면 단속 대상이 됐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 사실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뭐 중앙당 간부의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사고로 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런 단순한 것 때문에도 여성의 자전거 이동을 제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책임진 여성들의 경우 이동수단 중 자전거가 효자였기 때문에 자전거 이동을 통제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려는 사람과 이용하려는 여성 간의 다툼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많아지면서 또 한때 주민들이 불만도 많이 폭주했고요.
1: 네.
2: 주민들이 반항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무리가 조성될까 걱정했는지 여성들이 자전거 이용은 잠깐의 통제 시기를 지나면 또 잠잠해지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학생들까지도 자전거를 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버스나 자동차 등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의 혁신이 있기 전에는 자전거 이용자, 특히 여성의 이용자의 이용률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최정한이 부릅니다. 무정.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해외 주요 언론이 주목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전주현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 뭐 김치, 고추장 같은 한국 고유의 식재료를 현지 식문화와 결합한 이색 레시피가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고요.
2: 네, 이 내용을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메일이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낯설고 파격적인 조합이라서 저렇게 먹는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 들어볼까요?
2: 네, 이 레시피가 하나 있는데 멕시코에서 올린 영상이 나온 겁니다.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에다가 구운 파인애플을 넣어서 같이 끓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알파스토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네. 착안이 된 건데 이 알파스토는 빨갛게 양념한 돼지고기를 파인애플, 다진 양파, 고수와 함께 먹는 타코 메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풍미가 특징인 그런 네. 요리인데요. 사실 멕시코에서는 단 과일하고 매콤한 양념을 조합해서 먹는 게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이나 망고가 같은 생과일에 칠리 파우더나 라임을 뿌려 먹는 그런 식문화도 있는데요. 예. 당연히 이걸 접한 우리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낯설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맛있을 것 같다. 신맛과 단맛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고요. 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하와이안 피자를 볼 때 기분을 이제서야 알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까망베르 치즈를 통째로 넣은 김치찌개가 또 화제를 모았는데요. 국물에 이 치즈를 통째로 넣고 끓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니까 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좀 치즈를 넣어서 중화를 한다라는 거죠. 매운맛을. 네,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렇게 한식 재료를 현지 음식에 접목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먼저 있었습니다. 고추장 캐러멜 쿠키라고요. 이거를 뉴욕타임스가 소개를 해서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24년에 뉴욕타임스의 독자 선정 히트 레시피 50선에 꼽힌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1: 무슨 맛일까요?
2: 버터에다가 흑설탕하고 고추장을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요. 이걸 쿠키 반죽에 넣어서 굽는 거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후에 브라우니 같은 다른 디저트에도 활용이 되면서 응용하는 레시피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이용한 피자도 등장을 했어요. 네. 버터에 고추장과 다진 마늘, 치즈, 꿀을 섞어서 만든 고추장 소스를 사용하는 건데 미국 SNS에서는 피자 크러스트에 발라 먹으면 좋고 스테이크나 파스타 소스로 써도 된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한 관계자는 밥이 주식이 아닌 서구권에서는 김치나 고추장을 반찬으로 먹기보다는 버거와 피자, 감자튀김, 쿠키 같은 익숙한 음식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다. 이제 한식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대중화되면서 한식 재료를 일상 소비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 아, 재밌는 소식이었습니다.
2: 네, 궁금하죠? 정말 먹어보고 싶습니다.
1: 한 입씩만 먹어보고 네. 싶어요. 미국에서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주거비가 상승해서 젊은 청년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요.
2: 네, 뉴욕타임스가 실리콘밸리 드림을 쫓아서 샌프란시스코로 온 젊은 청년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지금 AI 산업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기존의 구매력을 넘는 슈퍼리치들이 이 지역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랑 주거비가 급상승하게 된 건데요. 실제로 오픈 AI, 엔스로픽, 스페이스X 같은 높은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AI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실리콘밸리의 평균 소득이 급증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평균 연봉이 2020년에는 $153,359, 약 2억 3,400 100만 원이었는데요. 네. 작년에는 $196,365, 우리 돈으로 약 3억 400만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뭐 실리콘밸리의 핵심 기술 기업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산업이 뜨니까 이곳으로 AI 인재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생활비가 미국 전체 평균과 대비해서요. 65.6%, 공공요금은 41%, 교통비 43%, 식료품 비용은 19%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임대료 당연히 올라갔겠죠.
1: 그렇겠죠?
2: 전국 1위 수준입니다. 임대료가 월 3,827달러, 약 593만 원입니다. 이제 뉴욕을 제치고 전국 최고 수준이 돼버렸어요. 이런데도 빈방 찾기가 어렵답니다. 이 번화가의 공실률이 2020년에는 한 13%였는데 지금은 3% 수준까지 낮아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기업이 아닌 곳에 근무하는 청년층이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한 커플은 두 사람의 연봉을 합치면 36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가구 소득 상위 20% 안팎에 들어가거든요.
1: 네.
2: 그런데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지금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를 구하지 못했답니다.
1: 어이구.
2: 그래서 한 명은 물가가 저렴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나머지 한 명은 룸메이트 두 명과 우리 돈으로 월세를 한 255만 원을 내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커플이 지금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1: 야.
2: 그래서 이 커플이 AI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곳에 살 자격조차 없는 사람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육도 지원하고 가족용 주택 공급 지역 개편, 대중교통 인프라 확보 같은 걸 해서 주거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문제네요.
2: 네.
1: 중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중소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 단지가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2: 네. 이 내용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1: 네.
2: 최근 홍콩 근처의 광둥성 후이저우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프로스퍼러스 레이크사이드 맨션이라는 걸 대표 사례로 소개를 했습니다. 인구가 한 600만 명인 후이저우에 이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가 비어 있대요. 그래서 임대료가 크게 떨어지니까 지금 젊은 층과 원격 근무자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지가 2021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1: 네.
2: 하지만 중국 부동산 버블이 꺼진 직후에 시장이 침체되니까 개발사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채무 재조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 중국 지방 정부는 아파트를 먼저 지으면 사람이 따라온다라는 논리에 힘입어서 대규모 주택 개발을 적극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방 정부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경제 성장과 세수를 늘리고요. 지방관리들은 이걸 실적으로 삼아서 승진하는 구조였거든요.
1: 네.
2: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뭐 베이징 같은 대도시가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인구를 끌어들여서 실수요를 중심으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에 중소도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주택 공급 과잉,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비어버린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너무 많은 주택을 너무 빠르게 공급한 결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입주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미완공 아파트 입주가 지연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기존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 시장 회복도 느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일본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운전자의 이상 징후를 차량이 스스로 감지해서 사고를 막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운전자의 시선 이탈, 졸음 등을 감지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또 운전자의 건강 이상이나 의식 저하를 감지해서 차량을 자동으로 감속하고 정차시키는 운전자 이상 시 대응 시스템을 자동차 안전 성능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요.
1: 네.
2: 지금 이 시스템을 2028년도 평가 기준부터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 기준을 마련을 하고 도입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관련 장치 탑재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네. 이미 일본 정부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시도를 했어요. 2020년에는 승용차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했고요. 작년 6월에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했을 때 급가속을 억제하는 장치의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들이 이제 2028년 9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근데 고령 운전자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금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 사고가 작년에 전체 사망 사고의 34%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보다 6%포인트가 높아졌는데요.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들이 핸들 조작 실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사고 비율이 30%에 달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안전장치를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탑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면허 관리 제도도 함께 강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 기능 시험 제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최근 3년 동안 신호 위반이나 과속 같은 교통법규 위반 이력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 중에 상위 10%만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시험만으로는 실제 사고 위험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개편한다는 입장입니다.
1: 그렇군요. 중국 도시를 중심으로 하이킹, 관광, 달리기, 허거 외식 같은 것들을 함께 해주는 유료 동행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다고요.
2: 이 내용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은 친구나 가족 간에 많이 해주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 명산 동행, 함께 놀기 이런 검색어를 입력하면 서비스가 쉽게 지금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표 명산이죠. 타이산에서 등산객들이 적게는 우리 돈으로 약 4만 4천 원에서 많게는 18만 원을 내고 함께 걷고 가방도 들어주고 사진을 찍어주는 등산 친구를 구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학생들 아니면 젊은 플랫폼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서 이제 고객을 모집해서 같이 가주는 건데요. 이런 흐름이 노인 돌봄 영역으로도 이어지면서 이제 상하이시가 1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서 7월 1일자로 60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동행 진료 서비스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동도 보조해 주고요. 진료 동행, 수속 대행, 의자와 환자 간의 소통, 심리적인 위안, 복약 알림 같은 것들을 서비스해 준다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병원에 함께 가줄 가족이나 보호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반영한 서비스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 푸동의 경우 일반 동행 진료는 4시간에 우리 돈으로 4만 5천 원,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의 서비스는 4시간에 6만 4천 원 수준인데요. 이 로이터가 2025년에 중국 동행 경제 규모가 약 500억 위안, 약 11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지금 젊은 층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요.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돈을 내고라도 확실한 동행을 구해보겠다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한 심리치료사는 유료 동행에 대해서 돈을 내면 항상 예스를 얻는다. 거절당할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안정감을 주니까 확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1: 좀 씁쓸한 마무리 네.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으로 읽는 경제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어요.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플라워의 눈물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돈 버는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 특허법인 다나의 조정호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2: 네, 고유가 시대에 이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이 확대가 되면서 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에서 소비되는 전력 그리고 냉단방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즉 BEMS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특허 경쟁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즉 BEMS가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2: 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이 건물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전기나 냉난방, 조명, 그리고 환기 설비 등의 이 에너지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이를 분석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건물 전체의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는 이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냉난방기나 또는 조명설비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최근에는 모든 설비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사람 수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조명 밝기를 낮추거나 냉난방 출력을 조정할 수 있고요. 또 외부 온도나 전기 요금 변동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전 조건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능도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결합이 되면서 이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서 이 미래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에너지 절감과 탄소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스마트 빌딩 기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네, 최근 시장은 크게 이 탄소 중립 정책 확대 그리고 에너지 비용 증가, 스마트 빌딩 확산이라는 이 세 가지 트렌드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국 정부는 이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나 친환경 건축 인증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BEMS를 도입하는 수요도 증가되고 있고요. 네. 또 최근 전기요금과 에너지 비용 상승은 이 건물 운영자들에게도 이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빌딩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 BEMS는 이제는 건물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 과거에는 대형 빌딩 중심으로 적용이 되었다면 이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그리고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등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단순한 설비 관리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이 핵심 인프라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핵심 기술 요소는 뭔가요?
2: 네, 가장 크게는 이 데이터 수집 기술에서부터 이 에너지 분석 기술 그리고 자동 제어 기술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먼저 데이터 수집 기술의 경우에는 이 건물 내 다양한 설비의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 미터나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그리고 인원 감지 센서 등 다양한 센서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에너지 분석 기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또 비효율적인 설비 운영 구간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이 미래에 예측 가능한 소비량을 예측하는 기능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1: 네.
2: 마지막으로는 이 자동 제어 기술 분야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대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 냉난방 설비를 미리 최적화시키거나 또는 전력 요금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서 설비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태양광이나 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연계해서 건물 자체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시키는 기술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센서 기술과 통신 기술 그리고 AI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최근에는 좀 어떤 유형의 건물 에너지 관리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2: 네,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관리 기술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1: 네.
2: 가장 먼저는 이 AI 기반의 에너지 예측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과거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 소비량을 예측한다거나 또 최적 운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고요. 또 디지털 트윈 기술도 주목이 받고 있는데요. 실제 건물과 동일한 이 가상 모델을 구축해서 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이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연계시킨 이 에너지 자립형 건물 기술도 확대되고 있고요. 또 건물에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거나 효율적으로 소비시키기 위한 이 BEMS가 활용되는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이 HVAC 제어 기술도 증가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냉난방 그리고 환기 공조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기술인데 이 AI가 실내외 환경을 분석해서 최적의 운전 조건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 전기차의 충전기와 연계한 전력 관리 기술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 전체를 이 하나의 에너지 플랫폼으로 운영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자율 운영형의 스마트 빌딩 플랫폼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실제 건물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2: 네, 가장 큰 효과는 이 에너지 비용의 절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건물의 운영 과정에서는 이 불필요한 냉난방이나 조명 사용이 이 상당 부분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1: 네.
2: 오늘 말씀드리는 이 BEMS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이 고장이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냉동기나 공조기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예지 보존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이 설비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단순한 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이제는 탄소 배출 감소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이 기업의 ESG 경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물 운영자는 이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입주자 입장에서는 보다 쾌적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이 관련한 특허 경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죠.
2: 네, 건물 에너지 관리 분야의 특허 경쟁은 크게 이 에너지 예측 알고리즘과 설비 제어 기술 그리고 통합 운영 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관련된 특허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AI 기반의 예측 기술은 최근에 가장 활발한 특허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를 예측하고 또 최적의 운전 조건을 제안하는 기술들이 다수 출원되었다면 최근 이 설비 제어 분야에서는 이 냉난방이나 환기 그리고 조명 설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이 이 주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건물 이용자의 행동 패턴까지 분석해서 이 자동으로 운전 조건을 변경하는 기술도 최근에 특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태양광 설비를 연계한 에너지 최적화 기술도 활발히 추론되고 있고 또 전기차 충전 시스템과 연동시키는 기술도 증가하고 있는 등 최근에는 이 생성형 AI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 건물 관리 기술도 주요한 특허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단순 제어 기술을 넘어서 이제는 자율 운영까지 가능한 플랫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나특허의 조정호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경제로 통일로 크라잉넛이 부르는 말달리자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 6월 모닥불도 쬐다 말면 섭섭하다. 대단치 않게 여겨지거나 당장 쓸모가 없어 보여도 막상 사라지고 나면 섭섭하고 아쉽다는 뜻이지요. 한여름에 모닥불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처박혀 있던 딱딱한 찬밥도 막상 라면을 끓여 먹다 보면 꼭 생각이 나고, 오래 입어서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도 막상 버리고 나면 그것만큼 편한 옷이 없어서 두고두고 아쉬워하게 되지요. 어쩌면 시간의 개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 같지만 항상 이 시간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말이지요. 곧 사라질 이 시간을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한기의 노래입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네, 오늘은 한국인 최초의 밀라노 유학생이었던 패션 디자이너 장명숙 씨의 에세이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중에서 찬란하게 나이 들기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생을 편안히 살고 있다. 전원에서 여생을 한가로이 보내고 있다. 과거 젊은 시절의 나는 신문이나 매체에서 이런 문장을 접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노년의 삶은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하고 그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니 그런 문장을 보자마자 작자아패지곤 했다. 그래서 여생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나는 절대로 여분의 삶을 살지 말아야지. 사회에서 나를 밀어내도 내 몫의 일거리를 찾아서 움직여야지. 한가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은 보내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을 하곤 했다. 그런 다짐을 했던 내가 이제 여생이라 불리는 시간대에 도착했다. 지금 나는 내 리듬에 따라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뉴스 혹은 음악을 들으며 우아한 척을 한다. 식사 메뉴도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택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 음악회도 전시회도 여행도 내 기분대로 즐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의무와 시간에 쫓기던 과거에 미처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산다. 젊을 때 그토록 갈망하던 24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지금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공이다. 누가 노년을 여생이라 부르며 노년을 무료한 이미지로 떠올리도록 만들었을까? 소파에 누워 기운 없이 리모컨만 돌리는 삶이 아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 노년이다. 심신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가 바로 노년이다. 원한다면 가만히 앉아 하루 종일 햇살도 볼 수 있으니 눈이 부시지 않은가. 박경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

하는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날이지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초복을 앞두고 복날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삼복의 복자는 한자로 엎드릴 복자를 씁니다. 사람인 변에 개견자가 붙어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이 개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형상을 의미하지요.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폭염을 견뎠을까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복날이 되면 고위 관료들에게 빙표를 나눠줬습니다. 일종의 얼음 교환권인데요. 이걸 들고 장빙고에 가면 얼음을 받아올 수 있었다고요. 아마 그 시절에는 최고의 여름 보너스였겠죠? 백성들은 더위를 피해서 산과 계곡을 찾았습니다. 탁족이라고 해서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혔지요. 재미있는 풍습도 있었는데요. 복날에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훌쩍 여인다고 해서 아무리 땀이 나고 더워도 꾹 참고 목욕을 안 했다고 합니다. 만약 초복날에 실수로 목욕을 했다면 살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중복과 말복에도 목욕을 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날 즈음에 내리는 비를 삼복비라고 불렀는데 지역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전라도 같은 남쪽 지방에서는 벼농사에 물이 필요하니까 초복날 소나기는 구슬보다 낫다며 반겼고요. 충북 보은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때 비가 오면 대추알이 안 맺혀서 흉년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날 비가 오면 보은 큰애기가 운다는 속담까지 생겼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펄 시스터즈의 즐거운 여름, 임헌익의 눕거리 음식점, 그리고 서울 시스터즈의 지난 여름의 추억.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펄 시스터즈의 즐거운 여름, 이머닉의 눈거리 음식점, 그리고 서울 시스터즈의 지난 여름의 추억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복날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날하면 먹는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요즘은 자연스럽게 삼계탕을 떠올리지만 우리 선조들은 어떤 음식으로 더위를 떨쳐냈을까요? 양반가나 살림이 넉넉했다면 닭을 잡아서 푹 구워 드셨겠지만 서민들에게 닭 한 마리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이나 게장국을 끓여 먹거나 개울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해 먹었습니다. 형편이 좀 된다면 큼직한 민어를 사다가 민어탕을 끓여서 복다림을 하기도 했지요. 우리가 즐겨 먹는 삼계탕은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닭을 물에 끓여 먹는 평범한 닭백숙 형태였고 일제강점기 무렵에 부유층들이 닭백숙이나 닭국에 비싼 인삼을 넣어 먹기 시작한 게 지금 삼계탕의 전신인 게삼탕이었습니다. 이 음식이 1960-70년대 들어 양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국민 보양식이 됐지요. 주 재료인 닭보다 귀한 인삼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도 게삼탕에서 삼계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복날을 앞두고 시장통에 나가보면 복다림 음식 준비를 위해 나온 사람들로 아주 활기찬 풍경이 펼쳐집니다. 닭은 물론이고 민어나 수박 같은 게 인기 품목들이었지요. 닭시장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날갯짓이 힘찬 닭을 사가려고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여름철엔 동네마다 꼬마들이나 청년들이 주도하는 서리소동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참외나 수박서리는 애교로 봐줄 정도였지만 닭을 몰래 훔쳐가는 닭서리는 동네 어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복날 잡아먹으려고 며칠 동안 마당에 묶어두고 살을 찌우던 씨암탉이 사라지면 그야말로 사달이 날 수밖에 없었지요.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한복남의 전복타령, 하춘아 구봉산의 잘했군 잘했어, 머루와 다래의 신봤다, 그리고 김상진의 너와 나의 행복,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듣고 왔습니다. 한복남의 천복타령, 하춘화 꼬봉산의 잘했군 잘했어, 머루와 다래의 신봤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너와 나의 행복, 김상진의 노래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복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 삶의 모습이 변하면서 복날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날의 대표 보양식이었던 보신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옛날엔 복날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가마솥을 걸어놓고 게장국을 끓이던 모습이 흔한 풍경이었는데, 게 식용금지 법안이 발효되고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이미 많은 보신탕집이 문을 닫거나 다른 재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날에 먹을 만한 보양식은 더 다양해졌지요. 국민 보양식 삼계탕이 건재하고 장어나 민어, 흑염소, 오리까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특정 보양식을 즐기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했고요. 또 세계적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은 무더운 복날에 서로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지요. 든든한 보양식을 나누면서 올여름도 잘 나보자 하는 덕담을 나누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어쩌다 보니까 보양식 얘기가 줄을 이뤘지만 복날에 관한 이야기 잠시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송영란의 퇴근할 때 만납시다,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이해란의 백세 인생, 그리고 김상범의 건강을 위하여.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67년 7월 11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장마철 옷 보관. 여름 장마철엔 습기가 차서 집안에 곰팡이가 피기 쉽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습기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안의 구석구석까지 통풍이 잘 되게 해야 하며 특히 겨울옷의 보관을 잘해야 한다. 겨울옷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광소독을 잘해서 습기가 차지 않게끔 창호지나 신문지에 사서 눌리지 않게 상자 속에 넣어 장롱 위나 선반 위 같은 높은 곳에 올려놓아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때는 나프탈렌 같은 소독약을 얇은 종이에 사서 넣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곰팡이가 피기 쉬운 종이장판은 습기가 있는 곳에 세탁비누를 문질러 놓으면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 네, 요즘은 뭐 제습기나 제습제들이 잘 나와서 많이 개선됐지만요. 옛날에는 장마철만 되면 습기, 곰팡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겨울옷을 신문지나 창호지에 둘둘 싸서 장롱 꼭대기에 올려두시던 어머님의 모습 생각나실 겁니다. 옷장 문을 열면 확 풍겨오던 일명 좀약이라고 불렀던 나프탈렌 냄새. 아주 강렬했지요. 그 냄새에 찌든 옷을 꺼내 입었을 때 며칠이 지나도 냄새가 안 빠져서 참 고역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땐 참기 힘들었는데 가끔은 그 냄새마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투에이스의 노래 빗속을 둘이서 이어서

네, 투에이스의 빗속을 둘이서 윤신혜의 알뜰한 당신 듣고 왔습니다. 가끔 나이 드는 게 서글프다 느껴질 때가 있지요. 거울을 볼 때나 여기저기 이유 없이 몸이 쑤실 때 나이를 먹긴 했구나 싶어서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지만요. 그럴 때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을 애써 떠올리신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일 하나하나 조바심을 내고 남의 시선 신경 쓰느라 전전긍긍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고 모든 일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긍심을 느끼신다고요. 그런 나이들매 장점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소소한 만족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미리의 반갑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향연. 소개글. 이 책은 아폴로도로스가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들은 대화 내용을 자신의 친구 글라콘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또 다른 이름 모를 친구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대화는 아가톤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서 소크라테스가 그의 추종자들과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네가 듣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좀 잘 알고 있긴 하네. 그저께 내가 팔레론에 있는 우리 집에서 시내로 가고 있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뒤에서 나를 알아보고는 멀리서부터 장난기 어린 말투로 나를 불렀다네. 아폴로도로스 대머리 친구 멈춰보게. 그래서 나는 멈춰섰지. 그러자 아폴로도로스 안 그래도 자네를 찾고 있었네.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알키비아데스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아가톤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사랑에 대한 칭송이었다네.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싶네. 필리포스의 아들 포에니크스한테서 들은 사람이 나에게 말해줬거든.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분명치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기에 자네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자네 친구들 이야기에 대해 자네만큼 잘 전달해 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자네도 그 저녁 모임에 있었나? 그래서 나는 말했지. 글라콘, 자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정말 말을 제대로 안 했나 보군. 그 모임이 최근에 있었고 내가 거기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니 말이야. 그래, 나는 자네가 거기 있었을 거라 생각했네. 불가능한 얘기야. 자네는 아가톤이 이제 아테네에서 살지 않은 게 수년이 넘은 걸 모르는가? 그리고 내가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알게 되고 매일같이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한 건 3년도 채 되지 않았어. 한때는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며 나만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잘난 척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참 불쌍한 존재였지. 자네가 그렇든 나도 철학자보다 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러자 그가 말했지. 아, 농담은 나중에 하고 그 모임이 언제 일어난 건지 먼저 알려주게. 우리가 어렸을 때야. 아가톤이 그가 쓴 첫 번째 비극으로 상을 받은 날이야. 그와 그의 합창단이 승리의 제모를 바친 다음 날이었네. 그렇다면 진짜 오래전 일이군. 그럼 누가 이야기해줬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해주었나? 아니, 말한 사람은 바로 포에니크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바로 그 사람이야.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사람인데 키가 작은 친구로 신발을 신은 적이 없지. 그는 아가톤의 잔치에 다녀왔다고 했네. 나는 그때 당시 그 친구보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더 숭배한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들은 내용 중 몇 가지를 나중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직접 확인해보기도 했다네. 선생님은 다 맞다고 확인해주었지. 자, 그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게. 아테네 시내로 걸어가는 길은 대화를 나누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었고 그 잔치에서 이루어졌던 사랑에 대한 담화를 다시 얘기했지. 아까 처음 말했듯 나는 자네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네. 자네만 좋다면 기꺼이 다시 반복해서 들려줄 수 있지. 철학이라는 건 내가 말을 하든 남이 말하는 것을 듣든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큰 즐거움도 주지.

0: 반면 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특히 자네 같은 부자나 장사꾼들 이야기를 들을 때면 기분이 불쾌해져. 나는 자네 같은 사람들이 불쌍하네. 왜냐하면 자네 같은 친구들은 실상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물론 자네 같은 사람들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겠지. 그것도 맞아.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들은 오직 생각만으로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잖아. 그게 나와 다른 점이야.
1: 오디오 북.
2: 알겠어, 아폴로 도로스. 자넨 여전하구먼. 언제나 자기 욕도 하고 남 욕도 하고. 자넨 모든 인간을 다 불쌍하다 여기지. 소크라테스 선생님만 빼고 말이야. 자기 자신부터 가장 먼저 불쌍하다고 하잖아. 미친 사람이라는 자네의 오래된 별명을 어떻게 얻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럴듯하단 생각이 드네. 자넨 소크라테스 선생님만 빼고 자신과 남들 모두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니까 말이야.
0: 아, 그렇군. 내가 제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였네. 다른 증거가 필요 없군. 그래.
2: 그래, 그 얘기는 됐고 얼른 내가 요청한 그 대화 이야기나 하세.
0: 그래, 그 사랑에 관한 대화를 아리스토데모스가 알려준 그대로 처음부터 얘기해 줄게. 그가 말하길, 목욕을 막 마치고 나온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평소와 달리 샌들을 신고 있기에 그렇게 말끔하게 변한 모습으로 어딜 가시느냐고 물었대. 그러자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대답했지. 아가톤 네 집 잔치에 간다네. 어제 승리의 제물을 바치는 축하연에 오라고 초대받았지만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거절했거든. 대신 오늘 간다고 했지.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찾아서 입었네. 아름다운 사람 집에 가는 거니까. 자네도 같이 가겠나? 초대 안 받았어도 괜찮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따라오게나. 왜, 있잖아, 그 속담 말이야. 우리 그걸 좀 바꿔야겠네. 좋은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고 가도 괜찮네 하는 속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고 가도 괜찮네. 이렇게 바꾸는 거야. 호메로스에 비하면 살짝 바꾼 것뿐이잖아. 호메로스는 이 속담을 살짝 바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놓았지. 아가멤논을 용감한 장수로,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겁쟁이 전사로 묘사했고, 아가멤논이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베푸는 장소에 메넬라우스가 초대 없이 가는 불청객으로 그려지잖아. 즉, 좋은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 잔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잔치에 속물들이 가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자 아리스토데모스가 말했지. 그렇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지금 제가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메넬라우스의 입장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현명한 자의 잔치에 가는 불청객이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같이 가자 해서 왔다고 할 테니 그때는 변명해 주셔야 해요. 두 사람이 함께 각언을 하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호메로스의 문체로 답했네. 두 사람이 함께 가면 그 둘 중 한 명이 해결책을 생각해낸다는 뜻이야. 아무튼 이렇게 그들의 대화는 함께 걸으며 흘러갔네. 가끔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갑작스레 떠오르는 관념들을 생각하느라 멈춰서서 뒤처지게 되었지만 기다리는 아리스토데모스에게 먼저 앞장서 가라고 했다는군. 아가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는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네. 한 시종이 나와 아리스토데모스를 맞이했고 손님들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잔치 장소로 안내했다네. 아가토는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 오 아리스토 데모스, 마침 잘 왔네. 우리 같이 한잔하세. 다른 용모로 온 거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 어제 자네를 초대하려고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지 뭐야.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어찌 되신 거지? 아리스토 데모스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안 계셨지. 그래서 아가톤에게 좀 전까지 같이 왔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초대해서 오게 된 거라고 설명했어. 그렇군. 아무튼 잘 왔네. 그나저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어디 계실까? 글쎄 말이야, 방금 내 뒤로 계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러자 아가톤이 시종에게, 얘야, 네가 가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찾아 모셔오너라 라고 했고, 아리스토데모스에게는 에릭시마코스 옆에 앉으라고 했네.

동의하지 말자고.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야지. 그리고는 시종들을 향해 아가톤이 말했네. 얘들아, 그럼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 상을 차려보자. 너희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으니 뭐든지 마음껏 차려보렴. 손님들을 향해, 사실 나는 여태껏 시종들에게 명령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다시 시종들에게. 오늘은 너희들이 주인이고 나와 여기 계신 분들이 손님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잘 차려보렴. 우리에게 칭찬받을 수 있게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서 이내 저녁이 차려졌으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여전히 들어오시질 않았어. 밥 먹으면서 아가톤이 여러 번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불러 모셔왔으면 했지만 아리스토데모스가 말렸다네. 식사가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쯤 마침내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들어오셨지. 보통은 더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계시곤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에 맞추시려 했는지 조금 일찍 들어오신 거라네. 잔치상 한쪽 끝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아가토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옆에 앉으시라고 졸랐어.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 몸에 기대어 그 지혜의 혜택을 나눠주세요. 대문 앞에서 선생님의 것이 된 그 훌륭한 생각 말입니다. 선생님은 줬던 생각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자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아가톤이 원하던 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셨지. 만일 지혜라는 것이 가득한 사람에게서 모자란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털실을 통해 물이 가득 찬 잔에서 비어있는 잔으로 흘러드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다면 잔의 옆에 앉아 기대는 특권이 내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될 텐데. 잔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흐름이 나에게 와닿아 채워줄 테니 말이야. 나의 지혜는 보잘것없고 미심쩍은 것으로 꿈이나 다름없지만 잔의 지혜는 밝고 유망하지. 그저께는 자네의 그 젊고 훌륭한 지혜가 3만 명의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 명백히 표출되지 않았던가? 저를 놀리시는군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아가톤이 말했지. 누가 지혜의 승리자가 될지는 잠시 후 디오니소스에게 판단을 맡기고 술을 마시면서 대화해보자는 의미. 지금은 우선 저녁부터 드시지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자리에 기대어 앉아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드셨지. 그리고서 신께 드리는 헌주가 제공되었고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 다음 의례 행하는 이런저런 의식을 한 후 그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네. 그때 파우사니아스가 말했네. 오 친구들, 어떻게 하면 가장 해가 되지 않게 술을 마실 수 있을까? 나는 어제 마신 술의 영향이 커서 조금 쉬어줘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자네들도 대부분 어제 잔치에도 왔으니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어찌하면 술을 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 이 말에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했네. 완전 동감일세. 어제 여기 모인 한 사람으로서 나 또한 포금하는 걸 피하지 못했네. 이번엔 아쿠메누스의 아들 에릭시마코스가 말했다네. 자네들 말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 하나 더 있네. 아가톤, 술 더 마실 수 있겠나? 나도 어제처럼은 못 마시네. 아가톤이 말했네. 그렇다면 다행이야. 에릭시마코스가 말했어. 나와 아리스토데모스, 파이드로스 같이 술에 약한 사람과 아예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은 자네들 같은 술꾼이 더 못 마시겠다 하니 다행스럽다네.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겠네. 선생님은 마실 수도 안 마실 수도 있지. 우리가 마시든 안 마시든 상관 안 하실 거야. 그러나 어쨌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많이 마시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자네들이 이해해 준다면 내과 의사로서 내가 조언을 하겠네.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정말 나쁜 습관이야.
나는 한 번.

번도 따라해 본 적이 없고 자네들에게도 절대 추천하지 않네. 특히 어제 폭음의 영향을 아직도 느끼고 있는 자네들에게는 말이야. 나는 언제나 자네의 조언을 따르지. 특히 의사로서 말할 때는 말이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현명하다면 그렇게 할 걸세. 미리누스에 사는 파이드로스가 말했다네. 그래서 그날은 모두 술을 많이 마시지 않기로 동의하고 적당히 괜찮은 만큼만 먹기로 했다네. 에릭 시마코스가 다시 말했네. 그러면 각자가 원하는 만큼 마시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 방금 온 피리 보는 여인은 나가서 혼자 피리를 불게 하거나 아니면 저 안의 방으로 들어가 부인들에게 들려주게 하면 어떻겠나. 오늘은 우리끼리 마음껏 대화를 나눠보고 싶네. 그리고 자네들이 허락한다면 어떤 종류의 대화를 나눠야 할지도 제안하겠네.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기록으로 평가받는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소크라테스 철학의 정수를 담은 네 편의 작품을 한 대에 묶어 펴낸 책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인데요. 플라톤의 대화편은 서구 사상의 근본적 토대를 이루는 지혜의 복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네 작품은 고대 아테네 사상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논증과 대화를 담고 있죠. 이 작품들은 단순한 철학적 글쓰기를 넘어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실험의 기록으로 읽힙니다. 철학이 삶과 멀리 떨어진 어려운 말이 아니라 끝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가장 절실한 질문.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0: 불쌍한 것도 정도가 있지.
1: 그럴 땐 정미의 말을 잘 들어야 했다. 그녀마저 도망가게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타협점으로 낮에는 한의원에 있고 퇴근 후에 한약방에 가기로 했다. 해가 지고 불 켜진 한약방 앞에 검은 형체들이 벌써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자기가 먼저라고 입씨름을 벌이다가 이내 한 귀신이 주먹을 휘둘렀다.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핥히다가 서로의 몸이 들러붙어 하나의 커다란 검은 형체로 변했다. 진득한 액체처럼 그들의 몸이 바닥에 눌러붙었다. 이를 지켜본 다른 귀신들이 환호했다. 딱히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닌 아무나 이겨라를 연호하며 손을 흔들었다. 승범은 그런 그들과 부딪힐까 피하며 한약방 안으로 들어갔다. 진열장 뒤에 있던 공실이 사무실을 가리켰다. 수정이 그곳에 있다는 뜻이었다.
2: 무사히 입성이군.
1: 요즘 뭐 때문에 한껏 예민해진 수정이 출장을 간다며 이틀간 문을 닫았었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한약방 앞에 귀신들이 많았다.
3: 어디서 아들 소식을 들었나 봐.
4: 아들이 있었어요?
3: 맞아, 그랬지.
4: 뭐예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1: 못할 말을 한 것처럼 공실이 억지로 웃어댔다. 승범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다가 이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는 캐지 않고 수입 과자점에서 산 고급 과자를 공실에게 건넸다. 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하나 둘 들어왔다. 오늘도 일곱의 귀신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 중엔 아까 싸움을 하던 남자 귀신 둘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 앉아서 팔짱을 끼고 다른 곳을 봤다. 어깨를 들썩이고 콧김을 팽 하고 뿜는 걸 보니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었다. 승범은 소파에 구겨지듯 몸을 웅크렸다. 괜히 걸렸다간 자신의 뼈가 남아나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는 눈을 굴려 젊은 남자 귀신을 봤다. 상대적으로 멀쩡하게 보이는 다른 곳에 비해 상처가 잔뜩 난 발이 보였다. 그 옆에 있던 할머니 귀신이 혀를 찼다.
5: 아니, 발이 그게 뭐야?
6: 아이고. 이거요?
1: 남자 귀신이 발을 들었다. 승범이 고개를 들어 남자 귀신의 어깨 너머로 그 발을 자세히 봤다. 발바닥이 헤져 뼈가 드러났는데 아프지도 않은지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박힌 돌멩이를 긁어냈다. 그 모습에 질색하여 승범은 제자리로 돌아와 목을 움츠렸다.
6: 깨어나 보니 이 구두가 없지 뭡니까? 그거 없으면 출근을 못하는데 사장이 또 한 소리 할 걸 생각하니 눈앞에 암담해지더라고요. 이것저것 찾아 헤맸어요. 산도 가고 강도 가고 내가 갔던 곳을 짐작해서 빨리 구두를 찾아 거래처에 가서 영업해야 하는데 요즘 제 성적이 그리 좋지 않거든요. 그 구두 어머니가 취업 기념으로 사준 건데 어디로 갔는지.
1: 그가 어깨를 늘어뜨렸다.
7: 그깟 구두가 뭐라고.
1: 승범의 뒤에 앉은 남자가 투덜댔다. 그러자 앞에 있는 남자가 획 몸을 돌렸다. 험상궂은 얼굴로 승범 어깨 너머에 있는 덩치가 큰 남자 귀신을 노려봤다. 잔뜩 힘을 준 사각턱이 흔들렸다. 앙담은 이에서 소리가 났다. 승범은 눈에 띄지 않게 몸을 들 수 있는 대로 구겼다.
6: 뭐야? 아까 당신이 새치기 하는 바람에 출근 못할 뻔했잖아. 사장한테 잘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7: 뒤진 놈이 출근은 무슨 구두가 어딨겠어? 니놈 죽은 자리에 있겠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 옆에 가지런히 벗어났지?
6: 그러는 당신은 냄새나는 운동을 하시는 당신이 그런 고결한 행동을 어떻게 알겠어?
7: 고결? 웃기시네. 이 내 운동화야말로 고결이다 임마. 택배 상자 나르며 집마다 뛰어다니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란 말이다. 냄새 난다고? 그것이야말로 피땀의 흔적이며 고결 아니겠어?
6: 아이고, 고결하시다는 놈이 새치기를 그렇게?
7: 뭐 임마!
1: 뒤에 남자 귀신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작업 잠바를 걷어내며 툭 튀어나온 배를 더욱 내밀어 몸체를 키웠다.
6: 그 구두는 어머니가 사준 거란 말이야.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그걸 실어 더럽혔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7: 야, 그럼 그 낭떠러지에 니놈 신발이 있겠네. 출근이 중요한 거야? 그놈의 구두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니놈 어머니가 중요한 거야?
6: 어! 출근!
1: 젊은 남자 귀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실에게 다가갔다. 턱을 괴고 있던 공실이 무료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그를 봤다.
6: 저기...
1: 그가 허리를 숙이며 손을 비볐다.
3: 뭐?
6: 제가 출근 때문에 급해서 그러는데 빨리 좀 고선생님을 뵐 수 있을까요?
8: 뭐 말이 저렇게 두서가 없어. 아유, 말을 말자.
1: 뒤에 있던 남자 귀신이 손을 내저으며 자리에 앉았다. 공실은 앞에 귀신을 위아래 훑었다.
3: 그 발 고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오늘 출근은 못하겠는걸.
6: 안 되는데. 이 사장이 지랄할 텐데. 가뜩이나 거래처에 실수해서 회사 손해가 크다고 그걸 다 나한테 갚으라고 했거든요. 가슴 싹싹 빌어야 하는데.
1: 중얼대는 말에 할머니 귀신이 혀를 찼다.
5: 아이고, 저걸 어쩌노. 마음고생이 심해서 젊은 나이에 절이 된 것 같은데. 아이, 그걸 새치기 하려고 하고.
1: 승범은 뒤를 힐끗 봤다. 푸르락 누르락한 얼굴의 남자 귀신과 눈이 마주쳤다.
7: 내가 뭐?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안 불쌍한 귀신 어디 있는가?
1: 그가 버럭 성을 냈다.
5: 아이, 같이 불쌍한 처지에 지킬 건 지켜야지. 싸우지 말고 서로 위해줘야 하는 게 아니겠어?
7: 그치.
1: 할머니 귀신이 한마디 하자 다른 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사무실에서 수정이 나왔다. 그들의 말이 사무실 안까지 들렸던 듯 했다. 그녀는 주위를 보더니 대기실을 가로질러 소파에 앉아있는 승범 앞에 섰다. 조용해진 내부에서 승범은 애써 수정의 눈길을 피했다.
9: 자네 또 왔는가?
1: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치 송구처럼 승범의 양심을 쿡쿡 찔렀다. 계속 몸을 구겼더니 더는 몸이 움츠러들지 않았다.
4: 또 쫓겨나겠구나. 아니 그게 지나가다가 아는 얼굴도 있고 해서 인사차.
9: 그렇게 여기에 오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구두 벗게.
4: 예?
1: 승범은 자신의 프라다 구두를 내려봤다.
9: 벗으라니까.
4: 왜요?
1: 그렇게 물으면서도 그는 순순히 신발을 벗었다. 수정은 벗은 그의 신발을 주었다.
9: 내 집에 그리 오고 싶으면 자리세는 받아야 하지 않겠나? 젊은이는 나 따라오고.
4: 자리세는 어디 가요?
1: 젊은 남자 귀신이 얼떨떨해하다가 수정의 뒤를 따라갔다. 승범은 양말만 신은 채로 수정을 따라 한약방의 뒷마당으로 나갔다. 상쾌한 밤 공기가 피부로 스며들었다. 수정이 벽에 붙은 스위치를 켜자 처마 밑에 달린 백열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장독대와 건조대가 놓인 마당. 그 중간에 그을음이 잔뜩 낀 드럼통이 있었다. 수정은 작은 구멍이 숭숭 뚫린 드럼통 안에 장작불을 지폈다. 잠시 뒤 작은 불꽃이 큰 불꽃으로 변했다. 신범은 그 불꽃을 물끄러미 보는 수정의 옆모습을 불안어린 시선으로 살폈다.
4: 자리세란 말이 저 구두를 말하는 건가 설마? 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그 구두가 프라다라고 유명한 명품이란 말입니다. 무척 비싼.
1: 수정은 승범의 말을 채 듣지도 않고 구두를 불길 속에 집어던졌다. 놀란 승범이 달려가 구두를 꺼내려고 했으나 뜨거운 불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3: 아이, 죽는다인 거지 말이 많아.
10: 아이, 저게 얼마짜린데? 제가 언제 줬습니까? 달라고 해서 얼떨결에 이거 저게 얼마짜린데?
3: 아이, 시끄럽고.
9: 아이, 젊은이, 이거 신고 출근하게.
10: 뭘 신어요? 불에 태워놓고.
1: 어느 순간 승범의 구두가 남자 귀신 앞에 놓였다. 승범은 드럼통 안에서 재가 되어가는 구두와 바닥에 놓인 멀쩡한 구두를 번갈아 봤다.
3: 어머니가 사주신 것만은 못하겠지만 신고 가서 어깨 딱 펴. 그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해. 사장의 성정이 화가 많아 참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뱉은 것 같은데 그런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 돈은 무슨 배째라고 해. 사장이 책임지라고 해. 그런 거 책임지라고 있는 게 사장이야. 주눅들 필요 없어. 직원 귀한 줄 모르는 그런 회사는 사표 쓰고 나오게. 그만두는 것에 아쉬워하지 말게. 타인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게. 어머니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 수정의 말에 남자 귀신이 고개를 숙였다. 주먹진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3: 그깟 회사 내버려 두라 하고 싶으나 자네가 그리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출근해서 살아생전 못했던 마무리를 지으란 말일세.
1: 남자 귀신은 소리내어 울었다. 승범은 형체만 남은 구두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10: 저게 얼마짜린데? 명품이라고, 명품!
1: 귓가에서 울음소리가 크게 울렸다. 승범은 성질을 내면서 양말을 벗었다. 그리고 불길 속에 던졌다. 수정이 눈썹을 들어 승범을 쳐다봤다.
4: 명품 맞춤. 프라다 구두에는 프라다 양말이지. 그것도 모르면서 구두만 딸랑. 슬리퍼라도 줘요. 이러고 집에 어떻게 가요?
1: 승범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약방 안으로 들어갔다.

0: 다음 귀신 환자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공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가 앉자마자 승범은 그 옆에 딱 달라붙었다. 귀신들이 승범을 신기하게 쳐다보다 공실의 등장에 눈길을 돌렸다.
1: 우와, 이거 미제 꺼내!
0: 뒤늦게 과자를 꺼내든 공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2: 비싼 미제! 다음엔 일제로 사올게요.
0: 승범이 사온 깡통 뚜껑을 열었다. 공실은 실실 웃으며 그 안에 든 쿠키를 집어 입에 넣었다. 귀신들이 기웃거리자 슬쩍 눈치를 보던 승범이 과자를 그들에게 건넸다.
2: 좀 드시겠습니까?
1: 고맙소. 내 이런 것도 먹어보고.
0: 앞에 앉은 할머니 귀신이 과자를 건네받았다. 승범은 사무실을 힐끗 보고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2: 할머니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1: 나야 마음이 꽉 막힌 것 같아서 혼자 두고 온 양반 생각에.
3: 근데 그건 왜 물으시오? 알아서 뭐하게?
0: 뒤에 있던 남자 귀신이 불퉁스레 물었다. 승범이 하하 웃었다.
2: 혹시나 해서 말입니다. 제가 이렇듯 고선생처럼 여러분들을 보니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요.
4: 누가 압니까?
2: 젊은 제가 좀 더 빨리 여러분의 아픈 곳을 고칠지?
0: 남자 귀신은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끼었다.
3: 귀신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2: 에이, 모르시겠지만 때마침 제가 요 맞은편 한의원의 한의사입니다.
3: 응?
2: 서울의 유명 한방병원에서 5년, 응? 아픈 곳을 척척 맞추고 고치는, 응?
3: 그러고 보니 이놈 우리 고 선생님께 막대했다는 그놈 아니야? 그 싸가지 없는 그놈?
1: 뭐?
2: 아유.
0: 그 말에 할머니 귀신이 들고 있는 과자를 집어던졌다.
1: 그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는? 네 놈이 여기 왜 왔어?
0: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승범은 두 손을 들었다. 남자가 소리쳤다.
3: 아이 왜 오긴요? 고 선생님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환자 빼돌리려고 하는 거지. 말 보세요, 보세요. 딱 그거잖아요.
0: 승범은 억울했다.
2: 그거 아닙니다. 아까 못 보셨어요? 제가 신발로 자리세 내는 거.
1: 아유 썩 꺼져! 고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돼 이놈아.
3: 이놈 버릇을 내가 고치리다. 장유유서가 왜 있는지 평소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남자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 모습에 승범은 입술을 삐죽였다.
2: 아니 새치기 하는 그쪽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3: 입은 살아서 몇 대 맞고 죽는지 보자.
0: 남자 귀신이 벌떡 일어나 소매를 걷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해졌다. 따뜻했던 한약방에 한기가 돌고 남자는 금방이라도 승범을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승범이 공실의 옆을 파고들었다.
1: 그만! 내 손님이야. 고 선생도 인정한 손님이기도 하지.
0: 공실이 손을 들어 그 귀신을 막았다.
3: 아, 손님은 무슨! 아, 그놈이 스파이라고!
1: 분란 조장하면 퇴장시킨다!
5: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인의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4일 새벽 4시 발표 어흑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12에서 21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12에서 21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10에서 16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10에서 16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7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10에서 21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4.5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서풍, 풍속 초속 2m, 기압 1400헥토파스칼, 기온 25도. 평양, 남동풍 1m, 1600헥토파스칼, 27도. 백령도, 남동풍 7m, 1300헥토파스칼, 23도. 해주, 남풍 4m, 1700헥토파스칼, 25도. 서울, 남풍 3m, 1700헥토파스칼, 29도. 인천, 남동풍 3m, 1700헥토파스칼, 28도. 서산, 남동풍 3m, 1700헥토파스칼, 28도. 군산, 남동풍 2m, 1800헥토파스칼, 27도. 목포, 남풍 5m, 1800헥토파스칼, 26도. 여수, 남서풍 4m, 1010헥토파스칼, 26도. 제주, 남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27도. 서귀포, 남서풍 4m, 1010헥토파스칼, 26도. 통영, 남서풍 4m, 1900헥토파스칼, 27도. 부산, 남서풍 4m, 1900헥토파스칼, 27도. 포항, 남서풍 2m, 1800헥토파스칼, 28도. 울릉도, 남서풍 8m, 1700헥토파스칼, 27도. 울진, 남서풍 1m, 1800헥토파스칼, 28도. 동해, 남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27도. 강릉, 서풍 2m, 1600헥토파스칼, 30도. 속초, 남서풍 2m, 1600헥토파스칼, 27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각 가섬, 남풍 6m, 1010헥토파스칼, 28도. 나하, 남동풍 4m, 1012헥토파스칼, 27도. 미나메달도섬, 바람 없고 1013헥토파스칼, 24도. 나세, 남서풍 1m, 1100헥토파스칼, 26도. 가고시마, 북서풍 1m, 1100헥토파스칼, 27도. 후쿠오카, 남풍 5m, 1011헥토파스칼, 29도. 이즈하라, 남풍 3m, 1011헥토파스칼, 28도. 사이고, 서풍 5.5m, 1010헥토파스칼, 27도. 마세, 서풍 3.5m, 1010헥토파스칼, 27도. 시미즈, 북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7도. 시오노미사키곶, 서풍 3.5m, 1900헥토파스칼, 26도. 오사카, 북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8도. 와섬, 남서풍 4m, 1800헥토파스칼, 27도. 아오모리, 남동풍 1m, 1007헥토파스칼, 23도. 삿포로, 남서풍 0.5m, 1005헥토파스칼, 23도. 왓카나이, 남풍 3m, 1004헥토파스칼, 21도. 내무로, 북서풍 3.5m, 1005헥토파스칼, 15도. 센다이, 남동풍 1.5m, 1007헥토파스칼, 23도. 도쿄, 남동풍 1m, 1007헥토파스칼, 25도.

하체 조섬 남서풍 2m, 1700헥토파스칼 25도. 지치섬 북서풍 1m, 1100헥토파스칼 26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서풍 4m, 999헥토파스칼 24도. 대치 북서풍 1m, 1300헥토파스칼 19도. 블라디보스토크 서풍 1m, 1400헥토파스칼 24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서풍 2m, 1400헥토파스칼 25도. 평양 남동풍 1m, 1600헥토파스칼 27도. 백령도 남동풍 7m, 1300헥토파스칼 23도. 해주 남풍 4m, 1700헥토파스칼 25도. 서울 남풍 3.5m, 1700헥토파스칼 28도. 인천 남동풍 3.5m, 1700헥토파스칼 29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1도, 습도는 70%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2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TF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면 추진해왔지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특검 문제와 당대표 선출과 관련한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논란 등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찰 보안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우려를 집중 부각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김종민, 최창호, 김재련, 김세희 변호사 등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경찰의 증거인멸과 유착 의혹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의 보안수사권 등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행정안전부, 경찰 관계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1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 7일 위철원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증인 97명과 참고인 15명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지난 2023년 자녀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위는 오는 22일에는 2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고된 가운데 이에 앞서 부동산과 관련해 각 분야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부처별 토론회가 오늘부터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사흘간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김은덕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정부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 내일은 금융위원회 주최로 주택 금융 관련 토론회가 16일에는 재정경제부 주최로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인 영국 앤 공주 부부를 접견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영국 앤 공주 부부를 접견해 한영간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앤공주의 방안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8년 만으로 내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한국에 머무릅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의 한 전자제품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50여 대와 인력 120여 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여 새벽 1시 30분쯤 초진을 완료하고 발령했던 대응 단계를 해제했습니다. 화재 당시 창고 내부에 있던 직원 한 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건물 안에 유해 화학물질이나 위험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뚜기가 카레와 당면, 케첩, 후추 등 29개 품목 출고가를 오는 16일부터 인상합니다. 오늘은 수도권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은 120mm 이상, 강원도는 10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 호남과 제주 20에서 60, 충청권은 30에서 80, 영남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승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원인부터 치료까지 전혀 다른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질환을 혼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절의 침범 부위나 특징적인 증상이나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한데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 특징, 특히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지적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많이 사용하시는 지사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건강365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염에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염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혼동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다른 질환인 만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 증상, 치료에 있어서도 다르게 진행되는 두 질환의 차이. 중앙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전혀 다른 질환이죠?
1: 예, 맞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염으로 증상이 비슷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두 질병의 원인하고 뭐 병태생리, 치료, 예후가 모두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물리적인 질환이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윤활막에 불이 나갔고 관절을 태워버리는 그런 화학적인 질환입니다.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도 다르고 진행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예후도 완전히 다른 그런 질환입니다. 네.
0: 원인부터 증상도 그렇고요. 여러 면에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중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1: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차이는 치료하고 예후입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시스템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네. 면역 억제제나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해야 치료가 되고 네. 또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노화가 생겨서 연골이 마모가 되는 것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네. 연골 보호제를 사용하고 또 체중을 줄여야 그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네. 전신의 장기를

0: 인천 영종구 중산동 일대가 정전이 된 건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아파트 상가 등 2천여 호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특히 저녁 장사 시간과 겹치며 상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1: 문 열자마자 그냥 그 열기에 그냥 바로 나가셨죠.
0: 예비 전력이 투입되며 전력 공급은 6시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때 도로 위 신호등이 마비돼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고 승강기 갇힘 신고 등 2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송전선로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시와 난간이 온데간데 없이 베란다가 뻥 뚫려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갑자기 쾅 하고 우덩탕탕탕 하더라고요.
0: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고로 주민 4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의 한 전자제품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여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3: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많이 지치셨죠. 밤새 열대야에 잠을 설치고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위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요 며칠 병원 응급실엔 온열질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말 못하는 가축들도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 소식도 들리고요. 농작물에는 물음병 같은 고온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더 극심하다는 유럽에선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비슷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연구기관들은 전 세계 식량 생산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쌀과 커피, 설탕 같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대 100%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폭염이 이제는 날씨를 넘어 경제를 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보니까 서울은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과 내일은 전국적으로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폭염의 기세 자체가 꺾이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폭염과 혹시 모를 집중호우까지 잘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7월 1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유진님,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제가 진행한 지 100일. 이라고 축하한다고 말씀 전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조혜영님께서는 열대야로 알람 울리기 전에 자동으로 기상한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일어나신 김에 저희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힘차게 하루 시작해보죠. 화요일 이 시간은 농수산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식물병을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맛보다 먹는 경험을 디자인하는 브랜드들의 마케팅 사례들 모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오늘과 내일도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전국에 폭우가 내리면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농식품부가 수급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기자님, 우선 농산물 수급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2: 어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그 농협경제지주하고 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등 아마 관계자들은 대부분 참석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회의가 열렸고요. 회의에서 일단 농산물은 최근 장마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생육 상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가 계속 많이 오게 되면 병해충이나 작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 예, 저희가 전에도 한번 짚기도 했고 요즘 뭐 안 오르는 게 없다고 하지만 축산물 가격이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 계란과 관련한 대책이 나왔다고요?
2: 그렇습니다. 일단 수급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그리고 제과협회 등에 약 1000만 개를 공급을 하고 이후 주당 2000만 개씩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또 해서 신선란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이렇게 해서 이달 16일부터 수입 신선란 가격을 5,890원에서 4,890원으로 더 인하해서 판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 어딜 요즘에 둘러봐도 비싼 가격들에 놀라고 또 지치는 상황인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서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해결이 좀 되고 있습니까?
2: 그렇습니다. 이게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그러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는 도축장으로의 출하 마릿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데요. 마리당 출하 지원비를 올려서 또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경매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난 5월에는 도매시장 출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리당 2만 원을 지원해 오다가 6월 중순부터 4만 원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1: 예.
2: 원래 행락철을 맞아서 7월부터는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적인 가격 사이클이긴 한데요. 이전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지원책이 효과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할인 상품권 발행도 진행되죠?
2: 그렇습니다. 우선 계란을 비롯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달 2일부터 9월 2일까지 할인 지원에 참여하고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전 품목 할인 행사를 일단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농산물 할인 상품권, 그러니까 농활 상품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은 일단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 동안 농활 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인데요. 먼저 7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 기간을 주기로 했고요. 이어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매 상품권을 할인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구매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우리 청취자분들 이번 기회 이용해서 저렴하게 우리 농축산물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볼게요. 정부가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질병이 발생한 농장의 방역 책임을 따져서 살처분으로 인해서 실제 발생한 피해 금액보다는 감액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일부 농가만 제외하고 전액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1: 돼지 농장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데 정부가 평소와 달리 이렇게 전액 보상을 하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2: 사실 살처분 보상금을 책정하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농가의 방역 책임 소재 여부가 얼마나 있느냐가 됩니다. 그런데 올 초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에 오염된 혈장 단백 제품이 문제가 됐었던 건데요.
1: 네.
2: 그러니까 발생 농장에 대해서 혈장 단백 제품이 포함된 배합 사료를 조사를 했더니 유전자의 상동

0: 가능성이 99.6%에 달하고 이건 오염된 혈장 단백질 제품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 발생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전액 보상을 해주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게 24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1병이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 IGR1형 유전자가 나온 게 21개 농장입니다. 이들이 이제 전액 보상 대상이고요. IGR2형 바이러스가 나온 3개 농장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 단백 제품에서 나온 유형의 IGR1형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IGR2형의 바이러스가 나온 3개 농장은 혈장 단백 제품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기존처럼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피해 보상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네,
1: 박영재 쌤 코너도 재밌는데 무슨 요일에 나오시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청취자가 있으신데요. 오늘 바로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네, 박영재 대표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장맛비에 또 네. 극심한 폭염이 더해져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텃밭일 하시기에 아마 가장 힘드신 때가 요맘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네.
3: 지난 일요일에 텃밭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1: 왜요?
3: 창문 열고 나올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1: 예.
3: 열기가 느껴져가지고 다시 차로 들어갔어요.
1: 이 아침도 그렇지만 밤에도 정말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이게 밤 날씨가 맞는지 하고.
3: 이렇게 덥고 축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텃밭이 잠깐 소홀한 사이에 텃밭도 밀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 예.
3: 오늘은 좀 이런 텃밭에 좀 이제 점점
1: 골칫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3: 예, 이런 식물병 방지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워낙 날씨가 덥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농민분들 특히 온열질환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고온 날씨 때문에 무름병 같은 질병들도 확산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3: 네.
1: 방제라고 하는 거는 미리 예방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좀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3: 네. 우리가 흔히 식물이 아프면 일단 약부터 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1: 예.
3: 근데 그건 가장 마지막 방법이고요. 사람도 감기 걸린 다음에 약 먹는 것보다는 애초에 안 걸리게 이렇게 면역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식물도 똑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예방에 있는데요.
1: 네.
3: 오늘 그 비결을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을 건강하게 지키는 큰 그림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병원균이 아예 텃밭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꽁꽁 막는 일입니다.
1: 예.
3: 두 번째는 이미 들어왔다면 그 개체 수를 악착같이 줄여나가는 일이고요.
1: 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작물을 아주 튼튼하게 키워서 병이 와도 스스로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텃밭에서 땀 흘리며 하는 모든 행동이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내가 했던 작업이 바로 이런 작업이었구나 하고 아마 감을 잡으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1: 그렇군요. 세 가지 방법. 병원균이 못 들어오게 꽁꽁 막고 병원균 숫자를 악착같이 줄이고 병원균이 와도 스스로 이겨내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3: 네.
1: 저 같은 초보 농부는 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떤 건지 아직 감이 안 오는데요. 좀 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소개해 주실까요?
3: 예, 이런 이제 방식을 이제 경정적 방제라고 하는데요.
1: 네.
3: 그러니까 우리 손과 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방 방법이 됩니다. 좀 농부의 부지런한 관리가 핵심이죠. 제가 주말 텃밭 현장에서 나가보면 제일 자주 보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는데요. 한 줄로 쫙 심어놓은 토마토 중에서 딱 가운데 한 포기만 시들시들한 거예요.
1: 예.
3: 그럼 다들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니까. 물 주면 살아나겠지 하면서 그냥 두시거든요. 이때는 좀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병이 의심되는 그 한 포기가 옆에 있는 멀쩡한 토마토로까지 전부 전멸시키는 전염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병든 잎, 줄기, 열매는 보이는 즉시 가위로 잘라서 모아서 치워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1: 예?
3: 반 멀리 묶거나 폐기하셔야 합니다. 그냥 두면 썩어서 거름되겠지 하고 밖구석에 던져두시면 거기가 바로 병원균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3: 전전가위나 칼도 소독이 필수인데요. 아픈 식물을 만진 가위로 옆에 있는 건강한 식물을 자르면 또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과 같은 병들이 그대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소독용 엔타론이나 희석한 락스 이런 물로 쓱쓱 닦아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고요. 사람으로 치면 감기 환자가 쓰던 물건 씻지 않고 그대로 쓰는 꼴이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1: 이게 함께 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 않은 작물들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눈물을 머금고 정리할 거는 또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3: 네.
1: 저는 이게 궁금해요. 작물을 똑같은 곳에 매년 심는 것도 식물병을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 네. 밥 메뉴 바꾸듯이 작물도 바꾸는 돌려짓기가 필요한데요. 매년 같은 자리에 고추 심고 그 다음에 또 고추 심는 분들 계시는데요.
1: 예.
3: 그럼 땅속에서 고추만 노리는 병원균들이 신나서 패밀리를 만듭니다.
1: 오.
3: 매일 똑같은 반찬만 주면 질리는 것처럼 땅도 아유 또 고추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 이게 사람 마음이 고추 심는 데는 딱 고추 이렇게 정해놓고 고추만 심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군요.
3: 네. 보통 이제 경제작물이 고추작물이 가장 큰 이제 자금원이기 때문에 경제작물로 많이 심는데요.
1: 예.
3: 꼭 2, 3년의 간격으로 작물을 바꿔 심는 돌려심기를 하셔야 땅속 병원균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토마토, 고추, 가지와 같은 가지과 작물을 심었다면 내년에는 콩을 심거나 상추와 같은 엽채류를 이렇게 심어서 자리를 교대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고추만 심다가 돌려심기를 해서 시드름병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군요. 반찬 투정을 하듯이 텃밭도 이렇게 같은 작물을 질린다고 하는 게 귀엽기도 하고 또 네. 신기하네요.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3: 병원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어디일까요? 요즘 같은 날씨입니다. 예. 바로 축축하고 답답하고 이런 그리고 무덥고 습도가 높은 그런 그늘진 곳인데요. 한마디로 텃밭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흙이 조금만 보이면 불안해서 모종을 빽빽하게 이렇게 붙여 심으시는데 흙이 살짝만 말라도 물도 콸콸 주시거든요.
1: 예.
3: 여기가 바로 병원균의 또 다른 보금자리가 됩니다. 모종 사이 간격은 바람이 통하도록 넉넉하게 띄워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바람을 막는 또 잡초들이 있으면 이렇게 베어서 바람이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비가 온 뒤에는 또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쫙 빠지도록 물길 배수로를 잘 정비하셔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나 미니터널을 쓰신다면 아침 저녁으로 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해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한 농가에서는 토마토 아랫잎을 시원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1: 예.
3: 이웃밭보다 잎곰팡이 병이 훨씬 더 늦게 그리고 또 적게 번졌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이렇게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
3: 네.
1: 그런가 봐요.
3: 예방적인 조치인 이런 경적력 방제에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생물 그리고 물리적 그리고 가장 최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적 방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오늘 물음병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식물 방제 방법에 대해서 박영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텃밭에서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한낮에 폭염에서 무리해서 작업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텃밭 농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들 살펴볼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9730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못 답변드린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0576번 쓰는 분, 감자 캐면 어떻게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3: 네. 감자를 캐면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바람이 잘 통하는 선풍기를 틀어놓든지 이렇게 해서 잘 말려야 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좀 많이 줄여야 되고요. 그래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관하더라도 두 달 정도만 싹이 안 나고 두 달 이후에는 싹이 나거든요.
1: 예.
3: 그러면 싹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은 감자 보관하는 곳에다가 사과 두 개를 같이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1: 아, 그래요?
3: 사과에서 발생하는 에틸렌 가스 때문에 발화를 이렇게 단축 발화를 못하게 이렇게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1: 완전 좋은 방법이네요.
3: 네.
1: 감자 같은 경우에는 잘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래 잘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3: 네. 그리고 한 4도 정도의 온도에다 냉장 온도에다 보관하면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이렇게 좀 계속 한 두세 달 이렇게 계속 소비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살짝 쪄서 이렇게 소포장해서 이렇게 또 냉장 또는 냉동 보관했다가 또 요리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1: 예, 4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좋다고 박영재 대표님께서 짚어주셨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569번 쓰는 분은 화성에서 문자를 주셨는데 참외, 단호박, 오이 등의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해서 열매가 열렸다가 떨어지고 있다고 작물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약을 줘야 할지 물어보셨어요.
3: 흰가루병은 이제 보통 시설하우스 안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생기는 곰팡이성 질병인데요. 일단 좀 초기에 흰가루병이 왔을 때 아랫잎부터 오거든요. 그런
1: 예.
3: 잎들을 깨끗이 제거해서 멀리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멀리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미 열매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떨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최종 수단인 화학적 방제 방법밖에 없는데요. 보통 이제 규산황 계통에 이제 이렇게 살균제를 뿌려주면 없어질 때까지 좀 주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살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화학적 방제 방법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4939번 쓰는 분은 고추 이야기하셨어요. 고추잎에 노린재 알을 손으로 비벼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제거가 될지요. 떨어뜨려도 부화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하셨네요.
3: 네. 강화도에 계신 청취자분인데요.
1: 예.
3: 저한테 따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손을 비벼서 떨구면 조건이 알이 뭐 포식자에 의해서 알을 먹는 것들이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땅에서도 부화를 하거든요.
1: 예, 예.
3: 예. 그래서 이렇게 떨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벼서 뭐 죽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아예 이제 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제 기피제 형태로 해서 좀 군집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1: 그렇군요. 5945번 쓰는 분 고추 약 주는 간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9408번 쓰는 분도 오늘 문자 주셨는데 시름시름 시들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3: 네.
1: 방제법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3: 제 이웃밭도 고추가 이렇게 딱 시름시름 앓고 있던데요.
1: 예.
3: 보면 이제 장마철에 뿌리가 활력을 좀 잃은 상태에서 고온 조건에서 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시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1: 네.
3: 그래서 사실 뿌리 건강을 위해서 칼륨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거름을 통해서 뿌리 활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고추는 어떤 약을 줘야 되느냐에 따라서 살균제냐 살충제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근 이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눔해주는 미생물 중에서는 고초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 예.
3: 고초균이 이제 살균제를 겸해서 이제 예방에 효과가 있는데 고초균은 한 일주일 간격으로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살균제도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뭐 담배 나방이라든지 이런 살충 목적으로는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웃밭 같은 경우도 볼 때마다 보면 약통을 메고 계세요. 굉장히 안쓰럽긴 한데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BT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먹는 거니까 친환경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싶으시면 고추 관련된 BT제 계통의 친환경 약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예, 고온 조건에서는 칼륨 제제를 더해줘서 뿌리 건강을 지켜주고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약을 뿌려주면 좋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방울토마토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김원숙님 그리고 8682번 쓰는 분께서 토마토가 익을 때 열매가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갈라지는 현상 왜 그러는지요?
3: 네.
1: 문자 주셨네요.
3: 특히 이제 수분 밸런스가 안 맞을 때 고온 건조하던 날씨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물을 한껏 빨아 올리거든요.
1: 예.
3: 식물체가 물을 많이 빨아 올리면 또 열매에도 물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외피가 이렇게 터지는 열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쪽으로 이제 병균이 들어오면 이제 썩어 버리죠. 무름병이 오고 또 이제 그 토마토 꽃이 피었던 자리 그걸 이제 배꼽이라고 그러는데 그 배꼽 자리에도 이제 썩은 병 까맣게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 나오는데 그게 보통 이제 칼슘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칼슘 영양제를 이제 주기적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은데 칼슘만으로 뿌리면 작물이 이제 자주 뿌려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칼슘은 네. 작물 안에서 이동성이 없어서 자주 뿌려주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붕산하고 칼슘이 함께 들어가 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붕산 칼슘 영양제를 이렇게 뿌려주면 작물 안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열과 현상이라든지 배꼽 썩은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4110번 쓰는 새싹 청취자분께서 문자 주셨는데 가지를 정성 들여 잘 키웠는데 갑자기 시들어가면서 말라 죽어가더라고요.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잎을 갉아먹는 건 어떤 벌레가 그런 건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어요.
3: 네. 아마 이제 가지나 고추나 토마토나 이제 똑같은 가지과 작물에 오는 잎을 갉아먹는 벌레는 대개 이제 담배나방 애벌레 유충이라든지 아니면 28점 무당벌레가 이렇게 갉아먹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제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지과 아까 똑같이 시드름병 비슷하게 이렇게 잎이 말라가는 것들은
1: 네.
3: 뿌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이제 칼륨 중심의 제재. 이제 거름들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로 처진 잎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줘서 윗잎들이 주요하게 이제 열매들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1: 네, 아까 고추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칼륨 제제가 더해진 비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3118번 쓰는 분은 대구에서 문자를 주셨는데 참깨 10평을 심었는데요. 너무 늦게 꽃이 피면 알이 여물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3: 지금 뭐 참깨 심으신 분도 계시니까요. 너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워낙 참깨는 고온 작물이라서 알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꽃이 피어 올라가니까요. 뭐 지금 파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수확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1: 조금 여유 있게 네.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4939번 쓰는 분은 당근을 따뜻한 적기에 심었는데 꽃대가 나오거나 갈라졌다고 이게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어요.
3: 꽃대가 올라왔다는 거죠?
1: 예예. 예.
3: 예, 아마 이제 우리가 당근은 보통 이제 장일성으로 봄에 꽃 핀다고 생각하지만 생육 조건에 따라서는 가을에도 꽃 피고 아무 때나 꽃이 피는 중일성 작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확 적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꽃대를 올리게 되거든요. 당근의 수확 적기는 잎이 위로 향해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잎이 누울 때 그때가 당근의 적기예요. 잎이 옆으로 누워주는 이유는 그 가운데로 꽃대가 올린다는 신호거든요.
1: 예.
3: 그래서 그런 신호를 잘
1: 체크하시고
3: 수확기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근과 같은 것도 토마토와 같이 열과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물다가 비가 올 때는 당근 뿌리가 갈라지거든요.
1: 예.
3: 이런 열과 현상도 아까 얘기했던 칼슘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해 주셔야 깔끔한 당근 뿌리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2283번 쓰는 분의 질문 마지막으로 받아보겠습니다. 텃밭에 열무씨를 뿌려 좀 컸는데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깨끗하질 못하고 병이 들 것 같아요. 이거 다 뽑아야 될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3: 아무래도 이제 고온 다습한 상황이라서 녹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1: 예.
3: 그럴 때는 좀 소금 작업을 과감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밀집해서 열무는 보통 파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소금 작업을 해서 드시는 게 남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남아있는 애들도 치이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솎아 드시고, 좀.
1: 네. 예,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2283번 쓰는 분. 오늘 많이들 질문 주셨는데요.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씨앗도서관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3: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맛보다 먹는 경험을 디자인하는 브랜드들의 마케팅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주신다고 하네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음식점 가보면 음식도 맛있지만 사진부터 일단 찍고 SNS에 다들 올리잖아요. 먹는 경험을 디자인한다는 게 이런 이야기들인가요?
4: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 가서 맛있다라고 하는 게 최고의 칭찬이었으면 지금은 방문했는데 재밌다, 또 가고 싶고 친구를 데려가고 싶다라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맛은 사실 이제 기본 경쟁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은 대부분의 브랜드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들은 소비자가 음식을 먹는 과정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걸 저희가 먹는 경험을 디자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브랜드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대표님 말씀에 진짜 공감이 됩니다. 요즘 맛이 상향 평준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어디를 가도 사실 맛이 분위기라든지 그곳만의 이색적 경험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4: 네, 그거는. 맞습니다.
1: 치즈를 회전초밥처럼 레일 위에 진열해서 화제가 된 브랜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사례부터 굉장히 신선한데요?
4: 네,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방문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런던에서 시작해서 최근 뉴욕에 진출한 픽앤치즈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의 창업자는 영국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치즈가 정말 많은데 사람들은 체다처럼 익숙한 몇 가지 치즈만 먹는 데에서 이 고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 예.
4: 좋은 치즈는 많은데 소비자들이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양한 치즈를 자연스럽게 맛보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떠올린 것이 회전초밥이라고 해요.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는 대신에 눈앞으로 다양한 음식이 지나가면 당연히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적용한 겁니다.
1: 네.
4: 그래서 이 치즈바에서는 약 40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 위를 작은 치즈 접시들이 천천히 지나가는데요. 이 종류가 다양한 치즈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치즈마다 과일, 꿀, 초콜릿이나 견과류처럼 가장 잘 어울리는 페어링까지 한 접시에 담아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메뉴를 공부할 필요 없이 눈에 띄는 접시를 하나 집어들기만 하면 새로운 치즈와 새로운 또 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 같이 치즈만 먹으면 좀 물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조화로운 음식을 같이 해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4: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고
1: 네.
4: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런던 본점에서는 영국산 치즈 위주로 제품을 구성을 했는데 이 미국으로 진출했을 때는 영국 치즈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이 레일 위에 미국 지역의 장인 치즈 위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점에 따라서 제품 구성도 현지에 맞게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맛있는 치즈를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치즈를 발견하고 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런 경험을 설계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1: 회전 치즈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네요. 이번에는 커피 한 잔으로 예술 작품을 만든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일지요?
4: 네, 일본 오사카에 있는 유니모크라고 하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이 카페의 슬로건은 이 예술을 즐기는 첫 번째 계기를 만든다인데요. 우리가 미술관이나 갤러리라고 하면
1: 네.
4: 이제 어렵고 무겁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중들에게 맛있는 음료를 마시고 또 디저트를 직접 꾸미는 그 카페 경험을 통해서 예술의 문턱을 낮추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냥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마시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 예.
4: 이 대표 메뉴인 아트모크 드링크에는 클림트의 키스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같은 이 유명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명화 속에 있는 색감이나 분위기를 뭐 젤리, 크림, 소다 등을 활용해서 그대로

0: 구현을 해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황금빛으로 유명한 이 클림트의 키스는 금빛으로 장식한 크림 그리고 반짝이는 토핑들로 작품의 분위기를 표현을 해주고 또 계절마다 새로운 명화를 모티브로 한 한정 메뉴도 선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인기 있는 디저트는 캔버스 케이크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하얀 케이크와 그리고 나무 팔레트 그리고 페인팅 나이프 그리고 식용버터 크림과 토핑이 같이 제공되는 세트라고 해요. 손님들은 이 캔버스 케이크를 받으면 내가 직접 화가가 된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또 이 음식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먹기 전부터 음료로 이미 체험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가볍게 예술을 네, 선보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SNS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일본 현지인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일부러 찾아가는 장소가 됐는데 나도 예술가가 되어보는 이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이런 카페에도 한번 방문해 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1: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라디오라는 매체 한계로 이거를 텍스트로 설명하다 보니까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 감흥이 좀 덜한데 이게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먹기가 아까울 것 같더라고요.
0: 네. 정말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죠.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림을 음료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먹기가 아까울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검색해보시고 뭐 가능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사카의 유니모크라는 갤러리 카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내키지 않는 영양제를 재밌는 경험으로 만들어준 사례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0: 네, 저도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이 매일매일 비타민, 오메가3, 뭐 유산균 등등 종류별로 여러 알을 챙겨 먹는 일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또 어떤 제품은 알약이 너무 크고 어떤 제품은 특유의 냄새 때문에 먹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브랜드 엔사에서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함에 주목해서 영양제 먹는 경험을 바꾸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먼저 고객이 온라인에서 생활 습관 그리고 내 식습관이나 운동 혹은 건강 목표 등에 대해서 설문을 작성하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을 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캡슐이 아니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그 영양 성분이 포함된 여러 층으로 쌓인 젤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 번에 그 하나의 젤리만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진짜 젤리처럼 과일 맛이 나서 이 영양제를 먹는다는 느낌보다 이 건강 관리하는 자체를 즐거운 경험으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재밌게 나만의 영양제를 만들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을 간편하게 만들어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1: 시각적인 것이 맛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우선 영양제 먹는 습관을 들이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나만의 영양제 젤리를 만들어준다는 게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림을 음료로 만드는 그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찾아보셨나 봐요. 너무 예쁘다고 다들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또 이어서 소스 브랜드에서도 나만의 소스를 직접 만드는 서비스 제공했다고요?
0: 네, 우리가 레스토랑을 가면 이제 음식에 따라서 케첩이나 머스터드 또 바베큐 소스처럼 만들어진 소스를 제공받거나 또 원하는 소스를 고를 수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소스 브랜드 H사에서 소스도 소비자의 입맛대로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제 하인즈 리믹스라고 하는 디스펜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매장에 설치된 이 디지털 디스펜스에서 기본 소스를 고른 다음에 할라피뇨나 베이컨과 같은 토핑 또 원하는 강도를 추가하면 나만의 소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조합이 2,0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1: 야, 2,000가지나.
0: 네. 그래서 이 디스펜서는 다양한 조합으로 소스를 만들어 먹는 소비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만들어 먹는 서비스처럼 또 보이는데 사실 이 브랜드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어떤 소스를 선택을 했고 어떤 풍미를 좋아하는지 매운맛은 또 얼마나 선호하는지 같은 이 모든 선택이 디스펜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H사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 출시할 신제품 개발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시장 조사를 막

0: 인 것과 같습니다.
1: 똑똑하네요, 마케팅 팀이.
0: 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그냥 제품을 만들기 전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즐겁게 소스를 만드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이를 시장 조사의 결과로 활용하는 이 진짜 소비자들의 행동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동차 회사에서도 먹는 경험을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0: 네. 일본의 자동차 회사 N사에서 일본의 국민 과자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선보였는데요. 저도 자동차 회사가 왜 과자를 만들었는지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 브랜드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브랜드가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국민 과자 브랜드와 손을 잡고 운전 중에 즐길 수 있는 스낵을 선보였는데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이 N사의 핵심 연구시설이 위치한 네. 그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자 생산은 연구소가 위치한 지역의 식품회사가 맡았는데 과자의 금형 제작은 이렇게까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금형 설계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브랜드에서 출시한 자동차 모양과 똑같은 과자를 제작을 했고요. 이 과자에는 지역 대표 명소도 담고 판매 수익의 일부는 지역 문화유산 보전과 발전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더 즐겁게 만드는 경험을 설계하는 동시에 또 자신들이 뿌리내린 지역과 함께 브랜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드라이빙 경험과 지역의 가치를 함께 담아낸 브랜드 경험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사례들 들어보니까 요즘의 브랜드들이 왜 이렇게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8624번 쓰는 분께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에도 전화 오면 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다른 청취자분들도 잘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관청에 나가 나랏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가리켜 벼슬아치라고 부릅니다. 벼슬아치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 나라가 잘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을 하는 벼슬아치는 결국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벼슬아치 심부름꾼이라는 속담도 나오게 된 것이죠. 벼슬아치라는 말 뒤에 붙은 아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인데요. 벼슬아치 말고도 동양아치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벼슬이란 말은 관아에 나가서 나란 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그 외에도 어떤 기관이나 직장 따위에서 일정한 직위를 속되게 이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자기가 맡아 하는 일이 큰 벼슬인 것처럼 행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닭 벼슬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벼슬이 아니라 벼 밑에 시옷 받침을 쓰는 벼시 맞는 표현입니다. 벼슨 달기나 새 따위의 이마 위에 세로로 붙은 살조각을 말합니다. 아마 닭 벼시라고 부르는 것이 발음상 불편해서 좀 더 쉽게 발음하려다 보니 닭 벼슬이라고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벼슬이 아니라 벼시 맞고 달개 벼슬 한자어로는 개관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전국이 매우 무덥습니다. 어제 영덕이 37.1도, 경주와 포항이 36도를 넘어서는 등 경상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진 뒤 밤새 그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7도나 됩니다. 대부분 밤새 후끈한, 후텁지근한 밤기온을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서울 등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대부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중심으로 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긴 하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또 대부분 해상의 높은 물결도 예상되지만 후텁지근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제주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요. 아침까지 일부 남부지방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부터 경상권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에서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TF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면 추진해왔지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특검 문제와 당대표 선출과 관련한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논란 등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찰 보안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우려를 집중 부각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김종민, 최창호, 김재련, 김세희 변호사 등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경찰의 증거인멸과 유착 의혹이 드러난 이른바 장윤기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의 보안수사권 등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행정안전부, 경찰 관계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1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여야 국조특위위원들은 지난 7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증인 97명과 참고인 15명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지난 2023년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기는 오는 22일에는 2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고된 가운데 이에 앞서 부동산과 관련해 각 분야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부처별 토론회가 오늘부터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정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 내일은 금융위원회 주최로 주택금융 관련 토론회가, 16일에는 재정경제부 주최로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인 영국 앤 공주 부부를 접견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영국 앤 공주 부부를 접견해 한 연간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앤 공주의 방한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8년 만으로 내일까지

까지 사흘 일정으로 한국에 머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즉 ADR이 정식 거래 이틀째인 현지 시간 13일 9% 넘게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 대비 9.32% 내린 152.3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상장 첫날인 지난 10일 기록했던 13.1% 급등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며 공모가인 149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앞서 한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본주는 전 거래일보다 15.37% 떨어진 184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뚜기가 카레와 당면, 케첩, 후추 등 29개 품목 출고가를 오는 16일부터 인상합니다. 평균 출고가 인상률은 후추류 17%, 당면류 10%, 카레류와 케첩류는 각각 6.1%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은 120mm 이상, 강원도는 10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 호남과 제주는 20에서 60, 충청권은 30에서 80, 영남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비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이란을 향해 더 강하게 공격하겠다고 예고한 직후 미군이 또 이란에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장악해 통제하고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국립외교원 반길주 교수와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인터뷰하고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이른바 테러 자작극 논란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신경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화요일 질문 있습니다 코너에선 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에게 자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일까지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01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재명 대통령이 AI와 반도체 호황의 결과로 거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산업, 청년, 지방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이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AI 혁명에 따른 반도체 대호황으로 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들어올 걸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치인 412조 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 원 이상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미래 대응 기금을 새로 만들어서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이 네 가지 분야에 지속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들 사업이 기업의 투자 시간표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추가 세수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1: 네, 정부는 내년도 총 지출을 사상 처음으로 이 800조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본 예산 728조 원보다 10% 이상

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까지 이어간 뒤에 이 내후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안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내년에는 추가 세수를 일시적인 호황의 결과로만 보지 않고 앞으로 20년 그리고 30년 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투자 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2년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선고했습니다.
0: 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이제 유죄로 인정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에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용을 내지 않고 이 제공을 받은 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는데요. 누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정치인이 단순히 건네받기만 했다면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느냐인데 여론조사를 해달라 공짜로 해주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과 당시의 관계와 상황을 종합해서 했을 때 이 서로 간의 생각이 일치했다고 보일 경우 묵시적 합의가 성립이 됩니다.
1: 네.
0: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그리고 공포 여부를 명태균에게 위임을 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순차적으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 네. 그런데 똑같이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 두고 왜 두 재판부의 판단 엇갈린 걸까요?
0: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좀 전에 언급했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먼저 김건희 여사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런 여론조사를 정치활동에 유리하게 활용하기로 순차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한 해석도 달랐는데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김 여사가 충성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이 김 여사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가 지지율 상승을 축하하거나 판세 분석에 협조를 한 거고 김 여사의 답변도 의례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봤는데요.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서로의 의사가 통한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같은 문자와 행동을 두고 김 여사 재판부는 명 씨의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본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세 사람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를 주고받기로 한 묵시적 공모관계로 해석을 한 겁니다. 모레인 16일에 이 사건과 관련된 김 여사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데요.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이 엇갈린 두 재판부 가운데 어느 쪽 판단이 법적으로 더 타당한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1: 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당대표 경선 출마 공식 선언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담았을까요?
0: 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면서 이 대선 주자가 아니라 대선 승리를 이끄는 기획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요. 민주당을 한 번도 탈당하거나 배신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대표직을 차기 대선 출마의 발판으로 삼지 않겠다는 건데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전 총리와 차별화하려는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마무리하겠다고 했고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무산된 게 아쉽다고 하면서 다시 당대표가 되면 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 네.
0: 이로써 앞서 출마 선언을 한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이 정 전 대표 간의 사실상 3파전이 본격화됐는데 이 경선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후보를 한 명만

0: 입장 표명을 미뤘는데요.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이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제시되자 이를 확인하고선 입장을 바꿔서 이 성범죄 목적의 범행이 맞다고 처음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한 뒤에 이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이를 통해 차량 뒷문을 열어둔 장윤기가 피해자를 제압해서 차 쪽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특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 예.
0: 다음 재판은 27일에 열리는데 3차 공판에선 피해자 유족과 장윤기의 지인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윤기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남은 재판에선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반성 여부를 따져서 형량을 정하는 절차가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특히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 수사가 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죠.
0: 네,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를 검찰이 보안수사를 통해 찾아내면서 이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실 수사를 통제할 장치와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보안수사권 폐지를 서둘러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이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범죄 그리고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안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보안 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손질을 해서 검사의 통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네.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가 운영 자금이 바닥나면서 전국 67개 대형마트 영업을 어제부터 전면 중단했는데 현재 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0: 네, 홈플러스는 상품 대금은 물론 전기료와 가스비 같은 매장 유지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서 대형마트와 본사 운영을 어제부로 임시로 중단했습니다. 다만 마트 건물 안에 있는 임대 매장들은 이 입점 업체가 자체적으로 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긴 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갑자기 휴업에 들어가면서 고객과 입점업체들은 어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1: 예.
0: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해진 건 이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를 폐지했기 때문인데 이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품 대금은 4,100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됐고 4,600여 곳에 달하는 납품업체의 절반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홈플러스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이들도 함께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1: 예.
0: 홈플러스 노동자 12,000여 명도 일터를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한인 이번 달 20일까지 이 대주주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기한 안에 현실적인 운영자금 마련 방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청산과 파산 수준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1: 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경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8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출근길 사고 때문에 비상이 걸린 곳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입니다.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주 분기점 부근부터 10km 구간 정체가 극심한데요. 처리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양평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2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 중이라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화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제2자유로 현천 나들목에서 상암동 쪽으로 밀려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그리고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실시간 증시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이런 예고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가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어요.
1: 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부분의 지금 지수들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 출발을 했고요. 다만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주의 강세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0: 예.
1: 여기에 더해서 장 후반에 윌러 연준 의사가 근원 물가 상승 시 추가로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이러한 측면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여기에도 금리 부담이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이끄는데 한몫을 하였습니다.
0: 예.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크게 하락했습니다.
1: 네. 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간밤에 SK하이닉스 ADR을 중심으로 지금 부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1: 특히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여기 또 추가 주식 발행 및 가치 평가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이러한 좀 이슈들이 나오면서 결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 ADR의 주가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물 출회가 좀 이어지면서 한때 10% 이상 좀 하락했습니다만 장중에 또 반발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일부 축소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초기에는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저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다만 그럼 기타 다른 종목들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같은 메모리 또 스토리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ADR 급락과 함께 같이 투자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0: 네. 대형주 중에선 그래도 애플이 상대적으로 잘 버틴 것 같아요.
1: 네. AI 투자가 부담이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의자가 나올 때마다 항상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애플이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 자금의 순환매 이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논리로 장중에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또 기술주 전반적인 매도세가 좀 확대되면서 상승폭 대부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급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시장은 AI 투자 확대보다는 투자의 지속능력, 향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얼만큼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0: 네. 미 연준의 윌러 의사가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 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제 이 통화 정책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됐었을 때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만 물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강한 어떤 어조가 좀 있었는데 이 AI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보면 AI 제품 가격의 좀 상승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방을 압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됐었는데 이 윌러 연준 이사가 이 통화 정책이 중요한 갈림길에 좀 진입했다. 결국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제기했고요. 결국 이제 고용보다는 물가 관련된 얘기들. 결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긴축도 검토해야 된다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좀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국제 유가가 또 10% 가까이 급등했어요.
1: 네. 다시 한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0: 예.
1: 지금 WTI는 한 9% 정도 지금 브렌트유도 9% 이상 상승을 하면서 WTI는 78달러, 그다음에 이 브렌트유는 83달러에 좀 마감을 했는데 브렌트유는 4월 2일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 WTI도 4월 29일 이후 하루 큰 상승폭을 좀 기록을 했는데 좀 이게 좀 다른 것이 미국이 이제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7월 15일 8시 기준으로
0: 네.
1: 지금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네.
1: 6월 중순 일시적으로 해제했던 것이 다시 한번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20% 이상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미국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해상 교통에 대한 재도입 제한에 대한 제도, 여기에 또 보복 공격, 또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또 선박 운항에 대한 어떤 급감, 또 화물료 징수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 네. 어제 코스피가 두 달 만에 7,000선을 내주면서 블랙 먼데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1: 네, 어제 지수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좀 했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5월 6일 이후에 7,000선 돌파 이후 다시 좀 떨어지는 약 두 달 만에 6,000선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10월 10시 34분 매도 사이트가 발동된 데 이어서 오후 1시 28분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20분간 매매가 좀 중단이 됐습니다.
0: 네.
1: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만 800선을 내주면서 799선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0: 네. 자, 지난주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선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유를 분석하고 계시나요?
1: 예, ADR과의 제가 볼 때는 뭐 프리미엄 뭐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제 IPO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찰실험 매물, 그러니까 재료 소모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ADR의 상장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만 그 성과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좀 선반영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의 변화보다는 전형적으로 뭐 뉴스에 팔아라. 약간 이런 좀 심리, 뭐 찰실험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0: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1: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최근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한 8% 정도 하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서 HBM이 차지하는 가격이 좀 상당히 큰데 이 HBM의 가격 상승 속도가 일반 메모리 반도체보다 상대적으로 더디다라고 좀 지적을 했고요.
0: 네.
1: 메모리 가격은 뭐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HBM은 대부분 장기 공급 계약으로 좀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익성 우려에 대한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제기가 됐고요. 결국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전고점도 30%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다만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ADR의 어떤 상장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주도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어떤 분석과 함께 지금은 매수의 시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지배적입니다.
0: 네. 지금 우리 증시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인데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죠.
1: 네. 지금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급락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이 일제히 상장 이후 최저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27일 상장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을 좀 기록했습니다.
0: 네.
1: 지금 최고점이 지난달 23일 44,385원인데 이와 비교했을 때 66% 하락한 수준이고요.
0: 네.
1: 삼성전자의 경우 타이거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고점 대비 59% 하락을 하면서 12,175원까지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갱신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
0: 네.
1: 결국 이제 레버리지 ETF가 음해복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실화되면서 관련 상품 시가총액이 한 달도 안 돼서 6조 원 가까이 좀 증발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제 재경부, 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이 16일 F4 회의를 연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0: 네.
1: 레버리지 ETF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오늘 증시 전망까지 해 주시죠.
1: 네. 금요일이 연휴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반도체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0: 예.
1: 이 부분에 대한 체크,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한 순환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이슬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지난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것 같아요.
1: 네.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와 함께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밤 최저기온은 청주가 28.2, 강릉이 28, 포항이 27.9, 서울도 27.1도 등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대전, 전주가 32도, 강릉 34, 대구 36, 포항은 37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지만 습도가 워낙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0: 아침 출근길부터 벌써 비가 오락가락하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북동진에 들어오면서 오늘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라도, 밤부터 경상도에도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에 120, 강원 북부 내륙에 100mm 이상, 수도권에 30에서 100,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 전라도에 20에서 80mm 정도입니다. 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강한 비구름이 지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네. 그 밖에 중부와 전라도에도 시간당 2, 30mm의 장대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이 비가 오는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전라도 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와 동해안,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태풍급의 돌풍이 몰아쳐 강풍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비바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폭염이 계속되니까요. 이번 비로 인해서 좀 폭염이 잠재워질까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1: 네. 이렇게 비 소식이 있어서 기온은 일시적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내일은 서울이 30도 등 중부지방은 3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 그러나 비가 그치고 나면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가 무더위가 가시진 않겠습니다.
0: 예, 폭염 대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잠시 후 성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정격 인터뷰 1부에서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그 정의한 전 후보 이른바 피습 자작극.
1: 네.
0: 이것 때문에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개혁신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1: 먼저 이제 뭐 국민들께 많이 죄송스럽고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개혁신당은 정치 어떤 신인들을 발굴하는 플랫폼으로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임했던 거거든요. 일종의 혁신 플랫폼이고 그래서 99만 원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공천심사 비용을 대폭 없앤다든지 이런 혁신을 시도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정의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허점이 드러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개혁신당의 한 지도부로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0: 예, 지금 국민의힘에게 지금 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지금 또 다른 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장 선거운동 당시에 정의한 전 후보에게 국민의힘 측이 단일화를 제안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 이른바 피습 자작극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네. 취지로 읽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의 말씀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하고 정의한 당시 후보 간에 전 후보 간에 접촉이 있긴 있던 겁니까?
1: 저희는 이제 계속 지금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 네. 있었는데
0: 네네.
1: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저희 정의한 이 문제에 참전을 하시면서 네. 이게 좀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도 있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단일화라고 한다면은 당 차원에서 사실 그게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모르고 지도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 단일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것이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정의한 당시 후보가 뭔가 이런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국민의힘과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네.
1: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또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게 확인되고 나서 정치인들이 좀 참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게 많은 정치인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개혁신당과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0: 네. 네. 최고위원님이 지금 계속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 전체적인 것을 다 네. 확인한 건 아닌 상황인 건가요?
1: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수사기관이나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에 저희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 네. 네.
1: 이게 뭐 당시 그 캠프나 뭐 부산 쪽에 있는 그리고 정의한 후보는 뭐 연락이 애당초부터 지금 두절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0: 네.
1: 없거든요.
0: 네네.
1: 그렇지만 이제 주변을 자꾸 지금 저희도 이제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0: 네네. 네. 자, 국민의힘이 주로 이제 네. 그 질문을 내놓고 있어서 제가
1: 네.
0: 그 질문에 기반해서
1: 네네네.
0: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개혁신당이
1: 네.
0: 경찰이
1: 네.
0: 예. 그 투표일 전에 이미 입건을 했다라고
1: 네.
0: 밝혔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은 개혁신당 당 중앙당에서 지도부가 네. 이걸 정말 몰랐느냐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1: 네. 네.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0: 네.
1: 정의한 후보가 스스로 자기가 저 자작극을 벌였습니다라고 당에다가 이야기했을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경찰에서 그게 아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던진 사람 그 사람이 본인이 구속될 줄 모르고 있다가 아마 그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그 진술이 아마 나왔던 것 같다고 추측이 되고요.
0: 예, 예.
1: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를 당 차원에서 알 수도 없고 그 당시 그 부산에 있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조사를 하면 막 갑자기 막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하면 당연히 캠프가 알겠지만 조용히 불러가지고 조사해서 물어보고 이러면 후보가 숨기면 이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당 중앙당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도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0: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공개하기 전에는 당에서는 네. 몰랐다.
1: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0: 자 이번에 그 11일에 이준석 대표가 SNS에 이제 네. 입장을 내놓으니까 박형준 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에서도 입장을 지금 내놨습니다.
1: 네.
0: 그 선거 전에 자작극이란 사실 알았다면 정 전 후보가 후보직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보수 대통합 차원의 단일화 노력 역시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이게 네. 저희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뭐 후보직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사후적인 지금 가정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된 사람고 재판받는 사람들도 다 공천에 대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막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한 후보직 유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뭐 단일화 노력조차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정의한 후보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이는 데 있어서는 뭔가 그런 이 친구가 어리고 뭐 이러다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일화 논의를 중앙당 차원에서 같이 협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접촉했던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건 그것이 또 하나의 동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그렇지만은 이제 동기로 지금 보여진다는 네네. 말씀이고 이것도 네네. 이제 사실 확인이 맞습니다. 더 필요하겠지만 네. 그렇지만 동기로 작용하는 것과 실제로 단일화라는 논의가
1: 네.
0: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미친 거는 타인이 영향을 미치는 네, 거잖아요.
1: 맞아요.
0: 동기는 본인의
1: 맞습니다.
0: 생각이고요.
1: 맞습니다.
0: 이 지점은 분명히 갈리는 것 같아서요.
1: 네,
0: 이 부분도 역시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시겠죠.
1: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한 내용들이나 따르면 또 박형준 시장 측에서 이제 그 부분은 인정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접촉을 했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접촉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뒤를 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전에 그런 접촉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TV 토론에서도 전재수 후보만 공격하고 박형준 후보는 공격하지 않는 그런 TV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1: 생각을 해보면요.
0: 예.
1: 저는 이제 반대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지만은 오세훈 후보 잘못한 게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정원 후보에 대한 비판
0: 네.
1: 이 양쪽을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데 반해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그 전부터 접촉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뭔가 직을 제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당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0: 네.
1: 이게 당 차원에서의 단일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면요. 오늘 뭐 지금 네. 다른 매체에서도 단독으로
1: 네네.
0: 관련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1: 네.
0: 투표일 전에
1: 네.
0: 개인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네. 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부산시장 당시 개혁신당 후보였던 정의한 후보한테 단일화와 관련한 뭔가 제스처든 제안이든
1: 네.
0: 있었다는 사실은 중앙당에서 알고 있었던 건가요?
1: 아니 지금 그거를 저희가
0: 네.
1: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고요.
0: 네.
1: 아마 당에서 그 중앙당에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지금 사후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적이 있었거든요.
0: 그렇죠. 예,
1: 중간에
0: 예.
1: 아마 그때 중앙 저희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게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저희도 이제 받았던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연락이 두절되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잡고 그러다 뭐 취소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됐을 때 그때 단일화하려고 저러는 것 같다. 긴급회장 기자회견으로
0: 이제
1: 그런 얘기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죠.
0: 아, 그 정도
1: 네.
0: 수준이었던
1: 네네.
0: 거군요. 네.
1: 네,
0: 알겠습니다. 이번 건 때문에 이 좀 사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1: 네.
0: 이 청년 신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1: 네.
0: 이 시스템에 굉장히 지금 힘을
1: 맞습니다.
0: 많이 기울이셨잖아요.
1: 네.
0: 근데 많은 문제점이 보여졌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 사실 이게 정의한 사태가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 것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거대 판매업자가 아닌 자본도 없고 뭐 이런 없는 작은 판매업자들도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의 상품을 팔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혁신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준석 대표도 그런 혁신가로서 이런 지방선거에서 플랫폼으로서 이 선보인 겁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런데 이게 정의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서 저희는 이 혁신이 실패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정말 좋은 후보들이 발굴됐고 그 후보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0: 네.
1: 물론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아직 믿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새롭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고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를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그 노력이 모두 평화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0: 예. 네. 이번 그 피습 자작극이 지금 범야권의 균열을 네. 더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1: 네.
0: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폭주나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거든요. 지금
0: 네.
1: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네. 같이 연결돼 있는 과정인데 이 정의한 사태라고 하는 이 불행한 사태에 뭐 자꾸 다른 정치인도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써 안 그래도 이제 저희는 굉장히 고통 속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많은 지방선거 후보자들, 저를 포함한 많은 후보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득표율에 연연해서 저희가 그 후보로 나선 게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런 노력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일이고 이런 네. 과정에서 좀 많은 정치인분들이
0: 예.
1: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나서 그분의 얘기를 해야지
0: 네네.
1: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는 이걸 통해 뭐 이슈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참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0: 네.
1: 들어요.
0: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게 지금 야권 공조를 네. 깨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1: 네, 맞습니다.
0: 갖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네.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저는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이재명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큰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0: 네.
1: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행할 겁니다. 결국 그 강행함을 통해서 이제 야권이 뭔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0: 네.
1: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런 통합을 저해하는
0: 예.
1: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0: 네네.
1: 굉장히 뼈아픈 거죠.
0: 네. 네. 최근에 보면 개혁신당이 지금 산하 개혁연구원을 통해서 여러
1: 네.
0: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자체 여론조사를 내놓고 있고
1: 네.
0: 이번 지금 보안수사권,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내놓으셨어요. 개혁신당의 보안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보안수사권 존치인 건가요?
1: 저희가 그 전에 이제 각종의 토론회도 열고
0: 예, 예.
1: 김혜영 변호사님이나 다른 뭐 양홍석 변호사님이나 이런 좋은 변호사님들 같이 해서 토론을 열면서 이미 이렇게 검찰개혁을 하면 굳이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검찰도 통제하고 경찰도 통제하는 상호 견제 규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돈도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 검찰청을 왜 폐지하고 중수청을 왜 만들어서 그 예산을 들이고 이미 공수처가 이미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별 할 일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실패했다는 게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까지 다 제시했습니다. 사실 개혁신당. 그런데
0: 네.
1: 저희가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0: 네.
1: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또 당시에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의 내용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이제 직접 써야 되는 게 장윤기라고 하는 불행한 사건이 드러나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0: 예, 예.
1: 만약에 보안사건이 없는 상태였다면 아마 모든 국민이 장윤기 사건을 모르셨을 겁니다. 장윤기 사건의 증거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0: 네.
1: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누구만 죽냐면 그 피해자만 죽는 거죠. 피해자 가족만.
0: 예, 예.
1: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저희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청은 존치하되 그다음에 수사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면 됩니다. 별건 수사 못하게 하고 강압 수사 못하게 하고 보안 수사도 시간 시기와 횟수를 제한하고 이런 네네. 식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요.
0: 네네.
1: 그리고 증거나 수사 기록들을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들면요. 그 기록이 공개되는 순간 이상한 행위를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호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1: 비용 전혀 들이지 않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만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0: 네네.
1: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0: 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은 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높게 보이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1: 그러니까 예. 민주당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를 본인들의 당권 싸움 그리고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대한 아젠다 싸움. 김민석 총리도 본인도 보안수사권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가 이제 당권 싸움에 들어가게 되니까 또 거기에 소구하기 위해서 정부도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0: 네네.
1: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를 정하고 나서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바람직

0: 나한테 이득이 되네, 안 되네, 이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인들에게 도움되는 겁니까? 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본 핵심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네네.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다. 장윤기 사건으로. 국민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보안수사권 폐지돼서 검찰이 악이고 보안수사권 폐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 이게 문제가 있네. 그럼 그 해결책이 뭐야? 그랬더니 뭐 최강욱 의원 언론에 제보하라 그러고 김영민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면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인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1: 네.
0: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당권 경쟁의 도구로 삼고 아직도 그들의 어떤 선동 정치에 물들어 있는 많은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놓지는 못할 겁니다.
1: 네. 네. 근데 현재 그 국회 내 의석수도 그렇고요.
0: 네.
1: 네. 원구성 협상에 지금 응하지 않으면서
0: 네.
1: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원에 들어가지, 원내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0: 네.
1: 제가 앞서 사실은 네. 뭐 중요한 정책 이슈가 있어서 야권 공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야권이 공조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0: 저는 이번에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야권이 네. 공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보안수사권의 문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지금 심지어 정의당도 이거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말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아젠다이고 쟁점입니다. 이때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던지고 함께 공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 네네.
0: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저는 같이 공조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또
0: 네.
1: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그 이른바 네. 노 발언을
0: 네.
1: 통한 이 일베 논란.
0: 네.
1: 네. 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개혁신당에서 빠르게 네. 또 여론조사 하시면서 입장을 내놓으시고 하셨어요.
0: 네.
1: 이 건건들을 보면 개혁신당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정책들이 뭔지 이제 확연하게 네. 이제 드러났는데 사실 똑같은 얘기가 또 질문이 됩니다만은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원내 의석수가
0: 네.
1: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네. 개혁신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이제 개혁신당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혁신 플랫폼으로서 거대 양당의 어떤 기존의 정치 셈법을 벗어나는 행보를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민주당도 비판하고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도 비판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 세력도 저희를 싫어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도 저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면은 저희도 지지세를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든지 그래서 국민의힘과 항상 같이 간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고 민주당만 계속 비판한다든지 그러면 좀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 네.
0: 그거는 저희의 방향이 다르고 저희는 혁신기업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혁신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장벽을 부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에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전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진입장벽을 낮춰서 들어온 사람들이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의 저희의 마케팅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케팅 포인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지도부가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고요.
1: 네.
0: 저희가 얼마나 합리적인 정당이고 지금까지 올바른 이야기, 정치적 이해셈법이 아니라 이게 옳다면 민주당의 편을 들 수도 있고 이게 옳다면 국민의힘을 편을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합리적 생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게 저희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고요.
1: 네네.
0: 지금도 고민 중이라서
1: 네.
0: 제가 어떻게 바로 해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네. 알았으면 진작 했기 때문에.
1: 네. 과제를 계속 찾고 계시는 그러니까 과제 해법을 찾고
0: 네네.
1: 계신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의 현안이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0: 네.
1: 촉발된 참정권 네, 해소 문제인데 국조특위가
0: 네.
1: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좀 우려했던 대로 처음엔 굉장한 관심을 받다가 지금

0: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네. 관심이 좀 식은 것 같은 네.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사실 총선이 1년 10개월 정도 남은 네. 상황이라 굉장히 잘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정치권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그 송파구 네. 지금 개표소에 네. 있는 247만 장에 대해서는 공개하에서 이제 개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이벤트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조특위에서 네.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뭐 특검은 할 수밖에 없다라 그런 특검. 입장이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국민적인 의혹이 있을 때 그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혐의점이 없다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드러난 이런 굉장히 큰 부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겠지만은 이 정도 부실이면 부정에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국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하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해. 이건 사실은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어요. 네. 어느 나라에 가서 아, 저희 대한민국 국민인데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뭐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이번에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되고 중앙선관위가 완전히 탈바꿈해야 되거든요. 그럼 개헌까지 할 상황까지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8시 정격 인터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0: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오는데 동시에 낮더위도 이어집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 중부와 전라권역이고 강수 집중시간 오늘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 따라서 오늘 낮에도 대부분 더운데요. 밤새 열대야 현상 많이 나타났고 서울도 사흘째 열대야입니다. 밤새 대부분 낮의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오늘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이어지고 있고요.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 또 초복인 내일 강원 동해안과 경상 중심으로 여전히 찜통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약간 꺾이긴 할 텐데 당분간 30도 안팎의 습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세종, 대전 오늘 낮 최고 기온 32도, 강릉 34, 대구 36, 포항 37도 등으로 주로 밤에 비가 시작이 되는 경상권에 폭염이 오늘 낮 동안에 심하겠습니다. 오늘 비는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에 시작이 돼서 오후에 그 밖에 중부와 전라권역, 밤에는 경상권에 확대된 뒤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올 텐데요. 예상 강우량 수도권과 강원권이 30에서 100, 최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 20에서 80mm로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고 해상의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6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형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전격 인터뷰 이번 시간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0: 네.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응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됐고 또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전장치는 촘촘할수록 좋지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0: 네.
1: 이거를 왜 없애야 합니까? 이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했었을 때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하라 이렇게 이 부분을 내려보낼 수 지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없애지요? 법원도요.
0: 네.
1: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요. 1심이 혹시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0: 네.
1: 2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국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2심을 하는 거예요. 또 대법원인 3심에 가면은 법리적으로 이 법의 이론적으로 잘 적용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지금 우리의 법원의 구조인데 지금 경찰이 수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의 누군가는 이거를
0: 네.
1: 제대로 보면서 한번 걸르지 필터링을 하지 않냐 하면 그 피해가 국민한테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거를 없애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0: 예.
1: 그런 사건이 지금 장인기 사건에서부터 부산의 돌려치기 사건
0: 네.
1: 그다음에 봉해시장 사건 같은 데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장치를 이거를 해제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0: 네.
1: 어제 우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했고
0: 예.
1: 또 이에 따라서 우리가

0: 이것을 없애면 안 되는 그거에 대한 그 법안을 내기로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1: 예. 그러면 보안수사권 존치하는 그런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예.
1: 네. 그런데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는 올해 10월 2일로 중수청 공소청 지금 가동이 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0: 뭐 그거야 본인들이 지금 뭐 근간에 추진한 것도 아니고요. 그 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1: 네.
0: 뭐 공수청 부분 또 기소 부분을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네. 지금까지 추진해온 겁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이 보안 수사권 문제하고는 그게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지금 이 보안 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이 수사했었을 때 미진한 부분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재수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게 국민적인 여론이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겠다 그러는데
1: 예.
0: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게 권한이 없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뭐를 하겠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보안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존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그리고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민주당의 다 지지 기반인 민변이라든지 여러 이런 단체들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끼리도 분분해요.
1: 예.
0: 이거 자체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의원들 속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예. 왜 우리가 문제를 삼느냐.
1: 네.
0: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1: 네.
0: 이 검찰에 대한 그 악감정을 국가를 경영하고 국가의 틀을 유지해야 되는 집권 여당이 감정적으로 국가의 이러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1: 네. 자, 지금 이런 그 반론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경찰 충신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거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이 경찰 수사를 뒤집고 축소한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안에 힘을 싣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0: 문제 있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수술을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갖다가 형벌을 명확하게 하고
1: 예.
0: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내놓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무슨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고 폐지시켜버리면 되겠습니까? 국가기관은 다 각각의 축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이 잘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수술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1: 예.
0: 이렇게 그 지금 그 이 보안 수사권이 이 장윤지 사건에서 보듯이
1: 네네.
0: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서는 경찰 아버지가 경찰이잖아요.
1: 예예.
0: 경찰 내부끼리 이 사람들끼리 이걸 해가지고 봐주려고 했던 성범죄 살인 사건을 일반 살인 사건으로 둔갑시킨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동래시장 같은 경우에. 검찰이 이 보안 수사권이 없었으면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었잖아요. 부산 돌려치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 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 사건에 하나에 관련된 건지 이런 것들을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술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요.
1: 네.
0: 아니 집이 문제가 비세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고쳐서 쓸 생각을 해야 집을 다 바꿔가지고 새로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1: 예. 자, 근데 지금 그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공전이 되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법사위를 포함해서 18개 상임위 어디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주도로 이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정돼 있고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안도 곧 올라갈 걸로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뭐 야당 생각하고 국회 운영했습니까? 그나마 그 옛날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81석이었던 평화민주당 시절에도 의회의 견제와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주었었습니다.
1: 예.
0: 이걸 깬 게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운영해왔던 민주당 전신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요구하고 쟁취했던 것을 스스로 깨버린 게 민주당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지금 원구상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러한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러한 법안 민주당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야당과 협의를 해서 국가의 큰 틀이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 네.
0: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의 구성이나 모든 것을 봐보면 공소취소가 아니 공소취소가 그 목표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인데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을 뭐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또 앉혀놓은 거고요. 법사위원장으로. 그러면 공소취소를 안 하겠다라고 약속하면 야당이 바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이런 문제 상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게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지금 국회에 운영개혁을 세워놓고 야당한테 무조건 들어와라. 이건 맞지 않습니다.
1: 예. 어제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의총에서 이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위임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결론이 모아진 걸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지금 근데 17일까지 조정식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을 제시를 해서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원님 생각을 하실까요?
0: 그 17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헌절이기 때문에 대개
1: 예.
0: 그 제헌절 전에는 국회를 서로 양보하고
1: 예.
0: 조정을 하고 했지요.
1: 네네.
0: 지금 야당이 들어오라고 한다고 하면 여당이 첫 번째는 제가 봤었을 때 공소취소를 약속해 주면 됩니다. 공소취소 안 하겠다. 그거 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대통령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그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1: 네.
0: 여당에서 공소취소 우리가 안 할 테니까 그 협상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뭐 저희가 민주당이
1: 네.
0: 법사위원장 해도 우리가 들어갈 명분이 생깁니다.
1: 네.
0: 지금 그런 걸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운영은
1: 네.
0: 여당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여당을 설득을 하셔야지 야당을 설득할 사항이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당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도혁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얘기를 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러면서도 국민 여론을 강조하고 있어서 두 분의 어떤 방향, 초점이 좀 다르다. 뭐 이런 해석들 나오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0: 아무래도 이렇게 의원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당심이나 민심은 크게 괴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약간만 일어나지요. 그러나 당에 나름대로 당비를 내면서 또 지키고 열성적으로 응원해 주는 것은 당원이면 또 틀림이 없지요.
1: 네네.
0: 그렇다고 국민 여론하고 이게 괴리가 돼선 또 안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결론적으로 같은 말인데
1: 네네.
0: 이 부분에 차이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그 장도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인천, 부산 참정권 훼손 규탄하는 집회 연속적으로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한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기도 하고요. 또 호칭 문제를 갖고 여당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지는 당 대표가 장외 투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무게를 두고 있는 이런 행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전에도 이 호칭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아무리 대척점에 서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또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은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또 장애투쟁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국민의 손상된 주권에 대해서 이걸 바로잡겠다고 지금 거리로 나섰잖아요. 그거를 야당 대표가 또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1: 네.
0: 이 정권이 국민 주권 정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면 국민 주권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됐습니까? 국가기관이 왜 있습니까? 그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을 했나요? 못했으니까 지금 청년들이 일을 일어난 것이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저는 뭐 부정선거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정부가 스스로 입증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국민주권정부, 주권을 국민들의 주권에 대해서 지켜줘야 되는 책임이 자기들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고 해왔으니까 이거를 해결해줘야 한다고요.
1: 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관련한 질문을 바꿔서 범죄 행위에 가까운 걸로 당에서 제명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징계 얘기가 계속 지금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계속 징계위에서 이제 또 소집이 될 거고 최근에 또 새로운 징계위원 한 분이 또 추가로 선임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다시 재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데 의원님은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분명히 뭐 명확한 문제가 있으면 징계위를 열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의견을 내거나 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을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
1: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의 선거 기간 중에 가서 지원한 부분들이 아마 문제된 것 같아요. 근데 공적으로 가서 연설을 했다든지 이런 건 선거법에 위반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뭐 그런 상황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잠깐 들러서 응원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징계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0: 예.
1: 또 징계를 하기 전에
0: 네네.
1: 우리가 당내 문제는 가능하면 물밑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 당계 문제는 지금 언론을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0: 네.
1: 그런 부분에 그냥 나오는 대로 이게 그 결과를 봐야지 예단하고 뭐 징계를 자꾸 논의하는 것은
0: 네네.
1: 제가 봤을 때 당내 정치가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왜냐하면 최근에 또 야권 내에서 새로운 또 불씨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계엄 당시에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당사로 소집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한 의원이 왜곡이다. 지금 두 분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한동훈 의원은 얼씬도 하지 말라. 아예 공개적으로 복당 반대 의사 분명히 했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1: 이게 국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0: 네.
1: 이거는 그냥 타임라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당시 12월 4일이지요. 12월 4일 날 비상계엄이 10시 28분에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40분에 22시 40분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미. 원내대표가요.
0: 네.
1: 이제 중진들한테 의견을 좀 들으려고 그랬겠죠.
0: 네.
1: 그런데 22시 44분 4분 뒤에 당대표가 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국회에서 최고위에 소집을 했다가 또 요게 이제 국회에 들어오는 게 그 여의치 않고 이렇게 하자 22시 59분에 23시 11시 3분에 비상의총 문자를 국회로 하겠다고 또 공고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국회로 한 건 맞아요.
0: 네네네.
1: 그런데 그 이후에 당대표실에서 국회 최고위에 소집을 했던 것을 23시 3분에 당사로 욕을 바꿉니다.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타임라인에 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요거는 뭐 안철수 의원 얘기도 맞고요.
0: 네.
1: 또 이런 와중에 또 바꾸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았었기 때문에 당시 한 대표께서

0: 당대표께서 또 최고위원회를 당사에서 하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니까 22시 09분에
1: 네.
0: 약 6분 뒤에 비상의총 장소를 다시 또 당사를 또 바꾸지요.
1: 네.
0: 그래서 국회의 진입 여부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임라인을 보시면 뭐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오해할 소지가 많아 보이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이 중진이신데 복당 아예 안 된다라고 이 건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야권 내에 또 다른 또 이제 분열의 어떤 불씨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그렇게들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1: 네.
0: 지금 현재 장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안 대표께서 법정에 가서 그대로 증언을 한 거지요.
1: 예.
0: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당의 회의록에 남아있다가 보니까 아마 이걸 보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1: 네.
0: 아, 이렇게 당대표를 바꾸면서 왜 또 국회로만 다 했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뉘앙스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뭐 중요 그거는 서로들 맞춰보면
1: 네네.
0: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의원님 6.1 선거 끝난 직후부터 사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얘기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 건을 한 번 더 질문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또 한동훈 의원의 복당하고 연결이 지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사실 한 의원이 복당을 희망하는 또 국민의힘의 또 의원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있는 거에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감정의 골이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로 해서 깊어지게 되면 뭐 일각에서는 지금 한동훈 의원 복당 우선되면 신당 창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신당 창당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0: 복당이라고 하는 거를 뭐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원내대표 나왔을 때 이 문제가 다 나왔던 내용이고 네.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1: 네.
0: 그런데 뭐 복당을 당이 이제 내년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요.
1: 예.
0: 또 여러 스케줄이 있는데 굳이 이 복당 문제로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꼬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흐름을 또 물밑에서 당내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1: 네.
0: 이런 교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0: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 당에 들어오는 언젠가 자유우파가 하나로 다 통합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고 한다면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들을 발표를 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가 28년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최근에 이제 불거진 또 하나의 이제 논란이 이른바 그 개혁신당 부산시장 전 후보인 정의한 전 후보의 이른바 테러 자작극 관련해서 주말 새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단일화와 관련된 논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그 박형준 시장 측하고 전 시장 측하고 또 이제 지금 논란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제가 보는 지점은 뭐 철저한 수사를 해서 이런 중대 범죄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저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1: 네.
0: 2주를 남겨두고 정의한 후보가 이 범죄 사실을 다 토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
1: 예.
0: 그 경찰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찰이 이거를 왜 발표를 안 했냐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범죄 사실을. 무슨 얘기냐. 정의한 후보가 누군가가 던진 이 물건에 의해서 쓰러져가지고 뇌진탕을 이뤄서 선거를 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예.
0: 그런데 그게 조작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실이 시민들한테 알려져가지고 뉴스로 또 알려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표심에 영향을 줬습니까? 그러면 이 표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조작이고 공작이었으면 그걸 알고 있는 경찰이 바로 발표를 했어야지요.

0: 이 경찰이 발표를 안 한 것은 정말로 여당 후보한테 유리한 이 선거 전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경찰이 여당 편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이런 중대 범죄를 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발표해야 될 책임이 공권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더 저는 더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퇴를 국민의힘에서 촉구를 하고 있죠. 지금 이른바 병역 무단 이탈 의혹에 대해서 병적 기록부 공개를 즉시하거나 아니면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병적 기록부는 나중에 정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사실 아니면 이걸 왜 발표를 못합니까? 제가 국방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1: 네.
0: 그 당시에 인사청문 시절에
1: 네.
0: 이거를 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 질의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부분을 공개를 못했지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이 됐고 그래서 장관하고 후보자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양당의 간사와 위원장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이 병적 기록부를 보여주면 우리가 풀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넘어갈 테니 이걸 보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못 보여주겠다라고 이 부분을 거부했던 사항이에요.
1: 네.
0: 그게 지금 다시 불거진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군을 총 책임지고 있는 아주 헤드쿼터 중에서도 제일 상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바로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영이 서지요.
1: 네.
0: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못 없는데 장관 물러난 다음에 이걸 수정하겠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국방위원을 5선까지 하셨는데.
1: 네.
0: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가 보니까
1: 네네.
0: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가라앉질 않고 수면에 지금 떠가지고
1: 네.
0: 이 전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건데
1: 네네.
0: 대통령께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런데
1: 네.
0: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 다 인사검증을 했다고요. 실무자들이 이 내용을 다 알았을 겁니다. 알고도 이걸 임명했다 그러면은 그 심각한 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무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1: 네.
0: 저는 대통령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공개를 하면 돼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 그게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예의고 국민들에 네.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내놓아야 될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징벌처럼 이걸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정부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 원리를 예측도 못하고 지금 현재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를 해놓은 거잖아요.
1: 네.
0: 공급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요. 관리를 잘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금으로 때린다고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이 표심이 그대로 서울에선 드러난 거 아닌가요?
1: 네네.
0: 또 세금은 저는 그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을 다루고 있는 특히 세제를 다루고 있는 관료들이 노마 시대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노마 시대에 제 4대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때도 세금 정책이 얇고 넓게 걷자는 거였었거든요.
1: 네.
0: 근데 세금을 걷어가더라도 아주 얇고 넓게 해서
1: 알겠습니다.
0: 내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2000년 전에 세금 정책인데
1: 예.
0: 지금 성실하게 살면서 집 한 채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세금을 많이 매기면 이게 국민들이 저항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1: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2: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0: 정치,
2: 전격시사,
0: 뉴스,
2: 전격시사,
0: 인터뷰,
2: 전격시사,
0: 주식,
2: 전격시사,
0: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2: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0: 와, 전격적이네.
2: 전격.

0: 매주 화요일 중요한 뉴스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질문 있습니다 코너입니다. 이번 주 질문 주제 개정 정통망법 왜 입틀막 논란인가 인데요. 스튜디오에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뭐 저희 사실 그 언론계하고도 영향이 당연히 있는 내용인데 일단 지금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예. 그 사실상은 이제 가짜뉴스 우리가 생각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개정이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개념 규정 관계 유통 금지하는 규정이 들어왔었고 네. 또한 불법 정보에 해모 표현을 포함한 유통 금지 규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불법 정보나 허위 정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규정과 그다음 그 이러한 사실이나 의견을 부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에게는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요. 또한 네. 이들에게 가징금 제한 규정도 들어왔습니다.
0: 예. 사실 뭐 예. 지금 말씀하신 혐오 표현, 가짜뉴스 그 폐해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건데 발의했을 당시 작년 10월에 최민희 의원의 대표 발의 당시에도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 침해다. 예.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논평을 내셨거든요.
1: 예.
0: 자, 어떤 점에서 지금 명확성에 문제가 있는지 과잉금지 원칙의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1: 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게 네. 기본권으로서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국민 주권주의라든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근간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있고 만약 이러한 그 표현의 자유가 규제가 강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 자기 검열이 있고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표현 자체가 위축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명확하게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아 내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규정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개정을 보면 그 허위 정보의 경우에도 보면 일부가 허위인 사실이 포함된 걸 허위 정보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의 맥락에 봤을 때 아무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도 허위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좀 강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조작 정보 같은 경우에도 기초 사실은 사실인데 이걸 전제로 해서 추정하는 내용이 왔을 때는 이거 사실로 오인할 수 있게끔 보여져요.
0: 네.
1: 그럼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조작 정보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0: 네.
1: 그다음 허위라는 개념은 시대나 맥락이나 사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작 정보에서 오인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개념이고 그다음 명확하지가 않아요. 오인 누구한테는 오인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오인되지 않을 수도 있는 표현이거든요.
0: 네네네.
1: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이번 규정들에 있어가지고 명확하지 않다, 추상적이다라는 좀 주장을 하는 거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계에서 논의 됐던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은 공공이해를 야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짓 정보라는 개념으로 많이 논의가 됐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 수렴이 됐어요. 제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보면 허위 조작 정보여야 되는데 허위 정보도 들어가고 조작 정보도 안 오는 오할 행태로 또는 찢어져 있는 점에서 조금 기존 학계에서 논의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0: 네. 지금 그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 가장 또 많은 부분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판단을
1: 네.
0: 누가 하느냐라는 네.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1: 결국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네. 법원이 하겠죠. 이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럼 플랫폼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판단을 거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플랫폼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0: 네.
1: 또는 방미 심의가 지금 명확하게 바뀌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심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방미 심의에도 그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럴
0: 네.
1: 경우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방미 심의도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0: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그 제가 만약에 이 허위 조작 정보 이걸로 문제를 삼는다 할 때 1차적으로 제가 그게 이제 올라가 있는 플랫폼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방미심의에다가도 연락을 할 수는 있는데 방미심의야 정부 규제기관이니까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당장에 내가 이 정보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1차적으로 아무래도 플랫폼에 먼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민간에서 이거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이거 어떻게
1: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보면 사실 확인 센터의 협약을 통해서 뭐 그 사실 확인을 해서 그에 따른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원 이렇게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0: 예예.
1: 플랫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조직을 갖추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예. 어지간한 부분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네. 하겠죠. 예. 예.
0: 그 사실은 1차로 판단할 플랫폼 쪽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또 과잉 규제했다라는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그 방미통이 산하의 사실 확인 센터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모호한 판단이 모호한 안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데.
1: 그 플랫폼에 이제 신고할 경우에 예.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 왜 이게 불법 정보고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하는지 이유를 밝혀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고한 사람이 밝힌 내용을 보고 예.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 확인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네. 또는 뭐 조작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죠.
0: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영역인 경우에는 이거는
1: 상당히 좀 판단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0: 보수적 적용이라면 어떤
1: 뭐 이게 명확하지 않다. 오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자기는 이렇게 오인되도록 이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주장을 했을 경우에 일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0: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정보를 올렸던 사람은 아 이게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잘못 이해한 거다.
1: 네.
0: 그런 내용이 아니다. 다른 이용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분쟁 조정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하거나
0: 네.
1: 아니면 결국은 이제 이런 조치에 대해서 뭐 민사적으로 다투거나 이런 네. 식의 이제 후속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0: 근데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1: 쉽지 그 않죠.
0: 정보를 올린 입장에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시간, 돈 등등을 생각하면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0: 예.
1: 아 이건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사건에 휘말린다거나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그런 표현들을 자제하게 되겠죠.
0: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표현의 자유의 위축 예. 가능성을 언급하는 부분이겠죠.
1: 예.
0: 또 하나는 국내 사실 메타도 있고요.

0: 도 있고요. 해외 플랫폼들이 이거 제대로 잘 따라올까요? 잘 따를까요?
1: 사실은 이제 방송통, 그러니까 방심위 시절에 이제 방심위 신고 들어오면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시물 삭제하거나 이런 조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미국에 서버가 있고 그걸 따르지 않아가지고 보통은 네. URL을 차단하는 접속 차단 행태로 네.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적절한 제재 이러한 규정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자기네가.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유럽처럼 이 여기에 사업자들 경우에도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좀 명시적으로 좀 밝혀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리인 지정 제도를 둔다거나 또는 입안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예. 미국에서는 이미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한미가 통상 마찰이 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소비자들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네. 통상 마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소송 수단이나 제재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미국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을 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정부기관이 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더군다나 이제 그 플랫폼 자체적으로 이렇게 규율을 하도록 강하게 이제 프레스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0: 네. 아니 근데 이 뭐 투명성 보고서를 6개월마다 공개한다고 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만은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는 실효적입니까?
1: 제재는 사실 없고요. 이제 자료 요청을 계속 하는 거죠.
0: 아.
1: 자료 그러니까 그 자료 요청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사실과 다르다거나 뭐 미비하게 하거나 하면 어떤 식의 뭐 행정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하겠죠. 뭐 대외적으로 이 플랫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로 뭐 제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사실 바로 드는 생각은 국내 서버를 든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해외 서버를 든 사업자 간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해외 서버를 든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럴 수도 있죠. 예.
0: 예. 그런 면에서는 또 사업자 간 불균형 부분도 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있던 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1: 예.
0: 이번에도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1: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었고요.
0: 예.
1: 지금 형법 개정안도 이제 형법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그 개정안 발의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친고죄로 바꾸는 걸로도
0: 예.
1: 발의된 것도 있고
0: 예.
1: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방이 안에서 최초에는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안이었었는데 이게 법사위 넘어가면서 형법 개정안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존속이 됐고 그다음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친고죄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근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죠.
0: 네.
1: 사실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 사실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지만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그 형사 처벌이 된다는 건 너무 과도한 처벌인 거고 사실은
0: 네네.
1: 이게 악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0: 네.
1: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제3자를 통해서 고소를 하고 그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언론에 드러나게 되고 특히 언론사들이 이제 정치인들 상대로 어떤 기사를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3의 단체들이 고소를 해서 수사가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사실이 뭐 허위 사실이 또는 뭐 사실이 아닌 것처럼 조수 뭐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0: 네.
1: 그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자체가 상당히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신대하게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지금 7일부터 일단 시행이 된 상황인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빨리 재개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거를 제일 먼저 꼽으시겠어요?
1: 허위 조작 정보의 그 개념을 좀 더 축소하고 그러니까
0: 네.
1: 유통 금지되는 정보의 내용을 축소를 해야 되고요. 엄격하게
0: 네.
1: 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허진민
1: 예.
0: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셨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0: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오늘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낮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권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되겠고요. 어젯밤을 비롯해서 사흘째 지금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27도였습니다. 밤새 대부분 낮의 열기를 고스란히 밤새 머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늘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이어지겠고요.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초복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중심으로 내일도 찜통더위는 이어집니다. 당분간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꺾이긴 해도 30도 안팎의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 대전이 32, 강릉 34, 대구 36, 포항 37도 등으로 밤에 비가 시작이 되는 경상권이 특히나 폭염이 심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의 비가 오전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와 전라권역, 밤부터는 경상권의 비가 확대돼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 예보입니다. 예상 강우량 수도권, 강원권 30에서 최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 20에서 80mm로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고 해상의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모레는 일부 남부와 제주, 제헌절인 금요일과 그 글피 토요일은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3도입니다. 지금까지 전격시사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재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자국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중동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교수님 지금 60일간 휴전 상황, 지금 미군의 공습 재개로 다시 위기에 빠진 모습입니다. 자, 오늘 발생한 속보 관련한 질문부터 드리겠는데요. 자, 미군이 지금 사실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그 뭐 60일간 해협을 관리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영구적으로 이란이 통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보였던 것이죠.
1: 아.
2: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통행료를 60일 동안 부과 안 하는 상황이 이제 사실은 60일 이후에는 해협이 열리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1: 예예.
2: 이란이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답이 필요한 것이고
1: 네네.
2: 그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미국은 눈에는 눈, 이내는 이 전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니 미국은 역봉쇄를 하고
1: 네.
2: 그다음에 이란이 통행료를 어떤 식으로든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럼 미국판 통행료로 맞서면 이게 어느 정도 상세가 되겠다라는 이제 카드라고 볼 수 있고 이게
1: 네.
2: 두 가지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해야지 결국은 전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주도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여기는 전선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게 지금 현재의 방점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는 네. 이 상황을 에스컬레이트 뒤에 에스컬레이트라고 하거든요.
1: 그러니까 네.
2: 최대 확전까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장은 적절한 수준의 확전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협상 카드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란과 동등한 수준의 협상 카드를 만들어야지 이 국면 이후에 재개될 수 있는 협상 판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그 지금 오늘 나온 속보 중에 사실 눈에 띄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그 해협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거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미국이 이런 얘기까지 했나 궁금합니다.
2: 그러니까 이란이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고 국제해협이 아니라 11국의 어떤 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와 해외 통행권을 막고 있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겠느냐? 그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선박 화물의 20% 상당하는 통행으로 받겠다는 것을 한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비용 측면에서나 아니면 전략적 측면에서나 불리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통행료를 부과할 수준으로 해외 통행권을 장악하려면 미 해군력이 또 엄청나게 동원돼서 현장을 지켜야 돼요.
1: 네.
2: 그러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그 동력을 이어갈 수, 그러니까 미국을 지지하는 국제사회 동력을 이어갈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1: 네.
2: 실제적으로 통행료를 받아서 이것을 미국의 재산과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보다는
1: 네.
2: 사실은 이란의 목표를 좌절시키기 위한 전략 방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란이 하면 미국도 한다. 그 이란이 포기하라 그러면 미국도 포기하겠다.
1: 네네.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공식을 만들어낸 것이죠. 다만
1: 네네.
2: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이란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미국도 통행료를 부과하면 이중 통행료잖아요.
1: 예예.
2: 이중 통행료 구상 그 자체만으로 유가 등 시장 불안정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1: 예, 지금 사실 당장 오늘 국제 유가가 크게 다시 급등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6일에 현지 시간 16일 오후 9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해서 무슨 내용이 담길까 궁금한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2: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세에 몰렸던 상황에서 지금 약간 유리한 판도 같이 읽을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편한 마음도 있을 테지만 이것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판도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할 때
1: 네.
2: 이게 과연 정당한 정쟁이냐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도 이기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전 여론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컸잖아요.
1: 네.
2: 근데 지금의 이제 강경책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서 자신의 어떤 그 통제권을 바탕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국제사회를 계속 볼모로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1: 네.
2: 국제해협으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MOU를 위반한 거잖아요.
1: 네.
2: MOU 1조를 기본적으로 위반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은 그때 2월 28일과 달리 굉장히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국민 연설에서 대국민 메시지가 그게 포함되겠죠. 강경책이 필요한 상황. 그다음에 트럼프 네. 행정부 이런 조치가 타당한 상황을 얘기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지지를 유도하는 이게 이제 하나 있을 테고
1: 네.
2: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서는
1: 네.
2: 미국이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거는 그 이익 측면에서 크지가 않은데
1: 예예.
2: 국제사회를 위해서 미국이 나서주는 거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더 나서야 된다 이제는.
1: 네네.
2: 하면서 주문의 성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나토 동맹국, 아시아 동맹국도 있고 그다음에 걸프국의 이제 그 미국의 우방국들까지 그 역할 주문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란에 대한 이제 최종 선택지를 둔 압박 이게 있겠죠. 지금까지 이란에게 상당히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란산 원유도 수출 제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선의의 조치를 했는데
1: 네.
2: 이란이 그러한 선물 보따리를 포기했다. 그래서 협상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엄포를 하면서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말아라는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이번 그 공습이 미군 공습이 재개되기 앞에 사실 이란이 상선을 먼저 내척을 공격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이 강하게 지금 놓지 않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자 이란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또 최근에 사망한 하메네이 지도자에 대한 장례식이 있어서 지금 이란 국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그런 외신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2: 우선 이제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과 협상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최종 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1: 예.
2: 이란은. 그러면 이 해협을 어쨌거나 지금 당장 협상을 해서 종전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도 대응하는 카드로 계속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최종 경기를 계속 살려놓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 네.
2: 협상력을 넘어서 억제력까지 쓰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뭐 호르무즈 해협이 원자폭탄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이제 그걸 담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장악되는 상황이 통행료만 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1: 예.
2: 이란은 상황에 따라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은 통행료를 안 받고 대신 지정 항로로 다니고 사전 신고를 해라. 이런 정도면 이제 저강도라고 보는 것 같고 중강도는 여기에 이제 검문 검색까지 하는 것이고
1: 네.
2: 고강도는 통행료까지 받는 것이거든요. 그럼 60일간은 저강도로 해협을 장악하겠다는 것이고 60일 이후에는 중강도 고강도 해협으로 이제 해협 장악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호르즈무즈 해협을 이제 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내는 게 또 강경파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강경파가 장례식 기간에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1: 네.
2: 장례식 기간이 지나고서 그 기억이 조금 없어질 때쯤에는 협상파의 목소리를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협상파하고 강경파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해서 미국을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1: 네네.
2: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따져볼 게
1: 네.
2: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서 최종 경기로 만들려는 전략이 있지만 두 번째는 이슈 분산화 전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란 비핵화인데
1: 네.
2: 핵 문제가 논의해서 점점점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다른 문제는 논의 못 되고 있잖아요.
1: 예예.
2: 그거는 이제 이란이 노리는 셈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대치 국면, 이 지금 군사적 대치 얼마나 갈 거냐. 일단 당장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2: 이게 그 세 가지 시나리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전하다 협상으로 갈 것인지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는데
1: 네.
2: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술적인 교전으로 인해서 협상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MOU 폐기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1: 예.
2: 그리고 그런데 대신 새로운 형태의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세 번째는
1: 네.
2: MOU 폐기, 협상 중단,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구상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2: 근데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양측이 이게 윈윈이 아니라 루즈루즈 게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1: 네.
2: 거리를 둘 것이고 그러면 최후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1: 예.
2: 첫 번째는 그래도 지금 양측이 보면 전술적인 타격 수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타격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1: 네.
2: 민간 사살 타격 그다음에 민간
1: 네.
2: 그 시설까지 타격하는 것 그다음에
1: 예.
2: 국제법적인 위반 소지가 있는 수준의 타격까지는 처음에
1: 교수님 저희가
2: 예.
1: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예.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인 하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게
1: 알겠습니다.
2: 맞는 거라고 봅니다.
1: 네,
2: 예.
1: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3: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58분 날씨.
0: 어젯밤에도 서울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새 최저기온 27도를 기록한 서울 사흘째 열대야고요. 현재 28.5도 아침에 아주 높은 기온입니다. 밤새 대부분 낮의 열기로 고스란히 머금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오늘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최고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초복인데요.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은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 폭염의 기세가 좀 꺾이는 풀린 곳이 있긴 하지만 당분간 대부분 30도 안팎의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중부지방과 전라권역으로 예상되고요. 강수 집중시간 오늘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입니다. 따라서 오늘 낮에는 덥습니다. 서울, 세종, 대전 32, 강릉 34, 대구 36, 포항 37도 등 비가 가장 늦게 밤에 시작되는 경상권이 낮더위가 가장 심하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에 오전부터 비가 내려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와 전라권역, 밤부터는 경상권에도 비가 오겠고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수도권과 강원권 30에서 100, 최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 20에서 80mm로 내일까지 대부분 바람도 매우 강하고 해상의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이후로 일요일까지도 비가 자주 내립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행정안전부, 경찰 관계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1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증인 명단에는 지난 2023년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위는 22일에 2차 청문회를 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놓고 교섭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고용노동부가 교협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법상 단체 교섭,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어제 호남 반도체 투자를 내년에 교섭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만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오늘 국영 유조선 두 척이 오만 영해 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 이란의 순항미사일 두 발의 표적이 돼 승조원 가운데 인도인 선원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휴전 중 교전이 재개된 이란을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큰 소리 치는 것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가 K축구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해 차기 축구협회장의 선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어제 박지성 공동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직후 대한체육회에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가 카레와 당면, 케첩, 후추 등 29개 품목 출고가를 모레부터 인상합니다. 평균 출고가 인상률은 후추류 17%, 당면류 10%, 카레류와 케첩류는 각각 6.1%입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국제 유가와 나프타 가격 변동의 영향으로 포장재 가격이 상승한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주요 원재료의 수입 비용도 증가해 원가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 중이던 4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저녁 7시쯤 서울숲 인근에서 주차를 하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인 영국 N공주 부부를 접견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영국 N공주 부부를 접견해 한영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공주의 방한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8년 만으로 내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한국에 머무릅니다. 진통제